김동준의 FM팝 첫 곡은 Everybody Have Fun Tonight. 왕청의 노래 FM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좀 쉬엄쉬엄 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달려보는 것도 좋죠. 그러나 오늘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한동준의 FM팝스 들으시면서 조금 쉬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악 감상하시기 아주 최적화된 시간 마련해드립니다. 한동준의 FM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루퍼 톰스의 Escape, Fleetwood Mac의 노래 Dreams, 그리고 Bob Welch의 Ebony Eyes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루퍼 톰스의 Escape, 조윤진 씨가 신청하셨고요. 보람님이 Dreams, Fleetwood Mac의 노래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세 곡 이어서 들으셨고요. Once There Was a Love, 호세 펠리치아노의 노래 세보야 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멜라니 사프카의 Ruby Tuesday, 그리고 이어서 Longer Than Fogelberg의 노래 퍼플 오드리 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세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Chic의 I Love You, I Want Your Love 그리고 비지스의 Tragedy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I Want Your Love, 노스텔지언님이 신청하셨고요. 비지스의 Tragedy 노래는 김경혜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다나 위너의 Ich Liebe Dich 그리고 애니 해슬램의 Still Life.

빌리 오션의 캐리비안 퀸에 이어서 카일 미노그의 The Locomotion 그리고 쉬라이의 Glamorous Life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캐리비안 퀸, 이 노래 5초의 법칙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카일 미노그의 노래는 테니스짱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제대로 기분 전환하고 있다고 신청곡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Glamorous Life, 쉬라이의 노래는 메이플 피칸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음악들 쭉 들으시면서 행복하셨기를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푸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은 Blood, Sweat and Tears의 노래입니다. I love you more than you'll ever know. 이 노래 9759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솔로몬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3: 때로는 바나바처럼,
4: 때로는 다윗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0: 개나리가 개나리가 떴습니다.
1: 어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2: 네, 잘 저보고 하신 거죠?
1: 카메라 감독님한테 얘기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2: 아, 재밌다.
1: 아, 잘 지내셨어.
3: 아, 너무 재밌어.
1: 네, 아니, 진짜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2: 아, 잘 지냈다고요. 아니, 뭔 얘기를 듣는 거야? 아, 네. 우리가 몇 년 왔는데 눈빛만 봐도 알잖아.
1: 아, 잘 지내셨네요.
4: 그렇죠. 왜냐면 잘 지낸 게 자리가 이제 그대로 있는 걸 잘 지낸 거야.
1: 아, 그러네.
4: 아, 저는 그 네. 제 아내가 그 방송 녹화한 이후에 너무 자기가 힐링되고 고마웠다고.
1: 네네.
4: 가면서 전화 막 하고 막 집에서도 얘기하고 해서 아, 너무 그냥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1: 그러니까요. 저희도 막 힐링이 되더라고요, 저는 시간에는.
0: 저희가 그런 방송이에요.
4: 뭐야, 몰랐네.
1: 네, 언제나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노크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 함께 들어볼까요?
0: 그때 처음으로 권사님, 장로님 상관없어. 다 거기만 보느라고.
4: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2: 아. 딱 마이크를 잡더니 하나님!
4: 이게 뭔 소리야?
2: 하나님은 아셨어.
0: 저는 저런 사람 처음 봤어요. 아.
1: 고마워.
0: 고마워.
2: 웃어줘서 고마워.
5: 노크토크 유모 삼촌들, 저는 주일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입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에 중국인 친구가 새로 오게 됐는데요. 중국인 친구와 함께 예배 드리는 건 처음이라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기도 시간에 중국어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다른 나라 말로 기도해도 다 알아들으시나요? 설마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1: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나요? 입니다. 혹시 우리 레온 씨는 네. 어린 시절에 외국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2: 아, 봤죠. 저희 그 전라북도 네. 남원에서 네. 그 외국에서 우리 그 한국 남자분들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1: 네네네네.
2: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이렇게 막 결혼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아직도 잊을 수 없었던 그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어떤 성도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한국말이 서툰데 기도는 가장 솔직하게 하라고 배우셨나 봐.
1: 맞아.
2: 그랬다가 마이크를 잡더니 하나님 고마워. 하나님 언제 와? 아빠 나한테 너무 잘해줘 고마워. 그러니까 이게 경계가 뭔가 배우긴 배웠어. 근데 서툴러. 그러니까 약간 그 외국인이 그 문장력이 좀 나 그러잖아요.
4: 그저 기도 같이 그 대표 기도셨을 거 아니에요.
2: 아, 진짜 깜짝 놀랐어.
4: 그 성도님들 다 웃으지. 아이고 웃음 참고 정말.
2: 20분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에서 더 재밌는 건 개척교회다 보니까 권사님들은 이거를 막. 아시죠? 권사님들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니까 하나님 고마워 했더니 아멘! 아빠 고마워! 주여!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은 진짜 따뜻해.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든 무조건 아멘! 주여 아버지! 이러니까 아 그때 잊을 수 없어.
4: 아 웃긴다. 아, 진짜 웃긴다.
2: 웃어줘서 고마워!
4: 저는 대학 때 외국인들이랑 같이 생활했었어갖고 뭐 그런 거 많이 봤었죠. 네. 또 어릴 때 저희 교회에 또 이제 외국에서도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교회에서 사실은 이제 뭐 저는 이렇게 한글로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다 영어로 이제 기도하시는 영어로 기도하시는 걸 많이 봤었어요. 어릴 때 그런 경험들 좀 있어요.
0: 유년주일학교를 이제 서울에서 이제 네. 다녔는데 그때 처음으로 흑인을 본 거예요. 그때 외국인도 흔치 않은 데인데 흑인을 이제 교회에서 그때 선교사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저는 흑인을 처음 봤는데 흑인을 봤는데 정말 까만 거야.
4: 흑인이 하얀 건 이상하잖아요.
0: 그래요. 근데 네, 어린 때는 까만 사람을 처음 봤는데 정말 눈 빼고는 다 까만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옷도 까맣게 입었어. 그래서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땐 그랬어요. 근데 옛날엔 그렇게 그 철야 기도를 밤새도록 했어요.
4: 맞아요.
0: 저는 이제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철야 기도를 같이 했었는데 그분이 철야 기도를 온 거야.
1: 우와.
0: 철야 기도를 왔는데 그분이 이제 저는 이제 무서우니까 가까이 있진 않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분이 무서웠나 봐. 가까이 자고 그분이 약간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쪽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다들 이제 그땐 통성 기도가 있어요. 주여 삼천하고 주여 주여 주여 하고 다 기도를 하는데 다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다 그 기도 구경하는 거야. 제가 너무 놀랐잖아요. 이분이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데 까만 분이 불 꺼놓고 까마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혼자 막 자기네 말 한 말로 샬라샬라샬라 뭐라고 하는 거야. 나는 까만 그 입에서 말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런데 샬라샬라 하는데 우리말이 아닌 게 너무 신기했고 중요한 건 그게 기도라는 게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주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까만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한다. 해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고 그분이 아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입을 약간 이렇게 어린애 때 자꾸 흉내내잖아요. 이렇게 하고서는 알랄랄랄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와 까만 사람도 기도하는구나. 정말 저는 어린 마음에 외국인을 거의 못 본 상황에서 흑인을 봤고 그렇게 흑인이 기도하는 모습도 처음 봤고 기도하는 음성도 처음 들었고 그 기도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그쵸. 그래서 제 기도를 정말 1초도 못했어요. 계속 구경하느라고. 근데 나중에 다 들어보니까 권사님 장로님 상관없어 다 거기만 보느라고 주여
1: 우리 성교사님은 어떻게 기도를 네, 하시나
0: 너무 다들 신기했으니까
1: 저는 반대로 미국에 갔을 때 그 현지에 있는 로컬 교회를 갔거든요. 저도 갔는데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에이맨 지저스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아 내가 지금 미국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기는 미국 하나님이 아닌 거? 내 말을 알아들으실까? 근데 정말 순수한 아이처럼 하면 알아들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그리고 또 외국 여행을 가서 거기 현지 로컬 교회를 간 저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뿌듯해하시며 예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 그때만큼은 에이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뭐 뒤에 근데 그 또 신기했던 게 거기서 한국 분을 또 만나가지고 한국에 그 미국에 사시는 분이 또 이렇게 아는 척 해줘 그런 게 또 반갑고 막 그랬습니다. 그냥 갑자기 제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
2: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기보다 한인 분이 응답을 해버리네.
1: 아 그러니까 한인
2: 하나님 그때 나미씨
1: 반가워요 엘리.
2: 네, 응답해버리네.
1: 네,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린 친구에게 또 답변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나요?
4: 아,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우리 아이의 그 시선이 딱 느껴지는 그쵸? 그런 질문이라서. 근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1: 아, 맞아요.
4: 근데 뭐 근데 쉽게 대답하면 하시겠죠. 언어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뭐 포드 자동차 그 일화 유명하잖아요. 그 네. 헨리 포드가 노년이 돼서 차가 길 가다가 고장 난 거 자동차가. 그래서 헨리 포드가 이렇게 가다가 차를 세웠어요. 노년이 네. 돼서 젊은 양반 제가 이렇게 차 좀 고치는 거 좀 도와줄까요? 근데 이분이
1: 네.
4: 아 제가 사실은 그 자동차 1급 정비사라고 1급 정비사라서. 괜찮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 자동차가 포드 자동차였다.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못 고치니까 계속 시간이 내가 한 번만 좀 봐주겠다고 하고 차를 이렇게 보고 나서 고쳐줬어. 그 시동 한번 걸라고 하고 그러니까 시동이 무르릉 걸리네. 네네. 이 노년의 신사가 이제 명함을 주고 이제 떠난 거지. 나중에 봤더니 거기에 헨리 포드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가장 잘하는 거죠.
1: 그렇죠.
4: 내가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차가 아 이런 소리만 들어도 아 여기는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지. 다 아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언어를 흩으셨기 때문에 그 언어도 다 본인이 감당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흩으셨겠죠. 그러니까 예, 아 이제 뭐 들으시고 다 아실 거예요. 중국어도 들으시고 다 동시에 다 알아들으신
2: 바벨탑 사건이 그거잖아요.
4: 그렇죠.
2: 인간이 하나님보다 동등해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건들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교만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만큼 또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을 계기로 싹 흩어버리셨는데
4: 네, 네.
2: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흩으신 하나님이 다시 뭉치게 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그 흩으신 게 또 잘한 걸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영어도 공부할 수 있죠.
1: 네.
2: 중국어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어디 광동어도 할 수 있죠. 막 한국어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어를 이제 배울 수 있는 건데 제 관점에서는 아, 또 한편으로도 굳이 흩으셔야 됐나. 왜냐면 저 영어 못하거든요. 영어 때문에 부진하라고 소리 갑자기, 많이 듣고.
4: 갑자기 구애성사라고.
2: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영어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수능 과목에 원래 영어는 없어야 돼요. 예? 그 과별탑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4: 이게. 한 언어만 있어야 돼.
2: 한 언어만 있어야 돼. 아담과 하하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거고.
4: 히브리어만 있어야 되는 거고.
2: 바벨탑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하는 거야.
4: 안 그랬으면 우리가 히브리어를 했어야 돼.
2: 아담이라는 나지야.
4: 이게 뭔 소리야?
2: 히브리어, 히브리어.
4: 히브리어라고.
2: 하나님은 아셨어.
4: 이게 히브리어라고.
1: 무슨 뜻인데요?
2: 아, 그냥 하나님은 아세요.
1: 야, 아, 하나님은 아세요.
4: 이거 큰일 났네.
0: 저는 저런 사람 처음 봤어요.
2: 저도 살라고 하는 겁니다.
0: 어, 그래도 바벨탑을 아는 게 어디예요.
2: 아이고, 그렇죠.
0: 어,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금 사연을 준 어린이가 보니까 아주 똑똑하고 야무진 친구예요. 그러면 미국 어린이가 기도를 한번 드릴까? 생각해보면 하나님 들으시겠죠? 그러면 한국의 어린이가 기도를 한번 드릴까? 들으시겠죠?
1: 네.
0: 그러면 아프리카 어린이가 기도를 한번 들으실까?
4: 다 들으셨죠?
0: 들으시겠죠? 근데 그거는 언어로 들으실까? 마음으로 들으실 거예요.
1: 아, 아멘. 와. 그렇지.
0: 와.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못해. 어떤 사람은 다른 외국어로 해. 어떤 사람은 수화로 해요.
1: 네.
4: 생각해보니까 소리를 안 내고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0: 우리가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기도,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음도 맞아요. 기도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꼭 언어가 아니더라도 모든 언어도 다 아시지만 언어가 아닌 것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어느 나라 말인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화려하게 기도하느냐도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처럼 궁금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외국 사람이 하는 기도도 잘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한번 직접 여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4: 그러면 그런 것도 아실까? 신조어?
1: 신조어?
2: 아, 길기 빠빠!
0: 하나님, 하나님 자꾸 헐.
3: 네, 아유, 우리 참 이게 귀여운 꼬마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참 재밌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언어를 만드신 분이니까.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친구에게, 어린 친구에게 요 스토리를 알려주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제 이 스토리의 내용이 뭐냐면 오순절에 이제 인근 각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러죠.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살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미국에 살던 한국 사람, 뭐 독일에 살던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미국 말을 하고 또 독일에 살던 한국 사람은 독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자리에 모였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막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어쨌든 이스라엘 언어로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막 했는데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히브리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인데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막 신기한 거지. 예. 그래서 요 장면을 봐도 아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언어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도 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도 있다. 라는 걸 우리 어린이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저는 우리 어린이가 제일 마지막에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요. 설마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예, 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는 아주 아주 멋진 분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쁘게 성장하면 돼요. 알겠죠? 네, 우리 이모 삼촌들이 항상 응원하고 우리 친구를 위해 기도할게요. 파이팅! 그럼 이어서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볼게요.
2: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한때 10년 동안 친구였던 사람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는구나. 나 거기서 무너지더라고.
4: 무너지지.
0: 살면서 이렇게 절절하게 얘기하는 건 처음 봤어요.
2: 아 진짜.
4: 제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저 플래시 좀 많이 사주세요. 사줄게 하고 당장 그 자리를 데려가서 두 개를 딱 사줬어.
2: 근데 나는 그게 그때 안 됐거든. 아.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
4: 그분은 나 같은 남자를 원했구나.
2: 터졌어. 잘 먹고 잘 살아.
1: 좋은 말 했으니까.
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을 준비 중에 있는 20대 후반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이 얼마 남지 않은 요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져 노크토크 인생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불편한 몸을 갖고 태어나 남들이 걷고 뛸 때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제 장애에 대해 상실감을 느끼거나 남들이 부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너무 사랑해주신 하나님, 부모님, 친구들이 있어 지금까지 감사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2년 전 같은 교회 청년부에서 지금의 예비 신랑을 만났고 저를 늘 최우선으로 생각해주며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휠체어를 탄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많이 속상합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부쩍 남자친구와 함께 외출해야 할 일이 많아졌는데 함께 다니다 보면 주변에서 여자는 저런데 남자는 멀쩡하네. 남자가 무슨 고생이야. 저 남자 진짜 복 받을 거야. 이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됐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장애에 대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자꾸 주변에서 저를 안타깝게 보고 남자친구가 저를 위해 희생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 진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요즘은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제게 상처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자친구가 교회 다니니까 저 같은 여자를 만나주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왜 제가 사람들에게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야 하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남자친구와 단둘이 있을 땐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밖에만 나가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제 인생과 저희 둘의 사랑이 불행하게만 비춰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현재 결혼을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힘든 일이 있을까 솔직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연애할 때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제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노코토코 식구들,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마음이 다시 단단해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오늘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겪는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우리 예비 신부의 고민 사연인데요. 우리 식구들은 혹시 연애를 하면서나 결혼을 준비하면서 타인의 시선과 말들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4: 제가 입은 마음이 되게 되게 공감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결혼 발표가 딱 났을 때 저희는 이제 비공개로 그냥 조용히 이렇게 둘이 교제하다가 연애 발표가 아니라 결혼 발표를 딱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기자가 악의적으로 혼전 임신.
2: 기사로.
4: 이제 8월에 결혼, 그러니까 뭐 혼전 임신이 아닌데. 근데 그거를, 그리고 이제 10월에 결혼을 하고 3개월 있다가 저희가 아이를 이제 갖게 됐어요. 금방 갖게 된 거죠. 3개월 만에. 근데 그래도 아이를 갖게 됐다. 그래갖고 그걸 인스타에 올렸는데 그 기자분이 또 이제 임신했다는 건데 출산처럼 이제 기사를 써버렸어요.
1: 아이고.
4: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제가 사역자고 실시간 가수고 전도사인데 야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안 좋은 이미지로 바라보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한테 외모가 야 김정아가 너랑 결혼하면 너한테 적선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김정아랑 결혼할 정도면 야 나도 김태희랑 결혼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 아내는 이제 댓글을 보지 말라고 이제 처음부터 댓글 아내는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제 연애 생활 연예인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댓글 보지 말라고 했는데 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이런 댓글도 있네요. 이런 오 오케이 뭐 좋은 뜻으로 좋은 말로는 야 이제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좋은데 안 좋은 글들도 보이죠. 보이니까 그때 사실은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연예인은 아니지만 아 연예인들도 이렇게 상처가 많이 되겠구나라는 걸 그때 경험했고 이분은 이 저는 댓글이잖아요. 내가 안 보면 그만인데 이분은 들릴 거 아니에요.
2: 그렇지. 저는 이제 연애를 하니까 네. 저도 이제 상처를 받는 적은 있죠. 왜냐하면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상처는 그 한 그 판소리하는 친구를 만났었어요. 이건 저희 어머니도 아실 텐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상처를 줬던 건 제가 10년 동안 그 친구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근데 개그맨 딱 개그 콘서트에 합격하고 나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두 달 만에 헤어졌어요. 근데 왜 헤어졌냐면 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레온이 너랑 미래를 그려봤는데 내 미래가 너 때문에 좀 불행할 것 같아. 걔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 그림을 잘못 그렸네.
2: 잘못 그렸나 봐. 스케치를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난 거기에 되게 충격을 받았어. 상처를 받고.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한때 10년 동안 친구였던 사람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는구나. 그게 왜 그랬냐면 걔는 일단 신앙이 없었고 걔네 집은 부자였고 그러니까 걔가 외제차를 끌기 때문에 나도 외제차를 끌어야 되고 그리고 걔가 항상 어디를 걸어 다니는데 차가 없으면은 너무 불평불만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난 그걸 몰랐어. 자꾸 다리가 아프다는 거야. 근데 나는 또 다리 아프니까 그럼 좀만 더 걷자 이런 거야. 나는 모르니까. 나는 남자라
1: 되니까.
2: 남자라 둔하니까. 왜? 걸으면 풀어지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난 네가 차가 없어 싫어. 그리고 먹으로 가는데 그 미슐랭인가요? 그 뭐죠? 그 뭐 몇 대 미슐랭 그런 데를 가야 되는데 나는 이제 여기 앞에 포장마차 가서 떡볶이도 한번 먹어보고. 그러니까 걔가 원하는 건 좀 내가 좀 럭셔리 했으면 좋겠고 막 그리고 내가 주일날 자꾸 교회를 가니까 너 교회 가면 뭐해? 나 놀러 가고 싶은데. 근데 전 놀러 가도 차가 없잖아요. 근데 걔가 원하는 건 저기 강릉의 바다, 양양의 바다 이런 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그때 안 됐거든.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 그러한 그 상처들이
4: 그렇죠.
2: 외부로부터 오고 제3자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내가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심지어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도.
4: 그러네. 그랬었겠다.
0: 조렴 씨가 살면서 이렇게 절절하게 얘기하는 건 처음 봤어요.
2: 아, 진짜.
0: 굉장히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2: 이번에 결혼했거든요. 어떤 한의사랑.
0: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도 돼요?
1: 네.
2: 잘 먹고 잘 살아.
1: 좋은 말 하시니까. 네.
0: 마지막에 축복 참 좋네요. 네. 뭐 저는 그, 제 남편이 학교에서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똑똑하기도 하고. 얼굴로 유명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뭐 똑똑하기도 하고 그렇게 잘 알려졌었기 때문에 그때 그 제가 봤던 제 남편의 첫인상 자체가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안 모범생이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쟤네들은 뭐 결혼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요. 어울린다고도 생각을 전혀 못했죠. 그리고 이제 뭐 제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희 남편이 막 저를 따라다닌 게 아니라 제가 막 이렇게 어디 있나 막 이렇게 찾아다니고 수소문해가지고
1: 진짜요?
0: 딴 것들과 만나고 있으면 막 죽이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 커플은 원래 안 어울리는 커플이었어요. 지금도 저희가 사는 게 제가 봐도 이상해요. 근데 너무 행복하게 또 감사하게 즐겁게 맞아.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 귀염중이 깜찍이가 그냥 아주
1: 예술가 아주 자랑스러워요.
2: 그럼 특집 때 한번
1: 특집 때 진짜 오셨으면 좋겠다.
5: 오세요.
3: 아니 그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상처가 있는 것 같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주로 이제 사실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결혼을 못했었잖아요. 주로 이제 소개팅을 받고 나서 거절을 당하면 왜 거절을 당하지 하고 물어보면 다 키 때문이라는 거예요. 키. 키가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뭐 이해는 되죠. 뭐 키가 작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들었던 건 목회자여서 부담된다. 전도사님이어서 목사님이어서 부담된다. 근데 그것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키가 작아서. 그러니까 왜냐면
4: 목회자가 알고 나오거든.
3: 그렇지. 왜냐면 주변에 목사님들 중에 또 키 크고 잘생긴 분들은 결혼을 빨리 해요.
4: 그렇죠.
3: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핑계고 결론적인 키인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말했던 사람이 저희 아내였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가갔을 때 대시했을 때 일단은 뭐 키 작아서 싫고 그러니까 본인보다 단 1cm라도 작은 맞아. 사람하고는 결혼할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죠.
4: 그렇지, 그렇지, 다 그렇지.
3: 그렇죠. 여자분 입장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목회자랑 결혼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해당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감사한 건 그 저희 장모님이 예. 또 저희 아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줬냐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 목사님인 게 뭐가 중요하냐.
1: 맞아요.
3: 근데 이 목회자의 적은 목사님들이었어요.
4: 맞아.
3: 전에 제가 만났던 사람은 가서 주변에 목사님들한테 상의를 하면 야 사모는 힘들어 하지마.
2: 그렇지.
4: 자기도 목사인데.
3: 자기도 목사면서.
4: 야 진짜.
3: 그래가지고 제가 막 상처했는데 저희 장모님 또 주변에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목사님이 어때서 해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죠. 내가 키는 작지만 내가 마음에 키는 세상이 제일 크다.
4: 오이겨. 한 방에 있었네 한 방에.
2: 아니 두 분의 공통점이 사모님들께서 키가 다 크세요. 두 분보다. 근데 맞아. 마음의 키는
4: 두 방이 있으세요.
3: 사실 실제로는 마음의 키가 별로 안 큽니다.
1: 아니에요. 진짜 마음의 키가 진짜 이거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0: 그렇죠. 너무 크시시에요.
1: 네, 엄청 크신데.
2: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1: 와 진짜 멋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특별하게 예민하거나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식구들도 혹시 그런 적이 있나요?
4: 저도 사실 키가 크지 않잖아요. 작잖아요. 그리고 제가 체구가 있거나 잘생긴 외모도 아니니까 저는 근데도 항상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아이.
1: 네네.
4: 어릴 때부터. 네. 항상 자존감이 높은 아이였어서 그런 거 없이 생활하다가 결혼할 때 그게 딱 생기더라고요. 아내가 저를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제가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진짜 어떡하지? 고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전도사님 저 하일다 언니 줬어요. 저 플래시 좀 많이 사주세요.
1: 멋있다.
2: 형은 진짜 잘해라.
4: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때 제가 목사님이랑 되게 비슷한 얘기했어요. 알았어요. 내가 플래시 좀 많이 사줄게요. 제가 땅에서 재는 키는 작아도 하늘에서 재는 키는 하나님 보시기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목사님 좀 멋있게 말은 못했지만 그러니까 플래시 주죠 지금 사줄게 하고 당장 그 자리에 데려가서 두 개를 딱 사줬어요. 네. 그때 제가 돕는 배필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제가 가진 게 있어요. 아니면 외모가 잘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목사님은 저랑 똑같은 거죠. 우리는 같은 마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여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이 이런 거구나라는 그때 이제 알게 됐죠.
0: 근데 그렇게 마음의 그늘을 읽는 눈이 있다는 게 참 좋네요. 그거는 이 사람 왜 이래?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늘을 읽어주고 그 그늘을 어떤 식으로 볕이 들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2: 상처 안 되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렇죠.
1: 또 굉장히 뭐랄까 아주 섬세하게 그 마치 도자기를 다루는 듯한 그 느낌을 받아서 아 되게 맑은 또 예쁜 사랑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3: 네, 우리 사연자분 또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오셨지만요. 그래도 스스로 신체의 장애를 받아들이기까지 남모르는 그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계속 안 좋은 말들을 듣는다면 마음을 지켜내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4: 제가 그때 네. 구TV에서 네. 녹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모님께서 두 다리를 아예 못 쓰세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데 목사님께서 몇십 년 동안 그 사모님의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2: 멋있다.
5: 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 일어설 수도 앉을 수도 없는 지체 장애 1급 장애인입니다.
6: 꼼짝도 못해요. 목사님 안 계셔. 다 해줘야 될게 제일 필요한 사람.
5: 그런 제 곁을 40년째 묵묵히 지켜주고 있는 동역자이자 남편. 비록 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왔지만 태초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4: 그 듣는 내내 내가 우리 와이프의 다리가 되어줬다. 난 거기에서 충격받았어.
2: 멋있다.
4: 충격받고 나라면 할 수 있을까?
2: 그렇죠, 맞아.
4: 나라면 가능할까? 근데 여기 녹화장에 오셔가지고 또 다리가 되어주시는데 나 거기서 무너지더라고.
2: 무너지지.
4: 너무 왈칵하더라고. 근데 사모님께서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놀림도 많이 당하고 욕도 많이 먹고 이 얘기보다 더 심한 얘기를 많이 그렇겠지. 들으셨대요. 뭐 남편한테 다른 여자 소개시켜줄 테니까 아이고. 버리고 버리고 나랑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서
2: 못됐다 정말.
4: 근데 그 목사님도 정말 그 사모님을 정말 지금도 막 완전 행복하게 신혼부부처럼 지금도 우리 집에 그 우리 구TV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같이 찍은 사진 있는데 그거 볼 때마다 내가 저런 남편이 돼야 되는데.
2: 그렇지.
4: 과연 내가 저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난 보면서 아직도 생각나요.
7: 물론 사연자 입장이 되면 정말 뭐 마음이 아프고 불쾌하고 서운할 수 있겠죠.
3: 네.
7: 근데 이 그냥 비장애인들도 사람들이 겉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또 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차라리 이런 사람들 겉으로 말하니까 우리가 알게 되지만 사람들이 조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편견을 갖고 있지 않느냐.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저는 이 얼마나 훌륭한 남편이에요. 비장애인들도 결혼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다 서로 헌신적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영향을 받지 말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 우리 남편의 사랑과 섬김을 감사하게 여기고 행복하게 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안 중요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고 잘 살면 사람들도 이제 언제부턴가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2: 그렇죠.
7: 잘 사니까. 네.
3: 부러워할걸요?
7: 그렇죠. 오히려 부러워하죠. 네. 저 집은 저런데도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건가?
2: 그렇지.
7: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이 자매님이 조금 예방주사 한 대 맞는다.
2: 그렇죠. 네, 맞아요.
7: 생각하시고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맞습니다. 그럼 교수님, 저는 현재 사연자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괜찮은 건가요?
1: 얽힌 실 같을 거예요. 우리가 연 날려보면 연줄은 그렇게 꼬인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연줄이 이렇게 꼬이면 그 연이 더 날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꼬인 상태에서도 여전히 나는 연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인생에 굉장히 많은 꼬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이 사연자는 나만 생각해서 아우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내 파트너, 내 배우자는 어떨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생각이 더 복잡해지죠. 네. 그러면 하나가 꼬이는 것도 힘든데 두 개의 연이 함께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쉽진 않을 텐데 처음에 기분 나쁘죠. 그런 얘기 들으면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보면 화가 나요.
2: 더 화나죠.
1: 계속 분노가 이렇게 쭉 차올라요. 게이지가 올라가요. 그렇게 했다가 일정 시간 딱 되면 나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죄책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죄책감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그래 그 사람들 얘기도 맞네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그 사람들의 말 몇 마디를 통해서 재단을 해버려요.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가해자야. 타인의 삶에 고통을 주는 통증을 유발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속적 주체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그대로 따라하면 그건 종속적 주체예요. 그 삶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능동적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런 얘기들을 듣고 내 안에서 다시 그걸 소화시켜서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소중한 사람들의 사랑을 그 노력과 그 기쁨을 묵살해버리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얘기는 평생 듣고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지 쑥덕거리냐면 야, 저 남편의 이름이 뭔지 알아? 복지사야. 다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은 분들이 장애가 신체장애도 있고 정신장애도 있다고 말하는데요. 저는 인식장애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낮은 가치관, 형편없는 편견,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 선입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욕하면 거기에 그 무게에 손을 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지만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그 두 분의 행복을 바라고 훌륭하다 박수치고 그리고 어떻게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우린 이렇게 살아야 해. 굉장히 좋은 삶의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사연을 주신 분은 또 다른 누군가의 또 다른 모범이 될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3: 아멘.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서 잘 성장한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훌륭하시고요.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쵸, 목사님?
7: 네, 네. 네. 저는 이 사연자가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 준비를 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3: 네.
7: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을 떠나서 보통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3: 맞아요.
7: 근데 이 자매님 보면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삶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기쁘게 사셨단 말이에요.
3: 네.
7: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자매님 안에 좋은 에너지가 있다고 봐요.
3: 맞습니다.
7: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결혼 준비를 하면
3: 네.
7: 이런 고민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결혼 준비하다 보면 다툴 때가 많아요.
3: 맞아요.
7: 네, 엄청나게 많죠. 가족 간에 뭐 의견 차이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요소 때문에 안 맞아서 다투기도
2: 맞아요.
7: 하고 사실 그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연을 보면서 어쩌면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힘들어는 하나 두 사람이 결혼 준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고 정말 아껴주는 그런 형제를 만났으니까 저는 이 사연하고 똑같은 케이스를 제가 주변에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사역하던 데서 이제 우리 어떤 분이 계신데 그 아내분이 장애가 있으세요. 근데 두 사람이 친구 사이였대요. 근데 이렇게 친하게 친구처럼 지내다가 그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서른 살이 됐을 때까지 서로 결혼 못하면 우리 결혼하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이 형제가 결혼을 한 거예요.
3: 우와.
7: 너무 잘 사세요, 지금 보면. 행복하게.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면 네, 세상에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또 설사 있어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3: 그럼요. 네.
1: 그래. 네. 이런 분들이 꼭 결혼하잖아요. 그럼 꼭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요.
3: 아.
1: 꼭 그래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3: 맞습니다. 계속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의 말과 시선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사연자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아마도 우리 사연자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전도사님일 것 같은데. 전도사님, 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에 조금 덜 상처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우리 사연자분께 알려주세요. 네?
8: 그 저 그 네. 그런 글들이 많았었어요. 김정은 아깝다. 그러니까 제가 그 비교하는 걸 또 안 좋아해요. 그리고 항상 그 남자 여자 있으면 누군 어떤데 누군 어떤데. 근데 이게 사람들의 어떤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당연히 김정은 아깝죠. 그 말에 뭐예요. 그런데 댓글을 보거나 뭐 저는 주변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결혼해서 남 보란 듯이 잘 살아서 아, 김정은 시집 잘 갔네.
3: 오.
8: 이런 얘기를 듣게 해줘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3: 아.
8: 그러니까 사연자분도, 아, 남,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남 보란 듯이, 아까 교수님 저, 정말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남 보란 듯이 잘 사셔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너무 예쁘게 사는 모델이 되시면,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되시면 되니까.
3: 그쵸.
8: 진짜, 남편이 결혼을 잘했구나. 이런 얘기 듣게 해보세요.
3: 아멘. 아멘. 진짜 이거 아멘. 와, 오늘 너무 감사한 시간이네요. 우리 레온 씨부터 그러면 현재 결혼 준비 중에 계신 우리 사연자분께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4: 제가 결혼식 사회를 볼 때 늘.
1: 사회를 봐주신다고요?
4: 네, 아니, 결혼식 사회, 예.
8: 뭐... 좋겠다.
3: 세상에.
4: 축하에 축하 있고요.
8: 좋겠다.
4: 여기 줄에 있고요. 여기 축사 상담까지 있습니다. 아니 제가 결혼식 사회를 보면 항상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나 믿으신 분들한테는 반드시 목사님한테 성경을 얹고 손에 얹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그때 너무 뭉클한 게 이 구간에서 성경에 딱 그 신랑 신부가 손을 얹고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9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8: 아, 멋있다.
4: 저는
8: 아, 멋있다.
4: 이 문장,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임팩트가 강해요. 항상 제가 한 200번 정도 결혼식 사회 봤는데 이제까지 보면서 이 구절만 나오면 내가 뭉클해.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걸 여기서 항상 느껴요. 물론 지금 짝이 없지만 항상 여기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커플이 그럴 거예요.
8: 그러네요.
4: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그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8: 진짜 위로되겠다.
4: 기차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시간에 갑니다. 제가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좋은 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구절이 있어요. 나를 창조한 창조주가 나한테 사랑만 주시는데 감히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뭐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이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결혼식 하실 때 꼭 성경에 손 얹고 이 꼭 문구, 이 구절 꼭 하십시오. 난 여기서 너무 이걸 하고 싶었어.
3: 이걸.
8: 여기 한 가지만 전 덧붙이면 결혼 전에 그 얘기 들어서 참 다행이다. 앞으로 더 많은 얘기 들을 텐데 미리 예방제조사 맞아서 나중에 앞으로 결혼해서 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도 무뎌지셨으면 좋겠고 진짜 장애인은 그런 말하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진짜 장애인이에요. 우리가 바뀌어야 될 시선들이 많은데 그러나 저희처럼 응원해주는 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맞습니다. 네.
1: 성경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강하고 관대하라.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유 있는 자만이 관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유 있는 자만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즐겁게 템포를 급하지 않게 갈 수 있어요. 급하게 가지 않아야 재밌는 게 보여요. 또 어떤 걸 자세히 또 오래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 생활을 20년이 좀 넘어 보니까 그제서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게 인생이 막 급하게 가는 시점이 있다가 조금 천천히 가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천천히 가는 시점이 돼야 지난 급한 시점 또 어려웠던 시점이 즐겁더라고요. 그런데 요 시점이 올 때까지가 약간 마음도 급하고 시간도 촉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이 딱 지나고 나면

0: 이게 난 사명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어쩌면 또 다른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또 비장애인하고 장애인 커플들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위로를 줄 수도 있고 모든 일반적인 부부들에게도 잘 살으셔서 아, 저 부부도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우리도 잘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 수 있을까?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부부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네.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아멘. 네, 다시 꼭 예전에 밝고 당당한 모습 찾으시길 저희 모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결혼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 부럽습니다. 네, 그럼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 기도로 사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2: 네, 태초부터 이 아름다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시고 서로 돕는 배필로 준비하셨는데 예비하셨는데 남편에게 좋은 사람이 되도록 내가 먼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내 목숨처럼 내 목숨보다 귀히 여기게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부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행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 그런 커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1: 아멘.
2: 무엇보다도 이 가정에 주님께서 중심이 되어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보이실 예비하신 그 사역들을 또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잘 깨닫는 그런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 아멘.
2: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또 살아가면서도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잘 싸우게 해주시고 또 그 화를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더욱더 사랑이 솟아나는 더욱더 사랑이 늘어나는 그런 가정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 아멘.
2: 자녀의 복도 주셔서 자녀를 아주 좋은 예쁜 하나님 선물의 그 자녀들을 잘 출산하도록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앞길 가운데도 주님 함께 없어서
1: 아멘.
2: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도록 재정적인 것까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2: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3: 아멘.
1: 네, 오늘도 한 자리에 모여서 진솔한 얘기 나눌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4: 저는 결혼 얘기가 나오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저는 결혼은 살면서 갔다 오더라도 한 번쯤 했으면 좋겠네요.
2: 아니 갑자기 갔다 오.
4: 아니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는 이제 계속 이렇게 그 가지만 누군가는 또 갔다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2: 그렇죠.
4: 아무도 길은 모르는 거예요.
1: 그럼요.
4: 그리고 그 모든 삶이 다 최선을 다한 결과거든요.
1: 그렇죠.
4: 그래서 인생에 결혼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결혼 얘기를 들었잖아요.
1: 네.
4: 그래서 저희도 이제 조만간 결혼 25주년 되면 은혼식을 하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오래간만에 그늘 뭐 드레스가 맞을라나지 모르겠는데 한 번쯤 이렇게 꿈을 꿔보는데 이번에 새로운 신부가 되는 우리 사연자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봄의 신부가 되지 않겠어요?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서 기대되고 축하드리고 무엇보다 저는 축복합니다. 예쁜 신부 되세요.
1: 축복합니다.
0: 네, 오늘 저도 이 이야기 하다 보니까 과거들이 많이 생각났는데 중요한 건 세상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나를 여기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고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의미 있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들고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멘. 네, 그럼 이번 주 노크토크 묵상 말씀 함께 나눌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이 나눠주실 거죠?
5: 오늘은 접니다.
1: 제가
5: 오늘 나눌 말씀은 네. 이사야 40장 8절인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이 좋은 이유가 우리 계절별로 또 풀도 시들기도 하고 풀이 다시 나기도 하고 꽃이 지기도 하고 피기도 하잖아요. 근데 계절별로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계절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그것들이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한테 상처받거나 일이 힘들 때

0: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 찬양이에요. 세상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이 가사만 구간만 계속 반복해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봐도 내 동기들, 내 친한 친구들, 내 사람들, 심지어 목회자, 목사님들도 변해도 결국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더라고요. 결국 나만 변하지 내가 변하는 하나님을 내가 찾는 거일 뿐이지 그분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1: 네. 저는 매주 노크토크를 통해서 참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늘 이 시간이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시청자분들께도 매주 이 시간이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묵상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각자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2: 때로는 솔로몬처럼,
3: 때로는 다비다처럼,
0: 때로는 바나바처럼,
4: 때로는 다윗처럼
1: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5: 토크.
1: 다음 주에 만나요.

0: 한 20년 넘게 하루에 두세 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어요.
1: 거의 뭐 제가 타들어가는 느낌.
2: 저희 이모부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하셔서 네. 나 이번에 간다.
3: 프로필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엔터테인먼트 100군데를 돌려본 적이 있어요. 메일로. 연락을 안 오죠.
2: 100군데에서?
3: 100군데에서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2: 야 진짜 좋아.
3: 해결이 됐고요. 네. 해결 됐어요.
2: 저기 퇴근하세요. 네, 퇴근하세요.

나는 좋은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길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네, 오늘 첫 곡 Sunshine State의 드럭 딜러 듣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어준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이 조금 짧았죠. 네, 신발이 없다고 투정을 부리는 우리 모습들. 아,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네. 그러다가 길에 나왔는데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난 경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이 글은 데일리 카네기의 그 글인데, 감사를 논하는 가장 짧고 임팩트 있는 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자기 발에 꼭 맞는 예쁜 신발이 없다, 이렇게 속상해하면서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멋진 신발이 없을까? 친구들은 유명한 메이커 브랜드 신발이 많은데.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길을 가다가 휠체어를 탄 또래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아이는 자기가 신고 있는 이 낡은 운동화가 자기를 어느 곳이든 데려갈 수 있는 마법 같은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투정 부렸던 일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했죠. 나는 신발이 없다고 속상했는데 저 친구는 걷고 싶어도 지금 걸을 수 있는 발이 없구나. 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기억하며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 세바시 인생 수업 마음을 읽는 감각 구범준 PD 작품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네, 세바시 마음을 읽는 감각. 자, 이 책은 그동안 15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의 콘텐츠 프로듀서 저자 구범준님께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은 다섯 개의 그 주제로 나뉘어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주제는 상처는 피할 수 없지만 치유는 선택할 수 있다입니다. 자, 먼저 이 그 주제에서는 그 상처를 고백하는 용기에 관한 석정호 교수님의 강연이었죠.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이 주제로 강연을 했던 석정호 교수의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이 2년차 시절 석정호 교수는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아내가 무서워졌다며 정신분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에게 화를 내도 마음이 떨리고 늘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몇 달 동안 상담을 받으면서 그 두려움의 근원이 어린 시절 성적이 떨어지거나 늦게 들어올 때 그때마다 어머니에게 크게 혼났던 기억, 그리고 다시 그 꾸준함을 받지 않기 위해 열심히 눈치 보며 살았던 기억이 아내에게 투영된 것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 애착 대상과의 관계 경험이 어른이 되고 나서도 마음 습관에 이렇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그는 상대가 나를 싫어한다고 느낄 때 그것이 애착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왜곡된 신호일 수 있다고 의심해 보라고 저자는 조언을 합니다. 다시 한번 상황을 돌아보면서 상대방은 내 일부분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얘기한 것일 뿐 나의 모든 것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천의대 정신과 조인희 교수의 강연입니다. 트라우마를 말하다. 자살로부터 안전한 공동체 만들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생 10명 중 1명이 지난 1년 사이에 자살을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소아 청소년 정신과 의사이자 자살 예방 전문가인 조인희 교수는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들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는 너는 잘못된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이다. 중요한 경기에서 실수한 투수가 그 충격적인 순간을 회피하지 않고 세세하게 기억하고 말하는 과정을 통해 그 경기에서의 트라우마를 길들이고 다시 다음 경기의 감각을 되찾는 것처럼 우리도 고통의 순간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을 말하고 그 트라우마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괴물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생각한다면 당신 안에 또 다른 나는 살고 싶어 한다고 그것을 깨닫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주 이건 인상적인 예시가 있는데요. 어느 날 물에 뛰어든 남자가 죽기 위해서 자살을 결심하면서 물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구조요원들의 구명 튜브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다가와 총을 겨누면서 당장 이 구명보트를 잡지 않으면은 당신을 쏘겠다 현장에서 라는 말을 하자 얼른 구명 튜브를 잡고 구명보트에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갈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을 경찰이나 상담가가 설득 끝에 다시 구조해내는 경우가 아주 여러 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이 브루클린 브릿지에서 뉴욕에서 한 사람이 그 다리 난간 위로 올라가서 경찰이 출동하고 많은 몇 시간의 회유 끝에 그 사람을 안전하게 구조해 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죽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사실은 살고 싶어서라는 거죠. 세 번째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건 그들이 처한 문제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죽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혼자 내린 결론 때문입니다. 신발 하나 살 때도 친구에게 물어보고 차를 살 때도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왜 목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은 혼자서 하느냐고 조인희 교수는 반문합니다.

연탄길의 저자 이철한 작가가 세바시에 나왔는데요. 주제는 사과할 타이밍을 놓친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답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자는 시험 문제 두 개를 더 틀리게 만들었던 원표라는 친구. 네. 그래서 그 원표가 엉엉 울게 만들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한 작가는 그날 저녁 원표네 집에서 그 원표의 우동상장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주 아주 가난한 집을 비춰주는 등불 같았던 그 많았던 수많은 우동상장들, 그리고 그 기회를 뺏었던 자신의 잘못, 친했던 원표가 질투가 난 이철한 작가는 그 원표의 시험 문제 두 개를 더 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등불을 자신이 빼앗았다는 죄책감에 집에서 원표야 미안해라고 소리를 쳤지만 정작 제대로 사과는 못했다고 합니다. 40년이 지나 TV 프로그램을 통해 원표를 만나 사과를 했을 때 원표는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그 후에야 비로소 가슴에 있던 무거운 바위 같은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는 사과할 때 진심을 다해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과장하지도 말고 담백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가 사과를 받지 않더라도 끝까지 기다리고 몇 번이라도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은 불같이 화를 내고 금세 풀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번 상처받으면 쉽게 풀지 못하고 아주 오래 가지고 가니까요. 그럴 때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말할 때까지 본인의 시간을 더 희생하면서까지 천천히라도 기다려주는 것이, 그 시간까지 포함한 것이 진정한 사과라고 말을 합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정신과 의사 정우열 박사는 세바시에 나와 이런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엄마도 사람입니다. 분노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만큼 분노가 왜 조절되지 않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두 아이의 주 양육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정우열 박사는 직접 육아를 경험하기 전까지 환자들에게 주로 많이 했던 이야기가 화내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게 얼마나 헛소리였는지 깨달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엄마들이 겪는 낮, 버, 밤, 반이라는 줄임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해석하면 낮에는 아이에게 버럭 화를 내고 밤에는 자는 아이를 보면서 반성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지 의지 또 인성 이런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산후조리원에서부터 시작되는 수면 부족, 아이가 낮잠 때마다 그릇 소리에 깰까봐 도둑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그 불규칙한 그 패턴, 그런 식사들은 몸을 망가뜨리고 또 그 망가진 몸이 감정 조절 기능을 완전히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정신과에서 우울증 환자를 볼 때 약 처방보다 먼저 체크하는 게 수면과 식사 패턴인데 이 두 가지만 해결을 해도 대부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정우열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멘탈 관리는 멘탈로 하는 게 아닙니다. 피지컬로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도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는 게 사람입니다.

네, 양화대교라는 곡을 써서 유명해졌죠. 우리 아빠는 택시 드라이버라는 그 글로 시작되는 노래였죠. 자, 유명한 뮤지션 자이언티가 세바시에 나와서 자기 비하의 끝에서 배운 나를 사랑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자이언티는 자기 얼굴, 목소리, 음악 모두가 못마땅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완벽주의자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자기 목소리를 감추려고 자기의 그 음원에 코러스를 수십 번을 넣고 또 자기의 외모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무대에서 선글라스로 눈을 가리고 이 모든 게 엉망진창인 본인을 들키기 싫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녹음실에서는 자기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벽을 때렸고 무대 영상을 보면서 끔찍해하던 자기 자신, 자기가 너무 미워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 계속 무언가를 덧씌웠다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기 혐오로 만들었던 것들이 천천히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재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연민이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주변을 돌아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 나도 그저 불쌍하고 한없이 초라하고 작은 평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다른 사람들도 멋지게 보이는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똑같이 아니면 더 심하게 힘들어한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 곡을 수백 개씩 쌓아두고 또 SNS에 사진 올리기도 항상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망설이지만 그렇게 자기 자신과 싸우다가 한 번쯤 이기고 싶어서 그리고 이렇게 내가 못나게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볼 땐 멀쩡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세바시에 나왔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되고 싶은 나로 자신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마지막 인사를 잊지 않았네요.

0: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여러분은 지금 좋은 책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 김아준의 내 인생의 명작을 듣고 계십니다.

네, 힐링 캔버스 더 공감 대표, 박상미의 가족 상담소의 저자, 박상미 대표가 세바시에 나와서 이런 강연을 했습니다. 마음과 감정을 조절하는 습관을 만드는 힘. 박상미 대표가 2,500 가족을 상담하면서 알게 된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긍정 유전자라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좋은 부모를 만나 좋은 그 긍정의 유전자를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처만 물려받은 분들도 많고요. 박상미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키울 수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누가 키워야 할까요? 바로 내가 키워야 합니다. 타인에게 받지 못한 따뜻한 보살핌을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주겠다는 결심.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성장을 돕는 태도가 자기 연민의 시작점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는 내 목소리를 제일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문장을 직접 나에게 들려주라고 합니다. 괜찮아. 고생했어. 다음에 더 잘하자. 넌 최선을 다했잖아. 실패하거나 힘든 순간에 이 문장으로 다독여 주는 게 자기 연민의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합니다. 감정 조절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안 좋은 자극을 주면 즉각 행동하는 건 동물의 뇌라고 합니다. 3초 만에 행동하면 본능의 뇌, 그리고 거기에 3초를 더 버텨서 6초가 지나면 이성의 뇌로 넘어가서 좋은 감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나, 그리고 또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멈추는 것, 이것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뇌는 부정적 경험을 세 배나 더 강렬하게 기억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긍정적 경험을 네배더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많이 자주 벌어지는 상황이 반복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매일 우리에게 긍정의 기회를 주고 좋은 단어를 들려주는 것, 그게 우리가 고통 속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보는 좋은 태도라고 말합니다.

아토피 전쟁 블로그 운영자 정원희 씨는 세바시에 나와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는 강연을 했습니다. 이 세바시의 장점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웃, 그래서 뭐 작은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라든가 아니면은 블로그를 운영하는 운영자라든가 아니면 뭐 하나의 그 가게를 오랫동안 운영했던 사장님이라든가 이런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세바시의 많은 아주 많은 장점 중에 덧붙일 수 있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이고 세바시를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인생과 변화됐던 생각들에 대한 감동도 하지만 그 자리에 섰다는 존재만으로도 그 가치만으로도 참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토피 전쟁 블로그 운영자 정원희 씨가 세바시에서 강연한 주제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태어난 지 100일째부터 아토피를 알아왔던 정원희 씨는요. 30년 넘게 가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어른이 되면 크면 낫는다는 말을 믿고 견뎠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증상이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일반 병원, 한의원, 민간요법 수많은 치료를 시도했지만 희망으로 시작해 절망으로 끝나는 일이 반복됐다고 하죠. 그러다가 30대에는 약에 내성까지 생겨서 거의 무방비 상태로 가려움을 마주해야 했고 긁는 것보다 차라리 때리는 게 낫겠다 싶어 자기 자신을 때리다가 결국 망막박리로 한쪽 눈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 주변의 이해를 받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나도 아토피 있는데 괜찮던데 그 정도는 아니던데 이런 무심한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이 고통을 그대로 제대로 설명하기는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괜찮아, 넌 혼자가 아니야 이런 메시지에 커다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결론을 내주고 일을 해결해주고 그런 것보다도 넌 혼자가 아니야. 너 이야기를 들어줄게. 이 과정이 어느 인간에게나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원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용기 내서 자기 아토피 이야기를 꺼낸다면 자기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다고 해요. 너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많이 힘들지? 이렇게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삼풍백화점 생존자입니다. 라는 책의 저자 산만 언니라는 작가님께서 세바시에 나와서 젤리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1995년 여름 20살의 나이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산만 언니는 그 몇 초 사이에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고 세상을 보는 눈이 완벽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사건 현장을 목격하면서 죽음 앞에 이 사는 모든 것들이 하찮게 보이고 사소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고 그런 감정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런 거 하면 뭐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운동을 왜 해?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을 지배했다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전혀 감사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20살 때였으니까요. 그 남은 20대 전체를 자기를 괴로워하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면서 혼자 살아남은 자신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30살에는 PTSD 상태가 나빠져서 자살까지 시도를 하고 그러다가 어찌어찌 다시 살아났고 그때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치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보육원으로 자원봉사를 가게 됐다고 합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그렇게 아이들과 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는데 원래부터 저자는 아이를 안 좋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서툴겠죠. 아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분유를 주려다가 실패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세상을 등지고 자기에게 뾰족하고 남을 미워하던 그 모든 것들이 살짝살짝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추운 날 웅크리고 있던 아이가 눈앞에 있는 젤리 대신에 자기에게 다가와 안아줘라고 말을 하는 순간 지금껏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었던 게 전부 젤리의 다른 이름들이었고 그런 것들로만은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지 않은 상태. 아침에 현관문을 열고 나간 가족들이 전부 무사히 돌아오는 그날 저녁.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사는 동안 슬프지 않았던 날들, 그 모든 날들은 행복한 날들이었던 것이죠.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네, 아주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시죠. 우리 명작에서도 다뤘던 책인데 자존감 수업. 우리 윤홍균 정신과 전문의가 세바시에 나와서 사랑이 남긴 상처에서 벗어나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가 이번에 새로운 책을 냈어요. 사랑 수업이라는 책인데요. 자존감을 높이려고 노력해도 계속 무너지는 분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번에는 사랑과 관련된 상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 담았다고 합니다. 저자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바닷가에서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간 이후로 물을 아주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물을 무서워하는 사실을 남들이 아는 게 더 두려워서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도 마찬가지였다는데요. 어린 시절 애정을 받지 못하고 또 사랑을 잃어버리고 뭐 이런 사람들, 사랑을 하면은 그 아름답고 애틋했던 기억이 아니라 차별당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무시당했던 그런 일들이 떠올린다는 거죠. 그런 중학생 때 수영 강습을 받으면서 터닝포인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 수영을 가르치던 선생님은 바로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물에 뜨는 것부터, 호흡하는 것부터, 그리고 물과 친해지는 연습부터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물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면서 한 달 후에 자유형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너무 급작스럽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해보자고 조언합니다. 친구나 가족, 동료, 애완동물 어떤 것도 좋으니까 작은 대상부터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특히 아유 힘들었겠다 라는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 그 한마디를 못 들어서 맺힌 응아리가 10년, 20년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보인다면 그저 힘들겠구나, 고생이 많았겠다, 이 이야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디애나 대학교 의대 교수로 있는 조태호 박사가 세바시에 나와서 상처에서 해방되면 생기는 일이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특이한 이력입니다. 조태호 교수는 문과를 졸업하고 미국 의대 교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유복한 환경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동생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엄마는 일을 하고 바쁜 나머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를 겪고 또 애착, 집착 이런 감정을 겪었다고 합니다. 심리적 자아 형성기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저자는 교수님은 박사는 난별볼일 없는 아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는 어른이 되어서도 모두가 날 싫어하나 봐. 나는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야 라는 생각이 자주 갇혔다고 하는데요. 훗날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직접 유년 시절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잘못된,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충분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잘못이 없다는 걸. 모두의 사랑을 받던 아이였다는 감정까지 심지어 들었다고 하죠. 그 다음 중요한 단계가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같지 않다는 걸 가슴 깊이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에게 다가가 위로는 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요. 많이 힘들었구나. 그런데 그건 네 잘못이 아니었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나에 대한 충분한 위로가 주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편하게 위로를 건넬 수 있다고 합니다. 조태호 교수는 이제 어머니를 만날 때에도 항상 오히려 어머니를 더 위로하고 달래준다고 합니다. 엄마, 저에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 이렇게 잘 컸잖아요. 이제 엄마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치유한 자가 상대방에게도 편하게 위로를 건넬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은 구범준 작가 세바시 인생 수업 마음을 읽는 감각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책의 2장 상처는 피할 수 없지만 치유는 선택할 수 있다. 자,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습니다. 자, 오늘 내 인생의 명작은 여기까지.

0: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1: 아름다움의 동반자, 키스 그룹에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Bible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0: 제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1: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0: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1: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이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0: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순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1: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0: 제 36장
1: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0: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2: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0: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3: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0: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쉰 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쉰 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쉰 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열한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쉰 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쉰 개를 달고 놋갈고리 쉰 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축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두 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다섯 받침은 노시였더라.

제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일곱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제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롯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롯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을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무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흰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흰규빗이라 무늬 쪽의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기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의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폐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스무 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기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스물아홉 달란트와 칠백삼십 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백 달란트와 천칠백칠십오 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육십만 삼천오백오십 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백 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백 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백 달란트요 1775 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롯은 70 달란트와 2400 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100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9센트, 한국산 세종이 버섯 100당 1불 99, 캠벨 포도 100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바다 너머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We are kicking off another brand new month. Yes, it is November.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Happy November and thanks for tuning in. I'm Jennifer Clyde.
3: 자, 이번 달도 이렇게 새로운 멋진 교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정말 좋은 사연들로 책 한 권을 가득 채워주셨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부모님의 관심과 걱정에 대한 주제의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자,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1: 네, 불꽃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 장미 언니 정치자님 보내주셨습니다.
3: 이름이 어쩜 이렇게 예쁜가요?
1: 장미 언니.
3: 장미 언니이시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나한테 이것저것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잔소리들이 되게 싫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다가 근데 이제 내가 자녀를 낳고 보니까 아하. 아, 얘네들한테 지금 내가 해주는 얘기가 정말 얘네들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러면서 이제 부모님의 그 당시 어떤 조언이나 충고 같은 것들을 다 듣지 않았던 게 좀 후회된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1: 그죠.
3: 거의 모든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1: 저는 제가 막 속으로 엄마한테 네네. 잔소리 하지 마라고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3: 아,
1: 근데
3: 그래요?
1: 막 속으로 엄마 또 잔소리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많거든요.
3: 그쵸.
1: 근데 이제 알겠어요. 아, 얘가 나한테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난 얼마나 속상할까.
3: 그렇죠.
1: 엄마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3: 역지사지하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연 내용 너무너무 좋거든요. 이럴 때 정말 한국적 정서를 영어로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입지영의 가장 큰 장점이죠.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 Talk about parents' affection and concern for their kids. Throughout my school years and until I became a member of the workforce, I received constant nagging from my parents. At the time, I felt that their advice was tiresome and behind the times. But now that I am a parent, I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ir nagging was how they expressed their concern and affection. I sometimes wonder what sort of life I would be living if I knew then what I know now. They say that the past is meaningful, just as it is. But I am still filled with regret that I didn't listen closely to what my parents had to say when I was younger. I hope that my kids will wisely take in what adults have to say, instead of brushing it aside as mere nagging. That way, they might have fewer regrets in the future.
3: 자,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을 정말 잘 듣지 않았던 것이 좀 후회된다. 뭐 이런 말. 영어로 번역을 잘 해볼게요. 자, 호너민 지피츠니 영작을 해주셨습니다. 한 줄 한 줄 볼게요. 학창시절을 거쳐 뭐 일을 하는 사회 구성원이 되기까지 부모님께 끊임없이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1: Throughout my school years and until I became a member of the workforce, I received constant nagging from my parents.
3: Okay. 일단 뭐 제일 중요한 단어부터 보죠. Nagging.
1: Nagging. 잔소리란 뜻인데요. NAG, you can nag on someone. 자, nag on someone. 아, 잔소리 좀 그만해. 라고 한다면, stop nagging on me.
3: Okay.
1: 라고 할 수 있겠죠.
3: 아, 동사로 쓸 때.
1: Yeah. He kept nagging on me about A 라고 하면은 자꾸 A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계속 잔소리를 했어.
3: 오, 좋은 정보예요.
1: Yeah, nag about something.
3: Okay. 그러니까 nag 자체는 동사로 쓴다면 nag on 사람.
1: Yeah.
3: My mom used to nag on me a lot. 이렇게 about something, 뭐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nagging 하면 여기서 이제 동명사죠. 그냥 잔소리란 명사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I received constant nagging from my parents. 여기 또 from이죠. 전치사가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부모님께 항상 이렇게 잔소리를 들었다가 되겠네요. 학교 내내, throughout my school years, 그 다음에 until I became a member of the workforce, 우리 이제 사회생활 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 사회생활은 이제 일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 workforce 자체가 근로자들의 어떤 집합을 말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회 구성원을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영어로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Throughout my school years and until I became a member of the workforce, I received constant nagging from my parents.
3: 당시에는
1: At the time, I felt that their advice was tiresome and behind the times.
3: Tiresome.
1: Tiresome. 아, 막 되게 귀찮고 tiresome 좀 짜증나고 피곤하고 right.
3: I feel tiresome today. I feel tired랑 비슷해요. 근데 약간 몸 정신이 다 지쳤을 때 you say tiresome. It's very tiresome. 뭔가 좀 고되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럼 여기서는 당시 부모님의 어떤 잔소리가 좀 고되게 느껴졌다. 힘들게 느껴졌다.
1: 좀 지치게 만드는
3: 지치게 만드는 거였다. 그리고
1: and behind the times. If you describe something to be behind the times, you're saying that it's old-fashioned.
3: 약간 좀 고리따분한?
1: Yeah.
3: 좀 약간 옛날 방식.
1: 맞아요.
3: 옛날식인데 왜 자꾸 저렇게 말씀하시지? Uh-huh. 당시엔 그랬다.
1: It's not up to date. It's just old-fashioned.
3: So at the time, 잘 들어보세요 다시.
1: At the time, I felt that their advice was tiresome and behind the times.
3: Okay.
1: But now that I am a parent, I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ir nagging was how they expressed their concern and affection.
3: 자, 근데 이제 내가 모모가 이다 보니 이럴 때 But now that I am 모모모 요거 동그라미 좀 찍게요. 이 문형 자체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But now that I am a parent. 근데 이제 제가 부모 입장이 되보니 말이에요. 이거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1: But now that I am a parent.
3: 오케이, 한 번 더요.
1: But now that I am a parent.
3: 요 형태로 그대로. 자, 어떤 실감을 하게 됐다. What do you say?
1: I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ir nagging was how they expressed their concern and affection.
3: 당시에 이제 부모님의 잔소리가 걱정과 어떤 애정을 표현하는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됐다. I have come to realize. 이것도 깨달음을 얻게 됐다의 표현으로 그대로 쓰세요. 바꾸지 말고요. 한 번만 더요.
1: But now that I am a parent, I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ir nagging was how they expressed their concern and affection.
3: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종종 궁금해지기도 한다.
1: I sometimes wonder what sort of life I would be living if I knew then what I know now.
3: 자, 그 마지막 부분은 잘 보시면 돼요. Then이 그 당시죠. Now는 지금이니까 그 당시에 내가 알았다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래서 if I knew then 끊고 what I know now 이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 앞에
1: I sometimes wonder what sort of life I would be living. What kind of life I would be living. 즉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3: wonder.
1: Wonder. 좀 고민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3: 궁금하다.
1: 궁금하죠.
3: 네. 그때 이제 부모님이 하신 말씀 내가 다 지켰다면 지금 내가 이거보다 더 잘 살고 있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1: 네. Yeah.
3: 자, 다시 한 번요.
1: I sometimes wonder what sort of life I would be living if I knew then what I know now.
3: Mm-hmm.
1: They say that the past is meaningful just as it is.
3: What does that mean?
1: Just as it is means just the way it is.
3: 있는 그대로란 뜻이거든요. 이거는 just as it is. 이게 과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뭐 살아오면서 여러 실수를 했기 때문에 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잖아요.
1: Yeah.
3: 그러니까 과거는 그냥 과거다. 과거지사는 그냥 과거지사다.
1: Right.
3: 이런 정도의 어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We even often say the past is the past.
3: The past is the past.
1: 그 말이에요.
3: 정말 멋진 문장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사연에 어떻게 해주셨냐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고 한다.
1: Yeah.
3: 이거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네. 다시 한번.
1: They say that the past is meaningful just as it is.
3: Okay.
1: But I am still filled with regret that I didn't listen closely to what my parents had to say when I was younger.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듣지 않은 것이 무척이나 후회스럽다. 자, 그냥 후회스럽다 하면 I regret 정도는 그냥 밋밋하거든요. I am filled with regret 하면 많이 강해집니다.
1: 그렇죠. 후회가 가득한 거죠.
3: 막심.
1: 아하.
3: 그거 들어보셨죠?
1: 후회 막심. 맞나요?
3: 네, 맞아요.
1: 네.
3: 정확합니다. 네. So I am still filled with regret라고 하면 아, 정말 후회 막심입니다. That I didn't listen closely 아주 경청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to what my parents had to say. What my parents had to say. 당시에 부모님이 한 말들. 그렇죠? What my parents had to say. Have to의 과거 had to가 여기 뭐뭐 해야 한다의 어감은 아니고요. 그냥 부모님이 당시에 하셨던 말씀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내가 더 어렸을 때 붙었으니까 when I was younger. 오케이. 다시 한번 볼게요.
1: But I am still filled with regret that I didn't listen closely to what my parents had to say when I was younger. I hope that my kids will wisely take in what adults have to say instead of brushing it aside as mere nagging.
3: Okay.
1: All right. So 내 바람이에요. 내 아이들이 어땠으면 좋겠다. I hope that my kids will wisely take in what adults have to say. Take in here means to embrace something. Especially when it comes to like the meaning of something, truly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something,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something.
3: 아, 이런 게 참 어려워요.
1: Yeah.
3: Take in이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런 것 같은데, embrace네요.
1: 네네네.
3: 받아들이는 거예요.
1: 맞아요.
3: 어, take in 강세 뒤에 주시고 구동사니까 what adults have to say. 어른들이 하는 말들. 여기서 have to도 꼭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하는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What adults have to say. 어른들이 이제 소위 하는 말들을 잘 경청했으면 좋겠다. 현명하게. 뭐하는 대신에?
1: Instead of brushing it aside as mere nagging. Brush something aside. 옆으로 툭툭툭툭 밀어내는 거잖아요. If you brush something aside, you're basically ignoring it. You're not paying attention to it because you don't think it's important.
3: 그러니까 소울 같은 걸로 이렇게 슉슉슉슉 이렇게 옆으로 쳐놓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말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를 brush it aside라고 합니다.
1: Perfect.
3: Mere는 무슨 말이에요?
1: Mere, just only.
3: 그렇죠. 이거 잘 읽으세요. Mere라고 읽으면 안 되고.
1: Mere.
3: Mere. Only의 의미예요. As mere nagging. 단순 잔소리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어른들이 하는 말의 경청을 우리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다. Okay?
1: That way they might have fewer regrets in the future.
3: 그러면 이제 살아가면서 미래에 후회가 덜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That way they might have fewer regrets in the future. 미래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전체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4: Talk about parents' affection and concern for their kids. Throughout my school years and until I became a member of the workforce, I received constant nagging from my parents. At the time, I felt that their advice was tiresome and behind the times. But now that I am a parent, I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ir nagging was how they expressed their concern and affection. I sometimes wonder what sort of life I would be living if I knew then what I know now. They say that the past is meaningful, just as it is. But I am still filled with regret that I didn't listen closely to what my parents had to say when I was younger. I hope that my kids will wisely take in what adults have to say, instead of brushing it aside as mere nagging. That way, they might have fewer regrets in the future.
1: 패턴 프랙티스.
3: 자, 입지영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거나 모르는 거 나오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오픈 단톡방에 입지영 검색하시면 공식 단톡방이 4개 나오거든요. 그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EBS1004입니다. 운영 시간 안에 올려주신 질문들은 제가 정성껏 직접 답변 드려요. 자, 오늘 내용 참 마음에 와닿죠? 예,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말씀들 뒤늦게나마 아, 저 잘 들을 걸 이런 후회는 누구나 또 하기 때문에 영어는 영어지만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세 가지 표현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끊임없는 잔소리, 영어로요.
1: Constant nagging. In the past, I received constant nagging from my parents.
3: 예전에 이제 부모님께 끊임없는 잔소리를 들었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그녀의 끊임없는 잔소리가 없었더라면 내가 살을 이렇게 많이 빼지 못했을 것이다. 주로 이제 부부간에 많이 살 좀 빼라고. 네.
1: I wouldn't have been able to lose so much weight without her constant nagging.
3: 계속해서 덜 먹어, 살 빼 이런 얘기를 안 했다면 내가 과연 살을 뺐을까?
1: This sounds like you and your wife.
3: 그러니까
1: right?
3: 저도 맨날 살 빼라고 네. 밥을 안 줘요. 네.
1: 괜찮아요. 살 안 찌셨어요.
3: 네네. 한 번 더요.
1: I wouldn't have been able to lose so much weight without her constant nagging.
3: 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거든요.
1: Yeah.
3: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좋죠. 서로 간에. 자, 그 다음에 behind the times란 말 자체가 약간 고리따분하거나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얘기인데 그 당시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이 옛날 얘기처럼 막 느껴졌다. 이런 얘기할 때 쓰기 참 유용하겠죠?
1: I felt that their advice was tiresome and behind the times.
3: I felt that their advice was behind the times. 이렇게 딱 끊어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식의 전략은 좀 정말 옛날 시대에나 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영어로요.
1: That kind of strategy is seriously behind the times.
3: 옛날 방식이란 얘기죠. Yeah. 한번 더요.
1: That kind of strategy is seriously behind the times.
3: 그다음에 너무 중요한 표현 마지막.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의 의미로 brush it aside. 이거 꼭 외워서 써볼게요.
1: I hope that my kids will listen to what adults have to say instead of brushing it aside.
3: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려 했는데 자꾸 신경이 쓰였다. 만들어 볼게요.
1: I tried to brush it aside, but it kept bothering me.
3: Bothering me라는 얘기는 신경 쓰이겠다는 얘기죠. Mm-hmm. 누가 비판을 하면 그냥 무시하세요. 그럴 때도.
1: If someone criticizes you, just brush it aside.
3: 그럴 때 쓰셔도 되겠습니다. Good job, everyone.
4: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My daughter doesn't listen to a word I say these days. It's so upsetting.
5: My son is like that, too. He's going through puberty, so he doesn't listen.
4: I only get on her case because I want the best for her.
5: That's right.
4: I wish she would understand where I'm coming from.
5: We just have to reason with them and make them understand.
3: 와, 또 좋은 표현들이 막 쏟아지네요. 자, 한 줄 한 줄씩 보겠습니다.
1: My daughter doesn't listen to a word I say these days.
3: 아, 요즘 딸이 내 말을 한마디도 안 들어요. Doesn't listen to a word I say. Mm-hmm. 한마디도 안 듣는다. Okay. Mm-hmm. 너무 속상하다. 영어로?
1: It's so upsetting.
3: 좋네요. 그대로?
1: It's so upsetting.
3: It's so upsetting.
1: My son is like that too. 아, 우리 아들도 그래요. He's going through puberty, so he doesn't listen.
3: 사춘기여서 말을 안 듣네요. 그렇죠? Yeah. He doesn't listen. 그게 끝이에요. Puberty. 자, 발음이요?
1: Puberty. Mm-hmm. You go through puberty.
3: That's right.
1: I only get on her case because I want the best for her.
3: Get on her case. 이것도 잔소리하다죠?
1: Yeah.
3: Get on 누구누구의 case. 그러면 내가 잔소리하는 것이 잘 되라는 얘기인데요. I want the best for her. 오케이, 이 문장은 통으로 외워볼게요. 갈게요.
1: I only get on her case because I want the best for her.
3: 잘 되라고 하는 잔소리인데 말이죠. Okay?
1: I wish she would understand where I'm coming from.
3: 의도, 진심 같은 걸 where I'm coming from이라고 합니다. Mm-hmm. 아, 엄마의 진심이나 의도를 꼭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1: I wish she would understand where I'm coming from.
3: Mm-hmm.
1: We just have to reason with them and make them understand.
3: 우리말에 tie다예요. Reason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reason with somebody 타이르고 설명하고 설득시키다.
1: 약간 이해시키고.
3: 그렇죠.
1: Right. 네.
3: 자, 영어로 다시 한번.
1: We just have to reason with them and make them understand.
3: 좋습니다. 그 마지막 표현들도 잘 챙겨보세요.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We will see you again tomorrow.
1: Bye, everyone.
3: Goodbye.

0: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한국은 전형적인 괴로운 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한국은 고각성 스트레스 사회라는 건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나쁜 습관이 만들어지면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나쁜 습관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나쁜 습관들은 스트레스가 심하면 그 즉시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 요즘 스트레스가 좀 과하다. 이런 날에는 습관이랑 싸우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각자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건 있죠. 저도 얼마 전... 네, 아, 저는 그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질문, 이거죠. 그러니까 나쁜 혹은 고질적인 습관, 나쁜 습관 다 가지고 계시죠. 네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내 나쁜 습관 때문에 고생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심지어, 제가 참여했던 어떤 대기업의 면접에서 너무 긴장을 하시니까 그분의 나쁜 습관이 나왔는데 그분 면접 내내 코업이셨어요. 네, 코업이셨어요. 예. 네. 근데 이거를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은 자기 나쁜 습관을 다 보여줍니다. 육체적인 어떤 조건이 지쳐 있는데 스트레스가 계속 가중된 분들은 제가 한번 카운팅을 해보고 제가 거의 10년 넘게 그 이 비율을 연구해 봤는데 10명 중에 3분이 들어오자마자 다리를 꼬으세요. 이게 이분들 습관이에요. 나가서도 자기가 다리 꼬았다는 사실을 기억 못하십니다. 10명 중에 2분은 들어오시자마자 턱을 긁고 자기가 면접을 진행해요. 이게 이분들 습관이에요. 10명 중에 한 분은 나가면서 불을 끄고 나가십니다. 예, 예. 이게 이분들의 습관이에요. 예, 예. 그래서 11월 늦은 오후에 면접위원 세 분을 어두운 그 암흑 속에 빠뜨려 놓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나쁜 습관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나쁜 습관들은 우리가 스트레스가 심하면 스트레스가 심하면 그 즉시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을 우리는 없애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한국에서 사시는 한 스트레스를 피하실 방법은 없어요. 예. 제가 이제 가끔 한일 비교문화 심리학회에서 일본은 전형적인 외로운 사회, 한국은 전형적인 괴로운 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외롭다는 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는 고통이 큰 거고요. 괴롭다는 건 만나기 싫은 사람을 계속 만나 돌아버리는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이해를 너무 잘 하시니까 제가 민망한데 후자가 스트레스에 조금 더 가깝죠. 그런데 어찌 됐던 이 얘기는 뭐냐? 한국은 고각성 스트레스 사회라는 건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내 나쁜 습관 때문에 고생하시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 이유는 그게 나쁜 습관은 대부분의 문화에 가지고 사는 분들이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나쁜 습관이 만들어지면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실제로 이런 걸 연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와 습관의 관련성에 관한 세계적인 전문가 중에 그 미국 남가주 대학 USC라고 하죠. 이 남가주 대학의 웬디 우드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정말 재밌는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한 연구에서 대학생 실험 참가자들한테 자기의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열거해 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습관의 강도라는 게 또 있겠죠. 어떤 습관은 정말 웬만하면 늘 나와요. 근데 어떤 습관은 그렇게까지 강한 습관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나쁜 습관과 그 사람의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강한 습관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학생들한테 총 4주 동안 실험을 한 거예요. 첫 2주 동안은 중간고사 기간이었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간에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 시험 때는 되게 재밌게도 바둑 채널도 재밌고요. 네네. 낚시 채널도 익사이팅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나의 뇌가 자꾸 이 상황이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경험 우리가 다 하죠. 그런데 초반 2주는 그러니까 첫 2주는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이겠죠. 그런데 후반 2주는 4주 동안 실험하니까요. 상대적으로 중간고사가 끝났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차피 성적은 예, 8주 후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시간이었죠. 이 두 종류의 2주, 스트레스가 많은 그리고 후반전 스트레스가 적은 이런 경우에 그 습관을 다 행동을 기록을 한 겁니다. 네, 시험 때 나쁜 습관, 특히 다리 꼬고 또 상대방만 끊고 그다음에 경청하지 않고 심지어는 막 아무데나 침 뱉거나 쓰레기 버리는 모든 종류의 나쁜 습관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긍정적인 습관도 그때 다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요, 습관을 발현하는 순간들이에요. 예. 이 연구자들이 얼마나 경악할 만한 수준의 예, 짓궂은 사람이었냐면 그러면 이게 중간고사라고 하는 특정한 시점이 만들어내는 스트레스일지도 모르니 아예 진짜 스트레스를 유발시켜보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오른손 쓰시는 분은 평생, 아니 그러니까 이 4주 동안 묶어놓고 왼손만 쓰게 한 거예요. 왼손만. 글씨도 왼손으로 써야 되고요. 예, 컴퓨터도 왼손으로 켜야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도 왼손으로만 써야 됩니다. 이거 스트레스 받겠죠. 이렇게 실험적으로 유발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관찰되더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상황을 바꿔보자. 이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차라리 나의 습관 중에 무엇이 좋은 게 있었지? 라고 하면서 그걸 강화시키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항상 믿고 있는 저희들만의 신념, 물론 그게 틀리더라도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이 그거이기 때문에 집중하는, 주목하는 사실이 있죠. 성격보다 상황이다. 기질보다 상황이다.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은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순간적으로 증가시키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상황의 힘은 굉장히 위대하다는 거예요. 1990년대의 한 실험이니까 고정관념을 사용한 실험이라는 걸 꼭 생각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의 고정관념, 지금 구식 고정관념이지만 수학시험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을 때 누가 더 수학시험 점수가 잘 나올까요? 네, 이게 고정관념이었죠. 예전에, 그렇죠? 네. 지금은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고정관념이지만. 자, 그렇다면 전통적인 미국의 유럽 출신 백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혹은 아시아계 출신 미국인, 자기의 인종이 유럽 계열 혹은 아시아 계열. 보통 수학은 누가 더 잘한다고 고정관념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시아 계열이죠. 네.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재밌는 고정관념을 상황적으로 유발하는 실험을 한 거예요. 네. 저희는 무슨 실험적 조치를 해야 같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 점수가 달라지는가를 보는 상황을 설계하는 그런 심리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창의적 인재라는 표현도 잘 쓰지 않아요. 자기를 창의적으로 만드는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만 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창의적인 일을 많이 하겠죠.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 요즘 스트레스가 좀 과하다. 이런 날에는 습관이랑 싸우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럴 때는 내 좋은 습관 중에 뭐가 있더라? 라고 하면서 그걸 하시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각자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것 있죠. 저도 얼마 전부터 잊지 않고 꼭 새로운 습관 하나를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탈모약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제를 먹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나의 건강과 그 다음에 건강한 또 매력적인 외모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는 저의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이렇게 엉망진창인지를 몰랐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런 습관을 못 만들까? 네. 첫 번째 상황은 제가 그때 새로 나온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건 언제 시작해야 될까요? 저의 자아의 의지력이 의지를 가지고 이 습관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내 의지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되는 순간을 찾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고 바로 if, then, when 룰을 사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인지심리학자들이 참으로 많이 검증을 했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맞는 겁니다. 저는 아예 이렇게 얘기해요. 육하원칙이 들어가지 않는 건 습관을 못 만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작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 오고 8시 알람이 울리면 그때 영양제를 복용하고 탈모제를 바른다. If, then, when.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언제 그걸 한다면 그 다음에 그걸 한다. If, then, when이 다 들어가면 우리 뇌는 그걸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하고 나면 그거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조치들을 취하면 나의 뇌를 좋은 상황에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좋은 습관 만드는 방법이 있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 했던 실험이었다고 기억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날도 있죠. 살짝 기분 좀 그런 날. 아주 기분이 나쁘거나 괴롭진 않지만 좀 그런 날. 세상에 날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그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if, then, when을 기초한 습관을 시작하면 가장 성공적으로 나의 좋은 습관으로 장착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 말고 살짝 받는 날, 살짝 우울한 날, 약간 침울한 날은 오히려 더 좋은 습관을 만들기에 좋은 출발점이 되는 날일까요? 바로 기분이 좋은 날은 변화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어떤 회사의 영양제를 한번 가져와서 식탁 위에 올려놨는데 저희 집 딸이 바라던 대학 입시에 성공해서 그 대학에 붙고 잔치를 하고 집안 잔치죠. 그냥 파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을 즐기는 2주 동안 한 번도 그 영양제를 먹지 않았다는 사실. 왜? 저는 새로운 변화를 원치 않았습니다. 좋고 기쁜 날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2주 후에 저의 첫째 딸이, 둘째 대입에 성공한 첫 둘째 딸 말고 첫째 딸이 알바하다가 살짝 속상한 일이 있다고 저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그렇게 대단히 큰 비극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또래에 이상한 아저씨가 와서 불친절하게 대화를 하고 가서 이런 뭐 그런 놈들이 다 있어 라는 정도, 이런 건 3시간 정도 지나면 살짝 완화된 수준으로 기분을 나쁘게 하죠. 제가 그제서야 새로 2주 전에 구입한 영양제를 돌리면서 먹기 시작하죠. 이걸 인지심리학자 아트마크먼 교수는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닌 날도 쓸모가 있다. 아주 힘들고 지친 날에는 그냥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습관을 다시 한번 꺼내서 실행해 보는 날이지만 아주 비극적인 날은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날이지만 약간 안 좋은 날의 쓸모가 의외로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날 if then when 룰을 사용해서 당신이 평상시에 기록해놨던, 생각해놨던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시라. 그날이 당신을 위해 10년, 20년 쌓이면 정말 정말 중요하게 되는 그런 첫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요, 나쁜 습관을 잘 관리하고 좋은 습관을 만들면서 위대한 결과를 만듭니다.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그래서 대단한 의지력이나 엄청난 결심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결과들은 오히려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조정래 작가님은 너무 오랫동안 길게 무명이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면 원고지 30매를 한번 써보자 라고 하셨는데 신기하게도 그게 꾸역꾸역 계속 써지시더래요. 그리고 그 조정래 작가님은 긴 시간 동안 매일 30매의 원고를 쓰시면서 드디어 태백산매, 한강 같은 작품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필력을 가지게 되셨죠. 저는 이걸 따라해봤어요.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저는 원고지 3매 정도 쓸 수 있는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지 3매를 매일매일 별로 기분이 안 좋았던 날 시작해서 저녁에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수다를 아내와 떨고 난 다음에 이 3매를 쓰기 시작한 거를 201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년째 하고 있죠. 저는 조정래 작가님의 30매를 쓸 수 있는 그릇은 안 되는 10분의 1의 3매를 쓸 수 있는 그릇이지만 저 역시도 이 3매를 계속해서 쓸 수 있으니 그걸 쌓아가면서 딱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웬만한 글들을 쓸 수 있는 그 반열에까지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는 무언가 새로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습관은 그래도 뭐가 있지? 그걸 한번 꺼내보시는 날로 삼으시면 어떨까요? 우리 인간은 그리고 타고난 기질 못지않게 내가 갈고 닦은 기량 못지않게 의외로 상황의 힘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f, then, when, 언제,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행동을 해보자 라고 기분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는 날 한번 시작해 보신다면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보다는 좀 줄여서 해야 되는 게 오히려 낫다면 기꺼이 그렇게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셨는데도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셨을 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적당하게 자책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자책하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지혜롭게 자책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나는 왜 이런 것도 못할까? 이건 바보 같은 자책이에요. 자기 이름을 먼저 한번 부르시죠. 경희라, 너는 왜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시점과 상황을 아직도 못 찾고 있는 거야? 혹은 경희라, 너는 왜 너에게 맞는 상황적 단서를 아직도 기록해 놓지 않은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 사람의 기자의 입장이나 관찰자의 입장에서 한 번씩 돌아보는 그런 화법을 내 스스로에게 해보시잖아요. 인지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은 훨씬 더 실패도 좋은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은 논문을 쓸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나는 집에서는 절대 논문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지. 오후 2시부터는 바보가 돼. 저는 연구실에서 오전에만 논문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신문 칼럼은 어떻게 이렇게 잘 쓰세요? 저는요, 연구실에서는 죽어도 칼럼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기하게도 일요일 저녁 6시 제 아내와 저녁을 먹고 그리고 나머지 1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난 다음엔 그러면 신문사에 보낼 칼럼이 잘 써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상황적 단서들을 많이 알고 있는지를 한번 기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하시면 실패하고 안 되는 것도 자책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위한 좋은 기록이 된다. 라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의 얘기가 한번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내 삶의 찬양 이성훈입니다. 이번 주 정말 많이 더우셨죠? 미 동부에는 며칠째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달궈진 도로는 해가 져도 쉽게 식지 않고 에어컨 바람이 닿는 실내에 있어도 마음까지 시원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초복이었죠. 삼계탕 좀 드셨나요?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며 따뜻한 저녁 한끼를 준비하는 손길도 있었고 멀리 계시는 부모님 생각에 안부 문자를 드린 분도 계셨을 겁니다. 가끔 저녁 하늘 올려다보신 적 있으세요? 낮에는 그렇게 뜨겁던 하늘이 저녁이 되면 노을이 지며 그 열기가 누그러지죠. 그렇게 노을처럼 급했던 하루도 저물어가면서 그 노을을 바라보면 아, 우리의 삶도 참 저렇구나. 지금은 너무 뜨거워 견디기 어려운 시간처럼 보일지 몰라도 저 노을처럼 언젠간 그 열기도 식고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이번 주말이면 월드컵도 벌써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달여 넘게 세계인의 마음을 뛰게 했던 그 시간도 이렇게 끝을 향해 가네요. 그 선수들 정말 그 한 경기 한 경기를 위해 평생을 준비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경기를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는지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요. 오늘 내 삶의 찬양에서는 그 보이지 않는 시간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성경민 목사 김정희 사모의 음성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의 식물 생태학자 아키라 미야와키 박사의 실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그는 평생 숲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불에 타버린 땅, 공장으로 훼손된 땅, 사람들이 더 이상 숲이 살아날 수 없다고 말하는 곳, 그는 평생 그런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먼저 흙을 살폈습니다. 오래전 그 땅에 어떤 나무가 살고 있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묘목들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거의 변하는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싫다라고 생각했죠. 숲은 보이지도 않았고 나무는 크게 자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땅속에서는 뿌리가 자라고 있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이 생명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숲이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새들이 찾아왔고 곤충들이 돌아왔고 메말랐던 땅이 다시 푸르게 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그의 방법으로 숲을 되살렸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만을 보고 감탄했지만 그는 늘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숲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숲은 서두르지 않는다. 참 마음에 오래 남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도 자기의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봄을 건너뛰고 여름이 오지 않는 것처럼요. 또 씨앗이 심어진 다음 날 열매를 맺지도 않죠. 모든 것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조급해집니다. 기도해도 그대로고 애써도 그대로인 것 같은 날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혹시 너무 빨리 답을 얻으려고 하나님보다 우리의 시계를 더 자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폭염이 이어지는 한여름입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여름이 있어야 가을의 열매도 익어가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오늘도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은 언젠가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한부영과 러빔의 연주와 음성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숲 이야기를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이야기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숲은 자라는 소리를 내지 않죠. 꽃도 피어나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우리는 꽃이 피었고 계절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따뜻한 이야기와 찬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늘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찬양, 저는 찬양지기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0: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백성.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주말을 보내고 돌아온 월요일인데 어떻게 무탈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는 꼭 무슨 일 생기면 안다니까요. 운전하다가 교통티켓이라도 받았을 때, 일상생활 중에 사고를 당했을 때, 벌금을 내면 되는 건지,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건지, 별별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같은 사고라도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법적 대응 방법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놓치면 안 돼요. 자, 오늘은 교통사고와 사고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재은 변호사 로펌의 이재은 변호사님 그리고 엘리안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생기 넘치는 아침입니다. 두 분은 주말에 뭐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이렇게 지나갔나요?
1: 네.
0: 네.
1: 바쁘게 보냈어요. 바쁘죠. 네, 주말 더 바쁜 것 같아요.
0: 네. 진짜로 무슨 일이 안 생기면 이 편안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사실 이런 일들 하나 발생하고 나면 또 걱정에 걱정에 꼬리를 무는데 오늘은 그런 걱정을 내려놔도 되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이재은 변호사 로펌의 이재은 변호사님, 엘리안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날이 더우니까 해변을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1: 맞죠, 네. 바닷가로 여행 가고 놀러 가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 저도 이제 가까운 집 근처 해변으로 갔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왜 상어에 물렸다는 얘기들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1: 네네네.
0: 네.
1: 파크. 네네.
0: 상어에게 물렸을 때 뭐 지난 7월에만 해도 롱아일랜드의 그 존스 비치에서 한 남성이 물놀이 중에 상어에게 물렸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1: 네.
0: 만약에 공공 해변에서 상어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피해자는 뉴욕주나 뭐 해변 관리 기관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1: I don't think so.
0: 안 돼요?
1: No, 안 돼요.
0: 네. 아니 그 왜 상어가 출몰할 수 있으니 주의 바라 뭐 수영 금지 이런 표지판 적어 두잖아요. 그런 게 없어서 들어갔대. 이렇게 돼도 안 되나요?
1: I don't think so.
0: 네.
1: Yeah.
0: 안 되는 걸로. 네.
1: 자, yeah.
0: 자연.
1: 바닷가에 들어갈 때, 네네네. 그때 우리 리스크 테이크 하잖아요. 바닷가에는 뭐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 다 생각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0: 네. 네.
1: 그러니까, 네. 뭐, 정부를 상대로 하긴 힘들죠.
0: 네. Yeah. 이럴 경우에는.
1: You know, like, you know, everybody 이렇게 snow skiing 있죠, skiing.
0: 네.
1: 그런 스키잉 할 때 많이 다치잖아요.
0: 네.
1: 소송하는 사람 없어요. Really. 그런 케이스는 그런 situation 다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소송하는 케이스들은 별로 없어요.
0: 네.
1: But let's say 바닷가에서 배 탔다. 배 탔어. 배 탔는데, you know, 여기 운전하면서 술 마시면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렇지만은 배 운전하는 사람은
2: 현장
1: 술 마실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drunk 하면 안 돼.
0: 아,
1: however 그래도 술을 마실 수 있어요. 배 타면서 everybody 술 마실 수 있어요.
0: 네.
1: 탈 때 everybody 술 마시지 안 되잖아요. That's open container 안 되잖아요.
0: 네.
1: But in ocean and lake 배 타는 사람들 다 술 마실 수 있어요.
0: 와.
1: 네. 그런 사고들도 많아요.
0: 네.
1: 어떤 jet ski도 you know 반복 있잖아. 어떻게 jet ski 운전하는 건?
0: 네.
1: 그런 사고들도 많아요.
0: 네. 제트스키, 뭐, 배 타고, 뭐, 해변이나, 뭐, 강, 이런 데서는, 이, 운전자가 술을 마실 수는 있군요. 만취하면 안 되겠지만.
1: 채면 안 되지.
0: 네.
1: 그렇지만 술을 마실 수 있어요.
0: 오, 네. 하긴, 이게 뭐, 배가 엄청 많은 게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1: There's no law. Tell her this. There's no law against drinking while driving a boat.
2: 그러니까,
1: you just can't be drunk.
2: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법적으로 그
1: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게 잘못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법적으로 제재가 없다라는 거지 이게 뭐 술 마셔도 된다 해가지고 술을 막 권장하는 게 아니라 제재가 없다는 거예요.
0: 네.
1: 그렇겠죠. 네.
0: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알아서들 네. 안전하게 안전은 유지해라 뭐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또 해변 사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뉴저지 저지쇼어의 한 해변에서 16세 고등학생이 친구들과 수영하다 갑자기 파도에 휩쓸렸어요. 당시 수영 구역을 표시하는 깃발은 있었지만 라이프가드는 또 딴 데를 보고 있어가지고 한참이 지나서 한 10분 지나서 구조가 이루어졌는데 이 학생
1: 16-year-old 라이프가드 있었는데 라이프가드가 다른 데 봐서 네. 16-year-old가 drowned. Oh, that's a problem.
0: 네.
1: That's the case. Yeah.
0: 네, 가족들이 이제 해변 관리 측이 충분하게 안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네.
1: 그 lifeguard은 usually 거기 차원에서 sometimes lifeguard는 it depends 어디서 차원 났는지 sometimes it can be a country club, private club, you know. 네. So you know maybe kids fish 있어요.
0: 네.
1: Okay.
0: 그러면은. 해변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2: 지금 비치에서 비치에서 lifeguard 있었는데
1: 그런 됐다고. Yeah, you can case 할 수 있는 있어요. It's possible. 힘들지만 private, let's say pool.
0: 네.
1: Pool에서 사고 났다 그래요.
2: 수영장에서.
1: 수영장에서.
0: 네.
1: Definitely a case. 그거는 definite.
0: 네. 수영장에서는 당연히 되는 거고. 조금 어렵지만 이게 소송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1: It's a try. It depends. It's tell it's fact sensitive.
2: 이게 지금 사실관계가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0: 네.
2: 그 사실관계가 어떤지 아까 말씀하셨던 포인트가 뭐였냐 하면 이 라이프가드가 어디 소속이 돼 있는지가 다를 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0: 그러니까 네.
2: 만약에 이 소속이 라이프가드 소속이 뭐 퍼블릭인지 아니면은 그냥 컴퍼니인지 아니면 그 관리하는 데인지 다 다르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어디서 소속이 됐는지 우리가 그 라이프가드 소속을 알아봐야 되고 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의 그 사실관계 아까 fact sensitive라고 말씀하신 게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1: 그렇지만 할 수는 있어요. 네. Like even though 그 beach가 government beach, public 네. beach에도 거기 life 그 public entity가 그 lifeguard 있는데 그 lifeguard가 잘못했으면은 그러면은 소송할 수 있어요.
0: 네. 네. 해변에 이제 라이프가드 관리 소홀이니까 요건 이제 소송을 네.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가족 피해 가족들이 준비해야 될 뭐 당시에 뭐 정신이 없겠지만 이후에 자료를 증거를 할까요? 어떤 걸
1: 그거 알아야 돼요. In a public beach and 네. lifeguard가 그 city, town or county or state에서 있잖아요. 일하면은
0: 네.
1: 90 days 안에 얼른 변호사한테 가야 돼요. 완전 90 days 안에
0: 네.
1: 3개월 안에
0: 네.
1: 90 days 안에 그 연락해야 돼요. 연락 안 하면 forever banned. 소송 못 해요.
0: 3개월
1: 이렇게 이거 뒤에서 이거 이렇게 들을 거예요. 아, 뉴저지는 소송 2년 안에 해야 되고 뉴욕은 3년 안에 해야 된다고. 그렇지만 이 government entities는 그 소송하기 전에 무슨 notice가 있어요. Notice of tort claim.
0: 네.
1: 그거 3개월 안에 해야 돼요.
0: 네.
2: 그 tort claim이 불법행위 소송이라고 하는데 그 불법행위 소송에 처음 편지를 보내는 게 3개월 안에 먼저 initiate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0: 네.
2: 그렇게 안 되면 된다고.
0: 네. 불법행위 소송할 때는 3개월 네. 안에 반드시 claim을 해야 된다. 요거
2: 네.
0: 결표를 하나 해두고요. 네. 자,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 오케이.
0: 62세 여성인데요. 애틀랜틱 시티 보드워크를 걷다가 바닥 나무판이 이렇게 살짝 들려 있어가지고 그 틈에 발이 걸려서 넘어졌는데요. 손목 골절, 손목도 다치고 또 어깨 회전근개 손상 수술도 받으셨대요. 일도 몇 달 쉬었고요. 이제 사고 현장을 확인해 봤더니 해당 나무판이 일부가 들려 있었지만 주변에 뭐 위험하다, 뭐 안내편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다고 하거든요. 이럴 때는
1: 그 캐스트예요.
0: 네.
1: Yeah. You can do the case. Yep.
0: 이게
1: 잘못이지.
2: 네. 보드워크 상대로. 보드워크이 관리를 잘 못한 거니까. 거기가
1: right.
2: 뭐
1: they, had a, 이런 거. They had a sign that was sticking
2: no,
1: out.
2: No, they don't have that.
1: What would it cheap on?
2: Because of the boardwalk, there's a wood. Was
1: uneven.
2: Uneven.
1: Yeah. 그거 한번 봐야 돼요.
0: 네.
1: 왜 넘어졌는지.
0: 뭐 막 이렇게
2: 사진 같은 거 찍은 거 있으면 네 그런 것들 자세하게 봐서 이게
1: 그냥 원래 보드워크는 그렇게 깨끗하지 않잖아요.
0: 그렇죠. 네.
1: 또 한번 그 사진 봐야 돼요.
0: 네. 해당 현장
2: 사진 잘못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되거든요.
0: 네. 실제로 네. 이제 정말로 그 나무판이 막 위험하게 돼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한 이후에 소송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잠시 후에
2: 변호사랑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사진 가져가야 돼.
0: 네. 이럴 경우에는 실제 그 사진을 들고 꼭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잠시 후에 광고 듣고 나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1: 네.
2: 네.
0: 오늘은 교통사고 사고상의 전문 이재은 변호사, 엘리안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편안한 상담 가능하고요. 30년 이상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 함께 로펌을 이끌어온 이재은 변호사 로펌입니다. 교통사고, 사고상해는 전문이고요. 교통사고 물론 직장상해, 건축, 낙상, 의료사고에 관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형사법, 가정법까지 함께할 전문 변호사 그룹이 있어서 각 분야별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티켓에 대한 해결도 물론 가능하죠. 이재은 변호사 로펌은 뉴욕과 뉴저지에 오피스 있어요. 뉴욕은 플러싱 164-01 누던 블러버드 2층에 있고요. 뉴욕 상담 전화입니다. 718-423-2400. 뉴저지는 포트리에 있는데요. 2050 센터 에비뉴 스윗 넘버 120호입니다. 뉴저지 상담 전화는 201-346-3800. 24시간 언제든지 긴급한 순간에 상담 가능한 번호입니다. 551-374-9006번입니다. 551-374-9006번입니다.

0: 생활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재은 변호사 로펌의 이재은 변호사님, 엘리안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도 실제 사례와 함께 하나하나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교통 티켓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1: 네.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 거주하는 45세 김모 씨인데요. 토요일 오후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다가 뉴저지 톨파이크에서 경찰 단속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 제한 속도가 65마일인데 시속 82마일로 운전했다. 그래서 과속 티켓을 받았는데요. 그 본인 운전자는 나는 차량 흐름에 맞춰서 운전을 했고 내비게이션을 봤더니 속도가 그 순간에 살짝 올라간 것 같다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문제는 이분이 1년 전에도 한번 과속 티켓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번 티켓이 이대로 확정되면 벌점 추가에 자동차 보험료 이상, 인상, 뭐 기타 등등 이래서 이걸 벌금을 내야 될지 법원에 가서 대응해야 될지.
2: 법원 가서 스피딩 티켓은 포인트 먹을 있으니까
1: 네.
2: 이 티켓 법원에 가면은 and usually 변호사 우리도 이런 티켓 케이스 해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 네. 법원 가서 그 포인트로 없고 그냥 벌금만 내고 그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1: 네. 오 이게 첫 번째 위반이 있고 두 번째 또 걸린 거잖아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걸렸을 때 좀 불리하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2: 당연히. 계속 걸리면 안 좋죠. 이게 이제 그 포인트를 없앨 수 있는 티켓이 한정돼 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티켓을 써서 이 스피딩 티켓 포인트를 없애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네. 한정돼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없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록들이 남으니까 그 기록들은 인슈런스 회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미엄이 올라간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포인트를 없애더라도 그 포인트가 있었고 다시 또 줄었고 이 기록은 남는 거거든요.
1: 네.
2: 이게 아시죠? Yeah. And points 너무 많이 먹으면은 like in New Jersey 12 points 넘으면은
1: 네.
2: 12 points 받으면은 and of course 12 points 넘으면은 license suspension 당해요. 네.
1: 아 벌점이 12점 넘으면은 그냥 명예 취소. 네.
2: 12점 네. or 12점 넘어.
1: 네. 12점 혹은 그 이상이 되면
2: 이상인
1: 네.
2: 거예요. 이상. 네.
1: 네.
2: 오. 네. 이게 포함해서.
1: 네. 이상. 과속 티켓은 네. 벌점 보통 몇 점 주어지는 건가요?
2: The speeding ticket 몇 개? Oh, it depends. Like 20 depends how many mile over. Usually, you know, certain mileage is 2 points. Go certain miles 4 points. Go 너무 25 miles 넘게 하면은. Probably 5 points 먹어요.
1: 네, 와. 그 속도에 따라서 또 벌점이 달라지는군요.
2: Yeah.
1: 네.
2: And, you know, 3개월 안에,
1: 네.
2: 6 points 먹으면은 license 네. 안 suspend 해도 insurance 올라가요.
1: 아, 3개월 안에 6점의 벌점을 받게 되면 뭐, 이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거죠?
2: Yeah.
1: 예. 아,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벌금 내고 벌점 받고 이렇게 끝낼 문제가 아니군요. 네. 자,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뉴욕 퀸즈에 거주하는 38세 박모 씨인데요. 출퇴근 맨해튼을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한테 휴대폰 사용 티켓을 받았는데 본인은 교차로에 빨간 신호 중이었기 때문에 정차한 상태에서 그냥 메시지 확인만 했대요. 차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2: 그렇게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정차를 하더라도
1: 네.
2: 운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1: 네네.
2: 브레이크 밟고 있더라도 도로에서. 도로에서는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휴대폰은 손으로. 그렇죠?
1: 그냥 차 안에서 그냥 아예 만지면 안 되겠네요.
2: No, yeah. 만지면 안 돼요. 네네. 그렇지만 요즘 everybody navigation 있고 뭐 hands free 전화할 때도 이제는 안 쓰니까는 그런 티켓 잘 안 주는데.
1: 아 네. 잘 안 주지만 걸릴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
2: 네. 어쩔 수 없. Yeah.
1: 네. 네. 자 일단 다시 한 번 또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전하실 때는 휴대전화 쪽으로 절대로 손을 뻗지 말 거. 정차든 뭐 운행 중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거주하는 52의 이모 씨인데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티켓을 받았습니다. 이 씨가 빨간불로 바뀌고 나서 교차로로 진입했다고 경찰이 판단한 건데, 근데 본인은 교차로 들어갈 때 노란불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단지 그냥
2: 그건 참 억울한 것 같아요. 빨간불이 파란불에 썼는데 인터섹션 들어가니까 노란불로 바꿨는데 경찰 티켓 줬어요.
1: 네, 빨간불에 지나갔다고.
2: 그거 너무 말도 안 돼.
1: 오. 이럴 때는
2: 야, 그게 법이 아니야. 그거 싸움해야 돼요. 그거는 네. 뭐 벌금 내고 포인트 없는 것보다 디스미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1: 네. 오.
2: 디스미스 어떻게? 그건 말도 안 돼.
1: 근데 이 증명할 수가 있나요? 본인 눈으로는 노란 불이었는데.
0: 프루프가 있네요.
2: Yeah, the proof is maybe sometimes 거기 안에 surveillance camera 있듯이 있고.
1: 네.
2: 뭐 그냥 법원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렇지만은 판사가 믿지 안 믿을지 그게 문제지.
1: 네. 자, 거리에 그 교통카메라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블랙박스 있으시면 그런 것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고. Yeah. 근데 어쨌든 판사가 안 믿으면 또 이거 방법이 없네요.
2: 야.
1: Yeah. 네.
2: 한번 저도 그 인터섹션에서 이렇게 꼬리 테일 우리가 이렇게 쭉 따라가잖아요.
1: 꼬리 불기. 네.
2: 옐로우로. 네네네. 전 옐로우에서 안 갔고 파란불로 따라갔는데 옐로우로 바뀌더니 네. 테일에서 그대로 서 있으니까 빨간불로 바뀌는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제가 뒤에 따라가니까 빨간불에서 지나갔다고 옆에서 경찰이 딱 세우더라고요.
1: 예.
2: 싸웠어요.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린에 들어갔는데
1: 네.
2: 여기서 계속 서 있어서 이게 turning red 했다.
1: 네.
2: 그러니까 경찰이 항상 이렇게 보다가 그냥 okay, I understand. 그리고 보내주시더라고요.
1: 네. 네.
2: 근데 그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이 아닌데. 그렇죠? 네.
1: 그렇죠.
2: 예. And also 그리고 엘리가 probably 참 친절하게 얘기했었어요.
1: 맞아요. 친절하게
2: 얘기했어. 하나도 안 나한테 화내지 마세요. Never. 친절하게 얘기했어요.
1: 네.
2: Please 이러면서.
1: 네.
2: 잘못했다고. 근데 그린에서 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 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꼬리 물기 자체가 또 네. 문제가 되진 않나요?
2: 근데 보면은 우리가 그린에서는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네.
2: 네네. 그러니까 아. 그린에서 시작해가지고 가는 거였는데
1: 네.
2: 갑자기 앞에서 서 있으니까 이게 그 턴 바뀌면서 이제 레드로 된 건데
1: 네.
2: 판단을 좀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 네.
2: 이제 그 블랙박스나 아니면 서비스 카메라나 이런 게 달려있는 요새 테슬라 차량 정말 많잖아요.
1: 네.
2: 다 보이잖아요. 일렉트로닉 차량들은 대부분 다 있더라고요. 카메라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잘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자, 만약에 이제 진짜 억울할 때는 경찰관에게 본인의 상황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게 좋은데, 포인트는 친절하게. 화내지 말라. 말씀해 주셨어요.
2: 네.
1: 자,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티켓 관련해서 말씀을 좀 여쭤봤고요. 또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뉴욕 퀸즈의 한 물류창고에서 8년을 근무하던 48세 김모 씨입니다. 이분이 맨날 무거운 걸 이렇게 상자를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고 선반에 올리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허리가 조금 아팠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심해져서 나중에는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라고 하네요. 이게 뭐 검사 결과 요추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거를 회사 업무상 발생한 부상이다 이렇게 산재 요청을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이게 무슨 날짜 특정 날에 생긴 게 아니고 나이 들면서 네가 아픈 걸 수 있잖아 라고 업무 관련성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지금 말씀하신 건 그냥 워커스컴으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고 왜냐면은 일하면서 계속 그런 헤비 리프팅 하신 거잖아요. 그죠? 무거운 물건 계속 들고. 네, 워커스컴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1: 고용주 입장에서는 나이도 있고 이게 뭐 어디 딴 데서 발생한 건지 여태
2: 8년이나 그렇게 똑같은 일을 계속 하셨다면서요. 그죠?
1: 네, 네, 맞아요.
2: 네, 네. 그러니까 8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생긴 거라는 거를 병원에서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네. 당연히 워크스컴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1: 네. 그러면 뭐
2: 사실 고용주분들이 워크스컴 네. 사용 안 하려고 하는 것들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경찰 우리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아, 내 보험 쓰기 싫어 안 하고 싶어 보험 올라갈 것 같아. 근데 그 프리미엄 내는 이유가 보험의 혜택을 받으려고 내는 거잖아요. 그쵸. 안 그러면 우리 프리미엄 안 내죠. 워크스컴도 마찬가지죠. 그 회사에서 그 회사 비용으로 워크스컴 내는 건데 그걸 혜택을 안 받으면 그 그냥 보험사만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1: 그렇죠. 그렇죠.
2: 네, 그런 걸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뭐 만약에 지금 이분의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회사에서 산재 신청하면 그러면 산재 신청하면 그만둬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2: When they're open up the worker's come, 회사 fire. He can't do that.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오너.
1: 아, 네.
2: It's like wrong alternative retaliation. 그거는 네 그렇게 할 수 없는 왜 우리 그 자를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임신했는데 그렇게 자를 수 없고 또 똑같이 네. 이것도 워크스컴 그렇게 신청했는데 자를 수 없고 그거는 그 오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군요.
1: 네.
2: 법이
1: 네. 불가능한 거군요. 오너가 이렇게 뭐 막말을 했을지라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군요.
2: 네네.
1: 네.
2: 막말을 한 건 뭐예요?
1: 그만두라고. 산지 신청할 거. 네네.
2: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 네. 이거 뭐 아예 뭐 말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잠시 후에 또 자리를 옮겨서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2: 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재은 변호사 로펌의 이재은 변호사님, 엘리안 변호사님과 함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방법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로펌 뉴욕 상담 전화는 718-423-2400, 유저지는 201-346-3800번이고요. 24시간 상담 가능한 번호입니다. 551-374-9006번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사고장애 전문 이재은 변호사, 엘리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례 하나 펼쳐보겠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 거주하는 54세의 김모 씨인데요. 평일 저녁에 퇴근하는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집 근처 상가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우회전하던 검은색 SUV 차량이 김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1: Oh boy.
0: 예. 넘어졌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너무 아파가지고 쓰러지고 뭐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괜찮냐 그러고
1: 우리 그런 케이스 너무 많아요.
0: 네. 그래서 911에 신고하고 구급차가 도착을 했는데 운전자가 이제 괜찮냐고 물어보고 뭐 아프고 정신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곧바로 현장을 떠나버렸대요. 근데 너무 당황스럽고 아파가지고 차량 번호판도 모르겠고. 주변 사람들도 차 색깔은 흰색인데 뭐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막막합니다라고 보내주셨거든요.
1: 경찰도 없었고요. 경찰도 안 불렀어요?
0: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 주변에는 이제 그 운전자는 경찰 오기 전에 먼저 가버렸고요. 주변 CCTV는 너무 오래돼서 보이지가 않고.
1: 오케이, so 그렇게 됐으면 그래도 차가 도망갔으면은
0: 네.
1: 그래도 경찰 불러야 돼요.
0: 네네.
1: 경찰 notify 하고 and sometimes 그 주위에서 무슨 surveillance 같은 게 있잖아요.
0: 네.
1: and 그 차 못 찾으면은
0: 네.
1: maybe 이분이 이 피해자가 자기 own 차 or 집안 안에 차 보험 있으면은
0: 네.
1: 그 소송할 수 있어요.
0: 아, 네. 그러면은 자기 보험으로 자기가 소송을 하는 건가요?
1: Yes.
0: 네.
2: 네, UIM. 네, 그 자기 보험 자동차가 만약에 운전면허 있으시고 자동차 있으신 분이면
0: 네.
2: UIM claim 그 declaration 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그 리밋이 있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보험이 없는 차량이랑 부딪혔을 때 이런 식으로 내가 보상받을 그 상황이 안 될 때 내 보험을 가지고 치료받고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0: 네.
2: 그걸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0: 네.
2: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 뭐죠? 911을 부르셨다고 하셨잖아요.
0: 네, 네.
2: 그죠?
0: 불렀고, 네.
2: 네, 911 부른 기록이 있으니까 경찰 리포트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리포트도
0: 네.
2: 하시고 그래서 이제 케이스 시작하셔서 이분 폴리에 사시는 거면 뭐 사고가 당하신 지 얼마 안 됐으면 저희 오피스에 오셔가지고 저희 폴리 있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기록을 가지고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 이게 이제 자세한 상황들을 이제 직접 변호사님 뵙고 상담하면 좋으니까 뉴저지 포트에
2: 네.
0: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2: 네네.
0: 직접 한번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2: 네, 201-346-3800번으로 전화하셔서 그 어퍼먼트 만드시고 내가 라디오에서 얘기했으니까 같이 상담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이재은 변호사님이랑 상담 약속 잡아드릴 거예요.
0: 네, 만약에 이럴 경우에 뭐 사고 난 직후에 이런 거를 좀 챙겨놨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좀 어려워진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2: 경찰 리포트 아까
0: 경찰
2: 말씀하셨잖아요.
0: 리포트, 네.
2: 네, 이게 이제 hit and run.
1: Anytime 그런 사고가 있으면은
0: 네?
1: 경찰 report 해야 돼요.
0: 네.
1: And 이분 많이 다쳐서 probably ambulance 왔을 거예요.
2: 네, right.
0: 네. 무릎 인대 손상 진단을 받았다고 하네요.
1: 무릎 what? 무릎만 다쳤고, yeah. 경찰 you have to report it. Sometimes 그런 report 안 하면은 자기
0: 네.
1: own 보험에서도 안 받아줄 수 있어요.
0: 이게 그러면 그 사고 현장을 벗어났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도 경찰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나요?
2: 빨리 해야 돼요.
1: Yeah,
0: 네.
1: you can. 그렇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 돼요.
0: 네. 꼭 그 자리에서 경찰 리포트를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군요.
2: 빨리 해야 되지만
0: 네?
2: 그 자리에서 작성하면 더 좋지만 경찰을 부르는 게 가장 좋고 첫 번째는
0: 네.
2: 경찰을 불러야죠. 그 자리에서. 그렇죠? 근데 만약에 경찰이 안 왔어. 그러면
0: 네.
2: 그 자리를 떴을 때도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케이스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 네, 경찰 리포트를
2: 한 달, 두 달, 뭐 세 달 뒤에 한다고 그러면 케이스 그게야 또
1: 말이 안 되지.
2: 예, 네. 있는지 안 있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0: 그러네요. 네. 자, 일단은 그 가해 차량 뭐 차량 번호 이런 거 모른다 하더라도 본인이 가진 그 보험에다가 이제 UM, UIM 할 수 있으니까 경찰 리포트를 꼭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 네. 네.
0: 자, 다음 케이스 또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뉴욕 퀸즈에 네. 거주하는 67세 박모 씨인데요. 장 보려고 집 근처 이제 길 건너려고 서 있었는데 신호등은 보행자 신호였고요. 손에 장바구니 네.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근데 맞은편에서 네.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박 씨를 못 보고 충돌했습니다. 넘어져서 이제 수술까지 받았는데 문제는 사고 이후에 운전자는 보험회사에 보행자 갑자기 튀어나왔다. 이렇게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 No, if she's in the car. 갑자기는 안 나오지. 그게 말이 안 돼. 그렇지만 행동보를 했었고 그 사람 행동보를 걸을 수 있다고 그런 사인가 있었잖아요. 네. No, no, no. Don't worry. 우리 그런 비슷한 케이스 있어요. They always, 항상 사고 나면은 나는 잘못 없다. 잘못 틀림없이 있어도 잘못 없다. 항상 그렇게 클레임해요.
0: 네. 근데 이분의 경우는 이제 67세기도 하고 영어도 잘 못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다고 하셨거든요.
1: 아, 왜? 요즘 변호사 없어요?
0: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
1: 오 마이 갓. 그러면 우리한테 얼른 오라고 그러세요. 제가 해줄게. 제가 도와줄게. 네. 이거는 너무 쉬운 케이스예요.
0: 아, 네. 무조건 이기는 케이스.
1: 예, 말도 안 돼. 그럼 이분보다 저한테 전화를 오세요.
0: 네. 자.
1: 지금 이 라디오 쇼 있잖아요. 네. 제 셀폰 넘버 있으니까는 네. 이분한테 알려주세요. 제 셀폰. 저한테 네네. 지금 전화를 오르세요.
0: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이 방송 마치고 나서 개인적인 연락처를 드리도록 하고요.
1: Please. 네. Do that.
0: 이 경우는 뭐 100% 이길 수 있는 케이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 Yes, 네. absolutely.
0: 항상 이제 그 한인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언어적인 문제인데 이럴 때 변호사님을 꼭 뵈야 되는 거죠.
1: Yes.
0: 네. 자, 또 다음
2: 질문. 지금... 그 네. 언어적인 문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희 24시간 전화번호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그 번호로 사고 나셨을 때 직접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네.
2: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거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저희가 다 도와드리거든요.
0: 아, 여...
2: 네.
0: 그럼
2: 그러니까 전화를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다양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재은 변호사 로펌 24시간 상담 번호는 꼭 하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551-374-9006번입니다.
2: 네.
0: 네. 다음 케이스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1: 네.
0: 뉴저지 리치필드에 거주하는 39세 이모 씨인데요. 출근길 고속도로에서 후방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뒷차량이 정차 중이던 이씨 차량을 세게 이렇게 들이받았는데 사고 당시에는 차량에 뭐 크게 그 외관상 손상이 없었대요. 경찰이 도착했고 이씨 몸 상태는 뭐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그날은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그 이후부터 좀 허리도 목도 좀 뻣뻣하고
1: 네. 예, 어떻게 그날 꼭 emergency room 안 가도 돼요.
0: 네.
2: 근데 이제 차량의 데미지 별로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0: 네네.
2: 네, 차량의 데미지가 없었어도 그 안에 충격을 받은 사람 몸에는 데미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permanent injury가 뭐 MRI 찍어보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거 뒤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0: 맞은 거니까.
2: 예. 그런 게 많아요.
0: 사고 직후에 병원에 꼭 바로 가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는 거군요.
2: 우리 후유증이라는 거는 하루 그날 당일날 사고 났을 때 좀 놀래잖아요. 샥 돼가지고.
0: 네.
2: 그러면은 내가 놀란 것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몸이 어디가 아픈지는 확실히 모를 수도 있어요.
0: 네, 네.
2: 그 당일날 그 당시에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진정을 하고 이제 나 좀 한숨 자야 되겠다. 그리고 자고 일어났을 때 더 많이 아파지는 게 우리 후유증이라고 하거든요.
0: 네. 교통사고
2: 알고 계시죠?
0: 네,
2: 호수님도 네. 교통사고 우리가 후유증이라고 부른 이유가 그 이유잖아요. 그렇죠? 후유증이 뭐냐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몸이 아픈 증상들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진짜 그 당일날 뭐 찢어지고 이런 게 없고 그냥 몸 안에가 다친 경우에는
0: 네.
2: 오히려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몸이 더 많이 아파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0: 네. 그러면은 그 조금 아플 때 그래도 그냥 파스나 붙이다가 이거 몇 주 지나니까 너무 아픈데 싶으면 그때 병원 가도 늦진 않은 거네요.
2: 네네, 그래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0: 네.
2: 중요한 거는 몸이 계속 아프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0: 네.
2: 네네. 몸 아프시면 변호사 상담해보고, 그리고 변호사 상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자, 지금 방송 중에 카톡으로 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며칠 전에 톨게이트에 서 있는데, 제 왼쪽 차선, 네. 제 왼쪽 차선으로 차 한 대가 지나가면서 백미러를 치고 가버렸어요. 경찰에 연락해서 경찰이 차를 찾아서 인포메이션을 줘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고치려고 연락을 취하는데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2: 그래서 왜 경찰 그 전화번호만 받고 그 차 보험은 안 받아줬어요?
0: 그랬나 봐요. 연락을 했다는 걸로 봐서.
2: 네. 그렇지만 라이선스 플레이트도 없고.
0: 그쵸. 가버렸으니까. 예.
2: 네. 그러면은 that's terrible. That's terrible. 그러면은 이렇게 하세요.
0: 네.
2: Maybe 경찰한테 가서 이 사람이 나 대답 안 하니까는 네. 이 사람 타고 나고 떠났으니까는 그런 티켓 주라고 한번 경찰한테 가면 돼요.
0: 아, 네.
2: You know, it's called leaving the scene of the accident. 그 떠난 거기 그 현장을 떠난 네. 사고. 네.
0: 사고 현장을 이탈했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티켓을 주라고 경찰에게 연락을 해보라는 거죠?
2: 네네.
0: 네. 보통 이럴 경우에 경찰이 그 차를 찾아내서 인포메이션을 줄 때는 그냥
2: 그런데
0: 그...
2: I know. 네. 왜? I know. That's weird. 말이 안 돼. Yeah. 리포트가 있을 텐데.
0: Right. 아, 그 제가 지금 여기서는 인포메이션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뭘 받았는지 모르겠거든요. 정서원
2: 인포메이션이면은 네. 네네. 그게 아마 있을 거예요. 경찰이 그것만 주지는 전화번호만 주지는 않을 텐데요.
0: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쪽 전화번호랑 그런 정보를 다 받았으니까 그쪽에서 연락이 없어도 그냥 고치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 퍼거시 넘버 그 보험 정보 있으면은 네. 클레임 만드셔가지고 고치면 되죠.
0: 네.
2: 자동차 오토바디샵 가셔가지고 이거 보험으로 고쳐달라라고 하면 요새는 오토바디샵에서 그 정보 다 해줘요.
0: 아, 네.
2: 클레임도 만들고.
1: 네.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화번호보다 그 차 보험.
0: 보험 정보를. 네. 지금 정선우님은 이 보험 정보까지 다 받으셨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혹시 받으셨다면 알려주시고요. 이럴 경우에는 충분히 그 보험 정보를 가지고 차량을 고치면 된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 그 정서에는 그쪽에서 고쳐라 해야 고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긴 하거든요.
2: 지금 치고 갔잖아요.
0: 네네.
2: 잘못한 것들 100%.
0: 네.
2: 그렇죠.
0: 네. 네.
2: 그러면은 그 보험 정보로 고쳐야죠.
0: 네.
2: 그리고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왜 전화를 안 받아?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안 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피하는 건가? 아니면 그렇죠. 문자라도 네. 먼저 보내보고 전화 계속 안 받으면 내가 네. 이렇게 힐앤런 하신 분인데 저 이거 차 고치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나요? 그죠?
0: 네네. 네. 그러네요.
2: 액티브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좀 너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안 하면 안 될까? 나 고치는데 못할까? 한국 분들은
0: 네.
2: 그게 미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0: 그렇죠.
2: 좀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뭔가 더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찾을 권리를 행사하는 부분들이 너무 좀 잘못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0: 네.
2: 미국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 같아요.
0: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네. 같은 인포메이션에 보험 정보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클레임해서 네. 고치면 된다.
2: 네네네. 네. 네.
0: 더 자세한 그쵸. 정보가 궁금하시면 우리 엘리안 변호사님,
2: 네. 네.
0: 이재민 변호사님한테 네.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2: 네.
0: 날 나온 김에 네. 뉴욕 번호 한번 알려드릴게요. 뉴욕은 718-423-2400이고요. 뉴저지는 네. 201-346-3800번으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메리골드님 답변이 됐길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2: Great.
0: 우버 차량을 이용해서 집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맨하탄에서 차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우버 차량이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에 다른 차량이 신호 위반해가지고 부딪혔어요.
2: 오케이.
0: 네. 이분은 뒷좌석 승객이었거든요.
2: 오케이.
0: 네. 사고
2: 다쳤어요?
0: 네네. 허리 통증이 있긴 한데 일단은 사고 이후에 우버 운전자가 저쪽 차량 잘못이다. 그러면서 저쪽에다가 어떻게 해결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상대 운전자는 우버 차량이 나를 안 피한 거다. 이렇게 둘이 막 싸우는 바람에 나는 어디 보험에다가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지.
1: 네. 그러니까 이분이 변호사한테 가면 돼요. 우리가 도와주시겠어요. 그거는 이분이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옆에 탔으니까 잘못 없잖아. 하나도 네. 없으니까는 에? 걱정하지 말고 케이스 얼른 변호사 사무실한테 가야 돼요. 우리한테 오면 돼요. 제가 도와줄게요.
0: 네.
1: 그거는 그거 아무 걱정 없어.
0: 네. 그냥 승객의 입장에서는 아무 뭐 걱정할 필요 없이 당연히 예, 청구할 수 있는 right. 거다. 이거.
1: 누구 잘못되면서 다치면은 네. 보험이 있으면.

0: 케이스 넘버만 있으면 찾을 수 있거든요.
1: 네.
0: 네. 그리고 운전자 각색의 운전자들 인포메이션 받아놓으면 더 없이 좋겠죠. 근데 네.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서로 막 안 주려고 그러고. 케이스 네. 넘버도 찍어놓고. 보통 이제 패신저로 타고 계셨는데 이런 사고 났을 경우에는 뭐 상황들이 좀 있잖아요.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되니까 사진 같은 거 찍어놓으시면 좋죠.
1: 네. 이럴 경우 이제 뭐 가장 좋은 거는 정보를 받는 거지만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네. 차 번호판 정도 찍고 그다음에 리포트에 네. 케이스 넘버는 꼭 챙겨두시면 네. 뭐 해결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0: 네네.
1: 자,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사고 이후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해야 되는데 안 한 거.
0: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 관련해서 그 드라이버 라이센스나 그리고 또 보험증, 보험증의 policy 넘버가 나와 있잖아요. 자동차에.
1: 네.
0: 그거 찍어놓지 않는 실수들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야지 사고가 났을 때 경찰을 부르지 않았더라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 그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에는 케이스를 진행하는데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그 아주 기본적인 증거들이 되거든요, 그게.
1: 네.
0: 네, 그런 것들은 챙기셔야 돼요.
1: 네. 그런 것은 좀 챙겨두시고, 그리고 또 네. SNS에 사고 나고 나서 일상생활 사진은 올리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0: 저희 항상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SNS에 왜 내가 일상생활들에 대해서 막 리포트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건 괜찮은데, 우리가 사고가 나서 다쳤잖아요, 몸이.
1: 네.
0: 다쳤는데 막 거기에 뭐 댄스 파티를 가가지고 춤을 막 추고 너무 신나게 그리고 또 어디 뭐 골프 가서 막 너무 그 스윙 아주 잘하고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들이 굉장히 영악해졌어요.
1: 네.
0: 영악해진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인베스티게이터들이 그걸 조사를 다 해요.
1: 일일이 네.
0: 개인 네 개인 SNS들. 그래서 이런 걸 증거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1: 네.
0: 우리가 디스커버리 하잖아요. 디스커버리 기간 동안.
1: 네.
0: 그 기간이 꽤 긴데 그런 기간 동안에 다 증거 자료를 막 다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1: 네.
0: 그렇죠?
1: 네.
0: 네. 그런 것들에 있어서 만약에 그게 상대방에서 나중에 우리 데포지션 하는데 너 이런 거 했잖아. 왜 했어? 뭐 아프다면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올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다쳤는데 뭐 이렇게 막 댄스 파티고 이런 거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뭐
0: 나중에 결혼식에서 막 너무 춤을 추는 걸 막 사진을 막 저희 케이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
1: 네.
0: 당장 내 친구 결혼식에서 그렇게 했다 내려서 이거 하면 안 돼요
1: 네.
2: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그거는 잘 삼아시죠. 네. 왜 그냥 그거는 사진이고 비디오 그렇게 해서 you know, 그때는 괜찮고 그렇지만 그 다음 날에 너무 아팠고
1: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뭐 다쳤다고 해서 춤도 못 추란 법은 없잖아요.
2: Right, exactly.
1: 네. 네. 네.
0: 조심하라는 거죠. 저희가 네. 말씀드리는 건 항상 yeah. 주의하는
2: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손님들한테 그 소셜 미디어 쓰지 말고 also AI ChatGPT 쓰면 안 돼요.
1: 아, 네.
2: 예.
1: ChatGPT에다 뭐 질문하면 안 되나 보죠?
0: 질문하는 거 보시다.
2: 질문하는 건 상대방 보험에서
1: 네.
2: ChatGPT 그 뭐 그거 쓰는 거 그거 받을 수 있어요.
1: 아, 네.
2: 찾아낼 수 있어요. 예. Like explain to them. 지금 프라이버시가 별로 없어 이제.
1: 네.
2: 조심해야 돼요.
1: 네.
0: 지금 보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1: 지금. 네. 이제 네. 개인이 검색한 거 그런 것도 다 조사하면 나온다는 거네요.
2: 예. Yeah.
0: 네, 검찰 조사 한국 기사 보면 우리 다 알죠. 우리 범죄자들 잡혔을 때 무슨 뭐 검찰 조사
1: 맞아요.
0: 했는데 그런 기록들 전부 다 포렌식이라고 하잖아요.
1: 네네.
0: 한국말로 그 포렌식해서 기록들 다 볼 수 있는 거. 카카오톡부터 시작해서 뭐 다 볼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AI.
2: 네. 우리 케이스가 아닌데 다른 사람 케이스 썼는데 이게 우리 변호사끼리 신문에 나왔는데
1: 네.
2: 한 분이 내 케이스 지금 비싼 케이스 돈 얼마큼 받았나 그렇게 ChatGPT로
1: 네.
2: 했나 봐요.
1: 네.
2: 그래서 상대방 보험이 그거를 써서 이 사람은 다친 게 아니고 그냥 돈만 가지고 싶다 그렇게 막
1: 네. 오해할 수도 있고요.
2: 근데 그게 네. 법으로 된 거예요.
1: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라디오 생활 백서

0: 방송은 사전 제작된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뜨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뜨이는 영어 on EBS FM. We are kicking off another brand new month. Yes, it is November.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Happy November and thanks for tuning in. I'm Jennifer Clyde.
3: 자, 이번 달도 이렇게 새로운 멋진 교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정말 좋은 사연들로 책 한 권을 가득 채워주셨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부모님의 관심과 걱정에 대한 주제의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자,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1: 네, 불꽃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 장미 언니 정치자님 보내주셨습니다.
3: 이름이 어쩜 이렇게 예쁜가요?
1: 장미 언니.
3: 장미 언니이시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나한테 이것저것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잔소리들이 되게 싫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다가, 근데 이제 내가 자녀를 낳고 보니까, 아하. 아, 얘네들한테 지금 내가 해주는 얘기가 정말 얘네들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러면서 이제 부모님의 그 당시 어떤 조언이나 충고 같은 것들을 다 듣지 않았던 게 좀 후회된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1: 그죠.
3: 거의 모든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1: 저는 제가 막 속으로 엄마한테 네네. 잔소리 하지 마라고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3: 아,
1: 근데
3: 그래요?
1: 막 속으로 엄마 또 잔소리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많거든요.
3: 그쵸.
1: 근데 이제 알겠어요. 아, 얘가 나한테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난 얼마나 속상할까.
3: 그렇죠.
1: 엄마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3: 욕지사지하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연 내용 너무너무 좋거든요. 이럴 때 정말 한국적 정서를 영어로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입지형의 가장 큰 장점이죠.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 Talk about parents' affection and concern for their kids. Throughout my school years and until I became a member of the workforce, I received constant nagging from my parents. At the time, I felt that their advice was tiresome and behind the times. But now that I am a parent, I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ir nagging was how they expressed their concern and affection. I sometimes wonder what sort of life I would be living if I knew then what I know now. They say that the past is meaningful, just as it is. But I am still filled with regret that I didn't listen closely to what my parents had to say when I was younger. I hope that my kids will wisely take in what adults have to say, instead of brushing it aside as mere nagging. That way, they might have fewer regrets in the future.
3: 자,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을 정말 잘 듣지 않았던 것이 좀 후회된다, 뭐 이런 말. 영어로 번역을 잘 해볼게요. 자, 호너민 지필진이 영작을 해주셨습니다. 한 줄 한 줄 볼게요. 학창시절을 거쳐 뭐 일을 하는 사회 구성원이 되기까지 부모님께 끊임없이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1: Throughout my school years and until I became a member of the workforce, I received constant nagging from my parents.
3: Okay. 일단 뭐 제일 중요한 단어부터 보죠. Nagging.
1: Nagging. 잔소리란 뜻인데요. NAG, you can nag on someone. 자, nag on someone. 아, 잔소리 좀 그만해. 라고 한다면, stop nagging on me.
3: Okay.
1: 라고 할 수 있겠죠.
3: 아, 동사로 쓸 때.
1: Yeah. He kept nagging on me about A 라고 하면은 자꾸 A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계속 잔소리를 했어.
3: 오, 좋은 정보예요.
1: Yeah, nag about something.
3: Okay. 그러니까 nag 자체는 동사로 쓴다면 nag on 사람.
1: Yeah.
3: My mom used to nag on me a lot. 이렇게 about something 뭐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nagging 하면 여기서 이제 동명사죠. 그냥 잔소리란 명사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I received constant nagging from my parents. 여기 또 from이죠. 전치사가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부모님께 항상 이렇게 잔소리를 들었다가 되겠네요. 학교 내내, throughout my school years, 그 다음에 until I became a member of the workforce. 우리 이제 사회생활 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 사회생활은 이제 일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 workforce 자체가 근로자들의 어떤 집합을 말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회 구성원을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영어로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Throughout my school years and until I became a member of the workforce, I received constant nagging from my parents.
3: 당시에는
1: At the time, I felt that their advice was tiresome and behind the times.
3: Tiresome.
1: Tiresome. 아, 막 되게 귀찮고 tiresome. 좀 짜증나고 피곤하고. 네. Right.
3: I feel tiresome today. I feel tired랑 비슷해요. 근데 약간 몸 정신이 다 지쳤을 때 you say tiresome. It's very tiresome. 뭔가 좀 고되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럼 여기서는 당시 부모님의 어떤 잔소리가 좀 고되게 느껴졌다. 힘들게 yeah. 느껴졌다.
1: 좀 지치게 만드는.
3: 지치게 만드는 거였다. 아. 그리고?
1: And behind the times. If you describe something to be behind the times, you're saying that it's old-fashioned.
3: 약간 좀 고리따분한?
1: Yeah.
3: 좀 약간 옛날 방식.
1: 맞아요.
3: 어, 옛날식인데 왜 자꾸 저렇게 말씀하시지? Uh-huh. 당시엔 그랬다.
1: It's not up to date. It's just old-fashioned.
3: So, at the time, 잘 들어보세요, 다시.
1: At the time, I felt that their advice was tiresome and behind the times.
3: Okay.
1: But now that I am a parent, I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ir nagging was how they expressed their concern and affection.
3: 자, 근데 이제 내가 모모가 이다 보니 이럴 때 But now that I am 모모모 요거 동그라미 좀 찍게요. 이 문형 자체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But now that I am a parent. 근데 이제 제가 부모 입장이 돼 보니 말이에요. 이거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1: But now that I am a parent.
3: 오케이. 한 번 더요.
1: But now that I am a parent.
3: 이 형태로 그대로. 자, 어떤 실감을 하게 됐다. 우리 유생?
1: I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ir nagging was how they expressed their concern and affection.
3: 당시에 이제 부모님의 잔소리가 걱정과 어떤 애정을 표현하는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됐다. I have come to realize. 이것도 깨달음을 얻게 됐다의 표현으로 그대로 쓰세요. 바꾸지 말고요. 한 번만 더요.
1: But now that I am a parent, I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ir nagging was how they expressed their concern and affection.
3: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종종 궁금해지기도 한다.
1: I sometimes wonder what sort of life I would be living if I knew then what I know now.
3: 자, 그 마지막 부분은 잘 보시면 돼요. Then이 그 당시죠. Now는 지금이니까 그 당시에 내가 알았다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래서 if I knew then 끊고 what I know now. 이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 앞에.
1: I sometimes wonder what sort of life I would be living. What kind of life I would be living. 즉,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3: Wonder.
1: Wonder. 좀 고민,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3: 궁금하다.
1: 궁금하죠.
3: 야, 그때 이제 부모님이 하신 말씀 내가 다 지켰다면 지금 내가 이거보다 더 잘 살고 있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1: 네. Yeah.
3: 자, 다시 한번요.
1: I sometimes wonder what sort of life I would be living if I knew then what I know now. They say that the past is meaningful just as it is.
3: What does that mean?
1: Just as it is means just the way it is.
3: 있는 그대로란 뜻이거든요. 이거는 just as it is. 이게 과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뭐 살아오면서 여러 실수를 했기 때문에 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잖아요.
1: Yeah.
3: 그러니까 과거는 그냥 과거다. 과거지사는 그냥 과거지사다.
1: Right.
3: 이런 정도의 어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We even often say the past is the past.
3: The past is the past.
1: 그 말이에요.
3: 정말 멋진 문장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사연에 어떻게 해주셨냐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고 한다.
1: Yeah.
3: 이거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네. 다시 한번.
1: They say that the past is meaningful just as it is.
3: Okay.
1: But I am still filled with regret that I didn't listen closely to what my parents had to say when I was younger.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듣지 않은 것이 무척이나 후회스럽다. 자, 그냥 후회스럽다 하면 I regret 정도는 그냥 밋밋하거든요. I am filled with regret 하면 많이 강해집니다.
1: 그렇죠. 후회가 가득한 거죠.
3: 막심.
1: 아하.
3: 그거 들어보셨죠?
1: 후회, 막심. 맞나요?
3: 네, 맞아요.
1: 네.
3: 정확합니다. 네. So I am still filled with regret라고 하면 아, 정말 후회 막심입니다. That I didn't listen closely 아주 경청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to what my parents had to say. What my parents had to say. 당시에 부모님이 한 말들. 그렇죠? What my parents had to say. Have to의 과거 had to가 여기 뭐뭐 해야 한다의 어감은 아니고요. 그냥 부모님이 당시에 하셨던 말씀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내가 더 어렸을 때 붙었으니까 when I was younger. 오케이. 다시 한번 볼게요.
1: But I am still filled with regret that I didn't listen closely to what my parents had to say when I was younger. I hope that my kids will wisely take in what adults have to say instead of brushing it aside as mere nagging.
3: Okay.
1: All right. 내 바람이에요. 내 아이들이 어땠으면 좋겠다. I hope that my kids will wisely take in what adults have to say. Take in here means to embrace something. Especially when it comes to like the meaning of something, truly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something,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something.
3: 아, 이런 게 참 어려워요.
1: Yeah.
3: Take in이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런 것 같은데, embrace네요.
1: 네네네.
3: 받아들이는 거예요.
1: 맞아요.
3: take in 강세 뒤에 주시고 구동사니까. What adults have to say, 어른들이 하는 말들. 여기서 have to도 꼭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하는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What adults have to say. 어른들이 이제 소위 하는 말들을 잘 경청했으면 좋겠다. 현명하게. 뭐뭐 하는 대신에?
1: Instead of brushing it aside as mere nagging. Brush something aside. 옆으로 툭툭툭툭 밀어내는 거잖아요. If you brush something aside, you're basically ignoring it. You're not paying attention to it because you don't think it's important.
3: 그러니까 소울 같은 걸로 이렇게 슉슉슉슉
1: yeah.
3: 이렇게 옆으로 쳐놓는 거예요.
1: Uh-huh.
3: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말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를 Brush it aside라고 합니다.
1: Perfect.
3: Mere는 무슨 말이에요?
1: Mere, just, only.
3: 그렇죠. 요거 잘 읽으세요. Mere라고 읽으면 안 되고.
1: Mere.
3: Only의 의미예요. As mere nagging. 단순 잔소리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어른들이 하는 말의 경청을 우리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다. Okay?
1: That way, they might have fewer regrets in the future.
3: 그러면 이제 살아가면서 미래에 후회가 덜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That way, they might have fewer regrets in the future. 미래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전체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4: Talk about parents' affection and concern for their kids. Throughout my school years and until I became a member of the workforce, I received constant nagging from my parents. At the time, I felt that their advice was tiresome and behind the times. But now that I am a parent, I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ir nagging was how they expressed their concern and affection. I sometimes wonder what sort of life I would be living if I knew then what I know now. They say that the past is meaningful, just as it is. But I am still filled with regret that I didn't listen closely to what my parents had to say when I was younger. I hope that my kids will wisely take in what adults have to say, instead of brushing it aside as mere nagging. That way, they might have fewer regrets in the future.
1: 패턴 practice.
3: 자, 입지영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거나 모르는 거 나오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오픈 단톡방에 입지영 검색하시면 공식 단톡방이 4개 나오거든요. 그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EBS1004입니다. 운영 시간 안에 올려주신 질문들은 제가 정성껏 직접 답변 드려요. 자, 오늘 내용 참 마음에 와닿죠?
1: 네,
3: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말씀들 뒤늦게나마 아, 저 잘 들을 걸 이런 후회는 누구나 또 하기 때문에 영어는 영어지만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세 가지 표현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끊임없는 잔소리, 영어로요.
1: Constant nagging.
3: Mm-hmm.
1: In the past, I received constant nagging from my parents.
3: 예전에 이제 부모님께 끊임없는 잔소리를 들었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그녀의 끊임없는 잔소리가 없었더라면 내가 살을 이렇게 많이 빼지 못했을 것이다. 주로 이제 부부간에 많이 살 좀 빼라고. 네.
1: I wouldn't have been able to lose so much weight without her constant nagging.
3: 계속해서 덜 먹어, 살 빼 이런 얘기를 안 했다면 내가 과연 살을 뺐을까?
1: This sounds like you and your wife.
3: 그러니까
1: right?
3: 저도 맨날 살 빼라고 네. 밥을 안 줘요. 네.
1: 괜찮아요. 살 안 찌셨어요.
3: 네네. 한 번 더요.
1: I wouldn't have been able to lose so much weight without her constant nagging.
3: 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거든요.
1: Yeah.
3: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좋죠. 서로 간에. 자, 그 다음에 behind the times란 말 자체가 약간 고리따분하거나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얘기인데 그 당시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이 옛날 얘기처럼 막 느껴졌다. 이런 얘기할 때 쓰기 참 유용하겠죠?
1: I felt that their advice was tiresome and behind the times.
3: I felt that their advice was behind the times. 이렇게 딱 끊어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식의 전략은 좀 정말 옛날 시대에나 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영어로요.
1: That kind of strategy is seriously behind the times.
3: 옛날 방식이란 얘기죠. 한 번 더요.
1: That kind of strategy is seriously behind the times.
3: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표현 마지막.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의 의미로 brush it aside. 이거 꼭 외워서 써볼게요.
1: I hope that my kids will listen to what adults have to say instead of brushing it aside.
3: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려 했는데 자꾸 신경이 쓰였다. 만들어 볼게요.
1: I tried to brush it aside, but it kept bothering me.
3: Bothering me라는 얘기는 신경 쓰이겠다는 얘기죠. Mm-hmm. 누가 비판을 하면 그냥 무시하세요. 그럴 때도.
1: If someone criticizes you, just brush it aside.
3: 그럴 때 쓰셔도 되겠습니다. Good job, everyone.
4: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My daughter doesn't listen to a word I say these days. It's so upsetting.
5: My son is like that, too. He's going through puberty, so he doesn't listen.
4: I only get on her case because I want the best for her.
5: That's right.
4: I wish she would understand where I'm coming from.
5: We just have to reason with them and make them understand.
3: 와, 또 좋은 표현들이 막 쏟아지네요. 자, 한 줄 한 줄씩 보겠습니다.
1: My daughter doesn't listen to a word I say these days.
3: 아, 요즘 딸이 내 말을 한마디도 안 들어요. Doesn't listen to a word I say. Mm-hmm. 한마디도 안 듣는다. Okay. Mm-hmm. 너무 속상하다. 영어로?
1: It's so upsetting.
3: 좋네요. 그대로?
1: It's so upsetting.
3: It's so upsetting.
1: My son is like that too. 아, 우리 아들도 그래요. He's going through puberty, so he doesn't listen.
3: 사춘기여서 말을 안 듣네요. 그렇죠? Yeah. He doesn't listen. 그게 끝이에요. Puberty. 자, 발음이요?
1: Puberty. Mm-hmm. You go through puberty.
3: That's right.
1: I only get on her case because I want the best for her.
3: Get on her case. 이것도 잔소리하다죠?
1: Yeah.
3: Get on 누구누구의 case. 그러면 내가 잔소리하는 것이 잘 되라는 얘기인데요. I want the best for her. 오케이, 이 문장은 통으로 외워볼게요. 갈게요.
1: I only get on her case because I want the best for her.
3: 잘 되라고 하는 잔소리인데 말이죠. Okay?
1: I wish she would understand where I'm coming from.
3: 의도, 진심 같은 걸 where I'm coming from이라고 합니다. Mm-hmm. 아이, 엄마의 진심이나 의도를 꼭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I wish.
1: I wish she would understand where I'm coming from.
3: Mm-hmm.
1: We just have to reason with them and make them understand.
3: 우리말에 타이르다예요. Reason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reason with somebody 타이르고 설명하고 설득시키다.
1: 약간 이해시키고.
3: 그렇죠.
1: Right. 네.
3: 자, 영어로 다시 한번.
1: We just have to reason with them and make them understand.
3: 좋습니다. 그 마지막 표현들도 잘 챙겨보세요.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We will see you again tomorrow.
1: Bye, everyone.
3: Good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0: 영민의 잡지사 7월호 10번째 페이지. 캐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러쉬하는 잡지사의 대부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감미롭다.
1: 김씨 and 이씨.
0: 썬킴 썬킴
1: 선할아버지 선할아버지.
0: 썬킴의 썬문답. 오늘은 대출의 역사 나아가서 금융의 역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합작은 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현대인이라면 대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일 텐데요. 공감하시죠?
1: 아, 공감할 수도 있고, 어?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쓸 여력이 없으면 안 쓰면 되죠. 굳이 내가 뭐 미래에 내 인컴을 끌어다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0: 무소유.
1: 무소유. 아니 물론.
0: 출연료 좀 삭감해도 될까요?
1: 집에 가겠습니다.
0: 자, 오늘 또 중요한 시간 썬문답입니다. 선생님, 대출과 이자에 대한 개념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1: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돈을 빌려준다고 치면은요. 네. 내가 정말 천사가 아닌 이상 정말 내가 먹고 써야 되는데 이 돈 어렵게 모은 돈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랬어! 1년 후에 갚아! 이러면 진짜 천사죠.
0: 4대 성인 들어가야죠.
1: 아, 그렇죠. 예, 4대 성인이요. 예, 예.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될 거니 나의 기회 비용을 내가 지금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한테 빌려주겠다. 그 대신에 네가 갚을 때는 플러스 알파 얼마를 달라고 플러스 돈을. 알파. 이 개념은 지금도 하고 옛날도 했을 것 같으세요.
0: 얼마나 옛날부터?
1: 일단 기록을 보면은 기원전 3000년경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에 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0: 예, 예. 또 그런 나왔습니다. 기록이 있어요? 예, 예.
1: 거기에 보면은 설형 문자라고 해가지고 쇠기로 찍은 거 있잖아요. 전투판에. 네, 네. 거기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돈이 필요할 경우에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 네. 그러면 증거가 없잖아요. 예. 이 서령 문자, 점토판이 그 약간 차용증이다. 아. 차용증이다. 그래가지고 돈을 네가 갚으면 예. 차용증인 이 점토판이죠. 예. 이거를 그때 네가 본 앞에서 깨버리겠다.
0: 아. 저기 서령 문자에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내가 보리 빌려주고 발행한 영수증인데 저게 거친 보리 나달 451리터 내가 405리터를 빌려줬다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1: 저기 이제 꼭꼭꼭 세 번 누르면 보리란 뜻이에요.
0: 아, 그래요?
1: 아닙니다. 네.
0: 아, 속을 뻔했잖아. 네. 예. 어쨌든 기원전 예, 30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여러 가지 이제 왕조들이 들어서거든요. 네. 그 가장 초기 왕조였던 이제 수메르 왕조에는 이자를 메쉬 또는 마스 M-A-S 또는 M-A-S-H로 표기를 했는데 예, 예. 이게 송아지 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소가 가만히 있으면은 예. 아, 물론 사랑을 해야 되겠지만 암소수소가 예, 예. 송아지가 태어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가 불어난다. 그래서 돈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이자가 불어난다. 약간 송아지 같다.
0: 이자 개념이구나.
1: 이자 개념을 송아지로 이제 해석을 했다. 야, 해요. 그때... 이걸 나중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합니다.
0: 왜요? 네.
1: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모든 철학자의 스승이고 스승의 스승이다. 이 말을 하잖아요.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 돈이라는 거는 예. 물물교환 대용으로 예. 표시로 왔다 갔다 주고받는 게 그 용도인데 그 용도만 써야지 왜 돈이 돈을 낳냐.
0: 돈이 돈을 낳는 건 현대에선 거의 진리 아닙니까? 아닌가요?
1: 지금 주식 투자하세요?
0: 아니요. 깊게 가지 마시고.
1: 아,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안 해요.
0: 예.
1: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1 플러스 1은 귀요미가 아니라 2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0: 근데
1: 돈을 100만 원이 있는데 네. 이걸 뭐 빌려줬다고 해서 왜 110만 원, 120만 원 되냐. 이건 송아지가 아니다.
0: 제가 볼 땐 돈 빌려줘 본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참. 빌려주면 그런 말 못합니다.
1: 아버지가 좀 잘 살았거든요. 돈 궁한 게 없었네요. 네.
0: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에도 대출과 이자 얘기가 나옵니까?
1: 함무라비 법전 저거 저 돌 기둥 있지 않습니까? 엄지손가락까지 생긴 거.
0: 예, 예.
1: 저것이 일단은 현재 기록상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에요.
0: 예.
1: 아시다시피 성문법, 불문법은 잠깐 말씀드리면은 성문법은 딱 정해져 있는 법이죠.
0: 네.
1: 사람 죽이면 징역 20년 뭐 이런 식으로.
0: 예.
1: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불문법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눈에는 눈, 뭐,
0: 이에는
1: 이. 이에는 이. 예. 이게 복수의 대명사를 알고 계시잖아요.
0: 그렇죠.
1: 아니에요.
0: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준다.
1: 그게 나쁜 뜻으로 알고 계시는데,
0: 예, 예.
1: 자, 이 자리를 빌어서, 함무라비 대왕님 죄송합니다.
0: 예.
1: 후손으로서.
0: 이게 무슨 뜻인데?
1: 굉장히 공정한 뜻이에요, 이게요. 당시 이제 그 이, 함무라비 대왕이 있던 요 때만 하더라도, 네. 노비의 아들이 귀족의 아들을 때리죠? 네. 그럼 노비의 아들은 죽어요. 그렇게 이제 귀족의 아들을 때리니까.
2: 그렇죠. 예.
1: 근데 귀족의 아들이 노비를 때리든지 죽여도.
2: 훈방이겠죠.
1: 훈방이에요.
2: 아이, 더럽다, 정말.
1: 드라이, 네. 아이, 진짜, 아이, 아이. 이걸 딱 함무라비 대왕이 봤을 때, 이건, 예. 이건 불공정하다.
2: 아.
1: 그러니까 귀족이든 노비든 예. 신분을 떠나서. 오. 얘가 한 대 때리면 너도 한 대 때리라고.
2: 아, 이거 굉장히 바람직하네.
1: 눈을 찔렀으면 너도 눈만 찌르라고. 앙! 한번 물었으면 너도 앙! 한번 물라고. 이게 눈에 눈, 이에는 이에요.
2: 아, 그렇구나.
1: 굉장히 훌륭한 대왕이었습니다.
2: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대출 이자 얘기는 어떤
1: 부분이 대출 이자 얘기해야죠. 예. 아, 대출 이자가, 네. 딱 어떻게 보면 상한선을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은을 빌려줬을 때, 실버. 이자는 최대 20%. 또 곡물을 빌려줄 때는 이자 최대 33%로 정한다.
2: 뭐가 이렇게 세?
1: 예.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예, 예, 예. 은은 웬만해선 안 없어지잖아요.
2: 그렇죠.
1: 예. 은 빌려줬을 때 다시 은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곡식을 빌려줬을 경우에는 내년에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해요?
2: 못 갚죠.
1: 못 갚죠. 그래서 약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2: 이자가 고이자.
1: 이자가 고 약간 이율이 올라간다.
2: 거의 뭐 제3금융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1: 제3금융.
2: 예.
1: 굉장히 뭐 합리적인 왕이었습니다.
2: 그런 말 되네. 로마 제국 얘기가 안 나올 리가 없겠죠. 선생님, 로마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빌리고 또 빌려줬나요?
1: 아르겐타리우스라고 하는 그 또 금융업자 개념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네. 그 로마 주화들 많이 보셨죠?
2: 예, 많이 봤죠.
1: 저 지난 시간에 했던 시저, 카이사르도 네. 자기 얼굴 박아가지고
2: 신격화시켰죠.
1: 신격화시켰죠. 예. 그럼 당연히 돈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거기도 이제 이자놀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상류층, 특히 원로원에 계신 이 할배들이 나는 말이야 이런 그 하찮은 건 난 안 해. 근데 난 돈이 벌고 싶거든.
2: 네.
1: 야, 너 일로 와봐. 너 어디서 노예야? 너 카르 타고 오신 노예야? 네가 대신 내 대신 내 명의 빌려가지고 네가 돈 놀이해.
2: 아.
1: 해가지고 노예나 일반 평민들을 이용해서 대신 돈 놀이를 했다라고 합니다.
2: 그렇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활발하던 금융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중세로 접어들면서는 확 위축이 된다면서요?
1: 중세 들어서면서 이제 유럽이 이제 기독교가 자리를 잡습니다. 기독교가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 편집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 구약 성서에 나오는 네. 이자놀이 하지 말라는 있지 않습니까?
2: 네, 있죠, 있죠. 네.
1: 그래가지고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조금 뒤에 이제 유대인 박해가 나오는데 2000년 동안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았어요.
2: 2000년 동안.
1: 2000년 동안. 왜 박해를 받았냐?
2: 예.
1: 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2: 예.
1: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또 국교로 정했죠.
2: 예.
1: 그러니까 전 유럽이 이제 기독교화가 된 거예요.
2: 그렇죠. 예.
1: 근데 지금 2000년 동안 여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에요.
2: 아.
1: 우리 아다시 뭐 본시오 빌라도 총독 나오고.
2: 예, 예, 예.
1: 그래서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예수님 죽인 민족이다.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2: 아, 그렇구나. 그게 근본적인 이유구나.
1: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 구약성서에 따라가지고 이자놀이 하지 말라니까
2: 네.
1: 그때부터는 약간 돈 가지고 돈을 벌어?
2: 금기지.
1: 이 돈이 살아있는 생명체도 아닌데 네. 이 생명체에서 뭔가 또 창조를 해?
2: 아.
1: 이게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2: 아.
1: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는 이자놀이가 일단 금지가 예. 됩니다.
2: 심지어 이자를 받는 기독교인은 성찬 참여나 장례를 거부당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었다고 합니다.
1: 맞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2: 그럼요.
1: 그럼 다른 이제 기독교인들이 안 하는 걸 뭔가 해야 돼요.
2: 아, 네, 네.
1: 근데 기독교인들도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상업도 하고 돈도 필요하고 하니까.
2: 아, 그럼요. 사람 사는 건데.
1: 그렇죠. 뭐 돈 빌려야 되고 예. 빌렸을 경우에 뭐 이자도 뭐 인지상정으로 주고 예. 해야 되는데
2: 예.
1: 기독교 커뮤니티에서는 못 하는 거예요, 이걸요.
2: 약간 더러운 손 내가 그 손이 되고 싶진 않다.
1: 그렇죠. 그때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더러운 손 내가 하겠다 해서 이제 이른바 이자 장사를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예요.
2: 아, 그래서 유대인이 유명하구나.
1: 처음에는 0.1%, 0.3% 하다 보니까 점점 유대인들이 5%, 15%, 60%.
2: 아, 힘이 세질수록.
1: 그래가지고, 아, 고리 대게 먹자 한번 해볼까 해서 그 결정판이 베니스의 상인이 되는 거죠.
2: 그렇습니다. 고리대금업으로 시작했지만 세계 금융을 주도할 정도로 성장한 유명한 유대인 가문이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렇죠?
1: 네. 로스차일드가 유대인 가문이 맞아요. 그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라고 해서 18세기에 지금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살았던 한 유대인부터 시작을 합니다. 골동품 상을 했어요.
2: 아,
1: 골동품 상을.
2: 그래요?
1: 그래서 여러 가지 골동품을 막 수집을 해요.
2: 네.
1: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 이때는 로스차일드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마이어 암셀이었어요. 아, 유대인이기 때문에.
2: 박해를 받아서. 예.
1: 마침 그때 이제 프랑크푸르트 공국에서 그 이 왕이라기보다 이제 공작이 누구였냐면 빌헬름 9세란 사람이었거든요. 예, 예. 이 양반도 골동품 취미가 수집이 취미였어요.
2: 네.
1: 그러니까 이 마이어 암셀 가게를 자주 들렸죠. 그래서 친해졌어요.
2: 그랬겠네.
1: 친해졌는데 나폴레옹이 이쪽 동네까지 치고 들어왔어요.
2: 예.
1: 나폴레옹이 이제 전 유럽 정벌 때였거든요.
2: 예.
1: 빌헬름 9세가 예. 이 마이어 암셀 보고 야 지금 내 전 재산을 뭐 어음이라든지 현물을 네. 일단 다 들고 난 튀긴 힘드니까
2: 예.
1: 내가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네가 좀 숨겨달라고.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잃어버려도 좋다 어쨌거나 내가 못 갖고
2: 그렇죠 그렇죠 예예.
1: 뭐 네가 뭐 속내 셈 치고 네가 보관을 해라 하고 간 거예요.
2: 예예예 예. 급하니까.
1: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혹시나 해서 찾아갔거든요. 마이암 쉘 너 그때 내가 맡겼던 어음이라든지 자기압 수표 갖고 있니?
2: 갖고 했더니 있어.
1: 일전 하나 안 쓰고 그대로 갖고 여기에 감동을 받은 거죠.
2: 감동받지.
1: 빌헬름 9세가.
2: 고맙지.
1: 너 앞으로 내 지금이라 치면 재무부 장관 되라.
2: 아 정말요?
1: 네.
2: 유대인을?
1: 그리고 이 가게에 너 성 하나 지으라고. 근데
2: 성. 아,
1: 라스트네임이야. 라스트네임. 예, 예, 예. 김씨 박씨. 예. 김씨엔 박씨요.
2: 예.
1: 뭘 할까 하다가 당시 그 당시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 요 동네의 그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자기 성을 땄거든요.
2: 아, 네.
1: 저번 말씀드린 것 같이 네. 큰 돌이 하나 있다. 원스톤 아인슈타인.
2: 아, 맞다.
1: 이런 식으로.
2: 예. 뭐 스필버그 이런 거.
1: 스필버그요? 예. 마이어 암셀 딱 보니까 자기 가게 앞에 약간 간판 같이 빨간 붉은 방패가 있었거든요.
2: 네.
1: 이 붉은 방패가 영어로 하면 레드 쉴드잖아요.
2: 레드 쉴드죠.
1: 예. 이걸 독일어로 한 거를 독일어를 그대로 발음하면 로스차일드예요.
2: 아, 붉은 방패였어.
1: 그러니까 로스차일드가 많은 분들이 잃어버린 아이로 알고 계시는데 그 뜻이 아니라 붉은 방패의 미국식 발음, 영어식 발음.
2: 미아를 만들어요.
1: 영어식 발음이 로스차일드입니다.
2: 아, 붉은 방패라는 뜻이구나.
1: 근데 이 로스차일드,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가 네. 이제 하나의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2: 네.
1: 내가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용이다. 돈을 맡기면 끝까지 내가 지키자. 이거를 자기 아들들 다섯 명에게 다 세뇌시켜요. 죽어도 신용, 살아도 신용. 그래서 세계 각지로 보내요, 아들들을요.
2: 네네.
1: 그, 네이던 로스차일드라고 자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네. 얘는 영국 런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네. 영국 런던의 재계를 네가 장악하라고.
2: 아하.
1: 네이던을 보내요.
2: 예.
1: 네이던이 이제 그 영국을 건너가가지고, 이제 그 금융업을 하는데, 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져요.
2: 어떤 사건이죠?
1: 1815년, 바로, 워털루.
2: 워털루 전쟁?
1: 영국과 프랑스의 마지막 파이널 배틀.
2: 네.
1: 나폴레옹이 정말 여기서 지면은 끝장, 프랑스는 끝장나고 이기면은 나폴레옹을 상하는 그런 최후의 전투였죠.
2: 예.
1: 영국 런던 증권 거래소에서 네. 사람들이 이제 그 국채를 들고 조마조마하게 그 전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 아.
1: 야, 영국 국채 사야 되냐? 프랑스 국채 사야 되냐? 아, 몰라.
2: 야, 1815년에 이미 그런 시스템이 있었구나.
1: 그렇죠.
2: 예.
1: 영국이 이긴다고 하면 이제 영국 국채 사야 되고, 그렇죠.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이긴다고 하면 이제 프랑스 국채 사야
2: 그렇죠,
1: 돼요.
2: 그렇죠.
1: 알 수가 없잖아요. 전화가 그렇죠, 없으니까.
2: 그렇죠. 예.
1: 야, 지금 이기냐, 지냐? 몰라, 나.
2: 이거 되게 긴박감 넘친다.
1: 근데, 로스차일드가 하면은 이미 전 유럽에 다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정보가 굉장히 빨랐어요.
2: 아, 정보 보내고 이랬나?
1: 특히 전서구 시스템.
2: 예, 예. 예.
1: 꾸르륵, 꾸르륵, 꾸르륵.
2: 아, 전서구.
1: 사람 전서구씨 아니에요.
2: 예.
1: CBS는 강서구가 있고.
2: 양천구입니다, 저희.
1: 아, 양천구입니다. 예.
2: 아, 전석 비둘기를 보냈다.
1: 전석을 이용한 지금으로 치면 거의 뭐 초고속 인터넷망이죠.
2: 그러네. 그게 제일 빠른 거니까. 그때는.
1: 제일 빠른 거니까. 그래서 런던 증권 거래소에 예. 그 있던 사람들도 네이던 로스차일드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사냐 그것만 보자. 그래서 딱 보고 있는데 그 비서 한 명이 달라와요.
2: 예.
1: 자, 여러분 라디오 드라마에서 제가 효과음까지 냅니다. 선생님, 선생님! 네. 결과 나왔습니다! 네. 모터리, 모터리 전쟁!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2: 어떻게 됐어?
1: 속차, 속차, 속차, 속차. 그래?
2: 진짜 고급 정보야, 이건.
1: 하더니, 네. 갑자기 네이탄 로스차일드가 영국 국채를 막 파는 거예요.
2: 아.
1: 이걸 보고 거기에 있던 투자자들이 영국 망했다! 영국 쳤다! 나폴레옹 이겼다!
2: 그렇지, 그렇지.
1: 라고 하면서 영국 국채를 막 팔고, 아, 하는 상황에서, 이 로스차일드가 갑자기 사람들이 팔고 있던 그 헐값에 판 영국 국채를 갑자기 쭉쭉쭉쭉 사는 거예요. 야야 저 로스차일드가 저거 왜 사냐?
2: 그래?
1: 아, 됐고 됐고. 네. 일단 우린 팔아. 팔고 프랑스 국채 사.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네. 공식 보고가 들어옵니다. 아... 영국이 승리했다.
2: 아
1: 나폴레옹 졌다. 그러면 지금 프랑스 국채를 산 이 사람들은 전문 용어로 알거지가 된 거예요.
2: 그렇죠. 휴지조가.
1: 휴지조가. 그리고 쭉쭉쭉쭉쭉 산 네이탄 로스차일드는 재벌이 됩니다.
2: 비둘기의 힘입니다.
1: 비둘기의 힘이다. 비둘기.
2: 아, 그래서 네 말씀하시죠.
1: 그래서 지금도 런던 그 이 증권거래소의 상징 중에 하나가 네이탄 로스차일드가 영국 증권거래소 기둥에 딱 기대 있는 그림자 실루엣이 상징 중에 하나예요.
2: 아 그래요?
1: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네이탄 로스차일드 로스차일드 가문이 영국 금융계를 다 장악했다라고
2: 세계를 뭐 장악.
1: 그렇죠, 그렇죠. 예.
2: 아 로스차일드 가문의 스토리였습니다. 중세 시대 유럽 얘기를 다시 해보면. 아까 위축됐잖아요. 기독교가 이제 퍼지면서.
1: 그렇죠.
2: 예. 그럼 언제 다시 금융이 살아나기 시작하나요?
1: 르네상스.
2: 아, 르네상스.
1: 메디치 가문이요.
2: 메디치 가문.
1: 메디치.
2: 그렇죠.
1: 마루치 아라치가 아니라 메디치요.
2: 마루치 아라치 이제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1: 마루치 아라치를 몰라요? 달려라. 아라치, 나라라, 마루치를 모른다고요?
2: 메디치.
1: 메디치요.
2: 예.
1: 메디치 가문이 지금의 그 피렌체, 플로렌스에서 만들어진 금융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피렌체는 메디치고 메디치는 피렌체예요. 르네상스가 그 이탈리아에서 뭐 베네치아, 피렌체 이런 도시에서 만들어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십자군 전쟁 이후에 무역로가 끊겨버립니다.
2: 아, 네.
1: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과 뭐 소아시아 이쪽 지역이 이제 다 이슬람화가 돼버리잖아요.
2: 네.
1: 그래서 유럽과 뭐 인도 이쪽 무역 루트가 끊겨요. 딱 중간에 이슬람 세력이 끊어버렸으니까.
2: 네.
1: 근데 당시 가장 큰 무역 그 물품 중에 하나가 후추였거든요. 후추!
2: 예, 예. 후추.
1: 후추 한번 맛본 분들 끊기면은
2: 아이.
1: 큰일 나요.
2: 그렇죠. 예.
1: 고기에 구웠는데 후추 뿌렸다 먹다가 후추 뺏어 봐봐요. 다 불어요, 여러분. 고문하시는 분들.
2: 아, 진짜 맛 확 없어지죠.
1: 그러니까요.
2: 예, 예.
1: 후추가 이제 원산지가 남인도였는데 원래 네. 남인도에서 육로로 이렇게 쭉 중동 거쳐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구조였거든요.
2: 네네.
1: 근데 딱 중간에 이제 그 중동에서 이슬람 세력이 무역로를 끊어버렸잖아요.
2: 네.
1: 유럽 국가들 더 이상 후추 없어? 후추? 후추!
2: 금단현상, 금단현상.
1: 그, 예. 후추, 후추, 후추, 후추. 이러니까.
2: 실감난다. 예.
1: 그래서 이제 이슬람에서도 이제 야야야야 불쌍하니까 너희들 유럽인들 하나 거점 도시 요 도시만 내가 후추 무역 내가 허락해 줄게.
2: 네.
1: 라고 한 도시를 오픈을 해줘요. 그 도시가 베네치아였어요.
2: 네.
1: 그러니까 베네치아와 옆에, 그게 파급 효과가 돼서 베네치아, 또 피렌체. 그러니까 이탈리아 도시들이 이제 중개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법니다.
2: 예.
1: 그러면서 등장한 가문 중에 하나가 이제 메디치 가문인데,
2: 네.
1: 처음에는 조반니 메디치란 사람이 이제 그 시작을 해요.
2: 네.
1: 조반니가 원래는 그 양모, 매! 이 사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무역업, 그러니까 약간 금융업이든지 돈 빌려주고 이자놀이 하는 거를 해보니까 이게 돈이 돼요.
2: 네.
1: 그래서 양모업을 그만두고 이제 이 금융업 쪽으로 들어옵니다.
2: 네.
1: 돈을 많이 벌어요.
2: 예, 예.
1: 그리고 또 이 가문이 정말로 정착하게 된 것이 로렌초 메디치라는 인물이거든요.
2: 이거 들어봤어. 예.
1: 코가 거의 제 얼굴만 하죠.
2: 크긴 커, 예.
1: 거의요.
2: 예.
1: 로렌초 메디치 때
2: 네.
1: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의 대재벌이 되는데 이제 저 양반이 이제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메디치 가문이 또 예술을 후원한 집안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2: 그렇죠. 항상 뭐 중세 예술할 때 메디치 가문 후원이 안 닿는 데가 없더라고.
1: 그 이유가 뭐냐면
2: 네.
1: 당시에 인사 유

0: 의 역사가 아주 깊다고 하던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선생님?
1: 일단은 중국이 송나라 때요. 네. 송나라가 일단은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자라고 하는 만도 아니에요. 교자라고 하는 네. 인류 최초의 지폐를 만듭니다. 저게 이제 그 송나라 다음에 원나라잖아요. 네. 원나라 때 저게 또 싹 폭망을 해버려요.
0: 아 그래요.
1: 아니 송나라 때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금융 시스템 하에서 그 돈을 찍어가지고 뿌렸어요. 예. 지금 제가 지폐 안 갖고 있지만 예. 만 원이 만 원의 가치를 갖고 있기 위해서는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은행에 이 만 원어치의 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0: 그렇죠.
1: 여차하면 교환을 가능하니까. 예. 그걸 믿고 우리가 종이 쪼가리인 만 원, 오만 원을 서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0: 맞죠, 맞죠. 예.
1: 이거를 송나라 때까지는 우리가 태환이라고 하는데. 예. 이 개념이 있었어요.
0: 아, 이게 돌아갔어.
1: 그래서 막 안 찍었습니다, 제가.
0: 아, 예, 예.
1: 그러니까 사람들도 송나라 정부를 믿고 예. 지폐, 교자를 서로 주고받고 이제 그 금융 시스템이 돌아갔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송나라가 망하고 이제 몽골족들이 이제 원나라를 세운 다음에 예. 절대로 몽골 비하 아니에요.
0: 예, 예.
1: 딱 보니까 종이를 막 찍어서 거래하고 있잖아요.
0: 아, 이해가 안 됐구나.
1: 이게 뭐냐? 종인데요? 이걸 주면은 말이랑 양을 살 수 있냐? 네. 막 찍어!
0: 아, 이게 금융 화폐 시스템을 모르면 그럴 수 있어. 많으면 좋은 줄 아니까.
1: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대량으로 찍어내가지고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0: 그러네요.
1: 이 종이 화폐 시스템이 폭망을 해버려요.
0: 짐바브웨 달러처럼.
1: 짐바브웨 2조 달러 뭐 이렇게.
0: 아, 해버리죠.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구나. 예.
1: 그리고 중국 역사, 금융 역사할 때 이건 또 빠질 수가 없어요.
0: 뭘
1: 청나라 때 오시면요. 네. 그 표국. 이라는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0: 표국이요?
1: 은행이에요. 이 표국이 어떻게 보면 전 중국의 지점들을 다 설치를 합니다.
0: 아, 정말? 브랜치가 있었어요?
1: 그러니까 네. 봐봐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그 이 지금 개념으로 상하이에 있는 표국에 네. 내가 100만 원을 예금 맡겼어요.
0: 네.
1: 근데 저 쓰촨 지역에 있는 내가 표국에 가가지고 거기까지 내가 돈을 이렇게 은을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네. 무거우니까.
0: 네.
1: 상하이에 있는 표국에서 증서를 써줍니다.
0: 아...
1: 여기에 이 사람 100만 원 입금, 사인.
0: 네.
1: 그래서 종이 쪼가리만 하나 들고 가서 네. 쓰촨성에 가서 이거 상하이에서 발급한 증서입니다. 믿고 거기서 100만 원 인출.
0: 아...
1: 진짜
0: 그게 됐네.
1: 요 표국이 또 뭘 했냐면요. 네. 그 진짜 난 그 종이 필요 없고 난 진짜 현물을 정말 들고 가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네. 얼마 지금 갖고 계십니까? 천만 원이요.
0: 네.
1: 천만 원 상하이에서 스촨까지 갖고 가십시오. 그럼 우리가 현찰 들어있는 트럭 있잖아요.
0: 네.
1: 그거 같은 거를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가십시오.
0: 현물 이송을 해줬다고?
1: 현물 이송을 해줬습니다. 트럭이 있었던 건 아니라 네. 표사.
0: 그 뭐예요?
1: 라고 하는.
0: 수레인가?
1: 아니요. 사람들이에요.
0: 아 사람들이 약간.
1: 무술을 그치? 잘한 사람들.
0: 좀 센 사람들이 가야지.
1: 표사들이 호의를 해가지고 이 현물을 이동시켜주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무협지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0: 예.
1: 무협지, 싹 다 표사 얘기예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장풍 날리고, 네. 와호장룡 있잖아요. 네. 주인발 나왔던.
0: 네.
1: 그것도 다 표사 얘기예요.
0: 아, 그 사람들 직업이 있었어? 다? 직업이 표사였어?
1: 그, 네. 장풍 날리고, 뭐, 와! 대나무 위에 날아가시는 분들 다 표사들이에요.
0: 아, 그럼 도둑질 할 생각 못 하죠.
1: 아, 그러니까.
0: 예.
1: 그래가지고, 표사들도 약간, 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뭐 최홍만급?
0: 그렇죠.
1: 아니면 뭐 벤더빌트급?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길을 네. 높게 들고 다닙니다. 멀리서도 산적들이 보게.
0: 아, 최홍만 지나간다.
1: 야야야야야 저기 무하마드 알리 지나간다. 도망가자.
0: 꿈도 꾸지 마라.
1: 꿈도 꾸지 마라. 야, 홍수환 지나간다. 홍수환.
0: 알겠습니다. 좀 뭔가 종목 격투기 단어. 예, 알겠습니다. 표사가 있었던 청나라
1: 네.
0: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지금까지 영업 1팀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세종이 버섯 팩당 1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너머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평화 안하셨습니까? 오젤 MC 배우 송근우입니다. 자, 북한 선교를 일상에서 이뤄가고 있는 귀한 통일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은요, 오자유에서 어떤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여지없이 보여드릴 우리 남북극장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레디!
2: 액션!
1: 액션! 자, 우리, 야, 유성씨, 유성! 요번엔 유성씨가 한번 해보세요. 자.
2: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레디! 액션! 레디, 액션! 레디, 액션!
3: 야, 야, 잠깐, 야, 선종아! 오, 잠깐만, 너, 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늘 이렇게 와디디하니, 너? 무슨 일 있었어?
4: 아니, 오늘 그 너튜브 촬영이 있었거든.
3: 아, 그래?
4: 구독자 100만 이상 채널이라 좀 신경을 썼지. 이 구홍도 직접 발라보고. 왜, 근데? 너무 와디디해?
3: 아니야, 너 오늘 좀 심하게 와디디해서.
4: 아, 그래?
3: 아니,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너 그 너튜브 얘기해서 말인데. 요즘에 북에서도 브이로그를 찍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고. 근데 북에서 과연 이게 너튜브를 할 수 있는 거 이거 맞는 거니 진짜 이거?
4: 그러게 갑자기 나도 궁금해지네.
3: 그렇지?
4: 어.
3: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4: 어.
3: 북한에서 부는 크리에이터 열풍 그 진실은
5: 빠밤.
4: 맞췄어?
5: 굿!
3: 굿!
2: 네, 굿!
4: 오케이!
2: 아, 정말,
1: 네. 오늘 선정씨 참 와디디한 것 같은데.
4: 도대체 뭐가 와디디하다.
6: 북한식으로 와디디하네요.
5: 왜?
6: 리본도 이렇게 이만하고. 와디디하다는 게 그러니까 고청하다는 얘기고 화려하다는 거예요.
1: 아~
6: 이거 다 와디디야. 신발, 양말, 머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4: 네.
6: 블링블링.
1: 또 있었어요 아까 뭐
6: 아 아까 전에 구홍
3: 구홍
6: 네 구홍 립스틱 보고 구홍이라고
3: 아 립스틱
1: 야 완전히 다르네
6: 립스틱 짙게 바르고가 아니고 구홍 짙게 바르고
1: 구홍 짙게 바르고
6: 네.
1: 와디디하다 화려하다 그리고 구홍 아 립스틱 야 진짜 재밌는 또 오늘 북한 말 놔드렸네요. 자, 요즘 SNS 상에서 북한의 일상을 담은 그 브이로그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이 북한의, 그죠? 너튜브 열풍이 시작된 걸까요? 북한에 부는 크리에이터 열풍, 그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3: 빠밤.
4: 빠밤.
1: 자, 요즘은 너튜브 크리에이터의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상태 씨 보세요.
3: 네.
1: 예, 네, 엄청난 구독자를 갖고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유튜브 채널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3: 다 있으시잖아요.
1: 그쵸, 그쵸. 아니, 뭐, 유나 씨 있으시잖아요. 유튜브 채널.
6: 아, 있죠, 있죠. 예, 네, 뭐,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건 정말 인정해요. 왜냐면, 이렇게 그 휴게소 같은 데 들어갔다 나왔는데, 네. 목소리 만 듣고도 이 목소리 이렇게 알아보는
2: 휴게소에서 어떻게 소리를 질렀길래 목소리를 들을까
6: 소리 지르게 뭘 소리 지르게 그냥 정말 그 운방을 굴러가는 소리로 이렇게 쇠야 어서렴 이렇게 하면 쇠가 언니 이렇게 하면 둘 다 튀잖아요 목소리가 그러면 돌아다 봐요 그래서 쇠를 알아보든 저를 알아보든 알아봐서 돌아보는 거예요 이 목소리까지도 듣고 알아보시는 걸 보고 잘 살아야겠다
7: 아니
6: 심해야겠다
7: 저기 죄송한데요
1: 네.
7: 언니랑 나랑 목소리가 좀 특이하게.
4: 맞아요.
2: 아니, 아까 굿TV 이게 네. 1층에 왔는데 커피숍에서 네. 어떤 분이 수혜 씨한테 오셔가지고, 한수혜 씨죠. 이러면서 알아보더라고요.
4: 네.
2: 와, 인기가 대단해요.
6: 그래요.
1: 오, 바로.
4: 제가 이렇게 짤을 네. 보다 보면은,
1: 네.
4: 어? 너무 익숙한 친구 얼굴에 나오는 거예요.
1: 왜요?
4: 우리 서정범 목사님. 너튜브 했잖아요.
2: 아니요.
4: 부끄러워, 맞아요.
6: 그러실 거예요. 말씀 안 하시고.
7: 믿어 목사님.
5: 아니 사실 이제 저도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안 하고서는 청년들하고 소통을 할 수 없어서 지금 만들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 파급 효과라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3: 근데 사실 보면은 지금 뭐 유성 씨나 유나 씨나 네. 은정 씨나 수혜 씨나 다 너튜브를 하고 네. 계시는데 용 씨가
4: 네 하겠죠.
3: 혹시 하세요?
8: 아 저는 유튜브 채널은 있는데 네. 댄스 챌린지 같은 것만 올리고 네. 방송은 아예 안 해요. 제가 의외로 부끄럼이 되게 많아가지고
6: 어디가
4: 완디 완디 하신데
2: 춤추는 게 더 부끄럽지 않아요?
6: 그러게
2: 이게 더 부끄럽잖아요.
8: 춤추는 거는 이제 어릴 때부터 했었으니까 그렇게 부끄러운 걸 모르겠는데 아. 카메라를 놓고 혼자 말을 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1: 녹화할 때도 엄청 말씀 잘하시고 카메라 있는데도 아유,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8: 이렇게 패널 분들이 있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1: 아, 혼자
8: 붙이고 장구치고를 못해요.
1: 아, 어색해가지고
3: 아, 네.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1: 그러니까
3: 네. 아주 와디디 하잖아요.
1: 네 와디디
6: 그러니까 딱이라니까 인플루언서의 네. 기분을 맞춰
1: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갈 수 있어 보입니다.
5: 아니 근데 그 우리 MG 권보험 씨를 네. 보니까 네. 그 약간 눈빛이 네. 지금 인별그램하고 이게 얘기하니까 좀 이렇게 반짝이시는 그렇죠. 것 같은데 뭔가 예, 예, 예.
1: 그렇죠. 예. 순간 이건 내 얘기인데
5: 선정 씨하고
4: 네. 저랑요?
5: 예. 또 네. 인플루언서시니까
2: 아이고, 또 뭔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1: 뭘 시키고 싶으세요? 우리
5: 저도 모르겠어요.
1: 네. 근데 뭐 혹시 준비한 게 있으세요?
8: 네 제가
1: 자꾸 둘이 시선을 왔다 갔다 하고
4: 신경 쓰여가지고 준비가 안 됐어.
8: 제가 네. 그 유튜브에 댄스 챌린지 같은 거를 네. 올려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여기 나온다고 해가지고 네. 선정 언니 그 예전에 개콘 프로를 봤어.
4: 웃쳤어요.
8: 아 맞아요. 웃쳤어요. 10년 전에 찍으신
4: 거예요. 10년 됐어요.
8: 네, 언니가 거기서 춤을 굉장히 잘 추시더라고요.
4: 댄스도 잘 추시네요.
1: 네, 그래가지고
8: 언니가 나가서
4: 댄스 배틀?
8: 아니요, 댄스 배틀은 아니고 네. 그 이제 그 챌린지
3: 댄스 챌린지를요?
4: 여기서 챌린지가 중요한 게 우리가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네. 오사유잖아요. 네. 크리스찬 댄스 챌린지인데 지금 이렇게 뭔가 메시지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4: 네. 처음에는 성경을 봅니다. 네.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마귀를 때려잡아요. 마귀를 때려잡고 네, 물 위를 걷는 댄스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다윗처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물맷돌을 덜리는 요거를 알고 감상하시면 더 은혜가 될 거예요.
3: 그럼 직접 볼 수 있는 거예요?
1: 아니 잠깐만 그러면 그걸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4: 했네요.
1: 아니 몰랐어. 전혀 몰라가지고 그 댄스 챌린지
4: 네네.
1: 자 한번 그럼 보겠습니다. 자. 자
4: 떨린다 이게 뭐라 그래.
1: 자 우리 두 분의 댄스 챌린지 가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4: 자 마귀를 때려잡고 마귀를 때려잡아 물 위를 걷습니다. 자, 물맷돌! 야, 오늘 잘했어.
1: 야!
4: 됐어.
1: 아니, 어느 세월에, 어느 시절 이걸 다 두 분 연습하셔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네.
4: 급하게 연락을 받고, 네, 급하게, 네.
2: 댄스 잘하는 사람들 연습 안 해요. 음악만 나오면
1: 진짜. 나오면 바로 하시던데? 아,
4: 크리스찬 댄스 챌린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주님한테 더 가까이 네. 노력도 하고, 말씀도 보게 되고, 네. 댄스 하면서 즐겁기도 하고.
1: 제가 볼 때는 이거 분명히 숏각입니다.
4: 아, 숏각.
1: 네. 굿티비 숏각으로 분명히 올라갈 것 같은데. 숏. 그죠? 예. 만들어주실 거고. 아, 두 분 호흡이 너무 잘 맞았습니다. 이왕 하신 거 김에 그냥 팀 하나를 결성하신 것들.
4: 그렇게까지요?
1: 아니 원래 권범 씨가 굉장히 지금 열의가 있으신 것 같아서.
2: 네. 결과 보고
1: 하시죠. 결과
2: 보고. 저에서 나오는 거 보고.
4: 네. 그러면은 팀 이름은 관절의 은사. 그러면은 팀 이름은 관절의 은사.
1: 관절의 은사. 괜찮다.
4: 은사를 받았어요.
1: 관절의 은사. 자 질문.
3: 네 질문.
1: 여기에서 실버 버튼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4: 좋겠다.
1: 실버.
4: 누구야?
1: 실버면 몇 명 이상이 실버죠?
6: 10만.
1: 야 부럽다 10만.
6: 진짜. 다 있죠 뭐 실버는.
8: 언니.
1: 다 있죠. 다 있죠. 야.
6: 아니 언제적 얘기 물어봐.
8: 지금 2년 만에 받았는데.
1: 손 한번 들어주세요. 10만 이상. 세 분.
3: 여기도.
1: 세상에. 사실 동영상 크리에이터 정말 어엿한 이제 직업이잖아요. 직업. 그런데 이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야, 이 노력이 있는데도 결실을 맺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새로운 콘텐츠를 막 올려야 되면 막 압박감 생기죠. 어떤 아이디어 뭘 해야 될지 진짜 고민들이 많으신데 사실 이 너튜버로서 우리 스웨시도지만 야 이게 직업병 같은 거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데
6: 우리 목사님 네. 기민 머리가 원래 하얗지 않으셨고 근데 제가 2년째 보고 있는데 네. 유튜브를 시작하셔서 그런가 네. 하얘지셨어요.
1: 작게 작고
4: 스웨시 더 충격적인 거 저보다 한 살 어려요. 저보다 한 살 어려요.
6: 나 전 줄 알았잖아. 언니
4: 동생
6: 어머나 정말
4: 우리 동생 목사님 아.
8: 저도 네. 원래 주름이 없었어요.
1: 네.
8: 그래 언니야 유튜브 6년 차가 네. 되니까 네. 주름도 너무 깊어지고 네. 조회수의 노예가 됩니다. 네. 조회수의 노예가
2: 우리 상태 선생님 보세요.
4: 상태 안 좋아서
2: 강대뼈가 돌진하고 있잖아요.
3: 제가 네. 오늘 새벽 2시까지 편집
6: 진짜 아.
3: 이게 항상 그 거절되는 게 아니고
6: 어떻게 하면 썸네일을
3: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정말 새로운 말씀하셨잖아요. 네. 새로운 콘텐츠를
1: 그러니까요.
6: 이게 안즈나 선아 생각해야 되는데 안즈나 선아 콘텐츠 생각
8: 정말 그 영상이 딱 업로드 되잖아요. 네. 그러면 40분 동안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여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여
6: 아버지 조회수 안 나와도 그냥 충분하게 감사하게 해주셨어서 하고 한 시간 만에 조회수를 먼저 이렇게 못 보고
2: 아? 가짜야 뭐야?
6: 맞아. 저는 이게 예쁜 장소에 가서 바쁘다 보니까 지인을 정말 오랜만에 만나거든요. 만났는데 예를 들면 유성이랑 만났어요. 막 대화를 하는데 너무 얘가 생각보다 멘트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속으로 무슨 생각? 야 이거 찍어서 올리면 조회수 참 잘 나오겠는데.
8: 내 말이.
6: 내가 여기다 카메라 틀어놓으면 유성이가 화내겠지? 또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지인과 맛에 집중해야 되는데 야 맛있게 좀 먹는다 야 얘 참 개걸스럽게 잘 먹는다
1: 개걸스럽게.
6: 이런 거 딱 몰래 찍어가지고 올리면 조회수 참 잘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거기에 집중을 못하고 이게 직업병이에요. 그래서 이거 팔 빠지는 줄도 모르고 제가 등산하는데 4시간을 들고 올라갔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열정이라는 거죠.
1: 그러니까
4: 그런데 말입니다. 북한 너튜브가 올린 영상과 브이로그가 네. 포착되고 있다는 사실.
1: 아,
4: 알고 계십니까?
6: 북한에서도 네.
4: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8: 있죠.
3: 거기에서 올린 영상.
1: 보신 분 말씀해주세요.
2: 네, 네. 저도 있는데 네. 저는 너무 흥미롭잖아요. 네. 북한에서 유튜브를 한다고 그래서 딱 봤어요. 네. 근데 따라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되게 자연스럽게 올리는데 집안에 어떤 자연스러운 상황을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퇴근해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딸이 아버지 네. 이러면서 달려가가지고 볼에 뽀뽀를 하더라고요.
6: 아니야, 네. 그거 아니다.
1: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6: 그럼 어떤 아빠가 그래?
2: 근데 여기서 티가 나는 게 네. 진짜 가족이 아닌 게 티가 나. 왜냐하면 아버지를 아침에 보고 저녁에 퇴근을 들었는데. 아버지 오랜만이야요 이러면서 나가는 거였어. 야, 아버지가 오랜만이라는 말은 안 쓰잖아.
6: 근데 그 편집하는 사람이 그걸 좀 잘랐어야지.
2: 그런 디테일함을 모르는 거죠. 놓친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아버지와 진짜 딸이 아니구나. 너무 어색한 거예요.
3: 그것도 가공된 거네요. 한마디로.
8: 이게 예, 그 네네. 유튜브에 출연하는 그 장소를 보면 평양이에요. 네. 지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의 또 다른 이제 왕국이 평양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진짜 1%들이나 사는 삶을 아주 전 세계에 대놓고 우리도 이렇게 산다라고 사기를 치는 걸 보면은 거기에 또 이용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게 분명하니까 조금 우리가 분별은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6: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언니가 그랬잖아요. 사회주의인데 사기친다고 그러세요.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독재 모두 아니고 북한은 신나게 사기주의 하는 중이라고. 유튜브도 다 사기. 뭐 딸 이름은 이따만한 거 들고 나와가지고 뭐 우리나라에 이만한 딸기 나온다고 해서 하고 여자애 누구 하나고 영어자라는 애 걔가 그런 얘기를 하도 내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북한에 살 때 그런 딸기 너만 보고 우린 왜 못 반?
2: 오.
6: 네.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후라이.
8: 네. 그럼 저는 또 다른 시점으로 네. 본 게 이제 그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이 뭐 퇴근하고 나 운동하러 가요 이런 운동하러 갔다가 헬스장에 들어갔는데 시설이 되게 낡은 시절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 영상을 보여주는 의미가 여기는 뭐 장군님의 배려로 우리 무료로 하고 있어.
1: 아, 무료로. 네,
8: 카테고리가 무료라는 선전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4: 일리가 있다.
3: 혜택을 받고 있다. 우리는.
6: 혜택을 받고 있다.
9: 본 적 없어요. 본 적 없어요. 네, 네. 한 헬스장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전역의 헬스장이에요. 아. 아. 갈 필요 없어요 거기.
1: 그래서 아직 못 본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북한 크리에이터들이 올린 그 브이로그 영상들을 모아봤습니다. 자, 직접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십니까. 자세부터가 지금 아야 어색해.
10: 나는 7살이요.
6: 아이고. 피아노까지 치면 도대체 넌 어느 집 딸이냐? 와. 오, 물 잘 나오네.
2: 한국 아니에요, 이거?
6: 야, 진짜 후라이드 혁명적으로 치나요.
11: 굿 이브닝 에브리원. Today I got some snacks. So I will show you some of the snacks I usually like to eat.

0: 네. 아니 외칩니까? 잡혀가요. 박수 외쳐요. 박수를 외칩니까? 아니 이거 잘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1: 그래도 영상 잘 봤다. 저분도 영상 편집하느라 고생하셨어요.
0: 고생했습니까?
1: 영상 잘 봤다.
2: 진짜 저기 영상 보시는 거 어떠세요?
3: 근데 저는 무슨 네. 생각 들었냐면 사실 내 고향이 내 나라가 변해간다면 얼마나 반가운
2: 그렇죠?
3: 소식이겠어요. 네. 세계적인 트렌드 따라가고 근데 저게 사기니까 열받는 거예요. 아~ 일단 북한은 인터넷이 안 돼요. 그리고 북한 주민 대부분이 유튜브라는 게 존재하는 줄도 몰라요. 아~ 근데 저건 완전 체제 선전을 대놓고 하는 사기극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저기에 나오는 친구들이 얼마나 또 인권 유린을 당하겠어요. 제대로 우리처럼 뭐 달러가 들어오겠어요. 뭐가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 저는 막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지금.
4: 그러니까 이 유튜버라는 이 직업을 소개를 하려고 제가 네. 라디오에서 이제 북한 주민들 상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유튜브를 네. 설명하라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 뭐 어떻게 설명하지? 세계적인 이런 인터넷 그 아 인터넷을 하면 또 인터넷을 또 설명을 해야 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네. 저런 거를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거는
3: 그렇죠.
4: 아예 세상 사람들한테 사기 치려고 만든 플랫폼인 거예요. 예.
0: 저는 계속 기술적인 면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왜냐면 유튜브를 하다 보면 편집을 왜 저렇게 했을까? 오디오는 왜 저렇게 했을까? 왜
4: 오디오
0: 코코씨가 계속 나갈까? 아니 이 상품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늘이 져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주고 대체 뭘 보여주고 싶은 건가 이런 것들이 하는데 이게 사실 자기 거면 되게 열심히 했어요.
3: 그럼요. 돈이 달렸는데.
0: 본인이 자기 건데 몇 번을 다시 보고 아 여기서는 이걸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 유튜버들이거든요.
3: 그런데 그렇죠.
0: 이 사람은 자기 게 아니에요. 한번 찍고 끝이야. 그렇지. 편집하는 사람들도 시켜서 하는 거니까 이게 그냥 끝이야. 그러니 그냥 한번 찍은 걸로 다시 찍지도 않고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이제 떨어져요. 자기 게 없는 거야.
2: 그렇구나.
3: 저 사람들이 인별그램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어떻게 반응하나 하고 댓글을 달아봤었어요. 근데 진짜 그 동상에 가가지고 이거 결혼 문화 그걸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야 내 결혼식인데 그러고 싶냐? 야 세계 여행 좀 다녀봐. 그리고 전기 가지고 밝게 좀 만들어놓고 네. 사람들이 빛을 좀 보게 해놔 이런 쇼만 하지 말고 그래서 좀 자극하는 걸 달았거든요.
2: 네.
3: 근데 제가 거기를 계속 이제 어떻게 댓글을 단지 궁금해서 봤는데. 차단당했더라고.
4: 아, 언니, 그 사람들 입장에 언니 아쿨러야.
0: 어. 아쿨러야. 아쿨러예요. 네, 아쿨러야.
2: 아, 목소리 보시면 어떠셨어요?
5: 사실 저도 이제 네. 벌써 오후 자유열을 계속 촬영하면서.
2: 네. 아, 그럼요.
5: 여러분들의 간증을 듣는데, 아니, 지금 제가 놀란 게, 집에 피아노가? 소나타를 네. 이렇게 치고? 이게 너무 그, 안 맞는 거예요. 저게 진짜. 현실적인 건가?
2: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예, 피아노를 치겠냐 이거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4: 제가 김종숙 교원대학 다닐 때 네. 대학에 피아노가 딱 두 대가 있었어요. 두 대가 있는데 피아노 있는 방은 항상 교수님이 문을 잠궈놔요. 못 들어가요 아무나.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좀 뇌물을 주거나 이러면 그걸 열어줘요. 그럼 들어가서 너 한 두 시간 치라. 그러면 이렇게 누가 와서 이렇게 보면 아 유나 하고 있네. 그럼 교축번을 들고 왔다가도 제가 하고 있으면 또 가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뇌물을 누가 더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문이 열리고 잠기고. 근데 피아노가 너무 귀하니까 독일제 하나가 있었고 일본계 하나 있었는데 열어주질 않아요.
1: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저 영상을 보면서 네. 사실 저 너튜브는 미국의 플랫폼이잖아요.
2: 그렇죠. 네?
1: 그런데 항상 북에서는 뭐 미제 승량이 막 타도하고 그렇게 늘 얘기하는데 정작 미국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또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거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닐까.
4: 앞뒤가 안 맞는 게.
0: 응. 앞뒤가 안 맞는 게.
4: 안 맞는 게.
0: 한두 개입니까 그 나라에?
4: 아니에요.
0: 앞뒤가.
2: 말해 뭐해.
0: 말을 뭐해요. 사실. 일본을 그렇게 욕하면서 네. 북한 주민들 제일 선호하고 좋아하는 거 다 일본 제품 쓰고 그리고 미국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사실 달러를 써요. 외화 상점이 있어요. 달러 좀 제일 좋아합니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1: 하나도 안 맞아.
2: 자, 그럼 북한의 너튜버 영상 과연 정체를 뭐라고 봐야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사실 이게 너튜브나 이런 게 세계 유행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제일 많이 요즘 찾아보는 게 너튜브에 검색하는 거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2: 맞아요.
0: 그러면 요즘에 해외에 있는 많은 분들이 북한을 관광을 갑니다. 근데 가기 전에 정보를 검색해야 되는데 정보가 없어요.
1: 없지, 없지.
0: 정말 제한적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너튜브에다가 외국에서 북한에 여행을 가기 전에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데 안 나와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정보는 제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북한 이런 데다 평양 오면 이런 물건도 있고 이런 것도 사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도 북한이 굉장히 정상적인 국가고 너네가 관광을 와도 굉장히 안전하게 즐길 거리도 많고 볼 거 많으니까 와라라고 해서 지금 정보 차원에서 이런 거 올리는 거죠.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1: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북한 네. 당국이 이제 다 관리를 하고 퍼트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 근데 제가 북한에 살 때 실제로 네. 한국 사람이 북한에 살겠다고 자진해서 온 사람.
2: 한국 사람이요? 네. 월북을?
3: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기 이름도 조선은 하나다 해서 하나라고 지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와서 그 기자회견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약육강식이 너무 이게 심하고 네. 내 집도 마련하기 힘들고 근데 북한은 다 오면 무료로 이제 주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이 후회했을 것 같아요.
1: 그치. 그럼요.
3: 맹산에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0: 네, 너무 근데, 극과 극으로 달리셨네요.
3: 근데 그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네. 나름대로 그 아파트가 굉장히 맹산에서 엄청 좋은 아파트였는데 후회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한국에 살아보니까 수돗물도 안 나와요. 손 씻기도 안 돼. 네. 너무 후회해서 이런 불만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데려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실제로 속아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6: 네. 네, 엔터테인먼트가 그냥 북한 보이고 맞아요. 네. 수익들 걔네가 다 보고 조회수 관리도 걔네가 다 하는데 문제는 편집자가 네. 조회수나 그런데 못 보잖아요.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편집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방구석에 앉아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내가 하는 게 정답인 줄 알고 올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쟁성이 있겠냐고요.
3: 크리에이터 등장했던 송하라는 분은 외교관 딸이라는.
2: 아, 그래요? 네. 아,
6: 그래서. 걔가 막 영어로 막 하면서 무스물놀이장 앞에서 햄버거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3: 거기 오빠.
6: 햄버거도 팔아? 무스물놀이장에서? 야, 미국 놈 그렇게 싫어하면서? 야, 햄버거를 먹인다고? 예. 네.
3: 근데 네. 지금 북한은 그런 마케팅을 되게 활발히 하고 있는 게 굿즈 마케팅도 하더라고요.
6: 야, 굿즈도 있어요?
3: 인공기를 옷에다 나염해가지고 네. 인공기 옷을 판매하는 굿즈 마케팅도 하고 김정은 얼굴을 나염해서 판매도
6: 하고 저 진짜라고 부담스럽다.
3: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네. 김일성 김정일 때는 신격화 마케팅이 먹혔는데 네. 지금은 김정일 때는 신격화가 안 먹히니까 뭔가 자기를 연예인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떠받들고 이렇게 좋아하게 만들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7: 근데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이제 조선중앙방송에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진 않았어요. 김일성이가 제일 적었고 김정일이가 그나마 많았고 제일 지금 네. 김정은이가 예, 관종 좀 비슷한데
6: 관종이네.
7: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목소리만 들어도 신의 목소리를 듣는 맞아요. 것 같았어요. 전혀 목소리가 잘 안 들, 그 방송 매체에서 안 나왔거든요. 근데 김정은은 보면 울어요.
6: 이례적으로 많이 우는지도.
7: 그러니까 제가 북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원수님께서 이제는 인민들의 이 삶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까지 흘리신다고.
6: 아이고.
7: 저런 장군님을 우리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게 북한 주민들의 어떤 새롭게 다가간 그거인 거죠. 그래서 그 얘기 듣는데 저 찾아봤거든요. 진짜 많이 울더라고. 진짜 많이 울어요.
6: 근데 네. 그걸 일명 감성 정치라 그러죠?
2: 그렇죠.
6: 왜냐면 사람이 감성 안에서는 정치 색깔도 없고 네. 이념도 없고 신념도 다 무너지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김정일은 권위적인 거를 많이 보여줬고 그래서 뭐 김일성 하면 뭔가 이래 땅바닥에 앉는 모습도 보여주고 뭐 머내기 하는데도 와보 이랬는데 김정일은 또 완전 그 군력 그러니까 천군 정치를 하는 최고 통치자의 권위를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뭘 했냐면 대신에 음악 정치를 했거든요. 근데 김정은 정권에 딱 들어와서는 보니까 감성 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기도 하고 딸 데리고 나와서 자기도 누군가의 아버지다 이걸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뭔가 고개를 숙여서 과학자들한테 인사를 하지 않나. 그리고 옛날에는 실수를 해도 공개를 안 했는데 이제는 뭐 잠수함 핵잠수함 넘어진 거 공개하죠. 아파트 짓다 붕괴된 거 공개하죠. 사과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1, 2대 그 가짜 후라이가 안 먹혀요, 세네가. 그러니까 이제는 감성 정치로 가는 거예요. 팬덤 정치.
2: 확실히 이런 이제 컨셉을 정했네요.
6: 네, 정했어요. 네,
2: 김정은 정권은. 네. 야,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지금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유독 어린아이 아니면 여성을 이렇게, 예, 이렇게 출연시켜서 전면에 내세우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아니, 이것도 무슨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 어린애들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네. 북한이 이때까지 선전선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든 사람들은 아, 저 사람들은 세뇌교육이 돼서 시키는 얘기를 할 거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설마 그럴까? 라는 아, 시선에서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 어린 3살, 4살짜리 애들이 시킨다고 하겠어? 근데 그 아들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상식선에서 그 아이들까지 설마 그럴 거라는 건 몰라요. 그래서 북한이 최대한의 옛날에 하던 방식이랑 완전히 차이를 두려고 어린애들을 지금 이렇게 등장하는 거 이거 완전히 범죄예요.
6: 그렇죠. 이거는 인권이. 네. 네.
0: 그러니까 여기를 서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1: 맞습니다.
2: 이게 북한에서 오신 탈북가족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선전선동용이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이 북한의 브이로그를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아...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1: 궁금하네요.
2: 그래서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서 찍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0: 나우.
1: 아무래도 약간 공산주의다 보니까 좀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것 같아요.
2: 역시 자유가 억압됐다고 없을 것 같아요.
3: 거기서 같다고. 그 사람들이 말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4: 뉴스에서만 본 것 같습니다.
5: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데 북한이라고 없진 않을 것 같아서.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북한이라고 없진 않을 것 같아서 부추가 있을 것 같아요.
2: 혹시 실제로 북한에서 인정을...
1: 아, 그건 본 적은 없어요. 알고리즘이 안 뜨네요.
2: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1: 아, 있어요?
3: 네. Hi everyone, I'm Yumi from Pyongyang. This is my first video. I guess you might be more curious about Pyongyang since there's no transport in our country. So from today on, I'm going to show you the changing appearance of Pyongyang and people's daily life as well as mine. Okay, here we go.
4: 근데 왜 영어로 해?
5: 왜냐면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관광객들 유치하려고 하니까.
6: 이거 먹고 싶으면 북한에 놀러와, 이거네.
7: Okay, I got some ice cream dinner from the Korean store. Almost all of the ice cream is sold in the store are from only general grocery factory. This factory produces more than 300 products, including energy drinks, which contributes to the
4: 하도 이제 북한 가면 먹을 게 없다 이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으니까 괜찮아 와 이런 거. And 그리고 떡국 뒤에다가 우리 위원장님 덕분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개인의 영상이 아닙니다.
7: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And please let me know the thing that you would like to see or anything you would like to know about Korean people. I will try my best to satisfy your curiosity. See you next time and don't forget to subscribe.
1: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스크림 종류 많네요. 일반 유튜버들처럼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그냥 유튜브 채널 같아요.
8: 뭔가 되게 신기해요. 북한에서도 그럴 수가 있구나 하는 게 많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진짜이지 않을까요?
1: 엄마, 군대를 못 하시는 거
8: 아니 있어요.
9: Difficult question. Maybe fake. Maybe real. Yeah.
1: 모르겠어요. 북한 가본 적이 없어서.
10: 진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좀 인조적인 느낌도 있고, 예전부터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프로파간다 같이 이렇게 많이 한다고 들어서, 네, 그거라고 생각해요.
1: 예. 아니요, 진짜는 아닐 수도 있죠. 너무 왜냐면, 좀 잘 살고, 고위층들 그런 분들만 찍은 것 같아가지고, 홍보 영상 같다는 느낌 받았어요.
11: 그, 표현 할 수 없는 감정들을 막 내뱉으셔서,
5: 네. 아, 그 전에 그 선전선동 영상에 넘어간 그 잘생긴 오빠 있거든요. 될것 싫어요. 진짜 아웃스타만 보내줘.
12: 아니, 근데 충격인 게 뭐냐면, 우리 5명 했죠, 이제. 네. 5명인가 4명 했죠. 근데 한 명이 제대로 된 소리.
5: 아, 4명이 충격이었어요. 저분은, 남자분은 제가 볼 때는. 네네. 군복무를 하시고
12: 맞아.
5: 나 그런 거 하실 때 안보 교육 받거든요. 뭔가 딱 이분은 배우심, 그러니까 들으셨던 것 같아요. 확신을 가지고 저 가짜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돼. 네.
13: 맞아요. 진짜 맞아요.
14: 저는 평양에 갔을 때 저렇게 네. 많은 물건들이 있었거든요.
5: 맞아, 근데, 있어요. 네,
14: 근데 왜 가짜라고
5: 하시죠? 이게 제품이 가짜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품은 있겠죠. 근데 그 영상이 가짜라는 거예요. 이 영상이 마치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12: 전체를
5: 유튜브를 다 사용하는 것처럼 북한에 인터넷 있습니까? 김정은 절대 독재 정권이 4대 세습을 가고 5대 세습을 가려면 정보를 차단하는 게 그들의 최종 목표예요. 정보를 차단해도 유튜브를 어떻게 풀어놔줘요? 네. 김정은 한 글자만 쳐도 고영애의 아들이고 네 번째 여자의 서생이고 위는 김정남이 있었고 김정철이 있었고 단 한 번도 이제 올라간 적도 없고 스위스에 유학 갔다 와서 김정남을 죽여버렸고 김정철이라 그냥 이거 어떻게 다 열도 할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전단지 날아갈 때 제일 김정은이 거기에 열받는 게 뭐냐. 전단지가 코팅이 돼갖고 지 장난 아니게 좋아요.
15: 우리 이하도 안 지워져요.
5: 안 지워져요. 근데 여기 딱 뭐야. 김정은 실수약파. 허영이 제일교포 출신. 백두혈통 아니야. 그것만으로도 북한 주민들 완전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왜? 김부자에 대해서는 김정일이 여자가 몇인지 애가 몇인지 아무도 몰라요. 북한 안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김정은이 네 번째 여자의 서성이. 그것도 세 번째 아들이래요. 김정남이 어? 그 말레이시아 공항에 VX로 자기 형을 죽여버렸대요. 이런 거 다 알면 북한 주민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신격화 못 킬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원수님께서는 응? 심지어 왕감자도 원수님 사랑을 먹으면 왕감자가 돼.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건 가짜잖아요. 네. 이거는 절대 사례되면 안 되는 거예요.
15: 아,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여러 부분을 넣고 전체를 다 대신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그럼. 입장에서는 나도 평양에서 살았는데 나도 저런 생각을 한 번도 그렇지. 못 해봤는데 네. 다 못 본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속상하다는 거예요.
5: 심지어 네. 제가 영어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 관광객 들어오면 DMZ 라인 가가지고 같이 가이드 하면서 하루 1일 스피커가 돼요 제가. 네. 근데 이 중에 우와 제가 너무 열받는 게 뭐냐면 자기 평양 갔댔대요. 네. 마라톤 대회 갔다 왔대요. 네. 너 근데 왜 북한의 사람들 웃고 다니고 행복하게 다니는데 왜 탈북자들 자꾸 거짓말 안 해요? 아. 북한 사람들 왜 자유가 없다 그러고 인권이 없다 그러고 평양 사람들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 줄 아냐? 어. 자기가 가서 봤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어요. 아니 거기 가가지고 김정은이 만들어놓은 개인 스튜디오 안에서 만들어놓은 세트장 안에서 뛰다만 온 주제에 거기서 준비된 스태프들 다 간에 다 매뉴얼이 있어요. 우리 수현 씨도 마찬가지 냉면 팔다가 들어와서 야 너네 왜 자꾸 미사일 싸 그러면 답변이 딱 매뉴얼이 있어요.
15: 나가십시오.
5: 그 매뉴얼대로 걔네들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스태프들 매뉴얼대로 하는 걸 보고 와서 탈북민들 거짓말한다. 제가 너무 한심해서 제가 그랬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주면 북한의 저런 선전선동에 당하지 않겠느냐. 제대로 당하고 온 거예요. 북한이 왜 그런 마라톤 대회 여는 줄 알아요? 다 싹 다 인플루언서들이 참가했어요 이번에. 아. 인플루언서들이 참가해서 그거 찍고 밖에 나가 홍보해달라는 거예요. 그 얕은 쇠 다 녹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한심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북한의 인권 자유 이거 다 우리가 그냥 묵살해버리는 거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제가 맞고 DMZ 라인에서 싸웠다니까.
4: 이야. 아, 잘했어요.
1: 잘했어.
4: 정민아 씨랑 싸워서 이긴 사람 못 봐요.
1: 그래. 그래서 네가 영어를 하는 거예요. 우린 못해.
11: 자, 아까 우리 영상 보셨듯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아, 좀 어색한데? 아, 이거 진짠가? 아마 이 정도 의심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보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식별하는 능력도 굉장히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렇죠? 목사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6: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봐도 네. 최초로 속오는 사람을 등장하잖아요. 하와가 아, 그렇죠. 뱀한테 속잖아요.
11: 맞아요.
16: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사단의 또 다른 별명은 속이는 자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은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죠. 네. 무엇을 속이냐면 우리들이 제대로 가는 길을 이건 잘못됐어. 또는 우리가 제대로 가야 되는데 아니야 여기 더 좋은 길이 있어. 계속 우리들한테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속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르고 속는 경우는 100에 하나도 안 돼. 사단에게 속는 게. 그럼 뭐냐면 사단은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죄의 본능과 욕망과 욕심을 건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싶고 정직을 추구하고 싶고 바른 길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최소한 내 신앙 양심에 거스르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원칙을 정해놓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면 우리 안에 사단이 공격할 틈들을 주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긴장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끌어주실 겁니다.
15: 아멘.
11: 자, 북한의 선전선동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너무 강렬해서 사실 아직도 잊히지 않는 그런 선전선동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14: 아,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게 그
12: 조선이 없는 지구는
17: 조선이 없는
12: 세상에 없다 이랬어요.
15: 조선이 없는 지구는
12: 조선이 없는 지구는
15: 없대요.
12: 지구가 없다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그다음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거 영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 김일성이가 들어가 누워 있는 그 시신 보관서에 보면은 네. 이게 영생이 있어요. 글씨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옆에 있어요. 영생. 그래서 보니까 한국에 와서 그게 이해되더라고요. 아, 그 이제 북한에서는 그 역사를 잘 안 가르치니까 몰랐는데 모든 신들은 다 성경을 거의 모방을 했더라고요. 아, 이 인간도 그랬구나. 예. 그래서 그 영생을 모방을 했는데 그 영생이 뭐냐면 우리가 죽어도 우리 정신과 이것은 이제 김일성의 그 사상과 함께 영원히 살아있다. 이것만이 우리 인민의 주인이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락이다.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그렇게 한 건데 와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무서운 얘기에 우리가 속아 살았더라고요.
9: 그렇죠. 네. 지금 봐도 뭐 권범씨 세대랑 문나씨 네. 세대
11: 그러니까요.
9: 다 다르잖아요.
11: 맞아요.
9: 근데 사실 그 북한은요 1970년대 80년대에는 뭐 민족 가극이나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선전을 했고 아마 1990년대 오면서 뭐 대중음악 아니 뭐 집단 체조를 통해서 선전을 했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 기억나시죠?
11: 뭐 기억나시겠죠.
15: 최대 피해자가 저죠.
5: 여기 있죠. 16살에 동원됐잖아요.
15: 제가 그 이제 2007년도에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북한에 오셨었어요. 그때 네.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님 오신다는 그 2007년 그 전해부터 연습을 했거든요.
9: 2년 전부터?
15: 네. 학교별로 장이 나눠져요. 나 뭐 하고 싶어요 이게 아니고 10만 명이 쫙 그 오리를 경기장이라고 하는 네. 북한의 이제 그 대동강의 릉나더라는 섬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이만한 체육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 10만 명이 들어가요. 거기서 예 카드 섹션이 2만 명이 앉아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8만 명은 여기 앉아 여기서 이제 춤도 추고 네. 뭐도 하고 이러는 애들이에요.
11: 매스 게임이라고 하죠. 매스 게임.
15: 이 매스 네. 게임 하는 애들이 1번부터 72번까지 앉아 있거든요. 이 폭에 이제 2만 명이. 네. 근데 이제 72번까지 앉아 있으면 이 72번에 그 책 다 열은 조그만 책들을 네, 네, 펴니까 네. 한 20번부터 한 63번 정도까지는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왜냐하면 계속 바뀌어야 되니까 그 중간대가 계속 바뀌어야 되고 매스게임 하면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저 짜투리 애들이 책이 얇아요. 요 책이 얇은 애들이 거기 다 간부집 자식들이 앉아요. 돈 많고. 왜냐하면 예, 요게 뭐냐면 집단체조를 참가해야 상급학교 추천도 잘 받고 그래서 참가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적이 쌓여야 되니까 참가하긴 한데 되게 좋은 자리에 앉히는 거죠. 얘네 2만 명 여기다 가다 놓죠. 근데 이제 15살에 저희는 뭐를 했냐면 아예 그런 걸 못하던 애들을 리듬 체제를 시켜요.
9: 어머.
15: 저 그때 처음으로 내 골반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갑자기 다리 벌려 앉기, 뭐 왼발 오른발 뭐 뒤 뭐 옆전 뒤전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거 2년 시키니까 애들 다 해요. 제가 내 골반 들어가는 그 돌아가는 뿌듯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2년 동안을 버티면서 진짜 무슨 생각했냐면 세상에 나처럼 불행한 애가 어디 있을까.
5: 너무 아프지.
15: 얼마나 아파.
5: 강제로 찢어버리는데.
15: 제가 소처럼 울더래요. 소가 이제 도살장 끌려갈 때 우르게 막. 근데 그 소리가 온 학교에 울려 퍼지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5: 네. 돈 있는 애들은 다 빼요.
15: 네. 거기서 2년 동안.
5: 빼고 있는 이런 애들 그냥.
15: 그러니까 2년 동안을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면서 했어요. 그리고 하고 맨 마지막에 뭐가 하나 딱 목표냐면 이 행사에 장군님을 모실 수 있는지 없는지.
5: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 게 그거예요. 이거 표가 막 120만 원씩 하거든요. 이걸 내고 가서 버는 사람이 있으니까 얘네가 이걸 돈벌이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도 가서 먹어주지도 말고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이 애들 13살, 14살짜리 애들 갖다 찢어버리고 강제로 하고 그거 120, 110씩 그렇게 팔아먹는데 티켓. 아, 보고 온 사람들은 아주 뭐 이런 걸 볼 수가 없대, 이 세상에. 진짜 화가 나요. 네.
15: 내가 거기서 참가했잖아요. 제가 그때 15살인데 내 앞에 7살, 8살짜리 애들이
5: 애기들
15: 그 띵질 하면서 막 선생님 그 햇볕 쪄있는데 애들 픽픽 쓰러지거든요. 아이고, 그래도 막 가서 저받고 그러면서 애들이
5: 실제로 이거 하다가 어떤 애가 맹장이 터졌어요. 근데 10만 명 나왔어.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근데 얘가 그 맹장 터진 상태에서 끝까지 장군님께 이 공연을 보장한다 그러면서 그걸 했어요. 그럼 죽었어요.
15: 죽었어요.
5: 김일성 청년영예상 받았어요.
15: 선연영예상
5: 받았어요. 그게 그 다들 뭐예요?
12: 중요하냐.
5: 근데 그걸 영화로 만들어서 그걸 우리한테 다 선전용으로 그 영화를 계속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동원시키고 돈 벌고 걔네 다 외화벌이 시키는 건데
15: 너무
5: 하지 않는다는 거.
15: 15살인 제가 쟤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9: 저 너무 마음 아프네. 아니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산전선도 방식도 네. 뭔가 세계 정세에 발맞춘 노력이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4: 사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와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북한도 굉장히 복통적인 나라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려면 그 나라의 법과 질서와 이런 것들이 네.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제 보통 국가인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김정은이 지금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너튜브 크리에이터도 만들고 네. 그리고 공포 정치도 좀 더 한 단계 낮춰서 예전에는 공개 처형 이런 게를 이제 많이 자행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걸 좀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조금씩 이제 좀 줄여가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존재는 하고 있죠. 그런 걸 안 하면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런 걸 안 하면 너무나도 아 북한이 풀리는 것 같으니까 좀 자유로운 모습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게 있지만 사실상 북한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은 변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 뭐가 됐든.
11: 안타깝습니다.
15: 그리고 네. 이제 아까 전에 우리 윤 언니가 그 얘기했잖아요. 감성 정치한다 네, 그랬잖아요. 네. 김정은이 제가 보기에 MBTI 예쁜 것 같아요.
4: 아 이번에 네. MBTI 맹신자예요.
12: 내가 MBTI가 맞아.
15: 왜냐하면 김정은이 올라와가지고 네. 처음에 모란봉학단을 만들어냈는데 되게 스무스한 약간 그 세상에 발맞춰간다는 그 의미로 해가지고 되게 이렇게 섹시한 그런 언니아들을 다 데려다 놓고서 모란봉 악단을 만들어 놓고 옷을 다 벗겨 오기도 하고 입혀 오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거기 음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즘에 영마, TV 뭐 그리고 뭐 예능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이제 전반적으로 넓히는데 네. 제가 요즘에 좀 꽂혀서 보는 게 뭐냐면 북한의 그 텔레비전 연속곡,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게 나왔는데, 일일 드라마 같은 게 나왔는데, 네. 무슨 청산벌의 사범인가? 그런 영화에서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내 아들이랑 헤어져.
9: 아, 예. 네. 한국 드라마 많이 나오죠.
15: 한국 드라마처럼 내 아들이랑 헤어져. 예. 그리고 뭐 얼마면 돼, 뭐 이런 거. 예. 네. 그리고 또 뭔지 알아요? 남편한테 한 번도 여자는 대들어본 그런 영화를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여자 뭐라면 당신한테 난 뭐예요? 뭐 이러면서 굉장히 그
11: 역권신자의 영화를 네.
15: 이 부부 사이의 갈등도 되게 많이 보여줘.
5: 많이 발전한 거예요.
15: 되게 많이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 72시간이라는 영화를 김정은이 직접 제작을 하고 자기가 지도를 했대요. 근데 뭐를 했냐면
5: 심심하니까.
15: 효과를 얼마나 갖다 썼는지 김정은이 예산을 갖다 끌어다 썼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했으니까 네. 불쇼를 하는데 쫙 해서 슬로우 모션 쫙 하고 드론 쫙 날리고 아주 입체적으로 아주 그렇게 해놓고 제일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배드씬 배드씬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면서 미친것들 그 정도로 많이 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만 변하면 뭐랍니까?
5: 본질이 변해.
15: 것만 변하는 그렇죠. 거죠.
16: 통일되면 네. 어떤 SNS를 올리고 싶으세요?
4: 저 맨날
11: 어떤 콘텐츠를
4: 전 맨날 생각합니다.
11: 어떤 걸?
15: 뭘 올리고 싶어요?
4: 사실 통일이 되면 네. 사실 남쪽의 분들이 이제 북한 쪽을 궁금해 할 것도 많지만, 이제 북한의 분들이 얼마나 남쪽에 궁금한 맞아요. 게 많겠어요. 네. 근데 네. 사실 기초적인 거 되게 네. 모른단 말이에요.
15: 네.
11: 맞아요.
5: 좋다, 좋다.
4: 진짜로. 그래서 저는 7살 어린이 시점으로 네. 카메라를 딱 들고 네. 하루 일과를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 있죠. 걷는길 이렇게 건너고, 버스 이렇게 타고요, 지하철 여기 가면 이런 게 있고, 이런 거 그냥 매일매일 콘텐츠가 네. 넘쳐나요.
11: 아, 진짜요?
5: 근데 이런 콘텐츠보다 네. 정말 한 방에 1000만 뷰, 2000만 뷰 터뜨릴 수 있어요.
11: 뭐예요?
18: 뭔데요?
19: 그 혼자만 읽고 있어야지.
4: 아, 저는 미안한데 저는 짧고 길게 가요.
15: 아, 저는 그 조랑 네.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 대학교 친구가 됐던 네. 고등학교 친구가 됐던 이 신체를 좀 비교해 보고 싶어요.
20: 신체.
15: 얼마만큼 늙었고 난 얼마만큼 젊은지. 그래서 혈액 검사부터 뼈 골다공증부터 그다음 피부 상태 이런 거를 딱 체크해 보면 북한이 그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이 주민들이 힘들었는지 이거를 나 한번 딱 비교해보고 싶어.
9: 아, 뭐야, 다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어.
15: 이거 일단 질문부터 잘못됐어요. 이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밤새 우리 집에 못 가요. 사실 집에 너무 많잖아요.
4: 질문 처리하세요.
9: 그럼 수희 씨는 가장 올리고 싶은 그래도.
21: 저는 네. 유튜브를 연 이유가 네. 저희 이제 부모님 때문에 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훗날에 통일이 돼서 부모님을 만나면 그래도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고 네. 열심히 살았음을 어머니한테 보여드리는 숙제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만약에 통일이 돼서 엄마를 만나서 이 숙제를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 처음에 유튜브가 어떻게 생겼냐면 에필로그부터 시작을 했어요.
20: 네, 네.
21: 그래서 마지막 프롤로그를 닫고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콘텐츠냐면 엄마랑 손잡고 다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이루면서 이때까지 내가 그렇게 바래왔던 모든 것을 엄마랑 같이 다니면서 하고 싶어요.
18: 속히 이루어지게.
21: 네.
20: 진짜. 범범 씨는요?
14: 저는 이제 통일이 되면

0: 하긴 했습니다. 자, 상태 씨, 선정 씨, 네. 오늘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1: 아, 난 빨리 북한에도 인터넷이 좀 열려서 네. 네, 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어린 친구들도 보고 주민들도 보고 다 함께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네. 우리가 누리는 것들 다 못 누리고 있잖아요.
2: 그렇죠. 맞아요.
1: 나 빨리 통일도 되고 정보가 공유될 수 있게끔 인터넷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0: 네. 인터넷이 열려달라. 네. 선정 씨는요?
3: 선전선동의 그런 뭐랄까 너튜브가 아니라 정말 소경이 소경을 이끌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북한이. 네. 다들 깨워서 빨리 좀 자유로운 모든 것도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북한 탈북민들에게. 네.
0: 통일이 이루어져서 정말 8천만 우리 또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세계 선교를 꿈꾸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고요. 특히나 우리 남북한 청년들이죠. 함께 모여서 막 댄스 챌린지
3: 네, 하고 성경 보고
0: 네 그렇죠. 막 마귀 때려잡고 네. 자 물맷돌 던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자 저희는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복음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4: 오 자유야.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성무입니다. 우리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바다에서 등대의 빛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렇죠. 모든 게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2: 맞아요.
3: 우리 인생길에도 그런 등대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2: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만큼 예. 가치는 삶은 없는 것 같아요.
3: 그쵸.
2: 근데 등대는 예. 빛을 비추잖아요.
3: 예.
2: 그런데 등대는 빛을 비추지만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3: 네.
2: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죠.
3: 오늘 그런 분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늘 뒤에서 빛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오늘은 장애인 여러분들이 좀 같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같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4: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 세상의 편견을 뛰어넘어 큰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의 현실판 주인공 발달장애 소프라노 박혜연 씨입니다.

0: 발달 장애인 최초로 미국 카네기 홀 무대에 올라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런 기적이 있기까지는 어머니 권혜경 권사의 끝없는 사랑과 헌신, 눈물의 기도가 숨어 있습니다. 불가능하리라 믿었던 꿈을 현실로 만들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온 아름다운 모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1: 네, 발달장애 소프라노 박혜연 씨의 어머니 권혜경 권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2: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권사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근데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 나누다가 예. 나중에 우리 따님과도 잠깐 이렇게 얘기 나눌 텐데요. 네. 따님에 대해서, 혜연 씨에 대해서 어떤 딸인지 좀 소개를 잠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 저희 혜연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고요.
1: 네.
3: 지금 성악가로, 네. 발달장애 성악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문화예술협회 아트위켄 소속의 직업 연주자예요.
2: 직업 연주자.
3: 예, 예, 예. 그래서 근무하고 있고
1: 네.
3: 또 연주하고 있고
1: 네.
3: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연주하고 있습니다.
1: 네. 예. 자폐 스펙트럼도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3: 네. 굉장히 다양해요.
1: 그렇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 드라마 우영우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아 저런 스펙트럼도 있구나 했는데 어떤 쪽이에요?
3: 우리 혜연이는 사회성이 네. 굉장히 많이 결여돼 있고요.
1: 아.
3: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낮고요.
1: 네.
3: 공감하는 것이 없어요. 사람한테 그래요? 공감하는 네. 것이 없고 이렇게 사회성이 없으니까 남들하고 통합을 하거나
1: 예.
3: 이렇게 연합해서 뭐 하는 게 힘들고요. 자기의 세계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만 행복하지
1: 예.
3: 거기서 나오는 순간 완전히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혀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예. 예. 그 능력이 잠재되어 있지만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예. 그런 상태죠. 혜연이도.
2: 그런데
3: 예.
2: 그런 딸을 성악가가 되기까지 그것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성악가가 되도록 키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가 있으셨을까, 뭐, 가히 뭐,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데요.
1: 네.
2: 언제 혜연이가 그런, 다르다는 걸 좀 네. 느끼셨나요?
3: 이제 한 100일 무렵에 이제 네. 심한 폐렴으로 거의 네. 이제 아이를 잃을 뻔했어요.
1: 근데
3: 그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엄청 매달려고 기도했는데 정말 기적같이 살려주셨어요.
1: 네네.
3: 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애가 먹지도 못하고 이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배설도 제대로 못하고 설사를 계속하고 하면서 아주 거의 뭐 탈진 상태였는데 네. 먹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고
1: 네.
3: 자는 것만 해도 감사했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서서히 잘 자라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뻐했어요.
1: 네.
3: 근데 그것도 잠시 조금 이렇게 다르다.
1: 아,
3: 다른 애들은 눈도 마주치고 네. 개월수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1: 네.
3: 엄마하고 떨어지면 막 애착 그것 때문에 막 엄마 떨어질 안 떨어지려고 울고 하는데
1: 네.
3: 얘는 엄마가 가도 쳐다도 안 보고 또 뭐 배가 고파도 별로 울지도 않고 보치지도 않고 그냥 순하고 좋게 보면 순하고
1: 네.
3: 참 편한 아이인데
1: 네.
3: 그런 아이인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2: 아, 예, 예.
3: 네, 그래서 이제 친척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아이고 우리 혜연이는 저렇게 혼자 잘 노네
1: 네.
3: 아이고 순하네 하다가 네. 아이고 저렇게 늦대는 애들이 있어
1: 그쵸?
3: 금방 말할 거야
1: 예.
3: 걱정하지 마 예. 금방 뭐 변호사도 될 거야 막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셔서
1: 예.
3: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저는 이제 넘어갔어요
1: 예.
3: 그리고 또 이제 기고 그런 과정은 다 그대로 했거든요
1: 예.
3: 근데 이제 말할 때가 됐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1: 아.
3: 그래서 말을 안 할까 언어기관에 문제가 있나
1: 예.
3: 또 걷는 것도 왜 막 안 걷지 남들 하는 발달에
1: 몇 개월까지 안 걸었어요?
3: 돌 지날 때까지 안 걸었어요.
1: 걸었어요.
3: 예, 그리고 보통 돌 전으로는 예, 걷잖아요. 예,
1: 저희 애도 14개월 때 걸었어요.
3: 15개월까지 아마 걸었던
1: 예, 예,
3: 것 같아요.
1: 예.
3: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1: 예.
3: 기관에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그랬더니 문제가 없대요. 그리고 언어기관에도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1: 예.
3: 얘가 왜 말을 안 하죠? 그랬더니 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대요.
1: 예.
3: 걷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1: 오.
3: 그래서 의욕이 없다 그래서 그럼 저는 그냥 애를 낳으면 애들은 다 먹이고 그럼 다 크는 줄 알았거든요.
1: 그렇죠.
3: 근데 무슨 동기 유발을 시키라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게.
3: 그래서 어떻게 네. 해요? 그랬더니 자꾸 운동을 시키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또 자꾸 말을 시키고 이렇게 애를 갖다가 이렇게 막 같이 이제 있으라는
1: 좋은
3: 거죠.
1: 자극을 줘라.
3: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막 저 그때부터 이제 수다쟁이 같이 말을 하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설명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아 뭐 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지가 이제 원하면은 또 벌떡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하지 않아도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아, 이 발성기관에는 문제가 없구나.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또 저도 참 무심하기는 해요. 어른들이 그러는 걸 늦댄다 늦댄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 그래 좀 더 기다려보자 더 기다려보자 그러고는 1, 2년 뒤에 더 지나간 거예요.
1: 예.
3: 그러니까 걸으니까 됐고 예. 아 그래 소리도 나니까 됐고, 먹고 잘고 하니까
1: 예.
3: 그런데 우리 친구가 하루는 이렇게 와가지고 보더니 아 니네 좀 이상한 것 같아 검사 한번 받아보지 그래서 내가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많이 아파서 소아정신과를 다니고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자기 애가 아프니까 우리 애도 그렇게 보이나?
1: 아, 그렇게 생각했죠.
3: 그런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2: 그러니까 아이 데리고 계속 병원 다니다 보니까
3: 네.
2: 그분만이 이렇게 볼
3: 그런 시간이 자기는 봤죠. 네. 그러니까 비슷한 양상을 보이니까 저보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1: 그래서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신 게 몇 살 때?
3: 진단받은 게 4살.
2: 네,
3: 그러니까 82년도 7월에 났는데 86년도에 제가 갔어요.
1: 그러면 가서 얘기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아이를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셔서
3: 네.
1: 뭐라고 들으셨어요?
3: 그 당시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
1: 네. 네. 큰 병원에 가셨네요. 그래도
3: 이렇게 서울대학교를 좋아해요.
1: 네.
3: 거기가 최고인 줄 알고.
1: 네, 네.
3: 그리고 그때 한참 이제 그때 거의 40여 년 전이잖아요.
1: 네, 그러니까
3: 그렇죠. 38년, 7년.
1: 예, 예.
3: 그때는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없고 이제 나올 즈음이었어요.
1: 맞아요.
3: 그래서 홍강희 교수님, 네, 조수철 교수님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자폐, 발달장애 이런 말들을 하고 네. 방송에서도
1: 할 때예요.
3: 네. 그래갖고 아 저분들이면 알 수 있을까? 그래갖고 가서 이제 그것도 오래 걸렸거든요.
1: 예.
3: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그쪽에 나오고 하니까 예. 선배님이 또 소개해 주셔가지고 하여튼간에 많이 기다렸다가 하여튼간에 진단을 네. 받았어요. 근데
1: 네.
3: 그 선생님은 뭐 두 번도 안 보시고
1: 예.
3: 아이 노는 거 보시고 이렇게 뭐 몇 번을 하시더니
1: 예.
3: 딱 진단을 내리시더라고요.
1: 뭐라고요?
3: 자폐네요. 자폐성 발달장애입니다. 그래요.
1: 예.
3: 그래서 내가 자폐가 뭐예요?
1: 예,
3: 제가
1: 그쵸.
3: 그랬거든요.
1: 예.
3: 그래서 뭐 폐가 나쁜 건가요?
1: 예.
3: 제가 그랬어요.
1: 예.
3: 그랬더니
1: 예.
3: 아휴 참. 참 답답하셨나 봐요. 그분도 엄마들이 너무 모르니까.
1: 모르는 거죠. 그때는.
3: 그럼 뭐 수술을 해야 되나요? 네.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서 그럼 뭐 약을 그럼 먹어야 되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뭐 어떻게 고쳐요 이거를? 그랬더니 못 고쳐요. 못 고치는데 고치는 방법이 하나 있는 게 교육인데
2: 교육.
3: 이것도 장담은 못해요. 지금 교육을 해가지고 진전되는 아이들이 외국에서 좀 사례가 보고가 되긴 하는데 뭐 아이마다
1: 않을까?
3: 다 다르니까 쉽지 않으니까 어머니 그냥 교육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교육 받으면 정상화가 돼요? 그랬더니 아이고 힘들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장애? 그랬더니 장애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그 우리 남편은 애저 돌팔이야. 지금 뭘 안다고 자기가 어린애를 데리고 뭐 정상이 되니 많이
1: 보고
3: 그 정상이 되니 많이 그 긴 세월을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
1: 그렇죠.
3: 그렇게 말을 해. 참 그건 아니지. 그러면 막 화를 막 내고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갖고 이제 그 서울대학교 안에 그 교육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 물어봤더니 거기다 등록을 하고 기다리는데 또 그것도 하세월이에요.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날부터 와가지고 이제 이걸 어떡하나 하고 갑자기 화난 세상에 깜깜해진 거예요.
2: 그렇죠. 이게.
3: 네. 네.
2: 근데 이제 수술로도 안 돼. 약 치료도 안 돼. 교육하면 그나마 좀 나아진다. 뭐 이 소리 들었을 때 그다음부터는 이제 교육에 힘쓰셨잖아요.
3: 예.
2: 그 교육시키기까지 또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까 싶어요.
3: 그래갖고 제가 그 자폐에 대한 책을 예. 이제 구해다가 예. 읽고 한국에서 없으면 외국에 있는 것도 예. 구해다 읽고 예. 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제가 알아야지 뭘 어떻게 하지.
1: 그렇죠.
3: 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아 이거 이렇구나. 아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구나 하고 알만 알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막 손에 딱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근데 답이 없는 거죠.
3: 예, 예, 예. 그래서 아 이거를 내가 어떻게 가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그때는 정말 막막한 진짜 광야에 나 혼자만 뚝 떨고 놓은 것 같은 거예요. 아 어떡하지? 우리 애는 어떡하지? 이러고 살았죠. 교육원에도 등록해놓고 네. 또 이제 특수시설이라는 데도 가보고 또
1: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죠.
3: 네, 뭐 누, 네. 또 기치료라고 또 누가 또 뭐 네. 길을 불어넣으면 또 좋다 그러니까 네, 또 거기도 좋다. 한번 가보고 또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는 것도 제가 다 해봤어요. 네. 했는데 그렇게 쏙
1: 반응이 없었어요. 예. 진짜 말로 다 못하고 책으로 써도 몇 권을 쓸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1: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셨어요? 제일 어렵고?
3: 힘든 거 많죠. 자존감이, 자존심이 상한다니까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똑같은데
1: 그렇죠.
3: 또 뭐 이제 누가 좀 달라면 뭐 어떻고 저렇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굉장히 이제 나쁘게 말하면 코에 걸고 살았다고 그럴까? 이제 내가 너보다는 내가 좀 나아. 내가 좀 더 똑똑해.
2: 네.
3: 그리고 하나님은 또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2: 네.
3: 나만 위하시고 나만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거예요.
2: 왜 내게 이런 시련 이런 아픔을 겪게 이런 딸을 주셨을까 뭐 이런 원망도 많이 하셨겠네요.
3: 네. 그래서 어느 분은 뭐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면서 욕하면서 막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아유 말이 안 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당시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 왜 나만 왜 나를 근데 왜 넌 안 돼?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왜 넌 안 돼? 왜 너만 그래야 돼? 이런 얘기 하실 때 맞아. 그런데 그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 당시에.
1: 그렇죠. 안 들죠.
3: 생각 안 들었어요. 나만 네.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
1: 근데 제일 힘든 게 아이가 그냥 뭐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엄마가 껴안고 있으면 되는데 얘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네. 시점이 오잖아요. 유치원도 가야 되고 네.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럴 때마다 쉽지 않은 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드는 게 그때 당시만 해도 네. 이렇게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안아주는 곳이 쉽지 않았잖아요.
2: 네. 정말 어려웠지.
3: 그래서 한 유치원을 가기 위해서 한 열몇 군데씩을 다녔어요. 그러면은 애를 딱 보면 정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받겠다고 했다가 뭐 대소변도 못 가리지. 그리고 막 친구들하고도 못 어울리고 방해를 하고 또 이제 막 부서뜨리고 책 같은 것도 막 정리도 안 하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지 혼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니까 그냥 갔으면 하는
2: 네. 그렇죠.
3: 그렇죠. 그리고 학부모들도 네. 항의가
2: 네.
3: 또 왜 우리 애를 때리는 애가 있다는데 네. 뭐 그거
2: 그럴 수밖에 없죠.
3: 예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엄마들도 좋은 교육 시키고 싶어서 보냈는데
1: 이해는 되지만
3: 네. 근데 우리 좀 받아주면 안 돼요.
2: 그렇죠.
3: 그러는데
2: 네.
3: 저는 항상 이제 학원을 뭐 가거나 이러면 저를 스카우트했었어요. 너무 창피한 얘기지만 막 이렇게 골라갖고 갔어요.
2: 네.
3: 어디든지.
2: 예.
3: 그렇게 저는 살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게 뭐든지 다 고르고 선생님들도 제가 막 판단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유치원조차 가서 선생님한테 가서 고개를 숙이면서 우리 애 좀 받아주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러 다니는 게 너무 자존심
2: 너무
3: 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갔다 오고 나면 막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1: 그쵸.
3: 힘들고 그런데
1: 네.
3: 또 안 보낼 수도 없고요.
1: 그렇죠.
3: 그런데 이제 하나님 보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큰 데는 또 안 받아요. 좀 시설 좋고 네. 이런 데는 안 받고 그런데 이제 작고 그런 데 하나 정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1: 그래서
3: 다니게 됐고
1: 네.
3: 그리고 이제 소근육 운동이 안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손을 많이 움직여야지 네, 이제 네. 머리도 좋아진다는데 그래서 이제 수영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수영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못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개인 레슨을 또 해야 되고 개인 레슨 해가지고 좀 좋아지면 단체에다 집어넣고 네. 거기서 또 다시 또 쫓겨나면 개인 레슨 오고 네. 그랬죠.
1: 근데 사실 내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갈 때 내가 야단치는 건 괜찮고 내가 보는 건 괜찮은데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에 그 돌이 제 가슴을 이렇게 칠 때가 있거든요.
3: 맞아요. 그래서
1: 그런 거 너무 많이 당하셨을 것 같아요.
3: 예, 제가 이제 막 자폐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아무 데서나 옷을 막 벗고 그리고 막 자해를 하면 입을 막 찢어요. 여기 막 피가 나고 입을 막 때리고 그럼 이제 안 가려고 그러고 이제 그리고 같은 길 가다가 다른 길 가면 또 안 가요. 또 버스 타다가 전철 타면 안 해요. 또 택시 타면 안 해요.
1: 뭔가 도전이 되는 일은 안 하는
3: 바뀌는 일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버스 타려고 가면은 들어눕는 거죠. 이제 길거리에서
1: 안 간다고.
3: 고집 부리고 들어눕으면은 그걸 이제 설명을 하고 이걸 타고 가야 돼. 이거 택시 타면 안 돼. 이거는 버스 타야 돼. 그러면 이제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소리를 막 지르고 이제 들어놓고 있으면 이제 그걸 끌고 나중에 저도 화가 나니까 막 거기서 때리게 되고 어떤 때는 막 너 왜 이렇게 엄마 말 안 들어. 빨리 일어나. 가야지. 막 끌고 그러는 걸 보더니 어떤 할머니가 옆에서 그런 거 아유, 개새끼를 키우지. 저걸 새끼라고. 딱 하니까 이제 그러셨겠죠. 근데.
1: 그래도.
3: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보고. 내가 당신 자식 열도록 갖다 줘봐. 내가 내 새끼하고 봤구나. 어디다 대고 그딴 말을
2: 그렇죠. 해.
3: 남의 귀한 아이야.
2: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3: 그런 그분뿐이 아니고 아유 뭐 저 엄마는 얼굴에 철판 깔았나 봐. 왜 쟤를 이렇게 이런 데를 보내? 이런 얘기. 그러면서 특수시설 보내야지. 왜 그렇죠. 일반 아이들을 오는데 왜 보내? 그런 얘기.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많이 기분 나쁘게 해준 친구들도 많았을 거예요. 저 때문에 속상했던 친구들.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뭐 이런 얘기.
2: 이제 그런 얘기는 뭐 워낙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근데 간혹 그 우리 권사님의 그 힘듦과 아픔을 좀 이해해 주면서 네. 그래도 따뜻한 말 한마디 또 해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잖아요.
3: 그럼요.
2: 네, 그렇죠.
3: 그거는 네. 진짜 그 저렇게 힘들게 하는 분들은 한두 분이고 네. 사실은 그렇게 만약에 학교에서 학교에 다녔을 때도 유치원 다녔을 때도 그런 항의를 하거나 힘들게 하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그랬지만 또 얘를 품어주고 네. 끝까지 해보겠다는 선생님들도 계셨고요. 또 학부모들 중에도 다 같이 자식 키우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조금 참고 쟤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엄마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힘을 많이 얻었죠.
2: 권사님 자녀는 몇 분이세요?
3: 셋이에요.
2: 셋이에요?
3: 예.
2: 그러면은 혜연 씨 위에요, 밑에?
3: 언니가 있고요.
2: 언니가
3: 예.
2: 있고?
3: 예, 그럼 밑에 남동생이 있어요.
2: 밑에 남동생이 있고. 그런데 가정에 이렇게 장애 자녀가 있으면 혜연 씨 뭐 데려다 주고 항상 붙어 지내시잖아요.
3: 네.
2: 그러면 다른 자녀들에게는 소홀할 수밖에 없을 텐데.
1: 그렇죠.
3: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결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큰 아이도 굉장히 똑똑하고요. 잘해요. 네. 뭐든지 잘해요. 네. 그리고 우리 아들도 잘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 뭘 했냐면은 비가 오면 나는 그냥 비만 꼬지. 웃으면서 비만 꼬지. 아무치도 않지. 그래. 그래서 저도 미안하기도 하고. 네. 왜? 그랬더니 엄마는 어차피 집이 없을 거고 전화해도 엄마는 누나랑 어딘가 또 가 있을 테니까. 거의 붙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뭐
1: 아이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렇죠. 거죠.
3: 옛날에는 급식이 없었잖아요.
1: 그렇죠.
3: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는데 제가 이제 수저를 안 넣어줬나 봐요. 그럴 때 또 자기는 친구 거 빌려서 먹고 그리고 그거 갖고 불평을 안 하고 아닌 척하고 막 그렇게 당당한 척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그게 들었을 때
1: 웃는 거죠.
3: 그러니까 자기들은 큰애도 그러고 너무 의젓한 거예요. 잘하고 내가 잘해야지 엄마가 한 번 더 웃을 수 있게 해줘야지. 그런 우리 애들이 좀 그런 게 있어갖고 너무 어른스러우니까 제가 믿거라 하고 그냥 너희들은 잘하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 100점 받던 애가 90점 받으면 아 왜 하나 쉬운 거 틀렸어 그러는데 우리 혜연이는 하나만 맞아도 어우 세상에 어쩜 이렇게 잘했어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는 혜연이만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하지 않나 봐.
1: 네, 아니요.
3: 이런 생각을.
2: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
3: 했던 것 같아요. 네.
2: 특히 사춘기 때는 뭐 더 심했을 거고.
3: 저는 또 이제, 엄마가 이렇게 힘든데 지들이 좀 이해를 해주지. 네,
2: 그렇지.
3: 왜 너네들까지 나한테 그렇게 해. 그래서 애들이 나한테 불평도 안 하고, 자기들이 너무 잘 알아서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의젓하다, 아우, 믿음직하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 아이들 속에서 그 엄마의 그, 손길이 필요했던 그 갈망을 제가 간과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미안해서 우리 딸 커다란 거 끌어안고 내가 미안하다고 엄마가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2: 그런데 자녀들도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제 좀 어른이 돼가면서 알잖아요. 그러면서 상처도 회복되고 하잖아요. 지금 어떤가요?
3: 아우 둘이 다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도 방황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들은 그 스포츠에도 아주 스케이팅 선수를 받고 태권도도 사범 하고
1: 그것도 엄마가 따라다녀야 되는 일인데
3: 혼자 다 했어요.
2: 혼자
1: 그러니까
3: 동네 태권도장 가가지고 공부하고 우리 친구랑 가서 하고 괜찮다 그러고 그랬죠. 또 음악적인 재능이 또 걔도 있어가지고 드럼하고 베이스 기타 치고 그러는데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네. 공부 잘했다가 막 바깥으로 돌더라고요. 빨리 독립해서 나가갖고 내가 가수 배달을 하든지 그냥 종지 배달을 하면서 먹고 살면서 여기서 그냥 나가고 싶은 거죠.
1: 그렇죠.
3: 그리고 큰딸도 여기 있고 싶지 않았는지 나 대학 미국으로 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맞죠.
2: 이제 막 그런 상황에서 그 본인들이 조금 엄마의 마음을 이해했을 때가 있었을 텐데.
3: 우리 큰딸은 이제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많이 보고 우리가 그 장애를 보는 시선하고 또 미국 사람들 보는 시선하고 들리고를 보면서 내가 동생을 챙겨주지 못했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너무 외면했다는 생각하면서 내가 복지학을 전공할까 그런 말도 하고 그리고 엄마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얘기하고
1: 서로 미안한 거죠.
3: 서로 미안하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 딸이 아주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어요. 거기서
1: 저는 궁금한 게 그 화내고 나가셨던 남편은 쭉 화가 나셨을 것 같거든요.
3: 계속
1: 화가 나잖아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거든요. 그거는 이게 생각을 떨칠 수도 없는 거고 눈에 보이니까 늘 화가 나서 제일 안 좋은 게 부부관계라 그러더라고요. 어떠셨어요?
3: 저희도 그랬죠 뭐. 그러니까는 서로 니 탓 내 탓 하다가 싸움 되잖아요. 내 탓이었고 그러면 싸움이 안 되는데 저도 그때만 해도 팔팔한 나이 이제 서른 몇 살이니까 이제 저희 이제 시댁 쪽도 이제 뭐 아버님도 경성대교 옛날에 법대 그러니까 지금 서울법대 전신이죠 하시고 엘리트 관료로 계셨고 어머니도 이화여전 그러니까 그리고 아주버님은 다 서울대학교 그러니까 그거를 왜 나쁘게 얘기해서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머리가 좋고 이렇게 이런 집안 엘리트 집안
1: 상위 프로야 뭐 이런 거죠
3: 이렇고 근데 사실은 또 저희 친정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너 잘났니 내 잘났니 이제 이거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결혼하면은 정말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애들만 낳을 거를 그렇죠, 생각했어요.
1: 그렇죠.
3: 근데
1: 유전자가 좋으니까
3: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우리 집안에 이런 유전자 없다. 그거 갖고 서로 싸웠어요.
1: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3: 그래갖고 뭐 이혼까지도 생각하고.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도 많아요.
1: 맞아요.
3: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사별하신 분들, 극단적 선택하신 분들도 맞아요. 많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감사하죠. 맨날 싸웠거든요.
2: 그럼 권사님은 결혼 전에도 신앙생활 하셨었어요?
3: 예, 저희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북에서 신앙 때문에 월남하셨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 권사님으로 집안에 목사님도 계시고 3개째 제가 믿음의 집안이니까 저는 뭐 당연하게 뭐 학교 교회 집 그거밖에.
2: 근데 남편은 그때 신앙생활 하셨어요?
3: 저희는 이제 어머니는 옛날에 이제 개성의 호스턴 요거라고 있죠.
1: 네네.
3: 휴스턴 선교사님이 예, 예. 오셔갖고 지금 거기 나오셨는데
1: 예.
3: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는데도 믿음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2: 그러면 남편이 신앙생활 안 했으면 당신은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가 이래 막 이렇게 반응 안 하셨나요?
1: 근데 그게 기본으로 깔리죠.
3: 예. 죄책감이 서로 있어요.
1: 서로.
3: 서로. 예. 그렇죠. 뭐 잘못했지? 내가 뭐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서로 하죠.
1: 그러면서 말은 또 그렇게 안 나가는 거죠. 예.
3: 아주 그냥 극렬하게. 예. 비난하고.
2: 예. 비난하고.
1: 얼마나 또 똑똑하니 말, 아주 그 사람을 이렇게 조근조근 쪼수는 말을 서로, 예? 좋은 말만 골라서 했겠어요. 예. 서로 아픈 말만 찾기 위해서 애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신앙의 이 관점이 바뀌는 때가 있잖아요.
3: 제가 그래갖고 이제 혜연이를 데리고 뭐 부흥회, 요새는 이제 부흥회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부흥회, 네. 또 기도 집회 이런 데 많이 다녔어요.
1: 네.
3: 그 전까지는 저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처녀 때
1: 네.
3: 나름대로 봉사한다고는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별로 이렇게 코에만 걸고 댕겼던 것 같아요. 근데 혜연이 데리고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다 같이 이제 기도하는데 네. 제가 환상을 봤어요. 혜연이 어릴 때인데 7살, 8살 때 혜연이가 드레스를 입고 성인이 돼가지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2: 그래요?
3: 이건 뭐지?
2: 네.
3: 내가 그냥 꿈을 꾸고 노래는 그때 하고 있었지만 이게 뭐지? 꿈인가?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너무 선명하게 봤는데 목사님 이게 뭘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대로 믿고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얘가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고 행동도 저렇게 그런데 저렇게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근데 그걸 믿으라고? 될까? 그런데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지고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빨 울었어요 그때는. 빨 울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그냥 막 화장도 별로 안 했어요. 오죽하면 우리 아들이 제가 다가가면은 저만치 갔대잖아요. 엄마는 나이 많은데다가 막 이상하게 하고 그냥.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길.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성을 주시기를 행복하라고. 아니 뭐 행복할 조건을 줘야지 행복하지.
2: 꼬리를
1: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행복하라고 그러시냐고 말도 안 되는. 여태까지 나한테 축복 주실 때 내가 하나님 되게 좋아했거든.
2: 예. 그럴 때만
1: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2: 주시니까 좋아했고
1: 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뭐
2: 다 됐는데.
1: 원하는 대학 다 들어가고 원하는 결혼
2: 다 했고
1: 다 남들보다 더 큰 집도 살고 또 다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미워진 거예요.
2: 그쵸.
1: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사랑한다면서 행복하라고 그리고 이제 그걸 계속 주신 거예요. 말씀 중에도 주시고 기도 중에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주시고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런데 그게 반항이 처음에는 굉장히 됐었는데 나중에 점점 그게 믿어지면서 하나님 그래요 제가 같이 해주시면 가볼게요. 가볼게요. 그리고 이제 울지 않을게요. 혜연이 때문에 행복하러 가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웃고 살을게요. 손잡아 주신다니까. 그리고 보여주신다니까. 뭘 보이실지 한번 앞으로 가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상 보여주시면서 비전과 꿈을 갖게끔 희망을 놓지 않게끔 만드셨거든요. 근데 언제 그 혜연 씨에게 성악을 가르치게 된 건지.
1: 우리 혜연이가 말을 못하면서 소리를 굉장히 많이 질렀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화가 나거나 무슨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화가 나면 소리를 너무 지르는데요. 소리가 너무 지르다가 또 이제 튀었다가 또 이렇게 또 쉬어요.
2: 조용이 되는군요.
3: 잠겼다가
1: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걔 소리 한번 지르면 아파트에서 막 하니까 울리니까 막 문을 막 닫고 이불도 뒤집어쓰고 막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러더니 아이고 득음을 했네. 폭포에서 소리 지르다가 저렇게 소리가 튕대는데 지금 소리가 튀었네 그래요. 어머 그래 저희 사촌 동생이 판소리를 하거든요. 백석대 지금 정설 진료소인데 그래서 판소리를 한번 시켜볼까? 그러다가 에이 무슨 판소리 이러대. 근데 그 소리가 이게 그냥 안 들려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놀이 치료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혜연이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놀이터에서 노는 거 보시더니 혹시 어머니 애기 이상 있는 거 아세요? 그러셔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혹시 그래서 왜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두지 말고 한번 놀이치료 같은 거 받아보면 어때요? 그때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는 따로 이렇게 교육을 분리해서 하지 말고 통합교육을 하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나중에 통합교육 유치원도 만드셨어요, 이분이. 근데, 따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놀아주는 거예요. 같이 노래 부르면서 놀고 하는데 애가 반응을 한다 그러면서 유치원을 절대로 특수유치원 보내지 말고 통합유치원 아니면은 그냥 유치원. 요즘 통합하는 학교도 많잖아요.
2: 그렇죠.
1: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작했는데 그분 따님이 이태리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성악 공부를 하고 마침 오셨어요. 그러면서 혜연이가 소리도 좋고 음감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성악 공부 한번 시켜보지 않겠냐고. 그러니까는 우리 남편은 그래 아주 돈을
3: 돈 많이 들어가는 레슨 한번 받으려고.
1: 그래서 선생님이 가능성이 있다잖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악기도 가르쳤었거든. 리코더나 이런 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악을 하는데 선생님 와서 이제 막 이제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소리 노래 부르고 피아노 치고 막 그러는데 애는 드러넣어가지고 관심도 없고. 돈 버리는 거지. 뭐야 내가 괜한 짓을 했나 막 그러는데 몇 달 동안 듣더니 반응을 하더라고. 그 선생님 얘가 노래 한다고 따라한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하는데 진짜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래를 재생을 하더라고요. 바로.
4: 어머,
3: 그대로.
1: 그대로.
3: 오. 그러니까 그쪽으로 습득하는 능력은 탁월하죠.
4: 뛰어난 거네요. 네,
1: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몰랐죠.
4: 예.
1: 그러니까, 아, 그러면서 소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걸 달라고 해도 이게 달라고 그러는 건지, 이거를 뭐, 저, 문을 열어달라는 건지, 그냥 네. 무조건 소리 지르고 떠들기고 네. 했던 네. 애가, 문 뒤에 있는 나도 알게끔 옛날에는 제가 엄마인지 내가 제가 나한테 엄마라고 할 날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났지 지금은 이제 제 눈치를 보니까
4: 많이 발전했네요.
1: 그 눈치 본다는 게 보통 게 아니거든요.
4: 그럼요.
1: 말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던 애고 또 말해도 못 알아듣던 애가 제 눈치를 보고 성가대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 저랑 같이 쓰거든요. 저는 엘토고 혜연이는 소프라노인데 저 끝에 앉고 저는 이 끝에 앉아요. 네. 그럼 이제 서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자세 같은 것도 보고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이러고 앉았다가 또 제가 보면 널 고치고 그러니까 그 보고 다른 분들이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4: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 힘든 시간을 지켜보는 거잖아요. 견뎌내야 되고. 근데 어머님은 그러신다 그러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왜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내는 게 있잖아요. 그만하자, 때려치자, 뭐 없다,
3: 많지, 아주 많지.
4: 관두자. 그렇지. 야, 어디 보내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1: 예. 네. 네. 그러니까 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4: 그렇죠, 그렇죠.
1: 그, 그러니까 우리 같은,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을 따지기보다는 일단 해보고.
4: 그렇죠.
1: 좋다 그러면 그냥 달려드는데, 이제 남편들은 아무래도 따지죠.
4: 그렇죠.
1: 이제 100원이 들어가면은, 100원이 효과가 나타든가 1000원이 돼야 그렇죠. 되는 거고.
4: 그렇죠.
1: 100원 넣는데 1원도 못 찾는 거는 바보죠. 네.
4: 그렇죠.
1: 그러니까는, 제가 하는 게 너무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예, 네, 그러니까. 그만하지. 그리고 다른 아이들 생각해서 그냥 혜연이는 그냥 그런 데를 보내면 어떨까.
4: 그 돈이면 첫째하고 셋째한테 더 오히려 많이 더 많이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겠죠.
1: 효과가 전혀 없고
4: 예, 예. 그럴 때는
1: 저는 근데도 확신이 있었잖아요.
4: 그렇죠. 네. 환상을 보셨잖아요.
1: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4: 예, 예.
1: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버는 것도 얘 때문에 버는 거야. 당신 돈 버는 거 혜연이 교육시키라고 버는 거야. 안 그러면 돈 못 벌어. 내가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러지만 저는 그게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단하지 말자고. 예. 그래서 막
3: 환상 보여주셨으니까 그게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1: 근데 그게
3: 만든
1: 지워지질 않아요.
4: 그래서
1: 그 드레스 입고 노래하는 모습이 꼭 그렇게 될 거야. 될 가능성이 있어. 그런 생각이 하나님 하신댔어. 같이 하신댔어. 보여주신댔어. 이 구가 막 굳게 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4: 그렇죠.
1: 네.
3: 근데 성악은 굉장히 곡도 길고 원어로 불러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혜연 씨는 그쪽으로 습득 능력이 있었으면
4: 어땠어요?
3: 훨씬 더 뛰어났었나요?
1: 우리 혜연이가 어릴 때 책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예. 저는 천재인 줄 알았어요.
4: 오.
1: 책을 갖다 막 사다 주고 쌓아주고 그러는데 책을 보는 게 아니고 흔들더라고요. 이게 책을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서 보고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게 전화번호부. 요새는 전화번호부가 없잖아요. 옛날 전화국 가면 전화번호부 이게 두꺼운 거 줬거든요. 그거를 부드럽잖아요. 얇고. 그러니까 그거를 넘기면서 행복해 하는데 그 전화번호부만 또 찢어야 쭉 찢으면서 또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걸 옆에다 딱 쌓아놓고 또 그러면 또 그거 어떨 때 봐요. 그러면 또 저걸 또 글씨를 다 보는 거 아니야? 천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제가.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거에 하나에 꽂히면 거기에만 올인해요. 그러니까 이제
4: 집중력이 뛰어난 거죠.
1: 그래서 한 가지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외워요. 외워가지고 다 알고 역사를 보면은 역사 책에 대한 거가 연도 하나 안 틀게
3: 연도 하나 안 틀게 다 외워버리고
1: 오죽하면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예를 들어서 잘못 설명하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즉시 들어가요. 정정 들어가요.
3: 정정 들어가요.
4: 좋은데요?
1: 근데 내가 그래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만 말씀하시는 거야. 너 말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되는데 틀렸는데 아닌데요. 그러니까 외국어에 또 관심 가지면 자기가 외국어를 습득을 해요. 영어, 일본어. 지금 할 수 있는 게 영어, 일본어, 예. 중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도 약간 하고요. 그래갖고 러시아를 또 공부해요. 근데 러시아에 대해서 쫙 또 공부해요.
3: 역사를 또 공부해서.
1: 역사 공부하고. 또 중국에 또 중국어 또 하면서 중국어를 딱 공부해요.
3: 그럼 언어 습득도 굉장히 빠르게.
1: 빨라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성악가 들어가서 노래 부를 때 원어민 딕션이라고 네. 그렇게 말씀들 하셨어요. 똑같이 문해를 내요.
4: 하니까.
1: 뭐 동화 구현하는 것도 똑같이 뭐 자세라든가 똑같이 구현하고.
3: 천재네 천재 그거.
1: 그러니까 서번트 중후군이라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중에서 그렇게 천재적인 기억력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잘 이용하면은 이제 잘 되는데 고기만 너무 있으면 이제 아무 쓸데없는. 그런
4: 근데 어쨌거나 엄마가 그 재능을 뽑아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왔는데 카네기 홀에서 네. 노래를 했어요? 어떻게
3: 그거 아무나 못 쓰는
1: 데 네, 네, 네. 아마 세계 최초
3: 세계 최초
1: 금년에 작년에 이제 앙상블이 가서 쓰기는 했지만 네. 독창으로는 혼자였어 네, 처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CMS 비엔나라고 유세용 대표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네. 혜연이가 대학교 때 이제 유럽에 연수를 갔었어요. 네. 선생님이 이제 데리고.
4: 예. 네.
1: 그랬는데 거기서 만난 선생님인데 혜연이를 보시고는 참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좀 그러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혜연이를 보고 특별한 아이라고 그러면서 혜연이를 관심을 갖고 그다음부터 이제 본인이 이렇게 혜연이를 많이 케어해 주셨거든요. 예, 예. 그 20년 넘었어요. 근데 저보고 혜연이 카네기홀 한번 서보는 게 어떻겠느냐. 근데 카네기홀 쓰기도 힘들고 이렇게 또 보내서 허락을 그렇죠, 맡아야 되고 그렇죠. 수준이 안 되면 내가 예, 대관하고 싶다고 막 대관해 주는 게 예. 아닌데 카라풀 코리아라고 예. 그러니까 베니시모 앙상블 또 장고 뭐 예. 여러 가지 악기를 할까 한국의 멋을 보여주는 그거를 팀을 구성하셔서 가시는데 예. 혜연이를 거기 세우고 싶다 그러셔요. 그래서 아이 선생님 말도 안 돼. 혜연이가 뭐 교수를 할 내가 저만 해도 혜연이가 교수를 할 거예요. 뭐 걔가 뭐 대기업에 취직을 할 거예요. 걔가 뭐 우리나라에서 뭐 유명하게 될 거예요. 안 해요. 그러고 제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또 저는 항상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한번 또 새로운 시도를 또 요구하시는 거 아닐까? 시도하시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보내봤어요. 진짜 큰맘 먹고. 코로나 때였어요.
4: 예.
1: 22년도. 예. 예, 근데 계속 찔러. 이건 찔르면서 다녔거든요. 예. 제가 힘들어요. 그런 거 하는 거.
4: 그쵸, 그쵸.
1: 코로나 때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노래 불렀어요.
4: 우와.
1: 노래 부르고, 유럽에 가서 또 연주하고 예. 그리고 21일 만에
4: 저는 갔어요. 궁금한 게 아버지 어떻게 되셨어요? 아버지 그 아무것도 하지 마 투자하지 마 했던 아버지
1: 가게 하나 차려주고 예. 지가 좋아하는 책 가게 예. 같은 거 뭐 해서 그냥 먹고 살던데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됐다 예. 아빠는 이제 예. 안 됐죠 저하고 다니는 것도 너무 불쌍하고 예. 또 이제 되지도 않은 걸 자꾸 저렇게 하는 거가 그해 보였는가 봐. 근데 하나님이 대학 보내주신대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대학 가려고 그러더니 이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을 하나님 대학원 보내주신대 비싼 유치원 보내는데 그러니까 비싼 유치원이라는 건데 아직도 어린애를 저렇게 대학원까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선생님들이 또 해주시고 그래갖고 사랑도 너무 많이 받고
4: 예.
1: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혼자 뒀으면 또 못했어요. 사람들 그렇게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발을 뛸까 말까 이러다가 한 발자국 뛰면 또
4: 같이 가게 해주시고
1: 네. 그래서 지금까지 왔죠.
3: 지금 남편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딸의 모습 보면
1: 남편은 별로 피지를 않네요.
4: 그래도 아까 이렇게 저기 와 계시는데 대기실에서 보니까 네. 다 이렇게 다 챙기시고 이렇게 벌써 눈으로 이 전체 그림을 다 보고 계시면서 아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이미 여기다 넣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1: 이제 저희 남편은 별로 이렇게 큰 거 뭐라 그러지는 않고 그냥 지켜보죠.
4: 그게 제일 중요하죠.
1: 네, 지켜보고
4: 예. 네,
1: 당신이 하는 거가 이렇게 맞다. 맞다 괜찮다. 잘한다. 요새는 네. 그래요.
3: 네, 한때는 장애물 같았고 한때는 인생의 벌 같았던 그 장애가 지금은 감사의 제목들이 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 권사님 그 감사의 증표를 가지고 계신다면서요?
1: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은 그냥 크신 분 그냥 멀리 계셨어요. 네. 멀리 계셨는데 혜연이를 이제 기르면서부터 하나님의 옆에 계신 것을 알게 됐고 그러니까 왜 졸르고 애기같이 돼가지고 네. 예전에는 점잖은 기도를 뭐 멋있게 드렸다면은 그 다음에는 맨날 아버지 살려줘요. 아, 왜 그래요? 아버지 나 이거 힘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있죠. 그게 금방 돼요.
3: 그렇죠. 투정할 게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네, 뭐 그게 또
1: 뭐 아버지 그 이래 주시옵소서 뭐 이것이 아니고
3: 맞아요.
4: 어리광을 부리시네요.
1: 아버지, 네, 네. 아버지 나 이거 죽을 것 같아. 네, 네. 이름 나한테 왜 얘를 맡겼어요? 나를 뭐하라고 어떡하라고. 그렇죠.
3: 맡겼으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뭐
1: 해주신다며.
3: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해주신다며 왜 이렇게 이러면 나는 어떡하라고.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하면은 벌써 딱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기들이 엄마 바쁘실 테니까 저손 이따 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아기들이 네, 배고프면 그냥 바로 엄마가 지금 뭐 힘든 사정 안 봐주고 앵앵앵 네. 울잖아요. 네. 그럼 엄마가 어쨌든 거 젖을 물리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그거 저한테 원하시는 게 그거였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그래서 큰 애도 그 소리를 하거든요. 엄마 내가 많이 성장한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혜연이가 없었으면은 그냥 살았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게 됐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것도 보게 됐고,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인지 다 알게 됐고, 자기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
4: 혜연이한테 한 통 내셔야 되겠는데요.
1: 아,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무슨 형물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축복이라고 그렇죠. 우리 딸도 얘기하고 우리 사이도. 딸이 하지 않는 대화를 우리 혜연이하고 해요. 어. 혜연이가 뭐 컴퓨터에 무슨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 아무리 바빠도 와서 해주고 다 혜연이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요. 네. 요새 뭐 어떤 정치인이 뭐 무릎을 꿇고 애하고 대화한다듯이 네. 진짜 아, 왜 저렇게밖에 안 되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혜연이의 상황에 맞게끔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대화를 해줘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혜연이가 채연이거든요. 큰애가 채연이가 오빠한테 너무 고맙고 그런 오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손녀가 있는데 손녀가 이제 이모 생일이라고 생일 카드를 줬어요. 그런데 그려줬는데 혜연이가 돈 없다고 그렇게 들여다보더니 던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손녀가 섭섭했던가 봐요. 그런데 그거를 엄마 아빠가 이모가 아프니까 그래도 사랑한다고 그 다음에는 우리 손녀가 나는 이모가 아파도 사랑해요 주님 안에서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보냈고요. 또 우리 혜연이가 이제 잘 외운다 그랬잖아요. 우리 손녀가 하선인데 우리 할렐루야께서 암송왕이에요.
4: 예, 그렇겠죠.
3: 암송왕이 정말
1: 옛날에는 막 하던 우리 큰딸이 네. 아우 이모의 좋은 점을 닮아서 네. 저렇게 암송도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식구들이 아, 뭐 저래 이렇게 하던 그런 네. 비난의 말들 네. 속상한 말들 그리고 아유 막 원망했던 말들이 불평했던 말들이 다 아름답게 변하는 거죠. 혜연이를 보면서 아유 그래 내가 더 잘해야지 네.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발짝 뛴 것도 감사합니다. 옛날에 옆 발짝 뛰어도 안 감사했거든요. 네, 당연한 거지.
3: 네. 지금 근데 그때마다 일기 다 쓰셨다면서요.
1: 네. 네? 86년 4월부터 제가 일기를 써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에서 대표님이 이제 네. 한번 책으로 한번 오시겠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네. 거기다 맡겼거든요.
3: 네. 좋으면 좋겠네요.
1: 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군데서 속을 많이 썩인지만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정말 말썽쟁이에요. 회사 언제 직원이지만은 이제 사람들하고 자꾸 티격태격하고 근데 대표님이 잘 이렇게 우리 왕소영 대표님 자랑해야지 네. 잘해주셔갖고 예. 그래서 연주 직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죠.
4: 자, 그럼 우리 그 복덩이를 한번 모셔볼까요? 예, 복덩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3: 예. 네. 아, 현자에 반가워요. 자기 소개 좀 부탁해. 박혜연 씨.
5: 저는 박혜연이라고 하고요. 저는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3: 아, 예, 예. 작년에 독창회를 했다고 들었어요.
5: 예, 예.
3: 어떻게 마음에 들었어요?
5: 주로 그 바이올린 첼로랑 피아노가 러시아 벨라루시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에 첼로가 없고 있는.
3: 어떻게 마음에 들게 독창했어요?
5: 예,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3: 근데 이렇게 독창에 무대에 쓸 때 예. 어떤 마음으로 쓰는지가 궁금해요.
5: 나중에 오케스트라 협연하고 싶어서요.
3: 오케스트라하고 협연하고 예. 싶고. 그래요.
5: 예.
3: 우리 박혜연 씨에게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5: 하나님은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합니다.
3: 아. 그래요, 그래. 자, 지금까지 우리 어머님이
5: 네.
3: 우리 혜연 씨 돌봐주시느라고
5: 예, 예.
3: 많이 힘쓰셨는데
5: 네.
3: 옆에 계신 우리 어머님께 한 말씀 아, 좀 해주시면.
5: 엄마 100살까지 오래 살아.
3: 예.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두 분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1: 혜연이 기도 제목이
5: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3: 네, 북한을 위해서.
5: 예. 지금 북한이 상황이 지금 안 좋습니다.
3: 네.
5: 김정은이 지금 네. 통일을 안 하겠다고 북한의 조선중앙TV나 북한의 네. 매체에서 네. 선포를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네. 지금 우리나라 언론, 전 세계 언론이 난리 났었습니다.
1: 근데 혜연이가 평양에 가서
3: 네.
1: 우리나라는 이제 장애인에 대한 구별이 돼 있고 네. 복지가 다 이렇게 그렇죠. 다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쪽 이북에 얘가 요새는 머리가 이제 요새 북한에 꽂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거 보면 너무 불쌍하고 그 장애인에 대한 시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발달 장애인들이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못 받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자기가 가서 노래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음악을 전파를 하고 싶다고 그 하나님 찬양하고 또 복음을 가지고 하고 싶다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0: 편안히 가라. 저보고 네. 왜 걱정하니? 여태까지 맡기고 살았다면서 예. 어, 앞으로도 맡기고 살아라. 그래서 얼마나 더 크게 쓰실란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자랑 마음껏 자랑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예예예. 자 오늘 나오셨으니까 우리 그냥 보내드릴 수 없어서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두 분께 말씀 예. 주신다면요.
2: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 아멘.
2: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1: 네, 우리 끝으로 찬양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세종이 버섯 팩당 1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너머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운도 가끔은 준비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행운을 뜻하는 럭키와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를 합쳐 럭키 슈머라는 말까지 생겼는데요. 네잎클로버가 그려진 물건을 사고 복을 부른다는 의미의 개운 굿즈를 곁에 두며 작은 행운을 기대하는 그런 소비를 말합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괜찮을 거야 라는 믿음을 선물하는 방법인 셈이죠.

물론 행운은 물건 하나로 찾아오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작은 상징 하나가 오늘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시작하게 해주는 힘은 있을지도 모르죠. 나와 가족이 건강하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사하기를,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어쩌면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소중한 행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일요일 아침의 첫 곡은 칼 마리아 폰 웨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가운데 사냥꾼의 합창. 그 어떤 즐거움을 사냥의 비하리. 주세페 시노폴리가 주연한 베를린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요즘은 행운도 준비하는 시대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이렇게 작은 행운을 곁에 두려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뭐 네잎클로버가 그려진 소품, 뭐 책상 위에 작은 뭐 부적 하나, 자기만의 부적 이런 것들 말이죠. 뭐 그런 물건들이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오늘도 잘 될 거야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마음, 그런 긍정적인 믿음은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행운은 기다리는 것보다 하루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아보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작은 행운 하나쯤 꼭 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재하 작곡 사랑하기 때문에 곡을 리차드 슈톨츠만의 클라리넷과 빌 더글라스의 신디사이저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테나 프리츠 분달리시 앨범 빈의 노래 빈의 리더 앨범과 함께 하고 있죠. 0591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제일 좋아하는 정우님의 멘트 그대로 계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런가요? 나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일부 끝나고 혹시 광고 나올 때 어디로 다들 도망가실까봐 그대로 계세요 했는데 아 그 말 그 멘트가 좋으셨군요.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진 곡은요 파가니의 칸타빌레 디장조 듣습니다. 파가니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기교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바이올린 작곡가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예쁜 선율도 참 많이 썼어요. 이 곡은 파가니가 기교를 빼고 예쁜 선율로 우리에게 선물을 한 그런 음악이죠. 길샤메 바이올린과 웨란 조조의 기타 연주로 듣습니다.

니콜로 파가니니의 칸타빌레 D장조, 기르샤메 발린 외란젤저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0020번님 사연인데요. 장화를 살까 젤리슈즈를 살까 한참을 고민하다 젤리슈즈를 샀습니다. 신발 젖을 걱정 없이 물이 빠지니 좋긴 한데 발이 편하진 않네요 하셨어요. 네, 그게 편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물이 빠져서 편할, 그게 마음이 편할 뿐 발 자체가 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비 많이 오는 날은 또 마음이 편한 것도 중요하니까 오래 걸을 일만 없으시다면은 또 신으시면 되죠. CBS 마이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8년 가까이 다녔던 회사는 지하철로 30분 거리에 기숙사가 있었다. 서울 시내 1인실 숙소라니. 통근 버스에 식당까지 있으니 한번 살아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이었다. 기숙사에서 보낸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직도 선명히 기억하는 날이 있다. 나는 선천적으로 멀미가 심했다. 특히 급정거를 반복하는 버스나 택시, 배처럼 꿀렁거리며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는 탈 것을 어릴 때부터 싫어했다. 좋고 싫어하는 마음을 넘어 두려움에 가까웠다. 소풍날도 즐겁기보단 걱정이 앞섰고 버스를 타고 2시간 넘게 이동하는 일은 고문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래서 평소에는 통근버스 대신 교통비를 들여가며 지하철로 출근하곤 했다. 그런데 그날은 통근버스 대기줄로 발길이 향했다. 회식 다음 날이라 버스 의자를 젖히고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고 싶었고 성인이 된 후로는 어릴 때만큼 멀미가 심하지 않으니 30-40분쯤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다. 예상과는 달리 그날은 지독한 멀미를 했다. 뜨겁고 텁텁한 히터의 바람, 반복되는 급정거에 금세 속이 울렁거리더니 식은땀이 났다. 당장이라도 내려서 걷고 싶었지만 끝내 내리고 싶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친절하게 불까지 꺼주는 아침 통근 버스를 세워가면서 대부분 선배인 잠든 회사 동료들의 단잠을 깨울 용기가 내게는 없었다.

버스에서 내려서도 사무실로 곧장 올라가지 못했다. 온몸이 땀에 젖은 채 가까운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한참을 회사 밖 벤치에 앉아있다가 결국 출근 시간을 넘기고서야 사무실로 향했다. 돌이켜보면 회사 생활 자체가 그날의 통근 버스와 닮아 있었다. 물론 매 순간이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7년 11개월의 시간을 30분으로 압축해본다면 결국 그날의 버스에서와 비슷하지 않을까? 고백하자면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건축이나 디자인 관련 학과를 희망했지만 주변의 만류로 취업이 잘 된다는 기계공학을 선택했다. 삼수까지 했으니 취업은 빨라야 한다는 조급함도 있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분명히 알았던 탓에 잔잔한 멀미를 계속 느껴왔다. 그러다 몸이 먼저 알아채고 잠깐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던 것이다. 직무와 회사 생활이 체질에 맞지 않음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오래 버텼을까? 왜 그날 버스 안에서 내리겠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됐다. 내리고 싶다는 말을 꺼내려면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타고나게 멀미가 심하지 않더라도 누구든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맞지 않는 흐름에 오래 머물거나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 직면해 어지러워지는 순간들. 잠시 그 상황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고 싶은 마음들. 그런 신호는 일종의 경고와 같아서 결코 그냥 흘려보내선 안 된다. 바람이 부는 벤치에 앉아 자신의 리듬을 회복하는 시간. 가만히 숨을 고르며 어지럼증을 가라앉히는 시간.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시간은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Viva la vida. 인생이여 영원하라. Forte di Quattro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키키와 프랭키 부부의 책 재즈 마인드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 참 공감이 가는 부분, 고개를 끄덕끄덕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이 저자분도 아마 저처럼 달팽이관이 발달해 있나 봐요. 저도 멀미를 잘하는 편이어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 특히 택시 탔을 때 조금 기사님이 운전을 거칠게 하시거나 브레이크를 팍팍 밟고 엑셀레이터를 또 팍팍 밟고 이러면 굉장히 멀미를 잘 하거든요. 근데 그 멀미를 또 비유했네요. 이 회사 생활. 내가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고 그것이 점점 내 인생에 멀미를 나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마음은 괜찮다고 버텨도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도 그런 순간 있잖아요. 이유 없이 지치고 아침이 무겁고 자꾸만 한숨이 나올 때. 물론 현실에서는 쉽게 그만둬버릴 수도, 당장 이렇게 버스에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정말 많이 힘들구나 하는 신호를 받는다면 그거는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바람을 쐬고 나만의 속도를 되찾는 시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멀미가 났을 때 그냥 참지 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정말 몸이 아주아주 괴로워지고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내가 감지한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좀 신뢰를 하더라도 잠깐 세워주세요. 저 내려야 하겠습니다. 하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용기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5746번님 사연인데요. 창문에 매미 한 마리가 창살에 한 시간이나 매달려 있어요. 여름방학이면 할아버지 댁 마당에 있던 감나무들 위해서 얼마나 울어대던지요. 작은 소리에도 날아갈까 손만 흔들며 보고 있답니다. 매미는 시골, 내 어린 날의 친구, 추억이에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참그 매미라는 아이 신기하죠. 어쩌면 그 조그만 게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지. 사실 창살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시끄러워가지고 내쫓고 싶을 텐데, 와, 날아갈까 봐 바라보고 계시니 마음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매미 소리가 좀 시끄럽긴 해도 그게 참 여름 정취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름의 정취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반가운 녀석들이죠. 매미. 자, 이어지는 곡은요. 페르난도 소르의 격려, 위안 가운데 1악장 칸타빌레, 제첫 번째 곡 칸타빌레 듣겠습니다. 로메로스의 기타 연주로 함께 하시죠.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페르난도 소르의 격려 위안 작품으로 34 가운데 첫 번째 곡 칸타빌레를 로스 로메로스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앨범 위너 리더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들으실 곡은 안헨 폰 타라우라는 곡입니다. 이 독일어권에서 가장 사랑받는 민요 가운데 하나예요. 17세기 바로크 시인 시몬 다흐가 실제 인물인 타라우의 안나를 위해 쓴 시에 또 19세기 프리드리히 실히어가 아름다운 선율을 붙이면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됐죠.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렐라이를 쓴 그 작곡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내 삶이고 나의 빛이며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하겠다 이런 변치 않는 사랑의 약속을 담은 그런 노래인데요. 프리츠 분달리시의 맑고 따뜻한 음색이 이 소박한 사랑 노래를 더욱 깊고 아름답게 들려줍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테너 프리츠 본달리시의 앨범 위너 리더 가운데 안켄 폰 타라오 들었습니다. 사실 이 곡은 엄밀히 말하면 위너 리트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예, 또 독일의 작곡가 프리드리히 시처의 음악을 이 앨범에도 같이 수록했네요. 프리츠 본달리시의 노래와 로베트 슈톨츠가 지휘하는 빈 폴크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화려한 사랑 노래가 아니라 이렇게 평생 함께 하겠다라는 정말 진정성 있는 약간 서약 같은 그런 노래라고 들으시면 되는 그런 음악입니다. 7396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만보 걷다 잠시 쉬는 의자 앞 나무의 땅속에서 허물 벗고 날기 위해 올라온 메밀을 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허물만 남기고 날아가 목청 높여 올겠죠 하셨습니다. 오늘은 메미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네요. 역시 때가 때인 만큼. 자, 신청곡까지 함께 보내오셨는데요. 비발디의 사계 여름 신청해 주셨네요. 자, 여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몰토 보내드릴게요. 펠릭스 아이오의 바이올린과 이무지치가 함께 연주하고요. 이 곡은 7396님 외에도 배상진님도 함께 청해 주셨습니다.

비발디의 사계, 여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몰토, 펠릭사의 바이올린 이무지치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7396번님, 배상진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정말 딱일 때 듣네요.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그런 여름을 묘사한 음악인데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팬님의 신청곡입니다. 빅토리아 델로 상헬레스님과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님이 제랄드 무어님 은퇴식에서 로시니 고양이송 코믹하게 부르신 거 신청해봅니다. 이 두 분 서로 사이 안 좋다는 세간의 의심을 이 듀엣으로 단번에 불식시키셨죠 하셨습니다. 아, 또 우리 팬님은 항상 정말 백과사전처럼 모든 음악의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정말 많이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듣던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단 버전이 아닌 신청해주신 이 버전 빅토리아 델 로스앙헬레스와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의 버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로시니의 고양이 이중창 함께 듣습니다.

아, 이 대단한 두 분이 노래를 이렇게 재밌게 부르시다니요. 현장에 있었던 이 청중들의 웃음소리 들으셨죠?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로시니의 고양이 이중창. 이 두 마리의 고양이가 아주 우스꽝스럽게 고양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이중창이죠. 빅토리아 델로 상일레스와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슈바라츠코프의 노래, 그리고 제랄드 무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1부 끝곡은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13번 G장조 회의번호 525 아인의 클라이넨 나흐트 무직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작은 밤 음악이라는 뜻이죠. 사실 밤에 듣기에는 곡이 굉장히 아침스러운데요. 그래도 큰 교향곡이 아니라 작은 현악 합주단의 음악이라서 아마 그렇게 제목 붙인 것 같습니다. 칼 베미 지휘하는 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2부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장사익 작사 작곡 찔레꽃 테너 유채훈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르게이 트로파노프의 바이올린으로 몰도바 보내드렸습니다. 3022번님 사연인데요. 요즘 마음이 아파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몰아붙였는지 모르겠네요. 제 마음에도 햇살이 비춰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요. 마음이 아플 때도 병원 찾아가시는 거 저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응원 드립니다. 잘하셨어요. 병원에서 꼭 치료받으시고 이렇게 또 스스로를 몰아붙여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원인까지 알게 되셨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다독다독 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햇살이 비춰지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음악으로 마음을 살살 달래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어지는 거군요. 토스트의 기도, 프레게라 듣겠습니다.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토스티의 기도 보내드렸습니다. 테나 플라시도 도밍고의 노래로 함께했습니다. 2809번님 사연인데요. 음악을 계속 듣고 있으니 물에서 와인 맛이 나고 마치 궁전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하셨습니다. 이야 이런 표현 어떻게 물에서 와인 맛이 나요. 그만큼 좋으시다는 거죠. 아, 참 표현이 아주 신선하네요. 음악을 정말 사랑해 주셔서 저도 참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브라가의 천사의 세레나데 함께 들을까요? 안드레아스 트리오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브라가의 천사의 세레나데, 안드레아 스트리오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4110번님 사연인데요. 클래식은 졸리다는 선입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선입견일 수도 있고요.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졸린 거는 그만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막 정말 거슬리는 소리 계속 듣고 있으면은 잠 자려다가도 잠이 다 깨잖아요. 근데 이렇게 편안하게 잠이 올 수 있게 된다는 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나저나 다른 얘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경상도에선 졸립다라는 말을 안 한다면서요. 아유 졸려 하면은 다 이상하게 쳐다본대요. 잠 온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인데.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비창 오프스 13 가운데 아름다운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듣겠습니다.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를 함께 하시죠.

루드비히 판 베이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비창 작품 번호 13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매우 느리고 노래하듯이 보내드렸습니다.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2721번님 사연인데요. 남동생과 올케가 엄마 모시고 병원 가려고 왔던 날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크게 틀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올케와 형님 수준 높으시네요. 클래식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 클래식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좋죠. 아니 뭐 클래식 음악 좀 듣는다고 수준 높은 사람 이렇게 대우받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뭐 어떤 음악이 수준이 높고 낮겠어요. 하지만 좋잖아요. 클래식 음악. 여러분도 혼자만 듣지 마시고 주변에 많이 권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꼭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은 편안해지고 또 이렇게 우리 아당님들의 아름다운 사연들로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브람스의 가곡입니다. 사포의 노래 함께 들을게요. 바리톤 제라드 수제의 노래 그리고 달튼 볼드윈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합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가곡 사포의 노래. 아, 3번은 94의 4번 바리톤 제랄 수제의 노래와 달튼 볼드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브람스 하면은 우리가 보통 가곡을 떠올리진 않잖아요. 막 슈베르트 해야지 가곡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 정말 좋은 가곡이 많아요. 묵직하면서 마음 깊이 내려앉는 그런 가곡들. 전 브람스 가곡 참 좋아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드볼작의 현악 4중주 12번 F장조 아메리카 가운데 2악장 렌토 듣겠습니다. 파벨 하스콜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드보르자크의 현악사중주 12번 F장조 오프스 96 아메리카 가운데 2악장 렌토 보내드렸습니다. 파벨 하스콜트스 연주였습니다. 이 드보르자크이 체코 출신의 작곡가인데 굉장히 아주 민족성이 강한 그런 음악들을 많이 썼었는데 이렇게 미국으로 간 이후에 미국 생활을 경험하고서는 또 새로운 음악들 뭐 신세계로부터라든지 현악사중주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또 음악들을 많이 작곡했죠. 작곡가의 어떤 그런 인생이란 게 뭐 멀리 이주를 가거나 아니면 어떤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음악의 풍이 또 달라지고 새로운 음악들을 쓰고 참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임지윤님의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듣기만 하다가 처음 보냅니다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청곡 한번 보내시면 그 다음에 아마 중독되셔서 계속 보내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마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쇼팽의 유작 녹턴 20번 C샵 단조 듣겠습니다. 랑랑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쇼팽의 녹턴 20번 C샵 단조 임지윤님의 신청곡이었고요. 랑랑의 피아노로 함께했습니다. 쓰여진 시기는 우리가 자주 듣는 녹턴 1번, 2번, 9회, 작품 9회 1, 2번과 비슷한 시기 20살쯤에 쓰여진 곡인데요. 발표가 안 됐다가 쇼팽 사후에 발표가 된 유작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스티븐 포스터의 꿈길에서 뷰티풀 드리머 보내드리겠습니다. 몰몬 테바너클 콰이어의 연주입니다.

스티븐 포스터의 꿈길에서 뷰티풀 드리머, 몰몬 테버너클 콰이어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가운데 리비아모 리비아노 축배이 노래 마시자 마시자 보내드릴게요.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와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그가 함께 노래하고요.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끝곡이에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훈이었고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백세로TV, 백세로인솔의 김태승 대표입니다. 네, 오늘의 강연 주제는 스몰토크와 다중지능의 이해라고 잡았습니다. 다중지능이란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죠? 1983년도에 하버드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이 저서 정신의 구조,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하면서 다중지능 이론을 창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중지능은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중지능은 대인관계 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대인관계, 그리고 논리수학 지능이라는 것이 있고, 또 신체운동 지능, 또 음악 지능, 또 자기이해 지능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화면을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이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은 발달심리학자세요. 발달심리학자이면서 시험 성적의 결과만 가지고는 재능을 잴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화면에서 지금 제가 색깔을 달리 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해놨어요. 이 지능을 8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지능을 어떻게 검사를 하냐 하면요. 지문을 가지고 합니다. 지문. 지문을 엄지 검지만 가지고 지문을 하는 간단 지문 검사가 있고요. 열 손가락을 다 지문을 찍어서 지문의 어떤 모양들을 보고 통계치를 분석해가면서 하는 지능, 이 다중지능 평가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그 체조를 잘하는 나라가 러시아잖아요. 뭐 코마네치 선수를 비롯해서 유명한 체조 선수들이 많은데 그 이 다중지능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 체조 선수를 이렇게 뽑을 때요. 그 면접 시험을 하는 거죠. 근데 선수는 물론이고 그 선수의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님들까지 오시게 해서 그 어머니 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지문을 다 봤다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지문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 유전자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다중지능에서는 주기질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기질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근데 기질이 안 바뀝니다. 제가 한 40대까지는요 상대방의 기질이나 성격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었죠. 제 스스로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절대 안 바뀝니다. 그것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전자 DNA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약 13주 정도 됐을 때 지문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자에 따라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데 21주 되어야 지문이 완성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태아에서 완성된 그 지문이 우리가 태어나서도 또 청소년이 되어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지문은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팁은 뭐냐면요. 제가 강연에서 가끔 인용을 하는데요. 강호동 선수는 대표적인 씨름 선수잖아요. 강호동 선수의 그 주기질에는 씨름에 대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뭐 피겨스케이팅을 하는 김연아 선수처럼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체조 선수로 혹은 씨름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능이나 주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기능을 또 지능 이런 기능들을 주기질을 미리 발견해서 부모님과 소통하면서 스몰토크하면서 이 아이가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칭하고 가이드를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 다중지능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다중지능의 영역들을 한번 볼 텐데요. 이 정신 영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해인데요. 헬렌 켈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란 그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를 좋아하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가 친구에게 구해야 할 것은 행위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이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해. 친구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중지능에 있어서는 내 자신,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자기 이해 지능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나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 다중지능을 공부하면서 저의 지문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창의성과 접목시키는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요. 모방성 창의력이란 말이 나옵니다. 모방성 창의력.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모방해 가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모방성 창의력의 그 지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제가 나왔더라고요. 창의성 창의력도 좋게 나왔지만. 그리고 거기서 이 스몰 토크와 관련된 언어에 대한 것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좌뇌, 우뇌가 있잖아요. 이 좌뇌는 오른쪽을 컨트롤하게 되고 우뇌는 왼쪽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언어 영역은 LAD 기능이라서 좌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언어에 대한 능력이 있거나 외국어에 소질이 있는 친구는 좌뇌가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태어나면서 지문을 프린트했을 때 미리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내일.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지 모른다라는 건데 이 지문은 어떤 통계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빅데이터의 그 통계를 분석해서 그 지문의 영역에 넣고 분류하고 적성을 평가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중지능이라는 것은 상당히 유익하다, 유용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는 지능이 있고요. 그리고 논리수학 지능이나 공간지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신체 운동 지능이 상당히 높죠. 이것은 체감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음악적인 지능이 높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음악적 지능은 언어 지능과 밀집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것은 청각인데 제가 외국어를 하다 보니까 외국어를 저한테 배우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요. 특히 중국어 같은 경우에 한 친구는 음악을 상당히 잘해요. 노래도 잘하고 한 친구는 노래가 약간 좀 딸려요. 이 노래를 잘하고 청각이 발달한 친구가 더 잘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어는 성조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게 사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음가를 기억해서 그대로 흉내내는 학생들이 언어의 그 습득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시각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자연탐구 지능 영역까지 들어갑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스트레스라는 걸 받게 됩니다. 나의 경쟁 상대는 타인이 아니라 나, 유일한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어제의 오늘과 일주일 전에 나와 또 한 달 전에 나와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나와 나를 비교했을 때는요. 분명한 건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낫잖아요. 그리고 오늘 열심히 노력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행복해진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과 오늘부터는 굿TV 시청자 여러분, 특히 오세 고감을 애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오늘부터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면요. 열등 비교를 하게 된단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못하다 이런 비교를 하지 말고 어제의 나, 또 일주일 전에 나, 2주일 전에 나와 이렇게 비교를 하면 성장해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빈 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진정한 스몰 토크는 소리 없이 강한 겁니다. 이 스몰 토크는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부드러움이 결국은 강함을 이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요, 힘들 때요, 그 얘기를 오픈해야 됩니다. 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요즘에 장사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아요. 라는 걸 오픈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오픈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대화하고 소통하면 좋습니다. 스몰 토크는요. 약 70%가 몸짓이에요. 바디랭귀지입니다. 몸으로 얘기하고 몸으로 웃고 또 이야기를 잘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은 상당히 좋아요. 재밌어요.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이야기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얼굴, 내 얼굴은 내 얼굴을 바라봐주는 분의 거다라고 말했잖아요. 소유권이 제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내 얼굴은 나를 바라봐주는 분의 거다. 그래서 내 얼굴이지만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얼굴은요. 파티의 초청장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름다운 얼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무역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용장 아시잖아요. Letter of Credit. 신용장이 LC라고 하잖아요. LC를 열어야 수출이 되는 것처럼 아름다운 마음은 아름다운 얼굴보다 더 상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얼굴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름다운 얼굴은 초청장.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은 LC, 신용장이다. 그리고요, 우리의 두뇌는 계속 변화가 됩니다. 타고나는,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나는 이런 유전자, 주기질, 이런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목표를 잘 세우고 또 시작을 잘하고 그것을 끈기를 가지고 유지할 때요. 전문적으로는 이제 습관을 관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목표를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가겠죠. 마치 등대가 있으면 그 등대를 바라보고 방향을 가듯이.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습관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가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Habit is second nature. 이런 말도 있어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거 못 바꿉니다. 우리 몸에 특히 이렇게 각인되어져 있는 그런 습관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요. 그거 상당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만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터치하셔야 바뀝니다. 잘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막 애를 쓰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데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다름, 차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싸울 일도 없고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논쟁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상대방의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또 대화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요. 이 대화를 할 때, 스몰 토크 할 때는요. 이 저는 아하 기법이라고 쓰는데요. 아하, 오, 와우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하라는 건요. 그거죠. 아하, 유레카, 뭔가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감동할 때, 아, 와우 이런 말 하잖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네 명의 선생님을 항상 모시고 다녀요. 같이 다녀요. 네 명의 선생님 누구냐? 그걸 저는 사감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사감 선생님. 뭐 비사감과 러브레타의 사감 선생님이 아니라요. 사감 선생님은 감사와 감동과 감탄과 감격입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 이 선생님을 모시고 다닌다면 늘 감사하게 되고요. 또 작은 일이지만 감동하게 되고요. 또 상대방의 어떤 깊은 마음을 느꼈을 때 감탄하게 되고요. 감탄의 더 상위 버전이 감격입니다. 감격에 눈물을 흘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감 선생님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아하 기법에서는 아하에서는 재미와 어떤 하나의 그 프레임, 틀과 생각의 어떤 변화, 체인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습의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세 가지 정도 이상의 장점들을 타고난다고 합니다. 그것이 다중지능에서도 주기질로 나타났는데요. 저는 이번에 다중지능을 공부하면서 저의 장점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됐어요. 저의 동생은 뮤지션이라 이런 노래도 잘하고 작곡도 잘하는데 저는 노래, 뭐 성가대는 했지만 노래를 잘한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가수들은 어떻게 노래를 잘할까 그 생각만 했는데 그것이 스몰 토크와 스피치를 학습하는 것과 원리가 같더라고요. Repeat and repeat. 반복하면 잘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노래도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잘하시는 분으로부터 코칭을 받고 레슨을 받으면 좋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습 능력을 나의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학습의 효과가 달라지듯이 학습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로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가슴 속이 뭉클해서 뭔가 배우고 싶어질 때 그때의 그 성과도 더욱더 상승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좀 이슈잖아요. 오징어 게임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이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확률 게임인데 이 우리가 게임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이 특히 자녀분들이 게임할 때 뭐 중독 이런 상태 말고요. 뭔가 집중하잖아요. 얘야 밥 먹어라 이래도 그 듣지 못하고 빠지잖아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 아이에 있어서는 그 게임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재미가 있다는 건 매우 행복한 거죠. fun이라는 건 매우 행복합니다. 그러나 fun과 다른 개념의 joy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런 게임들이 우리에게 어떤 행복과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그 joy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과는 좀 차원이 다른, 클래스가 다른 그런 즐거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을 게임처럼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구TV를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그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즐거울 수도 있고요. 또 불행할 수도 있지만 그 불행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요 무엇을 줄까요? 네, 잠을 주십니다. 잠. 그래서 충분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운동해야 됩니다.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운동하고 걷다 보면 또 이제 좀 피곤하게 되잖아요, 몸이. 그래서 또 숙면을 취한다는 거죠.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것보다 괴로운 게 없습니다. 잠을 못 자게 하면서 하면 상당히 예민해지고 또 정신이 뭐 불편하게 될 만큼 되는데요. 잠을 충분하게 자는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해야 됩니다.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걷는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걷는다 하면서도 걷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즘같이 추울 때는 계단 타기 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계단 오르내릴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재미를 느낄 때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깁니다. 재미를 느낀다는 건 아주 좋은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고 현재에 충실할 때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그런 물질이 나옵니다.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은 다중진을 공부하면서 이제 해마가 우리 뇌의 해마가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시청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뭔가 새로운 분야를 학습하고 재미를 느끼고 열심히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원천이 되고 어떤 비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멘토가 누구인가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열등감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렇습니다. 자존감이라는 말이 있고요. 자존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존심이 유난히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열등감이 강한 분들이에요. 열등감이 많은 분들이 자존심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세웠다. 이게 내 자존심이 이게 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적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분과 다투거나 논쟁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큰 싸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존심보다는 자존감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이 생기면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게 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소망을 뺏어가는 것이, 빼앗아가는 것이 열등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탄소 아시죠? 탄소는 C잖아요. C. 이 원자가, 탄소라는 C라는 원자가 무엇과 만나느냐, 무엇과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흑연도 되고요. 또 다이아몬드도 됩니다. 우리가 열등감과 결합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과 결합할 때 우리가 독수리가 비상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의 날개 치면서 올라가는, 우리가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인가요? 이렇게 나오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요.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봄의 기적, see라는 말을 꼭 명심하시고요. 사랑의 시작은 바라봄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과 역경 또한 충분히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기 표현력이고 현대의 경영이나 관리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커뮤니케이션 능력, 스피치 능력, 스몰토크 능력,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야기를 할 때요, 스몰토크의 기술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알기 쉽게 말하는 것,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긴 이야기를 짧게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 짧은 이야기를 했지만 인상이 깊게 상대방의 가슴 속에 가슴을 울리는 말, 상대방의 마음 속 비석, 신비에 새기는 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스몰토크의 기술인 거죠. 인상 깊게 표현하는 거죠. 스몰토크에 대한 내용을 쭉 이제 살펴보시면서 오늘 강연을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셨죠? 지난번 강연에서도 이 스몰토크는 노래와 시다라고 정의했고 시와 노래, 오늘은 스몰토크와 다중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알기 쉽게 단문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자기 이해를 하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나의 장점들을 미리미리 찾아서 발굴하는 거죠. 저는 그래요. 제가 잘 못하는 거, 제가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보고 계속 집중해서 노력하는 거죠. 스몰 토크는 간단할수록 좋고요. 인디안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요.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말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말에서 내려서 뒤를 한번 돌아봅니다. 아, 내가 너무 빨리 달려서 나의 영혼이 나를 쫓아오지 않는 건 아닐까? 나의 영혼이 뒤에 있는 건 아닐까? 한번 돌아본다는 거죠. 영어 속담에도요. Hindsight is always 20/20 이런 말이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시력이 2.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가끔은 뒤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이 읽어야 되고요. 적자생존이란 말이 있잖아요.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우스갯소리지만 인상적인 말은 기록하고 기억을 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적고 필사하고 기억하고 외운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써보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해 놓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 상대에게 어떤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상대에게 생명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만 보더라도 상당히 달라지잖아요. 상대방의 이야기가 상대방의 태도가 나를 경청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만방자한 자세보다는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구에게 평생 기억할 만한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강력한 스피치가 또 있을까라고 비카스 징그라니 이야기한 거죠. 누군가에게 평생 기억하게 되는 잊혀지지 않는 그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피치는 생각이고 연습이고 훈련이고 능력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몰 토크와 다중지능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한 스피치는 생각이고 연습인데 우리가 그냥 하면 됩니다. Just do it. 그냥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나바쿤다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냥 묵묵히 최선을 다할 때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서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이 없이는 얻는 게 없잖아요. No pain, no gain. 그리고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질문에 좋은 질문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더 좋은 질문을 던지고요. 그 결과 더 좋은 대답을 얻는다라고 앤서니 라빈스도 얘기했죠. 좋은 질문, 열린 질문을 하시기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내 삶의 찬양 이성훈입니다. 이번 주 정말 많이 더우셨죠? 미 동부에는 며칠째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달궈진 도로는 해가 져도 쉽게 식지 않고 에어컨 바람이 닿는 실내에 있어도 마음까지 시원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초복이었죠. 삼계탕 좀 드셨나요?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며 따뜻한 저녁 한끼를 준비하는 손길도 있었고 멀리 계시는 부모님 생각에 안부 문자를 드린 분도 계셨을 겁니다. 가끔 저녁 하늘 올려다보신 적 있으세요? 낮에는 그렇게 뜨겁던 하늘이 저녁이 되면 노을이 지며 그 열기가 누그러지죠. 그렇게 노을처럼 급했던 하루도 저물어가면서 그 노을을 바라보면 아, 우리의 삶도 참 저렇구나. 지금은 너무 뜨거워 견디기 어려운 시간처럼 보일지 몰라도 저 노을처럼 언젠간 그 열기도 식고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이번 주말이면 월드컵도 벌써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달여 넘게 세계인의 마음을 뛰게 했던 그 시간도 이렇게 끝을 향해 가네요. 그 선수들 정말 그 한 경기 한 경기를 위해 평생을 준비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경기를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는지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요. 오늘 내 삶의 찬양에서는 그 보이지 않는 시간,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성경민 목사 김정희 사모의 음성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의 식물 생태학자 아키라 미야와키 박사의 실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그는 평생 숲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불에 타버린 땅, 공장으로 훼손된 땅, 사람들이 더 이상 숲이 살아날 수 없다고 말하는 곳, 그는 평생 그런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먼저 흙을 살폈습니다. 오래전 그 땅에 어떤 나무가 살고 있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묘목들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거의 변하는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라고 생각했죠. 숲은 보이지도 않았고 나무는 크게 자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땅속에서는 뿌리가 자라고 있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이 생명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숲이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새들이 찾아왔고 곤충들이 돌아왔고 메말랐던 땅이 다시 푸르게 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그의 방법으로 숲을 되살렸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만을 보고 감탄했지만 그는 늘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숲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숲은 서두르지 않는다. 참 마음에 오래 남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도 자기의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봄을 건너뛰고 여름이 오지 않는 것처럼요. 또 씨앗이 심어진 다음 날 열매를 맺지도 않죠. 모든 것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조급해집니다. 기도해도 그대로고 애써도 그대로인 것 같은 날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혹시 너무 빨리 답을 얻으려고 하나님보다 우리의 시계를 더 자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폭염이 이어지는 한여름입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여름이 있어야 가을의 열매도 익어가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오늘도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은 언젠가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한부영과 러빔의 연주와 음성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숲 이야기를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이야기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숲은 자라는 소리를 내지 않죠. 꽃도 피어나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우리는 꽃이 피었고 계절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따뜻한 이야기와 찬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늘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찬양, 저는 찬양지기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세종이 버섯 팩당 1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넘어

0: 시안 어묵, 게당 3불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게당 4불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Bible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0: 제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1: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0: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1: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이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0: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순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1: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0: 제36장.
1: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0: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2: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0: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3: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0: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축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을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다섯 받침은 노시였더라.

제 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일곱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제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롯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롯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을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무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흰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흰규빗이라. 무늬 쪽의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열다섯 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의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폐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스무 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기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스물아홉 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롯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재단과 놋그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새송이 버섯 팩당 1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너머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0.

한국은 전형적인 괴로운 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한국은 고각성 스트레스 사회라는 건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나쁜 습관이 만들어지면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나쁜 습관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나쁜 습관들은 스트레스가 심하면 그 즉시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 요즘 스트레스가 좀 과하다. 이런 날에는 습관이랑 싸우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각자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죠. 저도 얼마 전... 네, 아, 저는 그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질문 이거죠. 그러니까 나쁜 혹은 고질적인 습관, 나쁜 습관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내 나쁜 습관 때문에 고생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심지어 제가 참여했던 어떤 대기업의 면접에서 너무 긴장을 하시니까 그분의 나쁜 습관이 나왔는데 그분 면접 내내 코흡이 셨어요. 네, 코흡이 셨어요. 예. 네. 근데 이거를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 상황이죠. 예.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은 자기 나쁜 습관을 다 보여줍니다. 육체적인 어떤 조건이 지쳐 있는데 스트레스가 계속 가중된 분들은 제가 한번 카운팅을 해보고 제가 거의 10년 넘게 이 비율을 연구해 봤는데 10명 중에 3분이 들어오자마자 다리를 꼬으세요. 예, 이게 이분들 습관이에요. 예, 나가서도 자기가 다리 꼬았다는 사실을 기억 못 하십니다. 예, 10명 중에 2분은 들어오시자마자 턱을 긁고 자기가 면접을 진행해요. 예, 예, 이게 이분들 습관이에요. 10명 중에 한 분은 나가면서 불을 끄고 나가십니다. 예, 예. 이게 이분들의 습관이에요. 예, 예. 그래서 11월 늦은 오후에 면접위원 세 분을 어두운 암흑 속에 빠뜨려 놓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나쁜 습관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나쁜 습관들은 우리가 스트레스가 심하면 예, 스트레스가 심하면 그 즉시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을 우리는 없애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한국에서 사시는 한 스트레스를 피하실 방법은 없어요. 예, 제가 이제 가끔 한일 비교문화 심리학회에서 일본은 전형적인 외로운 사회, 한국은 전형적인 괴로운 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외롭다는 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는 고통이 큰 거고요. 괴롭다는 건 만나기 싫은 사람을 계속 만나 돌아버리는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이해를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민망한데 후자가 스트레스에 조금 더 가깝죠. 그런데 어찌됐던 이 얘기는 뭐냐? 한국은 고각성 스트레스 사회라는 건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내 나쁜 습관 때문에 고생하시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 이유는 그게 나쁜 습관은 대부분의 문화에 가지고 사는 분들이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나쁜 습관이 만들어지면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실제로 이런 걸 연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와 습관의 관련성에 관한 세계적인 전문가 중에 그 미국 남가주 대학 USC라고 하죠. 이 남가주 대학의 웬디 우드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정말 재밌는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한 연구에서 대학생 실험 참가자들한테 자기의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열거해 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습관의 강도라는 게 또 있겠죠. 어떤 습관은 정말 웬만하면 늘 나와요. 근데 어떤 습관은 그렇게까지 강한 습관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나쁜 습관과 그 사람의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강한 습관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학생들한테 총 4주 동안 실험을 한 거예요. 첫 2주 동안은 중간고사 기간이었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간에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 시험 때는 되게 재밌게도 바둑 채널도 재밌고요. 네네. 낚시 채널도 익사이팅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나의 뇌가 자꾸 이 상황이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경험 우리가 다 하지요. 그런데 초반 2주는 그러니까 첫 2주는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이겠죠. 그런데 후반 2주는 4주 동안 실험하니까요. 상대적으로 중간고사가 끝났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차피 성적은 예, 8주 후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시간이었죠. 이 두 종류의 2주, 스트레스가 많은 그리고 후반전 스트레스가 적은 이런 경우에 그 습관을 다 행동을 기록을 한 겁니다. 네. 시험 때 나쁜 습관, 특히 다리 꼬고 또 상대방만 끊고 그다음에 경청하지 않고 심지어는 막 아무데나 침 뱉거나 쓰레기 버리는 모든 종류의 나쁜 습관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긍정적인 습관도 그때 다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요. 습관을 발현하는 순간들이에요. 예. 이 연구자들이 얼마나 경악할 만한 수준의 짓궂은 사람이었냐면 그러면 이게 중간고사라고 하는 특정한 시점이 만들어내는 스트레스일지도 모르니 아예 진짜 스트레스를 유발시켜보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오른손 쓰시는 분은 평생 아니 그러니까 이 4주 동안 묶어놓고 왼손만 쓰게 한 거예요. 왼손만. 글씨도 왼손으로 써야 되고요. 예. 컴퓨터도 왼손으로 켜야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도 왼손으로만 써야 됩니다. 이거 스트레스 받겠죠. 이렇게 실험적으로 유발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관찰되더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상황을 바꿔보자. 이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차라리 나의 습관 중에 무엇이 좋은 게 있었지? 라고 하면서 그걸 강화시키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항상 믿고 있는 저희들만의 신념, 물론 그게 틀리더라도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이 그거이기 때문에 집중하는, 주목하는 사실이 있죠. 성격보다 상황이다. 기질보다 상황이다.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은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순간적으로 증가시키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상황의 힘은 굉장히 위대하다는 거예요. 1990년대의 한 실험이니까 고정관념을 사용한 실험이라는 걸 꼭 생각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의 고정관념, 좀 구식 고정관념이지만 수학시험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을 때 누가 더 수학시험 점수가 잘 나올까요? 네, 이게 고정관념이었죠. 예전에, 그렇죠? 네. 지금은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고정관념이지만 자 그렇다면 전통적인 미국의 유럽 출신 백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혹은 아시아계 출신 미국인. 자기의 인종이 유럽 계열 혹은 아시아 계열. 보통 수학은 누가 더 잘한다고 고정관념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시아 계열이죠. 네.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재밌는 고정관념을 상황적으로 유발하는 실험을 한 거예요. 저희는 무슨 실험적 조치를 해야 같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 점수가 달라지는가를 보는 상황을 설계하는 그런 심리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창의적 인재라는 표현도 잘 쓰지 않아요. 자기를 창의적으로 만드는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만 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창의적인 일을 많이 하겠죠.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 요즘 스트레스가 좀 과하다. 이런 날에는 습관이랑 싸우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럴 때는 내 좋은 습관 중에 뭐가 있더라? 라고 하면서 그걸 하시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각자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것 있죠. 저도 얼마 전부터 잊지 않고 꼭 새로운 습관 하나를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탈모약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제를 먹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나의 건강과 그 다음에 건강한 또 매력적인 외모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는 저의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이렇게 엉망진창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습관을 못 만들까? 네, 첫 번째 상황은 제가 그때 새로 나온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건 언제 시작해야 될까요? 저의 자아의 의지력이 의지를 가지고 이 습관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내 의지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되는 순간을 찾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고 바로 if, then, when 룰을 사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인지심리학자들이 참으로 많이 검증을 했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맞는 겁니다. 저는 아예 이렇게 얘기해요. 육하 원칙이 들어가지 않는 건 습관을 못 만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작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 오고 8시 알람이 울리면 그때 영양제를 복용하고 탈모제를 바른다. If, then, when.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언제 그걸 한다면 그 다음에 그걸 한다. If, then, when이 다 들어가면 우리 뇌는 그걸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하고 나면 그거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조치들을 취하면 나의 뇌를 좋은 상황에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좋은 습관 만드는 방법이 있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 했던 실험이었다고 기억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날도 있죠. 살짝 기분 좀 그런 날. 아주 기분이 나쁘거나 괴롭진 않지만 좀 그런 날. 세상에 날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그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if, then, when을 기초한 습관을 시작하면 가장 성공적으로 나의 좋은 습관으로 장착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 말고 살짝 받는 날, 살짝 우울한 날, 약간 침울한 날은 오히려 더 좋은 습관을 만들기에 좋은 출발점이 되는 날일까요? 바로 기분이 좋은 날은 변화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어떤 회사의 영양제를 한번 가져와서 식탁 위에 올려놨는데 저희 집 딸이 바라던 대학 입시에 성공해서 그 대학에 붙고 잔치를 하고 집안 잔치죠. 그냥 파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을 즐기는 2주 동안 한 번도 그 영양제를 먹지 않았다는 사실. 왜? 저는 새로운 변화를 원치 않았습니다. 좋고 기쁜 날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2주 후에 저의 첫째 딸이, 둘째, 대입에 성공한 첫 둘째 딸 말고 첫째 딸이 알바하다가 살짝 속상한 일이 있다고 저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그렇게 대단히 큰 비극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또래에 이상한 아저씨가 와서 불친절하게 대화를 하고 가서 이런 뭐 그런 놈들이 다 있어 라는 정도. 이런 건 3시간 정도 지나면 살짝 완화된 수준으로 기분을 나쁘게 하죠. 제가 그제서야 새로 2주 전에 구입한 영양제를 돌리면서 먹기 시작하죠. 이걸 인지심리학자 아트 마크먼 교수는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닌 날도 쓸모가 있다. 아주 힘들고 지친 날에는 그냥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습관을 다시 한번 꺼내서 실행해보는 날이지만 아주 비극적인 날은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날이지만 약간 안 좋은 날의 쓸모가 의외로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날 if then when 룰을 사용해서 당신이 평상시에 기록해놨던 생각해놨던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시라. 그날이 당신을 위해 10년 20년 쌓이면 정말 정말 중요하게 되는 그런 첫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요, 나쁜 습관을 잘 관리하고 좋은 습관을 만들면서 위대한 결과를 만듭니다.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그래서 대단한 의지력이나 엄청난 결심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결과들은 오히려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조정래 작가님은 너무 오랫동안 길게 무명이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면 원고지 30매를 한번 써보자 라고 하셨는데 신기하게도 그게 꾸역꾸역 계속 써지시더래요. 그리고 그 조정래 작가님은 긴 시간 동안 매일 30매의 원고를 쓰시면서 드디어 태백산매, 한강 같은 작품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필력을 가지게 되셨죠. 저는 이걸 따라해봤어요.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저는
원고지 3매 정도 쓸 수 있는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지 3매를 매일매일 별로 기분이 안 좋았던 날 시작해서 저녁에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수다를 아내와 떨고 난 다음에 이 3매를 쓰기 시작한 거를 201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년째 하고 있죠. 저는 조정래 작가님의 30매를 쓸 수 있는 그릇은 안 되는 10분의 1의 3매를 쓸 수 있는 그릇이지만 저 역시도 이 3매를 계속해서 쓸 수 있으니 그걸 쌓아가면서 딱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웬만한 글들을 쓸 수 있는 그 반열에까지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는 무언가 새로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습관은 그래도 뭐가 있지? 그걸 한번 꺼내보시는 날로 삼으시면 어떨까요? 우리 인간은 그리고 타고난 기질 못지않게 내가 갈고 닦은 기량 못지않게 의외로 상황의 힘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f, then, when, 언제,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행동을 해보자 라고 기분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는 날 한번 시작해보신다면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보다는 좀 줄여서 해야 되는 게 오히려 낫다면 기꺼이 그렇게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셨는데도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셨을 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적당하게 자책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자책하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지혜롭게 자책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나는 왜 이런 것도 못할까? 이건 바보 같은 자책이에요. 자기 이름을 먼저 한번 부르시죠. 경희라, 너는 왜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시점과 상황을 아직도 못 찾고 있는 거야? 혹은 경희라, 너는 왜 너에게 맞는 상황적 단서를 아직도 기록해 놓지 않은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 사람의 기자의 입장이나 관찰자의 입장에서 한 번씩 돌아보는 그런 화법을 내 스스로에게 해보시잖아요. 인지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은 훨씬 더 실패도 좋은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은 논문을 쓸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나는 집에서는 절대 논문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지. 오후 2시부터는 바보가 돼. 저는 연구실에서 오전에만 논문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신문 칼럼은 어떻게 이렇게 잘 쓰세요? 저는요. 연구실에서는 죽어도 칼럼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기하게도 일요일 저녁 6시 제 아내와 저녁을 먹고 그리고 나머지 1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난 다음엔 그러면 신문사에 보낼 칼럼이 잘 써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상황적 단서들을 많이 알고 있는지를 한번 기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하시면 실패하고 안 되는 것도 자책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위한 좋은 기록이 된다. 라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의 얘기가 한 번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hurch.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만 하는 바로 그 교회. 지금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고 찾으시는 교회. 온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연합니다.
1: 안녕하세요. 와싱턴 비전교회 성기는 김찬영 목사입니다.
0: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 한평생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 사역에 헌신해 오신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도 김찬영 목사님과 함께하는데요. 목사님께서 오늘 모시고 오신 또 귀한 목사님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1: 네, 오늘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메일랜드 한인교회협의회 회장님으로 섬기셨던 귀한 목사님이시고요. 또 지금은 성령의 불꽃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스프링필드, 메일랜드 스프링필드에서 목회하시는데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선교 쪽에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우리 유재유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0: 성령의 불꽃 연합 감리교회 유재유 목사님이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2: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지면은 아니지만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게 생각합니다.
0: 네, 목사님께서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얼굴에 웃음이
2: 감사합니다.
0: 항상 머금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목사님의 그 환한 미소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잘 전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어떤 얘기를 꺼내주실지 궁금한데요. 목사님께서 직접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2: 예, 저는 한인 2세가 아니고 1세로서 여기에 와서 이제 정착을 했는데요.
1: 네.
2: 제가 자란 시절이 그 제가 고향이 강원도 철원 수목지구가 돼서
0: 네.
2: 제가 60년대에 이제 그 학교를 초등학교를 이제 후반에 들어가 다니다 보니까 그 무슨 일이 있었냐 수목지구가 되니까 너무도 어려웠어요.
0: 네.
2: 그래서 먹는 것도 그렇고.
1: 네. 네.
2: 저희 집안은 그나마 이제 아버지가 공직에 있다가 은퇴를 하시고 해서 좀 먹는 거는 괜찮았는데 그러나 주변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0: 네.
2: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이라기보다는 생존에 대해서 좀 이렇게 피부로 느낄 정도로 그러한 그 이 환경 속에 자라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돌이켜 보면 그 대학을 제가 시골서 이제 가게 됐는데 전공을 항해학을 했어요. 내비게이션.
0: 네.
1: 항해학. 수산대학교를 네. 졸업하셨죠.
2: 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가니까 뭐 벙찌죠. 왜냐하면 그 시골서 그 대학을 가니까 그 4년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음식이 다르더라고요.
0: 아.
2: 네, 저희들이 네. 먹던 감자 이런 게 아니고 네. 쌀, 그다음에 해산물
1: 네.
2: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근데 이제 그런 세계뿐만 아니고, 4학년 그 4년제의 어떤 그 군계통의 학교를 다니니까, 이 체계라는 게 시스템이 뭐라는 걸 배우게 되고,
0: 네.
2: 그래서 아, 이게 자본주의에서 태어난 이 인생이 살맛 나는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했어요.
0: 네.
2: 왜냐하면 예수가 없으니까,
1: 네.
2: 뭐 술, 뭐 거기에 따르는 것들, 뭐 서로에도 다 그렇게 노는 사람들이니까,
1: 네. 네. 네.
2: 노는 게 재미있더라고, 진짜.
1: 그리고 네. 목사님이 또 ROTC 네. 하셨잖아요.
2: 네, 4년. 네. 네. 육군은 2년인데 해군은 4년 ROTC예요.
1: 네,
2: 1, 2, 3, 4년 교육을 받거든요.
1: 네.
2: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학 생활을 흔히 세속적인 기준으로 방탕하게 지내다가
1: 네.
2: 근데도 그게 내 세상인 줄 알고 나는 참 신이 났어요.
1: 네.
2: 그런데 군에 갔더니 그 해군 부인회에서 전도를 다니는데
0: 네.
2: 꼭 주말이면 군부대로 오는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또 이제 위에 연관 장교들이 야, 그 유중이 이거 저 오늘 그 전도부인 들어오는데 참여해라 이렇게 하고
1: 네.
2: 하는데 근데 되게 부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유중이 당신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0: 네.
2: 난 예수 없이도 살 것 같은데 왜 예수를 저렇게 믿으라 그러나.
1: 네. 네.
2: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제가 그 1년간 고속정을 타고 1년간은 육상근무를 하는데 해군 그 교육단 거기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마라톤으로 나갔어요.
0: 네.
2: 근데 그 제가 쓰러져가지고 의식을 잃은 거예요, 거기서. 흔히 얘기하는 그 아예 레이너 베리나 하스피털 그 병원에
0: 네.
2: 누웠는데 이게 병명이 일주, 이주가 되면 나타나야, 병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뭐 원인도 모르고 그냥 넘어지시네요.
2: 예, 그 쓰러진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저는 뭐 그때만 해도 체중 키 1m 75에다가 그 체중 73kg.
1: 완전
2: 체중. 예, 그리고 이제 그 초급 장교로서 네. 야 이게 대한민국의 나 같은 스탠다드거든 이런 그 과시를 하고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네. 네.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런 일도 있구나. 그게 22세거든요. 22이거든요.
1: 22살 때
0: 네.
1: 한창 젊은
2: 네, 젊고 지멋대로 살려고 하던 그 시절이죠. 근데 이제 그 부인에서 와가지고 유중이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 안 믿어서 그렇다고 내가 그러니까 제가 소리를 버럭 치면서 당신들 지금 나 약 올리냐고
0: 나 지금 화가 나셨을 네, 것 같아요.
2: 나 지금 일주일 후에 퇴원해서 다시 계급장 달고 군에서는 그 병원서는 계급장을 뻘건 계급장을 달게 해요.
1: 네. 네,
2: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는 그 과정이었어요.
1: 네.
2: 어느 날 그들이 전해준 축복음을 읽는데 마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인데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맨 처음에는요 뭐 이런 얘기가 나 있나 그랬어요.
0: 네.
2: 아, 당신이 뭔데 내가 당신을 떠나면 못하냐.
1: 네.
2: 지금까지 이렇게 21세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는 꿈이 있는데 근데 계속 병명은 나타나지 않고요. 그래서 저를 수도통합병원으로 군부대에서 옮겼어요. 진해에서.
1: 네. 네.
2: 그러니까 이게 장교니까 가능하지 일반 병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거기서 그냥 끝냈을 텐데 결국에는 제가 수도통합병원에 와서 손을 들었어요. 나 예수 믿을 테니까 나를 살려주면 믿겠다. 체중이 17kg, 18kg 이렇게 막 줄어가니까요. 죽음이라는 게
1: 네.
2: 이런 거로구나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1: 네.
2: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죽음 앞에서 용감한 자 없고요. 두려워 떨지 않을 자 없어요.
1: 맞습니다.
2: 그래서 제가 surrender to God completely. 정말 손들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예수라고 하니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내가 제가 예수를 믿고
1: 네.
2: 결단을 했더니 길이 열리는데 감리교 신학대학 이사장이 군부대 유문을 왔다가
1: 네.
0: 네.
2: 저를 만나가지고 저를 감리교 신학대학으로 인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3학년 편입을 해서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했고
1: 네네.
2: 대학원에서 이제 구약 전공하고 마치고 나서 미국 클레먼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1: 네.
2: 89년 8월 19일 날 유학을 와서 여기서 메스터하고 닥터 마치고 감신 교수의 청빙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의 선친의 유언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야, 내가 공직에 40년 있어봤는데 명예 아니야. 그 귀한 생명을 구하는 목사가 되라. 여기 하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0: 네. 네, 네.
2: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고
1: 그러셨구나.
2: 예, 이 길에 들어왔습니다.
0: 네. 목사님께서는 그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게 아니고 굉장히 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신앙의 길로 또 지금은 목회자까지 되셨는데요. 아버님께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2: 제가 보기엔
0: 네.
2: 선친이 20대 초반부터 공직에 농림부로 들어가서 흔히 얘기하는 끝발 없는 부서죠.
0: 네.
2: 농림부에 들어가서 이분이 이제 제가 그 내 일생을 돌이켜보면 성실한 분이었다.
0: 네.
2: 기관장이었지만은 사치한 건 모르고 남의 것 뺏는 거 모르고 이런 새벽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 돌아오시는 전형적인 청백리의 어떤 수준이 아니었나
1: 네.
2: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하나님 그러면 저희 아버지를 연상해서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 아버지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보통 목사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네. 아버지에 대한 느낌이
1: 그렇죠.
0: 안 좋거나 네. 또 자라면서 뭐
2: 상처들이
0: 상처를 입은 분들은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2: 루터의 네. 그 자서전을 보더라도 루터의 아버지가 광부였는데 마이너였는데 그 아들을 술 먹고 때리기 시작하잖아요.
0: 네.
2: 자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른다.
0: 네.
2: 루터의 고백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나중에 그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알고 이제 고백을 아버지로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
0: 네.
2: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특별히 그 한인 이민 세대들이 네. 바쁘지만은 그거를 자녀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그 이 전도의 첩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목사님도 그렇군. 그런 아버지실 것 같아요.
2: 최선을 다해서 네. 예, 아이들에게 그 섬김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데 부족하죠.
0: 네.
1: 목사님 공부도 참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 네. 또 연구도 다녀오셨잖아요.
2: 아무래도 구약 전공을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0: 네.
2: 아, 이 원어의 예를 들면 그 이 그 야쿰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1: 네.
2: 우리는 그냥 선다, stand up이라는 의미인데
1: 네. 네.
2: 이 야쿰이란 단어가 예를 들면 이사야 이제 그 이 40장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주의 말씀은 영영하다 할 때에 이 야쿰이란 단어를 쓰는데 우리 신약의 예수님이 달리다쿰 하잖아요.
0: 네.
2: 일어나라는 얘기인데
1: 네.
2: 그게 추라는 추 중심의 추라는 의미가 달려 있어요.
1: 중심 추 있어요.
2: 예, 네. 그 루트를 찾아가면은 중심의 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사 그 뭐라 그래 그 주사위가 아니라 그 이저 던지면 오뚜기.
1: 예, 네. 오뚜기.
2: 오뚜기 던지면 다시 돌아서 쓰잖아요.
1: 네. 네.
2: 그 추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그 야쿰이란 단어가 말씀의 추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쓰러져도 일어나는 건 추 때문에 일어난다는 얘기죠.
1: 네, 네.
2: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원어들을 특별히 이제 히브리어 가서 공부를 하면서, 아, 이건 천상, 적어도 성서 신학을 한다면, 이 원어는 할 수밖에 없다. 라는
1: 네.
2: 생각에,
1: 네.
2: 많이 뭐가 한 학기, 그, 유학을 하서 큰 혜택이죠. 신학생, 클레몬 신학교에서 세 명을 뽑는데, 제가 백인 학생 하나, 에이션 하나, 흑인 하나, 세 분, 예.
1: 대단하십니다.
2: 아, 은혜로 갔어요.
1: 여기 네. 아니 한국인이 미국에서 영어로 공부하면서 또 그 영어로 해서 히브리를 공부하고 오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2: 은혜로 갔다 왔습니다. 정말 네. 실력이 아니고 그냥 네. 은혜입니다, 오줌.
0: 네. 네. 네. 아주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시면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장학금을 주면서 한 학기를 데려간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언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0: 네.
2: 이 아케알라지로 갔거든요, 고고.
1: 아, 네, 네.
2: 그 왜 사무엘 고향에 가서 내가 한 달을 지내야 되는가를 맨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야, 그 참 이거 와서 무슨 맨날 뭐 솥단지캐고 이러는데 왜 내가 여기서 한 달을 지내야 되느냐. 그러나 요즘 돌이켜보면 아, 그게 맞았다. 왜? 이 고고학과 더불어서 역사라는 것은 한 곳에서 있었던 일어나는 흔히 얘기하는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를 알아야지
1: 그렇죠.
2: 그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해석할 수 있는
1: 네.
2: 그런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서 참 제가 그런 면에선 이스라엘하고 미국 정부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저, 네. 부럽습니다. 저는 그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을 해석하기가 그냥 문자적으로만 막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한번 갔다 온 다음에는 네. 다르게 보는 거예요. 뭐 유대 광야 하면 그냥 광야 있는가 보다 했는데
0: 네.
1: 이제 가면 아 예루살렘이 또 어느 정도 떨어졌구나. 흰놈의 골짜기가 어디가 있구나. 감난산이 어디가 있구나. 그게 달라지더라고요. 해석이.
2: 입체로 다가오죠. 평면이. 네.
1: 그렇죠.
2: 그런데
1: 목사님 6개월을 사셨으니 성경 해석이나 거기에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훨씬 풍부하길 것 같아요.
2: 그런데 뭐 중요한 건 성경 해석도 중요하지만은
1: 네.
2: 말 그대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요.
1: 네.
2: 그렇지 않아서.
1: 아이, 부럽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나 자녀들은 어떻게 되세요?
2: 네. 제가 예수 믿고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여성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1: 네, 그래요.
2: 옛날엔 그 흔히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외모로 난 사람을 봤지만은
0: 네.
2: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는 이 속사람을 본다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네
2: 있는데, 제가 그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예수를 믿는 여성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0: 네.
2: 당시에 이제 대학을 다니던 그 이 자매를 만났는데, 결정적인 것은 운평천사원 보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1: 그 고아원 그런 네. 데서요?
2: 고아원, 예. 대학교 저는 3학년 편입을 3학년인데, 그 저희 대학 옆에 이제 그 여자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 4학년 학생이 운평천사원에서 보모를 대학 생활 내내
0: 와,
2: 그래서 내가 한번 따라가 봤더니
1: 쉽지 않은
2: 예, 그 아이들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0: 너무 아름다운데.
2: 네, 그래서
0: 네.
2: 내가 저 사람은 참 사모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나서 단도직입 쪽으로 그랬죠. 당신 사모하시오, 내가.
1: 아. 프로포즈가. 네.
2: 네. 나보고 사모가 뭐냐 그래. 그래서 사모는 목사의 와이프가 사모인데, 네. 사모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유, 나는 그걸 모릅니다. 하더라고. 무슨 길인지. 그래서 그거는, 예. 네. 아는 사람이,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가는 길이 있고, 네. 아예 모르는, 어? 생땅 일구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후자에 속하는 것 같으니 소속감이 분명합니다라고 해서 결국엔 제가 강요해서 네. 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1: 예, 목사님 네. 대단하신.
2: 그래서 아이들을 이남이녀를 낳는데 맨 처음에는 사실 도망갈까봐 옛날 우리 천사 이야기가 있잖아요.
0: 네, 그렇죠. 샘 낳을 때까지 네. 나무꾼 가서
2: 아이다 나무꾼 선녀 이야기. 네, 제가 웃은 얘기였습니다만은. 의도적으로 애를 많이 낳으면 못 가겠구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0: 넷을 놓으셨어요.
2: 네, 넷 낳고 다들 각기 자기 삼행일로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1: 네. 네. 목사님,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이야 멋있고 재밌네요, 목사님. 네. 사모님 그래도 그냥 흔쾌히 받아들이셨네, 목사님 제가.
2: 네, 받아주고 이제 60이 넘어서 조금 쉬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하나님은 아니지만 안식년을 허하노라 해가지고 지금 안식을 지금 추구하시죠.
1: 그래요.
0: 좋습니다. 예. 사모님도 사실 안식년 필요하죠. 누구보다도.
2: 맞습니다. 예.
0: 네.
1: 목사님 또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하니까는 한국에서 정식으로 청명도 많이 들어오셨을 것인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모켈리에서 여기 남으셨네요. 목사님.
2: 예. 그 알링턴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 한국에 그 민영진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계셨어요.
0: 네.
2: 가면서 구약을 가르치고 대한성서공회 총무로서 전 세계의 성경을 한 30한 1%를 찍어내는 거예요. 대한민국 성서공회가.
1: 그래요.
2: 아, 그분이 근데 저희 스승님이기도 하지만은 알링턴에 오셔서 한 주간을 머무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 사고가 났는가 할 정도로. 그렇지만 내가 어떤 경우든 간에 내가 이분을 한 1년간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섬기는 게 아니라, 아, 이분이 한 주간 머물고 가시면서, 유재희 목사 이력서를 하나 줘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결과를 알고 보니까, 한국의 그 서울의 여섯 번째로 큰 교회에서 정식 청빙을 이 교수님한테,
0: 네.
2: 우리는 당신의 인격을 아니까 당신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데려오면 우리는 인터뷰 안 한다. 당신의 추천 네. 자체로 우리 교회에서 네. 내년에 대하시는 담임 목사 이 후임으로 앉힌다 했는데
1: 그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목사님을 지켜보셨네요.
2: 지켜본 거예요.
1: 네. 네.
2: 보고서 서울 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마음에 드셨구먼.
2: 네. 내 제자 중에 상담하게 권위자도 있고 그리고 그 대학의 교수로 티칭에 탁월한 인생도 네.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1: 네.
2: 내가 유재희 목사를 우리 교회에 내가 소속된 교회에 지금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신 가보니까 목회를 건강하게 하고 있더라. 물론 알링턴에서 힘들었다는 얘기도 내가 들었다. 지금 가보니까 가정과 그 이 영혼의 그 모든 그 영적인 밸런스가
1: 네.
2: 체크앤밸런스가 잘 사운딩하게 건강하게 네. 돼 있는 걸 난 당신 우리 교회에 내가 소속된 교회에 추천을 하는데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가고 싶었죠.
1: 네.
2: 그러니까 사실 당시 3,000명의 교회인데
0: 네.
2: 권사님이 운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뒤에서 설교 준비하면 차 타고 다녔어요. 야, 가고 싶다. 그래, 내 체질이 그래. 그 천단이 이상 교회 설교할 목사지 내가 정말 이런 생각을 했다가
1: 이미 교회가 아니라.
0: 네. 네.
2: 제가 새벽에 무릎을 꿇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교회 개척해라 그러시더라고.
0: 네.
1: 새벽 기도 아니라 개척을
0: 네.
1: 하라고.
2: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순종을 안 하니까 제 처의 입을 통해서 당신은 교회를 개척해야 될 사람인데 왜 계속 큰 교회만 갈라 그러냐고.
0: 네.
2: 큰 교회가 영적으로 보면 당신은 죽는 자리예요라고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부부싸움으로 대판했죠.
0: 네.
2: 당신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말이지.
1: 사나이가 가는 길을 막으시
2: 감히 막냐고 해?
0: 사모님이 무엇인지도 모르셨던 분이 감히 목사님.
2: 네. 그래가지고
0: 네.
2: 새벽에 나가서 무릎 꿇으면 개척. 근데 나는 네. 눈을 뜨면 안 갑니다.
1: 또 네. 가고 싶고.
2: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6개월간 기부스를 하고 있었어요.
1: 사건.
2: 테니스를 치는데 시커먼 포환 덩어리 하나가 내 왼쪽 다리를 맞췄어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한테 왜 당신은 공을 내 다리로 칩니까? 그러니까 나는 공을 그쪽으로 준 적 없습니다. 공이 떨어지는 걸 보고 오른쪽입니다. 그러더라고. 라이스로 선수 왜 당신 왼쪽이라고 하냐고.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좋은 의미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채찍이었구나. 내가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결국 맨 처음에는 머슬이 망가진 줄 알고 그 한의사한테 갔다가 나중에 도저히 이게 말을 안 들어서 그 병원에 가니까 이거는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거다. 당신 네. 바로 오늘 수술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너무 지금 많이 와 있다 이게 끊어진 게
1: 네.
2: 잊지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6개월 동안 깁스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앞으로는 안 그렇겠습니까?
1: 개척하겠으나 네. 무릎 꿇으셨구나.
2: 네.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그래서 푸는 그 주간에 7월 1일부로 개척이 시작됐어요. 그 성령이 불 꽃 연합감리교회가 20년 전에 예, 메릴랜드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0: 네. 그렇게 시작된 교회고요. 예. 네, 또 이름이 성령의 불꽃이에요. 예. 목사님께서 지으셨습니까?
2: 예, 기도 중에 나 하나님의 소원이죠. 성령의 불이 있는 주의 종과 강단이 필요하다. 미국의 심장부라고 미국의 수도요. 네. 세계 정치 수도에 좀 불이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
1: 네.
2: 너무 강하게 와가지고 남들은 뭐 2단이냐 3단이냐 그러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이름이라면 해야지 해가지고 졌어요. 근데 가끔 요즘도 선배들 만나면요. 그 이 목사 이름이 너무 강해. 아니 그럼 안 강하면 어떨까 할 겁니까? 무슨 뭐 성령의 무슨 뭐 무슨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음성의 교회 바람이 이렇게 합니까? 아 불이 화끈하잖아요. 매도 흔들을 맞아야 잘 된다고. 예. 분명하게 하나님 일하시니까 선배님 기다리십시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0: 그렇죠? 네.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서 네. 가장 강력한 교회 그, 이름일 것 같아요.
2: 그, 그 따온 성경 본문은 아무래도 구약성으로 했으니까 출애굽기 3장에 네. 버닝 부시
1: 네.
2: 모세가 네. 보았던 네. 그 이 버닝 부시와 신약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리고 2장 1절로 사전에 나오는 마가의 다랑 임했던 하나님 플레임 오브 파이어 하나 가스 파이어 하나님의 그 불의 그 혀
1: 네.
2: 그를 두 가지를 합해서 하나님 그러면 이걸로 말씀에 근거해서 짓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1: 네. 네. 확 여기 기억이 남네요. 네.
0: 아마 성도님들도 교회 어디 다니냐고 하면 성령이
2: 좋아들 하세요.
0: 불꽃 교회 네. 아주 정말 좋은 네. 이름인 것 같아요.
1: 목사님한테 어울리는 이름 네. 같아요.
2: 아, 감사합니다.
1: 목사님 그 개척하시면서 목회 철학을 이렇게 세우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네. 선포하셨다는데 어떤 네. 계기가 있었나요?
2: 제가 그 사실 이민교회를 나올 때 외부에서 볼 때는 구성원들이 괜찮았어요.
1: 네.
2: 대학 총장 출신도 있었고요. 펜타곤에 좋은 위치에 있는 직원도 있었고
1: 네.
2: 뭐 흔히 얘기하는 의사 부부도 있었고
1: 뭐
2: 전문 직종 있는 가정들이 적어도 열 손가락 안에 있는 가정들이 있어서
1: 네.
2: 외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요. 그 한 열 가정 중에 한 가정만 자기 교회를 보내주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서 그런 얘기 들을 때 아이고 들어와 보지도 않고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 끌고 갔다는 당신 쫓겨나. 네? 근데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1: 네.
2: 뭐냐? 기도가 없고요. 이익 집단으로 모여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나중에 알게 됐냐면은 돈 있으면 교회를 사야 되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돈 있으면 교회 건물을 사야지. 사택을 사가지고 그거를 몇 년 후에 판다는 개념으로 이 구성원들이
0: 네.
2: 그리고 돈 있으면 땅을 사.
1: 네.
2: 그래서 거기에 지분을 나누는 거예요.
0: 네.
2: 그게 참 희한한 교회 내가 왔다. 난 안 오려고 몇 번이나 오면 비숍이 보내서 왔는데.
1: 아, 맞아요. 감리교는
2: 예, 파송제도니까요. 야, 그래서 제가 참 갈등이 많았어요. 갈등이 많았는데 어느 날 이사야를 읽다 보니까 내 집에 대한 하나님 집에 대한 정의 이사야 56장 7절 제가 이사야를 전공했는데도 그 목회 나와서 그것이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1: 네.
2: 내 집은 어떤 집인지 아냐? 만민이 제사하는 집이 아니고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
0: 네.
2: 그러니까 기도 안에는 너희의 희생, 너희의 제사, 너희의 마음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지금 맡고 있는 내 집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구성원을 이루고 있느냐?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이념 집단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익 집단이라고 하는
0: 네.
2: 우리 뭐 사회학적 용어로 보면 게젤 샤프트, 게젤마인 샤프트란 말 이익 집단은 네가 대학에서 그 교양 과목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익 집단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 또 알지 않냐 말이지.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 망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성전이 없는 것 자체가 15년, 20년이 자랑이 아니고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런 걸 광고하니까 시큰둥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정이 나왔어요. 금요기도에.
1: 네.
2: 그때부터 선호 가정이 조입하고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7, 8명 한 10여 명이 나왔는데 참 하나님 놀라우세요. 1년 후에 알링턴에 있는 시가로 따지면 뭐 시가를 따지면 당시에 500만 불에 해당되는 건물을
1: 와.
2: 제가 영어권을 안기로 하고 한오부와 더불어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받고 나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됐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그룹과 기도하는 그룹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말하면 월드 시스템이냐, 월드 시스템이냐. 그러니까 세속적인 기준을 이익을 따라가는 집단하고
1: 말씀.
2: 그래서 주의 종을 따라 기도하겠다는 집단하고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사실 제가 목회 나와서 큰 갈등을 한번 겪었는데 해결 방법은 심플하더라고. 나부터 뭐 갈등 느낄 것도 없이 워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무릎 꿇으면
1: 네.
2: 하나님 일하셔서
0: 네.
2: 저는 그래서 지금도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에 그 이 강단 옆에는 My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all nations.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그런 그 슬로건을 내걸어서는 몰라도 지금 교회에 여섯 회중들, 새벽 기도 4시부터 한오부가 들어가고요.
0: 네.
2: 7시부터 시에라리온, 그 다음에 10시 한오부, 그 다음에 11시 반, 가나, 그 다음에 2시 반, 페루, 그 다음에 5시, 에콰도르, 남미. 그래서 여섯 나라가
1: 올 네이션이다.
2: 네, 올 네이션.
0: 네, 정말
2: 그래서 내가 아,
0: 네.
2: 이 말이 무섭구나. 왜 성경은 약속대로 내 말 한 대로 된다 그랬으니까 내 집은 난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으니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기도라는 말을
1: 네.
2: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1: 맞습니다. 네, 네. 네.
2: 감사합니다.
1: 그렇게 세워주셨군요. 네. 목사님, 목회, 이렇게, 목회 방향과 철학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래서,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목사님을 중심으로 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2: 네.
1: 또 뭐 그런 어떤 이유가 있나요, 목사님?
2: 제가, 아마, 클레몬트를 마치고, 감신 교수로 갔었다면,
1: 네.
2: 정말, 잘못 살았을 것 같아요.
1: 왜?
2: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 목회를 모르고
0: 네.
2: 특별히 교회를 모르고 살았을 거고 또 하나는 그 영혼의 중량 얼마나 소중한 것을 모르고 살다가
1: 네.
2: 은퇴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갔던 교수들이 다 은퇴했거든요. 지금
1: 네.
2: 우리 연배들이 다 은퇴를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을 읽다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부딪히잖아요. 이게 신학자와 목회자의 차이거든요. 신학자는 이론으로 강의를 할 수 있지만은 목회자는 그 이론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1: 네, 네.
2: 이것이 내 이 흔히 얘기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 육화되는 과정이 인카네이션이 내 안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스트럭을 하면서 돌아오지 않는 한은 이게 내 지식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초대교회라는 교회가 참 매력적인 건 사실인데 왜 현대교회는 안 되냐 이거예요. 네. 이거 정말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비교해 볼 때에 그리고 열두 제자와 비교해 보고 그 집사들과 비교해 볼 때에 아니면 현대인들과 그 초대교회 집사들과 비교해 볼 때에 현대교인들이 부족한가? 지식면에서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1: 훨씬 네. 많이
2: 배웠죠. 훨씬 knowledge가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1: 네.
2: 근데 뭐가 이게 부족하냐, 뭐가 부족하냐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실전이 고민을 제가 했거든요.
1: 네.
2: 하나님, 이거 뭡니까 도대체? 근데 사도행전 6장을 읽으면서 해답을 얻었어요. 그들은 뭔가 달랐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었어요.
1: 네.
2: 그들은 현대교인하고 너무나 달랐다. 현대 크리스천들, 감독, 교황, 감리사, 찬란한 리더십을 가지고 나가는 목사들과는 너무나 다른 인생들이었다. 뭘까? 키가 6장에 있더라고요. 충만이라는 단어였어요. 충만. 6장에 충만이라는 단어가 다섯 개가 나오거든요.
1: 네.
2: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권능의 충만. 이게 뭐냐? 사도들과 제자들의, 성도들의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아... 길은 다른 게 아니구나. 난리지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라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방향으로 목회를 해야 되고 그렇게 또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구나. 이래서 충만, 플레로마라고 하는 가득 차서 넘친다고 하는 이 충만에 초점을 맞추면서 가면서 제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 이전에는요. 교회를 세우고 후임자 누구를 세우느냐 저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내로한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다회중을 만나고 보니까 2세들 뭐 교회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그 여섯 나라 중에 누군가 하나가 잘하면 그게 맡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어가지고요. 흔히 얘기한 나 자유하든 너 자유하든 이거 혼자 그 거울 보면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1: 목사님, 하나님과 씨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약간 다르게 정말 자유롭게 하시네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까 고민하셨다는 것들이 우리들도 그냥 고민만 하고 끝내는데 뭐가 다를까? 목사님 찾아내시는 그 모습이.
2: 아니, 정말 답답하지 않냐고요.
1: 목사님 말씀할 때 막 듣고 싶더라고요. 뭐가 달랐을까? 근데 정말 여섯 가지인가 다섯 가지인가 충만.
2: 다섯 가지 충만. 이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성경 충만으로 일축할 수 있겠지만은 그 성경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1장부터 적어도 31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다섯 가지는 분명히 다른 의미로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서 다섯 가지의 충만은 역시 성경 충만이지만 내가 목회 선상에서 성령과 지혜와 은혜와 믿음과 권능이라고 하는 이 차원을 다르게 분석하면서 한번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오늘도 목회자들 모임에 있다가 왔는데요. 그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 아, 목사님 꼭 기도 시간을 오래 해야만 됩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기도를 하루에 30분 이상 안 하는 사람이구나. 물론 속으로 이제 그랬죠. 그럼 제가 일침을 가했어요.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와 같은 죄인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 고백과 그 선포와 신앙이 있다면 그분이 얘기한 예수님이 얘기한 제자들에게 Could you not tarry one hour a day? 하루에 한 시간만이라도 너가 나 기도할 수 없었더냐라고 하는 이건 평신도든 주의 종들이든 간에 At least 한 시간은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의 양을 얘기한 것 아니냐. 이거를 어떤 뭐 흔히 메타포냐 아니면은 팩트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우리 이건 다 핑계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유튜브로 노는 시간을 갖다가 생각 정신이 퍼뜩 들 때가 있다. 유튜브 30시간 1시간은
1: 금방 가죠.
2: 금방 가는데 아 기도하다가 30분 눈을 떠서 1시간 갔나고 안 간 거야 안 간 거야. 그래서 나는 나에게 묻는다면은 주의 종은 몇 시간 기도했는지 묻는다면 3시간 무릎 꿇고 나는 적어도 5시간은 무릎 꿇으려고 하는 목사가라고 난 고백하고 싶다. 왜 5시간의 근거는 뭐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은혜 권능에 충만. 한 시간씩을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목사다.
1: 아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2: 아, 전 존경보다도 제 사실을, 제 소원을 얘기해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해서 블레싱을 주는 건 아니지만은, 네. 나를 불쌍히 보셔가지고, 개척한 지 1년 만에 366일째 3회급 땅에다가 3층 건물을 주신 거라면 고백해요.
1: 네.
2: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행복하게 다회중들이 와가지고 또 다회중을 섬기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초청해가지고 저를 또 강사로 불러서 이번에도 에콰도르하고 내년에
1: 아 저번에 다녀오신 데 거기
2: 예, 에콰도르 갔었죠. 네. 에콰도르하고 내년에 시에라리온하고 영국 그 초청이 있고요.
1: 네.
2: 이런 의미로 볼 때 내가 교수를 했으면 벌써 다 이 뭐
1: 은퇴하고 예, 끝났었을 거예요.
2: 판매할 책이나 그냥 계산하고 있을 텐데 이 복음을 이렇게 다양히 전할 수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예, 제가 좀 흥분을 하면 좀 이렇게 길어집니다면.
0: 네. 아, 정말 그 충만 지혜, 은혜, 믿음, 권능, 성령 충만으로 아주 가득 차셔서 지금 목회를 너무 신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이제 오랫동안 하시면서 만나신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네. 그 중에서 기억나시는 분도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2: 예, 기억나는 분들이 사실
0: 너무 많지요.
2: 네, 많이 있죠. 네. 많이 있고 이제 큰 그림으로 볼 때는 목사님들 중에는 이원상 목사님.
1: 네.
2: 예, 제가 알링턴에 나왔는데 큰 그 회오리 바람이 불었거든요.
1: 네.
2: 고난도 보통 그런 고난이 없는데.
0: 네.
2: 근데 사람들을 만나면 이원상 이원상 그러는 거예요. 그 이원상 목사가 누군가?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수요일날 그분이 금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0: 네.
2: 금식을 하고 계신데 제가 목회를 처녀 목회를 나와서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다. 한인 목회를 나왔는데 근데 한인 목회를 나와보니까 성경하고 너무나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 목사도 세속적인 말로 죽을 맛이고 그 죽을 맛을 가지고 있는 심장을 가지고 있는 평신도들이 그 설교를 얼마나 또 죽을 맛이겠냐. 왜냐하면 내가 독초가 막 나가니까 그냥. 그러니 나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러면 지금부터 6개월 동안 내가 당신을 수요일 날 만나서 목회를 가르쳐 주겠다.
0: 네.
2: 그래서 이원상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6개월 동안 사사를 했어요.
0: 그러셨군요. 예. 그분도 굉장히 바쁘신 와중이셨는데.
2: 네, 그분이 특별하게. 큰 저에게 예, 정말. 은혜를 베풀었죠. 네. 그리고 그분의 은퇴 예배에 참여해서 마지막 결론을 제가 표리를 딱 찍었어요. 이원상의 목회 사상이 뭐라는 걸 내가 딱 찍고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요.
1: 네.
2: 이원상 목사의 후임자들은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0: 네.
2: 나는 만났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며 6개월 동안 나누면서
1: 네.
2: 정말 큰 맏형처럼 저를 대해주셔가지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감리교회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썼던 논문도 요청하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분의 은퇴 예배 때의 결론은,
1: 네.
2: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시오.
0: 네.
2: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입니다. 기도 충만은 네, 말씀 충만입니다. 저한테 6개월 동안 가르쳐 주시면서 했던 얘기는 그러면 목사님의 그 목회 그 철학 속에서 어떤 게 그래도 가장 프라이오리티 넘버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2: 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요한복음 8장 29절을 생명처럼 알고 삽니다. 그러더라고.
1: 네.
2: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를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1: 아, 그 말씀.
0: 그렇군요. 네.
2: 그래서 제가 아, 다른 거 이제 부질없는 것도 다 떨쳐버리고 물론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합니다만 온전을 향해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크리스천 퍼펙션을 향해 가면서 그래도 어디에 가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게 됐죠.
1: 네.
2: 그래서 훌륭한 평신도들도 너무 많이 만났지만은
0: 네.
2: 예, 그분들을 포함해서 예, 그 이원상 목사님 목회에서 만난 좋은 예, 최종을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1: 그래도 워싱턴 DC 에어리아에서는 가장 훌륭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이원상 목사님에게 네. 사사를 받으시고 네. 성령 충만, 기도 네. 충만, 그리고 말씀, 말씀 충만이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네. 생각한다. 네. 우리 목회자 후배들이 따라야 할 말씀입니다.
2: 제가 보기에는 그분의 무슨 뭐 다른 거 연구할 것 없이 네. 그분의 고별 예배에서 했던 얘기. 나는 그 말씀과 저하고 평소에 나누었던 요팔, 요한복 8장 29절, 그 요팔이구라 저는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네, 네, 요팔이구를 저도, 예, 난 뭐 웨슬리를 만나보진 못했지만 난 이원상 목사는 만나봤기 때문에 내 것으로 삼고 훗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줄 믿고 훗날 가면 그나마 내가 당신을 만나서, 예, 그래도 크리스찬의 완전을 향해서 있다가 왔습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0: 네.
1: 감사합니다. 아, 많이 네. 배우네요. 우리 목사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제 친구들이 듣고 또 함께 그 길을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아, 목사님께서 오늘 정말 너무 귀한 말씀, 네.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 마음에 정말 그 충만이라는 단어가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시간이 너무 금방 가서요.
2: 그러게
0: 이제
2: 맞아요.
0: 정말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함께 어떤 말씀을 좀 전해주실까요?
2: 예, 마지막 질문이 같은 시간을 보니까요. 아, 저는 사실 그 사람이 꿈이 있으면 힘이 드는 줄 모르거든요.
0: 네.
2: 소망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0: 그렇죠. 네.
2: 근데 제가 그 사도행전을 좋아하는 목사고 뭐 일반 성도들도 그럴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받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1: 네네.
2: 그리고 젊은이 환상을 보고 나이 드신 노인들은 꿈을 꾸겠다.
1: 요엘서 그러니까, 말씀.
2: 예, 요엘서 2장 17절을 그대로 인용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물론 변화죠.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 마귀의 자식에서 그것도 마귀의 자식을 미화시킨 거, 마귀의 새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고 하는 신분의 큰 변화와 더불어서 저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어의 변화도 있죠.
0: 네.
2: 근데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령을 받고 나면 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꿈은 뭐 거판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 자녀들과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손자 손녀들부터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사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 이런 꿈이 있는 기도들을 하게 되면 사실 내가 사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소명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땅에 그 미국 땅에서 살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미국 유학을 왔을 때에 그 첫 학기 신학 영어 강의를 들었는데요. 거기에 미국 역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 네.
2: 거기에 그 1980년대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에 살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많이 제가 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헬렌 켈러라고 하는
0: 네.
2: 1800년 후반에 태어나서 있었던 여성인데 우리가 얘기한 삼중고 그 트리플
1: 핸디캡
2: 네. 예, 시력과 청력과 언어를 못하는 네. 그 여인이 했던 말이 늘 제 가슴에 있습니다. 그 The only thing worse than being blind is having sight but lacking vision. 우리의 주된 문제는 눈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떴지만은 비전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헬렌 켈러에게 일단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어서 나를 내가 이처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는 꿈이 생긴다.
1: 네.
2: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청취자 중에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꿈이 생긴다고 하는 것. 이 꿈을 꾸면 힘이 들지 않고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내 생명이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됐으니
1: 네.
2: 이 생명을 부여받는 우리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는 청취자들이 계신다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뭐, 붕해를 경험한 것 네. 같아요. 목사님 이야기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은혜가 되었고 목사님 정말 말씀이 정말 삶이 되어가는 과정을 네. 이렇게 우리가 겪어야 된다도 네. 말씀하셨고 우리들이 성령 충만도 해야 되고 또 기도 충만 또 말씀 충만해라 그 말씀이 너무
2: 제 얘기가 아니라 이원상 목사님 얘기입니다.
1: 네, 저도 네. 그것을 꿈을 꾸면서 네. 이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오늘 성령의 불꽃 연합 감리교회 유재유 목사님과 함께했는데요. 목사님께서 정말 말씀을 너무 열정적으로 뜨겁게 해주셔서요. 저도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고 그 충만이란 단어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참 많은 선택의 상황에 있을 때 이 질문을 딱 한번 하면은 어쩌면 좀 쉽게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그 네.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0: 네. 그게 굉장히 저는 또 이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닿고요. 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에 꿈과 소망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오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축복 받으십시오.
0: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또 초대 손님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새송이 버섯 팩당 1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너머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시현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지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오늘 모실 분은 어떠한 상황이든 네! 하나님은 바로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데요. 국제의회나무 선교회의 이준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네. 너무 멋지세요. 목사님.
2: 아, 그래요?
1: 처음 뵀을 때. 네. 목사님이라기보다는. 네. 예술가 같으세요. 음성도 너무 멋지시고.
2: 아, 그래요?
1: 스타일도 너무 멋지시고.
2: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1: 반갑습니다. 이번 CTS 가을 개편을 마쳐서 중보기도 대표 방송 프로그램이잖아요. 콜링갓에 합류를 하게 되셨는데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2: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0: 맞습니다.
1: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불러주신 것 같아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를 다하는 네.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2: 목사님 덕분에 콜링갓이 더욱 풍성해지고 특별해졌는데요. 우리 의회나무 선교회 앞에 국제라는 말이 붙어있는 걸로 봐서는 전 세계 네.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다는 건데요. 혹시 네. 이 사심을 담아서 목사님이 가고 싶었던 세계 여행지를 찾아서 사역하시는 건 물론 아니겠지만요. 네, 농담 삼아 여쭤봅니다.
1: 이제 저희가 2007년에 LA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나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2: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성에 가면.
1: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의의 나무, 저희도 교회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영어 사역을 이제 중학교 때 이민 가서 예. 계속 살다 보니까 한국 교회라는 개념보단 그 인터내셔널 철치, 미국 네. 교회 네. 어떤 그런 감이었죠. 네. 그래서 영어 사역을 항상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의의 나무 사역이라는 거를 2007년에 했는데 의의 나무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Oaks of Righteousness Ministry라는 예.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했어요. 예. 이제 그러다가 오병이어라는 본문을 하나님이 주시고 네. 이제 오병이어를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 오천을 먹였더라가 있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다고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날마다 했는데 이 일이 오늘도 일어날까라는 머리로는 믿죠. 네. 그리고 믿고 싶죠. 그런데 그거를 선포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하고 선포했을 때 이제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게 저는 하루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일어났고 네. 5천 명을 먹이고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음 주는 7천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이렇게 내가 이제는 정신이 이상해지는구나 뭐 이런 느낌. 예. 다음 주도 7천이라고 선포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매일 하라 하셨고요. 야. 그 일이 지금도 오늘 LA에서 지금 우리 의회나무 팀들이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일주일치 식료품을 날마다 나누는 일을 하고 있죠.
2: 매일 수천 명을 먹이셨는데 그 정도로 먹이실 네. 정도면은 너무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신데요. 어떻게 그 많은 수천 명의 음식을 대접하라면 한두 명의 인원으로는 준비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몇 명이서 준비를 하신 걸까요?
1: 저희가 이거를 날마다 하려 했던 거는 아니었잖아요.
2: 네, 그렇죠.
1: 그냥 쫑파리처럼 한번 쫙 하고 예, 예. 우리도 했다. 예. 5천 먹였다. 이제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걸 할 수 없는데도 어디서부터 구름같이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저희는 뭐 한국인보다는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날마다 지속되는 거다 보니 아무리 마음이 좋고 선하고 봉사자의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3주 못 가더라고요. 날마다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하루에 이제 4시간, 11시부터 4시, 5시간이군요. 5시간 동안 계속 먹이는 일이거든요. 네. 굉장히 행복하게 했죠. 와. 그러다 보니까 뭐 전국에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관광버스 타고 크리스찬 토리즘처럼 오는 분들도 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 돼. 이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난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본 다른 나라 멕시코로 가라고 그러셔서 고민했죠. 고민했는데 저한테 이제 기도 깊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네가 했는 줄 알아. 제가요? 하나님, 나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다 오시면 딱 두 가지 말만 하는 게 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신 식사입니다. Meals on Jesus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신 거고 거리에서 마약에 취해 쩌든 분들도 말도 안 되는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쟤네 음식이 뭐 탄다. 오. 타는 건 없죠. 신약과 구약 정도.
2: 아멘.
1: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저는 나름 이렇게 계속 지금부터는 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네가 하는 건 줄 알아.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있으면 정말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누구든지 겸손하면 그 누구든지 자기의 뛰어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전부 의탁하면 그를 쓰시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가운데 멕시코로 보내셨고요. 근데 멕시코로 보내셔서 일어난 일이 15만 평 땅을 허락을 하세요. 지금도 우리가 개관하고 있고 뷰라 미션타운이라는 15만 평이면 남이섬보다 좀 크더라고요. 그걸 계속 하고 있고.
2: 엄청난 규모죠.
1: 네. 그러다가 이제 브라질, 볼리비아 쭉 하는 가운데 물질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사람의 수로 하는 게 아니구나. 자꾸 알게 되는 거죠.
2: 네. 그러면 최고로 대접한 한 끼를 먹고 변화가 생기신 분들 뭐 있었나요? 에피소드라든지?
1: 얼마 전에 네. 어떤 분이 이제 연락이 왔는데 자기 아빠가 항상 저를 얘기했었대요. 근데 그 아빠라가 윌버라는 친구예요. 윌버라는 친구는 거리에서 완전히 마약에 떡이 돼서 살던 친구였는데 처음에는 이제 오병이어 식당, 외나무 팀의 오병이어 식당 와서 음식 먹고 정신이 들기 시작을 했대요. 본인 네. 말로는.
2: 네.
1: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이 줄에 서 있지? 날마다 쓰는 거죠.
2: 예.
1: 근데 이제 우리는 굉장히 배가 고픈 분들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특별히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주 힘든 분들은 굉장히 소스를 많이 쳐드세요. 발라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핫소스나 뭐 네, 간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 네.
1: 엄청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먹어도 배탈 안 나나 할 정도로. 근데 자기도 그랬대요. 근데 그러다가 정신이 들면서 본인이 하는 모습도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고 계속 줄을 쓰다가 나도 이제 줄 쓰는 쪽 말고 이쪽에서 일을 해주는 쪽이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2: 네.
1: 그래서 어느 날 윌버가 물어보더라고요. 봉사해도 되냐고. 그래서 되는데, 근데 우리는 소변 검사를 해갖고 마약을 하나 안 하나를 네. 먼저 해야 돼요.
2: 네, 네.
1: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마약을 끊어야 됐죠.
2: 예.
1: 봉사하고 싶어서.
2: 오.
1: 윌버가 굉장히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쇠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여기 뒤통수도 이렇게 예. 교통사고로 굉장히 된통당해갖고
2: 네.
1: 브레이스라고 그러죠.
2: 예.
1: 이렇게 나사랑 이렇게 길게 해서 네. 이렇게 꽂혀 있는
2: 네.
1: 굉장히 좀 흉측한
2: 예.
1: 이런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봉사를 굉장히 착실히 하시길래
2: 네.
1: 이 갈 곳이 없는 분들은 또 우리랑 같이 우리가 이제 외나무 공동체라는 걸 또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창고라는 공동체를 또 했어요.
2: 네.
1: 거기서 이제 갱생되신 분들 중에서 마약을 안 하는 분들은 스태프로 같이 들어와서 사는 걸 했었죠. 그래서 우리 스태프가 됐어요. 스태프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매일 이제 앞에 보이니까 괜찮냐, 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윌버가 항상 냄새가 이상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윌버 이게 뭐,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봤는데 이 다리 뒤쪽이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2: 아이고야.
1: 깜짝 놀랐어요.
2: 네.
1: 왜 얘기 안 했냐고 그랬는데, 아이, 뭐, 자기는 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뭐,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2: 네.
1: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기도 안 하면은 안 믿는 사람이 돼버리는 상황?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기도할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기도를 했죠.
2: 네.
1: 근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낫게 하셨어요.
2: 아, 네.
1: 설명은 안 되는 방법으로
2: 네.
1: 낫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6개월 정도 있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윌버가 교통사고를 당한 그 일을 반대쪽 그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힘이 없는 윌버를 뭉개려고 했는데 갑자기 정부가 껴들기 시작을 하고 아주 아주 옛날에 본인을 죽이려 했던 그 사고로 그 보험금이 나오는 바람에 네. 새 삶을 완전히 시작하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원래 옛날에 그 일을 했었대요. 손세차 하는 네. 그 자동차 네. 닦는 네. 그 일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걸 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저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네. 그 윌버가 돌아가신 거죠. 죽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네. 간 거고 그 아들이 편지가 왔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맨날 My pastor, my pa- 나의 목사님, 나의 목사님이라고 맨날 했었는데 자기가 이제서야 연락을 드린다고 윌버를 통한 가족들 다 살아난 거. 나중에 보니까 윌버 딸 중에 하나가 자폐 딸이 있었더라고요. 그 뿔뿔이 흩어졌던 그 네. 포스트 홈이라고 그래서 왜 부모가 없으면 막 흩어지는 거 네. 있잖아요. 다 자녀들 데리고 와서 다 그 너무나 행복한 글이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알게 된 게 그렇지. 우리가 다 몰라도 우리 뒤에서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위대하다. 멈추지 않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
2: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미국 LA에서 이제 음식을 대접하는 사역을 시작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멕시코, 브라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 다양한 사역을 진행해 오셨잖아요. 네.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빈민가를 찾아다니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1: 네, 이제 LA에서 처음 시작을 할 때 네. 미국 사람들 사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날마다 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이것을 영어로도 번역해서 하고 스페니쉬도 번역으로 해서 하고 팀장도 세워나가고 계속 하는 일 가운데 재밌는 걸 알게 됐어요. 자꾸 비슷한 분들만 모이는 그리고 다들 그 모이는 분들과 또 다른 부류들이 있잖아요. 네, 그들이 원하길 가까이 하지 않는 네.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LA에서 가장 남들이 가길 원하지 않는 동네 스킷로우라는 예. 홈리스 분들이 많이 살고 마약하는 분들이 그냥 쩌들어 있는 네. 전 미국에서 마약 제일 많이 파는 동네 정중앙에 가서 야. 사역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때 배운 거예요. 도시의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대로 순종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사탄의 안방에 주님의 부엌을 차리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라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곳에 먼저 들어가면 가장 폭발력이 있더라고요. 네. 시간적인 임팩트가 가장 큰. 그래서 어느 도시나 나라에 가면 가장 어두운 곳을 먼저 찾고 거기서부터 그래서 거기를 돌면서 이제 작전 명령을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어떤 컨셉트대로 하지 않고 나라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전 명령을 정말 목숨 걸고 구해요. 그래서 딱 명하시면 그거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마다 힘든 사람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저희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해요. 그리고 이제 이상하게 소문이 났어요. 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한다.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닌 특수사역도 아니고 우린 다 하는데 그거만 소문이 난 거.
2: 이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역을 하려면 사실 몸이 하나라도 부족하실 것 같은데 정말 체력도 너무 좋으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사실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었어요.
2: 아 대단하시네요.
1: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미국 멕시코 또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볼리비아로 가라고 그러셔서 볼리비아 이제 안데스 산맥을 타고 해발 3,800m 이상, 4,000m 에버리지 되는 거기는 공기가 40%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면 고산병으로 많이들 고생하시죠. 네. 볼리비아 축구팀 아세요? 볼리비아.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요. 네. 그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로 팀을 부르면 꼭 이긴대요.
2: 고산이 따랐어요.
1: 왜냐 거기 특화된 몸들의 네. 선수들이니까 네. 다른 나라 가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근데 이제 저는 그 볼리비아 라파즈에서 사역을 이제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항상 외치는 것 가운데 즉시 순종이라는 걸 외치는 게 있어요. 네. 네. 내일 순종도 벌써 온도가 많이 떨어진다. 네. 그러면은 다이내믹이 없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셔서 곧장 갔죠. 가고 나서 힘든 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연구하고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위액이 막 나오는? 이거 왜 그러지? 그랬더니 기압 때문에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면 너무 아파서 예.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해야
2: 아이고야.
1: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러면 너 사용 못 하는데 아버지 여기 저를 여기 보내신 게 비효율적이에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시는 게 옳지 않을까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구가 팍 하고 나오는데 어 난 이거 투덜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서 괜찮아졌어요.
2: 아, 희한하네요.
1: 이 코믹 하나님이 되게 웃기시더라고요. 이게 시리어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되게 우리가 지나치게 자주 네. 너무 많이 진지하거나 네. 심각한 것 같아요. 많을 때. 네. 하여튼 그래서 네. 낫게 됐죠. 이제 그러고서 잘 사역하고 아르헨티나 가서 이제 사역하고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한국으로 가라고 그러셨을 때 한국에 와서 서울서부터 부산, 제주까지 한 7, 80여 군데 교회 계속 집회가 열렸어요. 네. 그래서 근데 한국에 올 때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한국교회에게 한국교회 부흥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보내신대요.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아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러고 또 왔죠. 근데 그때 갑자기 어떤 그 시골 교회에서 제가 부흥회 때 이제 설교를 하는데 너무나 성실하게 말씀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말씀을 저도 더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막 근데 시간은 없고 그래서 아 그 이번에 마지막 설교인데 4시간 반쯤 걸릴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다들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장구라고 그러고 이제 4시간 반을 내리했네. 예. 그러고서 이제 호텔에 가서 제가 기절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부산 쪽으로 가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재보니까 제 심장이 안 뛴대요. 8초를 왜 심장의 마니터에 연결하면 안 뛰면 그냥 죽잖아요. 네. B 네. 플랫 라인이라고 그러죠. 네. B가 8초를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장이 뒤틀린대요. 그러니까 발작을 하는 거래요. 계속 제가 그러고 있대요. 저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나한테 뭐 한국에 뭐 부흥을 준비하라 하나님 이런 상태에서요. 그래서 난 미쳤나 보다. 내가 여태까지 들은 모든 말씀과 이게 짜맞추기 이건가? 갑자기 별 바보 같은 생각이 다 들어가면서 아주 힘들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의사는 그러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있는 병원에 이머전시로 들어갔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죠. 저는 이렇게 눕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심장이 그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눕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책상다리 하고 이렇게 앉아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때가 됐으면 그러면, 지금 이 때라면 가겠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저에게 명하신 거와 그 순종의 그 흐름에 저는 전부를 다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전부를 다 했는데, 하나님, 여태까지 우리 22년 사역하면서, 의연함을 사역하면서 제가 수많은 기적을 봤는데, 아니 뭐 귀찮게 하는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냥 필요하면 낮게 하시고 아니면 내려가시고,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설교했던 게 저한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오, 예. 하나님이시면 다 됩니다. 네. 아, 하나님 이거 얘기해도 좀 그래요. 막 이런 느낌? 네, 네. 내가 하는 이야기에 반문을 하게 되는. 근데 그때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할게. 내가 언제 너보고 하라고 그랬어. 내가 할게. 내가 하리라.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대신 창피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쪽팔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 내가 지금 이제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뭐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거 안 하게 기도 부탁은 할게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어찌됐건 벌써 이미 전 세계에 퍼져있는 우리를 많이 사랑해 오셨던 분들이 기도 막 하고 있고, 근데 그때까지 저는 그 기도에, 그분들의 기도의 절박감을 몰랐던, 나름 저는 전방을 뛰는 나름 용사의 개념? 그 전투에 막 총알이 막 날라오고 막 폭탄 터지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재밌는 거예요. 왜? 거기에 최전방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게 그냥 재밌는? 그래서 그냥 막 재밌어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수많은 기도에 그분들의 기도로 살고 있는 거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다이내믹에 취해서 그게 재밌었던. 근데 그게 덜컥 심장이 나가고 보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하게 됐고. 근데 이제 그때 갑자기 어떤 분이 그 기도 딱 끝나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아무에게도 묻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시면 다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오세요. 의사는 움직이지 마세요 붙여놓고, 지금 나가면 죽는다고 사인하고 나가셔야만 합니다. 지금 나가면 못 삽니다. 비행기 웃기지 마십시오. 기압 때문에 안 됩니다.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라하셨다고 믿고 가서 이제 안암 병원, 고대 안암 병원 가서 박동기를 달았죠. 심장 박동기. 근데 박동기를 달게 됐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아, 하나님 귀찮게 뭐 또 박동기까지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막 이렇게. 그 교만한 거죠. 의학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움이고, 약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페니실린 같은 경우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 1차, 1, 2차 대전 때 많은 사람들 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단지 경험해보지 안 했다고 어쩌면 연약한 자들의 아픔과 슬픔을 잘 몰랐었던 흐름이 있진 않았는가 싶어요. 이제 그러면서.
2: 그럼 지금 박동기.
1: 네. 근데 이제 박동기 달고서. 네. 근데 이해가 안 됐잖아요. 하나님, 박동기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이게 꼭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또 어떻게 하면 뛸 수 있나 생각을 또 다 했어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이 박동기를 달아주신 분이 저를 만나서 상담을 같이 해주셨어요. 본인이 사업을 하시면서 일본 선교를 15년 했대요. 그래서 일본의 선교의 힘든 여러 일들을 쭉 얘기를 간증 나눠주시고 하는 일 가운데 갑자기 뒤통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때리시는 느낌? 나는 왜 일본 생각을 한 번도 못했지? 왜?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일본 분이랑 짱개미를 해고 이겨야 된다. 축구하면 뭐 난리 나고 그러잖아요.
2: 그쵸.
1: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네. 근데 부모님들이 얘기해왔던 그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었던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쌓여지는 게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일본 선교를 한 번도 정말 생각 안 해봤어요. 예. 그래서 그럼 하나님 내가 박동기를 단 이유가 땅끝까지의 개념 중에 일본도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갈게요. 대신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네. 확인 주세요. 네. 그랬을 때 그 다음날 일본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오사카에서 오신 분인데. 그래서 그분 오시자마자 그 다음 주에 일본으로 갔죠. 그래서 일본 선교가 시작이 돼요.
2: 야. 인공 심장 박동기 수술을 하셨으면 이제 조금 쉬셔야 될 텐데 네. 바로 순종하면서 이제 일본으로 가셨잖아요.
0: 네네.
2: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증세가 생기시면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셨다고 들었어요. 그게 어떤 문제인 거예요?
1: 일본 일주일, 한국 일주일, 일본 일주일, 한국 일주일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일본 가서 더 아픈 거예요, 몸이.
2: 어이구야.
0: 네.
1: 박동기를 다른 건 괜찮은데
2: 네.
1: 몸에서 갑자기 바깥으로 뭐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 네.
1: 야쿠르트 병보다 큰 덩지가 화장실 갈 때마다
2: 네.
1: 나와요, 바깥으로. 혹 같은 게.
2: 네.
1: 피 나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2: 네, 네.
1: 아우씨. 이거 뭐예요, 또 막 싶어하고. 아, 이게 치핵인가 보다. 내가 너무 이렇게 어디 가서 막 쏟아붓다 보니까 왜 힘을 다해서 하면 이렇게 진에 빠져서
2: 네, 네, 네.
1: 이게 탈진 예. 증세인가?
2: 네.
1: 그래서 나름 이제 그 치질 하는 데를 갔었죠. 그랬더니 치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2: 예.
1: 그래서 아는 분들 수소문해서 이제 한국에 또 큰 병원 중에 하나를 갔어요.
2: 예.
1: 그 병원을 갔는데 아 이거 이상하다고. 조사를 하고 또 잘라서 나온 것도 셀을 보내서 레버토리 보내서
2: 네.
1: 검사해봤더니 점막 흑색종이란 희귀암이라는 거예요.
2: 뭐죠?
1: 와.
2: 이거 순종으로 일본에 다녀오신 건데 왜 그런 게 생겼을까?
1: 그리고 일본에 일본 사회에 벌써 불이 붙었어요.
2: 네.
1: 불이 붙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요. 그런데 그래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아, 제 아내가 많이 울었죠. 제 아내가 많이. 사실 저는 아내, 하나님 덕이 물론 전부이고요.
2: 네.
1: 인간적으로 보면 아내 덕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맨날 빛 속에 사는 사람인데, 의사는 그러더라고요. 아내한테, 아, 저기 좋은 음식 많이 해주시고, 너무 늦었다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고 길어야 8개월입니다.
2: 야.
1: 그래서 어떡하지? 그런데 이제 아내가 제가 이제 운전하고 가면 옆에서 지금 보고 있는 적꽃을 내년에는 못 보겠군요. 그러면서 이제 막 울고
2: 아이고야.
1: 하는데 와 너무.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어차피 날마다 항상 외치듯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를 이게 나름 마토 같아요. 마로라고 그러죠. 마로. 슬로건 같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를 그리고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뭐 그리고 이미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2: 맞습니다.
1: 하늘나라 사람이 잠시 이 땅에 있다 가는 거 아닙니까?
2: 맞습니다.
1: 어차피 한번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허락하신 모든 날에 과연 다 태우고 가냐? 그러니까 타다 안 하면 희나리처럼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얼마나 아름답게 다 태우고 정말 흔적도 없이 다 태어나고 타가는 그 연기의 흐름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한마디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고민하는 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3: 내가 왜 이러지? 약간 불쿡하네. 늙어서 그런가.

사람이 잠잘 때 수많은 꿈을 꾼다 그러는데 저도 며칠 전 꿈을 꿨는데 그 한 장면 기억납니다. 30대 한 초중반 됐을 것 같고 예전에 살던 아주 오래된 아파트인데 애들이 막 신나서 뛰어놀고 취학 전 한 대여섯 살 됐을 때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참 정겨운 손님이었고 아내하고 나랑 그 손님을 맞았는데 아내가 찬거리가 없다고 찬거리 사오면 자기가 맛있게 그 찬거리로 밥 만들겠다고 반찬 좀 사러 가라고 그래서 반찬 사러 나오다가 꿈을 깼어요. 근데 그 꿈을 깨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이 막 웃고 퉁퉁퉁 튀고 생명력 있죠. 아내는 언제나 그렇듯이 밝고 활기차고 긍정적이고 손님도 참 반가운 사람이고 그리고 그 손님을 대접할 어느 정도 돈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났어요. 깨고 나서 웬만한 꿈들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뭐 큰 성공을 거뒀다, 좋은 뭐 집을 샀다. 깨고 나서는 다 아 이거는 헛된 꿈이구나 하고 잊어버리고 마는데 정말 아무런 특별할 것도 없는 그 꿈이 너무 생생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내 이 꿈을 꿨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약간 불쿡하네. 늙어서 그런가 봐.

약간 쉬었다 할게요. 오씨, 진짜 늙었나 보다. 어떻게 보면 정말 평범한 하루고 특별할 것 하나도 없는데 정말 그리운 거예요, 그때가. 뭐 젊음 30대 초중반에 제가 그리운 게 아니라 그 장면이 마치 영화 포스터 스틸컷처럼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 인생 소중한 순간들, 내 인생의 절정을 맞았던 순간들, 그런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는 일은 별로 없어요, 제가. 어떤 순간이 있을까 꿈꾸나 생각해보니까 결혼식 후 패백할 때 아내 업었던 일. 그때 외에는 업어본 적이 없는데 그때 외에는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뭐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교수가 됐을 때 뭐 이런 성취가 아니라 그 장면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저 가르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특별, 특별, 특별을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평범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고등학생이 그거 알 리가 없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특별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평범한 것이 중요하다고. 그런데 이 평범함의 귀중한 가치, 제가 찾아보니까 2014년에 한 교수가 연구한 건데 자기 클래스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가장 평범한 오늘 있었던 일 쓰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7개월인가 다시 열어봤는데 가장 평범한 일을 썼던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더래요. 이렇게 평범함의 중요한 가치, 평범함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들이 자꾸 희석되고 자꾸 사람들이 이 평범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 개신교가 저는 좀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이 돼요. 평범함의 가치, 평범함의 소중함을 자꾸 특별이라는 말로 바꾼 게 한국 개신교가 아닌가.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돌아보면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집회, 특별한 은사를 사모하세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온통 특별이라는 말로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을 다 뒤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은 특별한 존재예요.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냥 평범함이 지루한 분들에게는, 지긋지긋한 분들에게는,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위로의 말로 들리겠지만 당신은 특별한 존재예요 라는 말을 가만히 보면 이 말 배후에 평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특별한, 특별이라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과 평범의 가치를 조용히 희석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온통 평범한 사람들 얘기예요. 평범하고 별 볼 일 없고 보잘 것 없고 심지어는 그 사회의 못난 이들 이야기거든요. 가령 구약 성경 이 고대 근동 시대에 보면 이름을 남기고자 애쓰고 애쓴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누구 뭐 함무라비 석비, 뭐 람세스 신정 벽, 지금도 이집트 가면 여러 보는 오벨리스크, 이런 것들 다 보면 이름을 남기고 싶은 통치자들의 안간힘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오히려 기록하고 이름을 기록할 만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매우 독특한 책입니다. 출애굽기 1장 봐도 그런데 당시 이집트를 다스리는 파라오의 이름을 기록해 주지 않아요. 아마 그 파라오는 있는 힘을 다해 자기 이름을 오벨리스크에도 기록하고 무슨 신전벽에도 기록할 수 있고 어느 공공건축물에 기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서 기록된 이름은 두 명의 히브리 산파입니다. 시브라, 부아.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또렷하게 남아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고 언제 숨을 거뒀는지도 모르고
그냥 알려진 것은 히브리인들의 산파, 히브리 산파. 그 사람들이 히브리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히브리인들 애 낳을 때 가서 애 낳는 거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기록해요. 참 놀랍죠? 제국의 질서에서 눈에 띄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파라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책에서는, 하나님의 책에서는 위대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정말 자신이 할 일을 하고 평생 누군가에게 주목 한번 받지 못했지만 그렇게 살았던 그 히브리 산파 두 명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떠났을 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위대한 도시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기록하지 않고 그가 노인이 돼서 하란을 떠났을 때 하란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누구인지 기록하지 않고 그저 늙고 자식도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땅도 없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한 노인의 이름만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목해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드러납니다. 이미 위대한 자, 그 사람의 이름을 골라서 더 위대하게 하시기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자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바라고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린도 전서에 잘 기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는 것들을 택하셨다. 제가 것들이라고 말하니까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것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하거든요. 제가 그걸로 책 쓴 거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기쁨 이런 책을 썼는데 기독교 출판사 외에 다른 출판사에서 일반 출판사에서 이른바 냈는데 그 편집자가 몇 번 수정을 요청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의 기쁨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것들로 취급받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제가 번역한 것의 상대어는 잘난 것들의 반대말이라고. 반대어로, 상대어로 써 있다고. 잘난 사람들의 반대어는 못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실상 잘난 사람들의 반대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 사람들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바울의 원래 취지에 맞다고 그렇게 약간 우겨서 제 책 제목을 그렇게 정한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서에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서 1장에 왕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14대씩 나눠서 그래서 보면 왕의 족보로 화려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 나온 인물들 하나하나를 보면 그 왕의 족보라고 하는 것이 평범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이분들은 누군지 몰라요. 구약 성경에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분들이에요. 어느 누구나처럼 그냥 태어나서 밥 먹고 자기 일하다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아주 복받아서 애 낳고 그리고 자기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끝맺을지 자기 후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 채로 숨을 거뒀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지만 평범한 분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령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런 사람들은 고통의 삶을 산 여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여인들이 족보에 오른 것도 이상하고 또 나아가서 각각 여기 나온 사람들은 자기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서 삶이 피폐해진 분들인데 평범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사는 분들인데 이분들 모두 왕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울 거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거하시냐?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돌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한국개신교 다시 돌아와 볼까요? 제가 아까 조금 비판적으로 한국교회는 온통 특별 뿐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나. 아마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저는 떠올려 봤습니다. 하나는 부흥운동이라 그럴까? 그런 겁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보면 부흥, 열정, 성령 체험, 특별한 체험, 강력한 체험, 회심 체험, 극적인 변화 이런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회심의 극적인 순간, 성령의 임재, 방언, 신유. 그러니까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무엇들을 그것을 은사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계속 쫓아다니고 그것이 강렬하게 자기 삶에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부흥운동 유산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한두 번이면 됐지 그 후로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주실 이유도 없고 주셔서도 안 됩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지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적 베풀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시잖아요. 기적은 특별한 것인데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너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개신교가 왜 이렇게 특별을 외치나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른바 성공주의 신화와 자본주의적 생각의 결합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언어는, 이 말은 위로의 언어처럼 들리지만 그 구조는 사실은 지금 광고 시장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랑 똑같이 들리거든요. 당신은 특별합니다. 광고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당신의 특별함을 돋보이기 위해서 이 물건을 사세요 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들고 있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물건이 자신의 특별함을 보장해 준다고 자꾸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마케팅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마케팅이 럭셔리를 사치품이 아니라 명품으로 바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럭셔리라고 하는 걸 딱 경호사전에서 찾아보면 사치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명품이라고 번역해요. 어떤 사람이 나 명품 하나 갖고 싶어. 이거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 사치품 하나 갖고 싶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이른바 사치품, 명품을 필요로 할까요? 이것이 자신의 특별함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자꾸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우리 모두가 특별하다면 더 특별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면서 특별하지 못한 삶, 특별하지 않은 나. 이것들은 모두 어느 순간 보통의 삶인데도 결핍으로 느껴지고 미달로 느껴지고 실패로 느껴져요. 제가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 십몇 년 전 가르치던 학생들은 그런 질문을 안 했거든요. 가령 보고서를 써오잖아요. 제가 B를 줘요. 어떤 보고서. 그러면 학생들이 예전에 와서는 뭐 보고서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여러 질문을 하는데 2, 3년 전서부터 아주 독특한 질문을 하나 해요. 이런 질문입니다. 교수님, 제가 뭐가 부족해서 B를 맞았나요? 이 보고서가 B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 저는 굉장히 낯설어요. 왜냐하면 B는 잘한 거거든요. A는 엑셀런트한 거고 아주 뛰어난 거고 B는 잘해서 B예요. C는 보통이야. D는 부족해. 그러니까 D 받은 학생이 와서 교수님 제가 뭐가 부족한가요? 그러면 말이 돼요. 그런데 B 맞은 학생은 잘했는데 와서 뭐가 부족한가요?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 부족한 건 아니라고. 그런데 B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하도 학점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제가 뭐 제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제가 뭐가 부족하냐고. 평범한 건 B는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평범함, 자기 보통의 삶을 결핍으로 생각하고 부족으로 생각하고 나아가서 실패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어떤 메시지가?
당신은 특별하다. 당신은 특별하다. 당신에게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일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고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적 시장, 광고의 언어 생각해보고 부흥운동의 그 유산 생각해보고 성공주의 신화를 생각해보면 특별의 이야기가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얼마나 좌절시키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복음이 하는 말, 아까 아브라함, 모세 이야기, 출애굽기 1장에 있는 십브라프와 얘기죠. 그 다음에 바울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틀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복음은 너는 특별하다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복음은 너 참 평범해. 그리고 그래서 너는 사랑받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시는 거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특별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만 사랑했으면 파라오를 부르지 십보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 사랑했으면 함무라비를 부르지 아브라함 부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특별해지고 싶은가요? 그 욕망을 가만히 살펴보면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프랑스계 한 미국인 학자가 한 말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인간의 욕망은 본질적으로 모방한다. 모방 욕망이라고 봤는데 우리가 어떤 대상 자체를 욕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대상을 욕망하는 그 욕망을 모방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특별해지려고 하는 욕망을 보면 결국 남들보다 두드러지고 남들보다 돋보이려고 하는 끊임없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기의 삶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점검해 보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타인의 시선에 갇힌 감옥, 타인의 시선이 주는 감옥 안에서 사는 거예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죠. 절대로. 타인의 시선이 나를, 내 삶을 가두는 감옥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특별해지려고 하는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살펴보게 됩니다. 평범함이 너무 소중하다. 일생이 너무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특별해질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타인의 시선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제 남은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누군가는 더 이상 내 경쟁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나의 삶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저 사람도 하나님 주신 삶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저 사람보다 특별해질 이유가 없으니까. 내 저녁 밥상에 올라간 반찬 가짓수가 그 사람 밥상에 올라가는 반찬 가짓수보다 많다고 행복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가 차려준 혹은 남편이 차려준 그 밥상과 그 광경이 아름다운 거지.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평범은 무기력이나 삶을 대충 살아가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말이 전혀 아니죠. 아이들이 통통 튀는 그 순간은 아이들의 생명력이 발현되는 순간이고 손님이 오는 것은 우정을 확인하는 평범하지만 아주 행복한 순간이고 창고를 살 수 있는 경제적 여유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고 기꺼이 아름다운 음식을 차려주겠다는 아내의 마음은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가 평범함에 깃든 그 수고와 사랑과 애정을 몰라본 것뿐이죠. 저는 성경 신앙 전체가 이런 걸로 차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조도 하나님께서 일상의 리듬을 만드셨어요. 안식일 생각해보면 이 평범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납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모두 내려놓는 거라는 거거든요. 창조는 아침, 저녁 때에는 일상의 리듬을 우리에게 주셨고 안식은 어떤 것도 성취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해야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성취주의를 우리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성육신은 정말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평범함, 어떨 때는 못남마저도
하나님의 정성이 깃든 삶의 자리라는 걸 우리한테 깨우쳐줍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아름다웠던 게 부활 후에 예수님의 행적이거든요. 만약에 승리주의의 기독교였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맨 처음에 빌라도 하나 유대인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 딱 나타나서 너희가 나를 죽였지만 나 살았다 부활했다 이렇게 외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오로지 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냐 보니까 밥 차려주셨어요. 요한복음서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티베리우스 호숫가, 디베리아 바다 호숫가라고 우리 개혁개정에 번역했죠. 거기에 나타나셔서 무슨 뭐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시거나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아침밥 차려주셨어요. 숯불 피우고 생선 굽고 빵 떼서 나누고 가장 평범한 보통의 아침 식사. 어부들이 먹는 거잖아요. 숯불 피워서 잡은 고기 굽고 거기 있는 빵 떼어서 서로 나눠먹는 아침 식사. 부활한 예수님께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냐. 제자들하고 같이 아침밥 먹는 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아침밥을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그 아름다운 가족의 식탁을 그 소중한 순간을 기억할 겁니다. 혹 어떤 분이 제가 잘잘법 나오니까 또 뭐 대학에서 가르치니까 지는 뭐 특별하면서 남들 보고 평범해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 할까봐 그러면 이미 약간 어떤 의미에서 약간 특별해진 분들에게 그럼 무슨 얘기 할 수 있겠는가.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거기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지불인. 천지는 사적인 다정다감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천지는 추구, 사람을 추구로 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구가 뭐냐면 지푸라기로 만든 개거든요. 하늘에 제사 지내기 전에 노자 시대 때 지푸라기로 개 만들어놓고서 아주 신성하게 조심하게 다뤄요. 그러다가 제사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이렇게 지푸라기 개를 던져버려요. 혹시 어쩌다가 특별한 일을 하게 된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께서도 그 특별하게 만든 어떤 사람을 추구처럼 대하실 수 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잘 사용되고 나서는 그냥 평범의 그 상태로, 지푸라기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거를 이른바 특별히 목사님들, 목회자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인간을 알아차리는 그런 신앙의 간파 능력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함을 쫓느라고 우리는 우리 발밑에 놓인 것 같은 평범함을 짓밟고 다녔던 것 같아요. 더 큰 은혜, 더 특별한 은사, 더 두드러진 그런 선교의 자리, 높은 고지를 점령하자 이런 말 때문에 정작 지금 곁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사랑한 사람들의, 사랑한 사람의 얼굴, 몸짓, 표정, 함께 둘러앉은 식탁의 온기, 나한테 실없이 건넸던 농담, 그런 것들을 모두 평범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듯 하나님은 평범함 속에 같이 계시고 어떨 때는 더 낮은 자리에 함께 계시죠. 파라오가 아니라 산파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 화려한 정점이 아니라 무명의 사람들로 족보를 채우시는 하나님, 첫눈 같은 표적이 아니라 아침에 제자들의 아침밥, 특별할 것도 없어요. 그 아침밥을 차려주신 예수님의 손길이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 싶고 부활한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은 진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특별함이 아니라 평범함에 하나님이 더 오래 머무신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가 평범해지는 거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보통의 삶을 사는 거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평범과 보통 속에 하나님 계신다는 걸 믿으면 참 행복하게 그 가치를 새로 발견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에 특별히 저녁에 이 잘잘법 공개되니까 오늘 저녁 하루 저녁의 평범함을 그냥 흘려보내시지 말고 그것이 언젠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되돌아가고픈 순간이었다고 그렇게 기억할 거라고 그런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을 너무 소중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0: 수업이 아니라 부흥회 같네요. 오늘 이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씨앗과 열매라는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쓸 수 없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씨앗과 열매. 여러분 그 대학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3학년 학생만 한번 손들어 봐요. 4학년. 4학년이 엄청 많네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한 학기 있으면 졸업이죠. 인간이 계획된 대로 세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나는 결혼을 20대에 하고 싶다는 여학생 손 한번 들어보세요. 꿈이 참 크네요. 천생연분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 생활하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주위에 난 내 부모님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참 천생연분인 것 같다라는 그런 커플이 있고 난 그런 커플을 보고 있다라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만 높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누구의?
1: 선배님이요.
0: 선배. 우리 반장.
2: 부모님.
0: 복 받으셨네요. 부모님은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2: 지금 두 분 다 50대 중반이신데 아직도 서로 집에서 둘이 가만히 있는 꼴을
0: 오늘 방송인데 꼴을? 오케이!

0: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1: 네, 막 간절히 놓으시고 아직도 이제 엄마 생일 때마다 아빠가 백송이 장미 밥을 막 보내시고. 네.
0: 장미 안에 혹시 폭발물이 오, 그래요? 첫 번째 엄마랑 첫 번째 아빠는 확실하죠? 친구 부모님? 아, 내 부모님이 아니라 친구 부모님. 아, 그 친구 부모님, 이 친구 부모님 아니에요? 반자 같은 부모님 아니고? 다른, 어떤 것 같으세요?
2: 그냥 두 분이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 친구네가 7남매예요. 근데 되게, 진짜 매일 결혼하신 지 한 32주년 되셨는데, 정말 딱 보면 내 사랑이 여기 있다고 맨날 그렇게 하시면서 딱 5분? 안 봤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아저씨가 저한테. 내 사랑 지금 어디 갔냐고.
0: 심해! 알츠하이머라는 안 좋은 질환이 있는데. 오케이. 32년이 됐는데요? 또. 내 주변에 난 그런 사람 봤다. 아까 한 명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러면 내 주위에서, 야, 저 사람은 저게 천직인 것 같다. 저 사람은 딱 그냥, 그런 사람 있다, 손 한번 들어봐요.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뭐 남들이 다 알 만한 직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내 주위에, 내 부모님이나, 뭐,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나, 주변에, 야, 저 사람은 정말 천직이다. 이런 거. 오케이. 누구예요?
3: 저희 교회 오빠요.
0: 교회 오빠? 사귄 오빠예요?
3: 아니요.
0: 아닌 사귄 오빠? 네. 오케이. 오빠는 뭐예요?
3: 연기예요. 대학로에서.
0: 대학로에서 연기?
3: 네. 근데, 부모님이 말리셨는데도 되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하고, 열심히 하는 거 보면
0: 행복해 보여요, 그 오빠? 그 오빠랑 20대 중반에 결혼하고 싶은
3: 거
0: 오케이, 오케이. 뭔가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늘 아주 중요한 거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천생연분이라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죠. 좀 얼마 안 되잖아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10%, 20%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천직이다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더 안 되죠. 네, 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잘 되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안으로는 정말 천생연분이다라는 사람하고 두고 사는 거. 밖으로는 천직이다. 네? 천직이다. 이게 정말 저건 천직이다. 이게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거를 알아내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 직업이라는 단어, 천직이라는 단어, 재능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뭐, 탤런트라고 그랬어요, 지금. 야, 이거 막, 오늘 방송인데, 이거? 오케이. 자, 클로즈업 한번 해주세요, 우리한테. 직장 생활 어렵겠네요. 전국에 있는 모든 CEO분 저 여학생 중에. 오케이. 아주 유머 감각이 뛰어난 여학생입니다. vocation. 근데 이 vocation이라는 말의 어원은 voice예요. voice. VO로 시작되죠. 자, 그러면 voice라는 건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voice는 소리인데 소리는 더 간단하게 그리고 해부해보면 뭐냐면 진동이에요. 진동. 무슨 동이라고요?
4: 진동.
0: 진동이에요. 진동. 심장을 진동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심장을 진동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인생을 롱타임으로 봤을 때 자기의 심장을 진동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아주 조그마한 씨앗이에요. 처음부터 강하게 진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진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작게 진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진동은 어떻게 하면 커지고 어떻게 하면 분명해지냐면 여러분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4학년들 돼봐요. 4학년들은 솔직히 좀 막막하죠. 막막한 감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요. 자, 저도 저는 이제 나이가 서른에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잖아요. 여자보다는 조금 더 근심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서른인데 그럼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잡아야 되고 돈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부모님은 나를 서포트해 줄 만한 능력이 안 되고 그리고 뭐 성악과 졸업했으니까 졸업하자마자 무슨 성악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그 좋아하는 여자애가 성악과 나온 나를 좋아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막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제 4학년 그리고 이제 3학년쯤부터 되면 슬슬 취업에 대한 그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걸 소개할게요. 여러분 직업은 없어도 전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과격한 발언일지 몰라요. 직업은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뭐는 있어야 되냐면 자기의 길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자기의 길은 있어야 돼요. 아주 극단적 얘기지만 전 결혼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결혼은 전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결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뭐 누구 있죠? 다른 사람 아는 사람 없나요? 말고 예수님이요. 봐봐요. 예수님도 결혼 안 하셨잖아요. 바울도 결혼 안 했어요. 네. 전 결혼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필수는 뭐가 있냐면 필수는 사랑을 해보는 거예요. 결혼은 안 해도 전 사랑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직업은 없어도 괜찮은데 자기의 길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 자기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되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기의 소명인데 그 소명은 또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아주 의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는 것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그 일은 어떤 분야로서든 하면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찾을 것이냐? 요게 아주 간단한 키워드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방이요? 그렇죠. 많은 지방이 있습니다. 많은 지방이 있어요. 그 지방 안에는 다시 뭐가 있을까요? 장기. 오케이. 아주 해부학적으로 얘기하시네요. 우리의 마음 안에 씨앗이 있다고 합니다. 씨앗. 지금 씨앗이 많은 여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4: 씨앗.
0: 아주 작은 씨앗이 있어요. 근데 평생 이 씨앗을 씨앗인 채로 두고 씨앗을 몇 개 먹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씨앗으로 열매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열매. 여러분 하나의 사과나무, 사과 안에는 씨앗이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요?
4: 5개, 4개, 8개.
0: 오케이. 오케이, 각각 다르다. 오케이, 좋아요. 아주 우리 학생 좀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어요. 연기가 역시 정답이야. 각각 달라요. 그리고 확실한 거 한 가지 중에 하나는 씨앗이 몇백 개 정도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봐봐요. 하나의 사과 안에는 몇 개 정도의 씨앗이 들어가 있는지는 얼추 맞출 수 있어요. 두 개, 네 개, 여덟 개. 몇백 개 정말 들어가 있지는 않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의 씨앗 안에는 얼마의 사과가 들어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어떻게 나중에 되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으로 얼마의 많은 사과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나올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러분은 학생입니다. 아직은 씨앗인 상태예요. 근데 이 씨앗을 종자 씨앗이 있는데 그 종자 씨앗을 그냥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살면서. 그러니까 아주 1차적으로만 자기의 삶을 살다가 마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그 씨앗을 심는 사람이 있어요. 심어가지고 그걸 땀을 흘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열매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그 열매 안에, 그 사과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또 씨앗. 씨앗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과. 사과 안에는?
4: 씨앗.
0: 씨앗. 씨앗 안에는
5: 사과.
0: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자기 대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미 죽었는데도 계속 그 다음대로 생명을 낳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봐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이 사람들과 지금 함께 있지 않고 성령을 보내셨지만, 계속 그 씨앗이 수천 년을 걸쳐서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 분야에 있는 삶의 모습으로 계속 전달됐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미 죽었지만 그 사람의 산 삶은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다시 씨앗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었으나 죽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살았으나 죽은 자도 있어요. 그냥 자기 씨앗만 그냥 자고서 그냥 씨앗 순채로 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씨앗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안에는 어떤 씨앗이 있는지 알 수 있는지 요거를 오늘 구체적으로 소개하려고 해요. 자, 씨앗은 언제 진동하냐면 법칙이 있는데 이미 열매로 거둬져 있는 열매를 만나면 이렇게 탁 진동하는 성향이 있어요.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이스한 헤어스타일, 사람들이 초이스한 의상은 사람들 안에 있다고 의상 심리에서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입고 온 옷, 여러분의 헤어스타일, 여러분의 안경, 여러분의 백, 여러분의 신발, 그리고 그 여러분의 구린 팔찌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거야? 마음에 있는 거. 우리 학생 저 팔찌는 저 문방구 앞에서 뽑은 것 같아요. 그 애들 거 뽑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의상심리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딱 보니까 학교 가서 제가 지금 이제 거의 한 학기가 끝나도록 하는데 딱 보면 헤어스타일이랑 의상이랑 가방이 종류만 살짝 달랐지 여러분 거의 비슷하게 한 거예요. 어떤 여학생은 계속 바야바처럼 하고 와, 바야바. 이렇게 그 바야바라고 그 해석할 수 없는 원시 동물이 이렇게 바위 뒤에서 머리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여학생이 있어요. 그 여학생은 항상 10시 반이 되면 서울여대 와. 바야바. 그 여학생은 지금 계속 바야바야. 근데 어떤 여학생은 보면 되게 군복 스타일을 즐겨 입는 여학생. 예? 근데 또 어떤 여학생 보면 컬러를 절대 밝은 걸 잘 안 입는 여학생이 있어요. 항상 검정색 계통이나 회색 계통의 옷을 입는 여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여학생은 계속 학교 티셔츠를 입고 오는 여학생. 학교가 있는 거야, 이 사람 안에. 학교가 있든지 돈이 없든지. 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교를 엄청 사랑하든지. 아니, 뭐가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떤 여학생은 거의 웬만하면 머리, 모자를 쓰고 오는 여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헤어스타일대로 안 바뀌니 어떤 여학생은 되게 뭐 이렇게 여성스럽게 하고 오는 여학생이 있어요. 그거는 다 각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잡으세요. 오늘, 나 오늘 화장하고 왔다. 라는 여학생 한번 들어봐요, 솔직히. 그런데 일어나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도 봐보세요. 자, 오늘 우리 반장학생. 오늘 저기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의 어떤 컨셉 있었죠?
1: 에.
0: 뭐예요?
1: 안 꾸민 듯 꾸미기?
0: 오케이. 그냥 안 꾸민 듯 안 꾸몄네요. 그 다 우리 애는 뭔가 있다고요. 우리 여학생, 우리 뭔가 오늘 변화 있냐, 제가. 귀에 그 저기 훌라후프도 엄청 예쁘네. 엄청 예뻐. 오늘 뭐 마음에 좋은 일이나 그런 거 있어요? 화장 잘 받은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런데 하고 싶었어요? 방송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오늘 완전 잘 나가야 돼. 다른 친구들 엄청 구리게 나오는데 막 공대처럼 나오는데 지금 우리 여학생만 완전 미대생 돼버렸네. 그 봐요. 사람들 안에는 기분에 따라서, 그날 기분에 따라서도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뭔가 마음에 기분이 좋을 때 옷을 어떻게 해요? 좀 화사하게 입잖아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좀 좋게 가고 싶으면 옷을 어떻게 입어요?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데 나 기분을 좀 좋게 하고 싶어. 그러면 옷을 어떻게 입어요? 짧게? 짧게 입고 욕만 먹어. 기분 더 나빠지고 싶어요.
5: 응짜리네.
0: 좋아요. 사람마다 다 그게 우상의 심리가 있는 것처럼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고른 옷은 여러분 안에 있는 색깔이에요. 비슷해요. 네? 디자인도, 스타일도. 그렇다고요. 자, 본인이 어떤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만나보고 경험해봐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6: 만나보고
0: 경험해봐야 하나님이 자기 안에 어떤 씨앗을 주셨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대학에서 너무 도전적인 얘기인데 아주 충격적인 제 의견을 소개하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경험하고 만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는 사람도요, 즐기는 사람은 결코 이길 수 없다고 했어요. 네. 즐거워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해야 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따라갈 수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만의 씨앗이 있어요. 틀림없이. 여러분이 반응하는. 다른 거에는 집중 못 하는데 그거에만 집중하는 게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그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난 다른 건 잘 못 하는데 한 분야에 나는 되게 집중하는 능력이 있다. 손 한번 들어봐요, 살짝. 오케이. 우리 앞에서 해볼까요? 앞에서부터? 우리 여기서 뭐에 그래요?
7: 연극 같은 거 보거나 뮤지컬.
0: 연극을 보거나 뮤지컬 볼 때? 그래요? 최근에 가장 본 뮤지컬이나 연극은?
7: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의라는.
0: 연극이나 뮤지컬을 볼 때 눈동자나 심장이 어떤 느낌이에요?
7: 빨려 들어가요.
0: 빨려 들어가요? 오케이, 좋아요. 우리 여학생 동공이 최근에 딱 열리고 집중이 딱 되고 했던 게 어떤 게 있어요?
8: 찬양할 때요.
0: 지금 너무 방송 지금 너무 기독교 방송을 이거 지금 의식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목소리도 좀 어디 갔어? 저는 찬양할 때요. 아니요?
8: 진짜
0: 오케이. 찬양할 때? 네. 그 외에 찬양 팀 하고 있어요?
8: 네.
0: 귀찮으세요?
8: 네.
0: 주일 저녁 예배?
8: 아니 아침 예배 하고 있는데요.
0: 아.
8: 막 찬양을 하면 심장이 막 저려요.
0: 아, 네. 그래요?
8: 네.
0: 우리 자매 찬양을 듣는 사람들은 아, 심장이 막 기가 저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일단 그 우리 지금 자매가 자기 얘기할 때 지금 얼굴이 딱 이렇게 나오네요. 딱 찬양할 때. 오케이. 다른 여학생. 나는 이런 거 그거 할 때는 정말 눈이 딱 이렇게 열리고 동공이 열리고 에너지가 딱 집중되고. 그렇다.
9: 저요.
0: 오케이, 뭐예요?
9: 저는 책 읽을 때.
0: 너무 방송을. 학생들이 방송을 너무 의식하네요. 자, 오늘 제가 웬만하면 자연스럽게 가자고 했는데. 좋아요. 최근에 읽었던 책은 어떤 책이에요? 심장이 딱 이렇게 됐던 책.
9: 제가 너무 여러 번 읽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0: 호롱나네요. 그래도 뭐. 어떤 대목이라든지.
9: 프랑스 여자처럼 먹어라?
0: 욕 먹어라! 욕을 매기고 싶네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제가 그 심장이 더 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어떻게 하면 그 심장이 더 뛸 수 있는지, 그 씨앗인지 확인할 수 있느냐면, 그 책에서 얘기한 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저 간단하죠? 자, 봐요. 내가 어떤 책을 읽었어요. 그 심장이 뛰어요. 근데 그런 1차적인 걸로는 세상은 안 돼요. 세상은 되게 복잡하고 2차, 3차, 4차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 프랑스 여자처럼 먹어라? 그러면은 한국에서 갈 수 있는 프랑스 식당이라도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여자들은 어떻게 음식을 먹는지. 그래가지고 뭐 부모님한테 카드 좀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카드로 프랑스 밥 먹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욕 먹고 그리고 프랑스 밥을 먹어보니까 아,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어떤 느낌을 얘기하려고 그랬다는지 나 알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아, 나 정말 프랑스에 가서 나 프랑스의 진짜 샹들리제 그 개선문 앞에, 예? 거기서 나 좀 한번 음식을 먹어봐야 되겠어. 그럼 프랑스 음식 좀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럼 여학생이 그렇게 잘 되면 미슐랭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맛집 이렇게 쫙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건 다양한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씨앗이 열매가 되려면 그 과정이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간단해요. 찬양할 때 마음이 뛴다고 그랬죠? 그게 내 씨앗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찬양을 전문적으로 좀 배워봐야 돼요. 저는 영화 미션을 봤을 때 처음 심장이 뛰었어요. 미션. 미션 임파서블 말고. 미션. 그 오보에 불잖아요. 오보에 불면 어떻게 되죠? 뱀이 나오나요? 오보에를 부는데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냥 아름답다는 단어가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마음이 든 게, 아, 그래서 음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왜 안 하는지를 소개할게요. 내면의 소리와, 세상에는 두 소리가 있는데 내면의 소리가 있고 외면의 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의 소리가 있어요. 세상의 소리가 있어요. 하늘의 소리도 있지만 땅의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내면의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환경의 소리가 들려요. 뭐 그거하고 반대되는 성향이에요. 야, 네가 뭐 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뭐 니네 부모님이 서포트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뭐 네가 프랑스 갈 수 있을 것 같아? 너 가평에 있는 뿌띠 프랑스 나가. 너. 네가 뭐 뮤지컬 배우나 뮤지컬 디렉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너 뮤지컬이나 봐. 돈 내고. 뭐 이런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소리가 있어요. 근데 자, 여기서 아주 또 중요한 것은 마음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자는 그 소리가 점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오케이? 마음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자는 그 소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점점 죽고 점점 혼선이 되기 시작해요. 마치 라디오 한 주파수에서 두 소리가 잡히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소리인지도 안 들리겠어. 그러니까 그냥 살아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제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씨앗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씨앗 먹고 그냥 삶을 마감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이 자기 때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자기에 대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후세대에게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네. 돈을 못 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 벌 수 있어요. 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 못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자기의 생명, 선한 생명이 자기에 대해서 그냥 끊겨버린다고. 반응하지 않았으니까. 그 반응해보세요. 어떻게 해보라고요? 반응.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만나고 반응해보세요. 그리고 경험해보세요. 여러분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마음을 먹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소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믿고 간절히 소망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소망의 증거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 마지막 짧게 소개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그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땅을 봄에 되면 기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경. 기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갈아서 없는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씨앗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맨날 노래만 불러서 되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몸을 갈아서 없는 고통이 있어요. 반드시. 절대적으로. 등산 가보면은요,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꼭 그 길을 가요. 왜냐면 가을에 아주머니들이 도토리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도토리. 그러면 한두 사람이 그 길을 가요. 그럼 점점 어떻게 돼요? 없던 길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게 길인가? 그리고 또 걸로 가요. 그럼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길이 딱딱해져서 길이 되어버려요. 처음에는 뭐가 막 이렇게 덮어져 있었거든요. 길은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가냐. 아무도 그 길을 간 적이 없는데 그 길을 다 닦아놓으면 나 가겠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 이미 그때는 이제 늦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길이 나 있느냐 안 나 있느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어준 게 무엇이냐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조상이 그 길을 그 자기가 살던 곳을 나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지시할 곳이에요. 지시한 곳이 아니에요. 자 지시한 곳을 가라 이렇게 하면 사람은 뭘 보게 되냐면 그 장소를 보게 돼요. 네. 근데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뭘 볼까요? 그렇죠. 지시할 그분. 그분을 보는 거예요. 네. 그때 인간은 그 길을 넘어서는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 길을 개척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개척이 안 돼도 또 다른 여러분의 길을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3학년, 4학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어쩌면 천생연분보다 더 힘든 천직을 여러분은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이 그 길을 소망하고 그 길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길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삶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은 모두 다 삶의 그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싶습니까?
5: 네!
0: 네! 사우정처럼. 자, 그 길을 가고 싶습니까? 하면 자기의 각오를 담아서 박수 한번 거 함성 한번 하고 마칩시다. 그 길을 가고 싶습니까?
5: 네!
6: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0: 자 오늘 이야기 또 나왔죠.
11: 네. 저번 한 이제 저번 중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이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정확하게 엄마는 도쿠라고 부르셨죠.
10: 도쿠. 네,
11: 도쿠. 도쿠를 키우셨는데 그 상처받은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도쿠랑 하나 되셨거든요.
10: 하나 되셨다는 의미는
11: 해보셨어요.
10: 복용을 하셨다는 네,
11: 그렇죠,
10: 얘기죠.
11: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쿠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품종이 믹싱견입니다. 이게 부모의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강아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믹싱견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을 줄만 하면 아버지가 도쿠를
10: 복용하시고
11: 잡수시고. 또 이제 도쿠를 아버지가 잡숴서 이제 또 백구 이런 애들이 와옵니다. 흰 아이. 근데 걔도 한 1, 2년 크면 아버지가 또 잡수시고. 그래서 자꾸 이제 강아지를 아버지가 친구분들하고 잡수셔서 저는 더 이상 걔에게는 정을 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나눈 이야기가 비록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있어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죠. 사랑하면 좋겠다. 네. 우리 뭐 옹기장의 선교단 하면서 상처받는 일이 마냥 없지는 않을 거예요.
10: 그럼요.
11: 그리고 저 감미로운 소리에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 근데 우리 아까 우리 옆에서 이제 한 누가 누가 안 웃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난해 빨리 웃어.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 다시는 너랑 안 온다. 그러니까 뭔가 저 아름다운 목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모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과 서로 부딪힘이 있겠어요.
10: 그렇죠.
11: 근데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상처받을 수 있겠죠. 아버지가 강아지를 먹어버릴 수도 있고 강아지를 키우다가 애가 쥐약을 먹고 이렇게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상처가 이제 치유가 되어서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강아지를 다시 키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파트에 이제 살고 그렇죠. 시골에 살지 않고 서울에 사니까 그 강아지를 키우면서 그 참 하나님이 이렇게 배우게 하시는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품종이 있는 아이로 키우게 됐어요.
10: 아, 그 믹신견이 아니에요?
11: 믹신견이 아니에요. 네네. 부모가 누군지를 알 수 없는 네네. 그런 견이 아니라 이제는 갈색 푸들.
10: 아, 푸들?
11: 푸들인데요. 갈색 푸들을 키우게 됐어요. 머리가 이렇게 곱슬이 아주 심하고 털도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아주 요만했을 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강아지를 키우면서 전에 그렇게 집 밖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키울 때는 알 수 없던 것 몇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집안에서 키우는 품종이 있는 강아지들은 옷이 있다는 겁니다. 옷.
10: 요즘 그 개에게 입히는 옷.
11: 옷이 있습니다. 옷이 있어요. 그 아이가 옷 같은 옷이 있어요. 네. 그리고 후드도 달려있습니다. 후드. 후드? 혹시 아세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강아지, 그런 강아지 키우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후드 달린 옷을 팝니다.
10: 요즘 팔잖아요.
11: 그렇죠.
10: 하고.
11: 그 네. 강아지 용품점에서 다 팔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껌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껌. 개가 이제, 그렇죠. 이제 뼈다귀를 주지 않으니까 그 이렇게 하얗게 된 끝에 이렇게 뼈다귀도 있는데 그것도 있고 그 개껌도 있고 또 사료도 되게 간식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면서 강아지를 키우면서 매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강의가 늦게 끝나고 집에 늦게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네. 그 철야 예배 어느 날은 이제 강의를 했는데 철야 예배니까 10시, 11시 정도에 끝난 거예요. 지방에서. 그 집에 가면은 12시, 1시가 되는 거예요.
10: 그렇죠.
11: 그런데 띵동 이렇게 누르면 누가 나올까요? 결혼한 지 4년 됐지만 그 와이프는 나오지 않아요. 나오잖아요. 피곤하니까. 다 자기도 자기 삶이 있잖아요. 요즘. 그렇죠. 네. 다 삶이 있거든요. 사람은. 네. 그래서 아무리 신혼, 뭐 4년이면 신혼도 아니지만 사람은 나오지 않아도 누구는 나와 있습니까?
10: 개.
11: 그 푸들. 이름은 사랑인데요.
10: 아, 사랑이.
11: 사랑이는 나와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0: 그 벌써 엘리베이터 내리는 순간부터
11: 벨을 누르면 안 돼요.
10: 안에서 난리가 났죠. 네. 네.
11: 그래서 이렇게 딱 앉아있다가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달려오다가 품에 안기는 게 아니라 너무 반가워서 다시 또 도망가요. 아! 그러다가 오줌을 한두 방 싸고 다시 저에게 아! 이렇게 달려오다가 또 안기지 않고 아! 이렇게 또 달려가요.
10: 맞아요, 맞아요.
11: 전 그래서 목사님이 다리를 구르시는 그 느낌이 참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어린아이처럼.
10: 아, 그러네요.
11: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예. 부목사님이 다리 구르는 건 쉬워도 담임 목사님이 구르는 건 쉽지 않아요. 어린아이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10: 그렇죠, 그렇죠.
11: 근데 그 저희 그 사랑이는 막 저에게 와서 그리고 막 와가지고 막 좋아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배를 이렇게 긁어주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제 예의가 발라요. 그리고 식사할 때는 이렇게 성경에도 그 얘기가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주님, 개에게 상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저 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나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이스라엘에서. 근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강아지를 키우다 알았어요. 네. 이 강아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테이블에 딱 있으면은 그 원래는 강아지 간식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이 먹는 걸 자기도 먹고 싶어해요. 네. 근데 그 제 아내 되는 사람은 절대 주면 안 된다.
10: 그렇죠. 입맛 버린다.
11: 입맛 버리고 네. 자기 밥을 안 먹는다.
10: 그렇죠.
11: 그리고 저는 그 좀 줘라. 그리고 이제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강아지도 이제 아내가 더 이상 안 주는 걸 알기 때문에 제 쪽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눈을 보는데 그 참 그 눈은. 모든 성도가 주님을 향해야 할 눈이에요.
10: 네? 맞아, 맞아.
11: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아이고,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주여 언제 주십니까? 은혜를 주세요. 그 눈빛. 그거는 정말 그런 눈빛을 가진 교인이 10명만 있으면 교회는 부흥할 것 같아요. 그 다 예의 바르게 딱 앉아가지고 그냥 주세요. 주세요.
10: 가끔씩 혓바닥.
11: 네, 주세요. 주세요. 포악하게 하지도 않고 뭐, 주님 주세요. 빨리 주세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눈빛을 보면 안 줄 수가
10: 없죠.
11: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고기 같은 거 이렇게 좀 했다가 이렇게
10: 몰래
11: 빨아가지고 이렇게 양념은 이렇게 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 주면 이제 가만히 앉아 있다 이렇게. 그리고 혀를 이렇게
10: 맞아 맞아.
11: 매우니까 아, 양념이 다 안 빠진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또 밥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저렇게 바라는 게 뭐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진짜 이렇게 바라면 하나님이 안 주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주님, 내가 성령을 저에게 그렇게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안 주실까 과연? 네,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그래가지고 마음에 생각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이 사랑이를 키우면서 가장 크게 제가 느껴지는 건 이런 거예요. 이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요, 어떤 걸 알게 됐냐면, 밖에서 키우는 강아지는요, 저는 뭐 눈곱이 끼는지 안 끼는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근데 실내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키울 때는 눈곱이 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를 눈곱을 닦는 빗이 있습니다. 요만한 거. 그걸로 이렇게 눈곱을 이렇게 닦아주는 겁니다.
10: 아, 걔 눈곱을 닦아주는 거예요.
11: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눈곱이 자꾸 끼니까 그거를 네. 이렇게 비껴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처음엔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 개를 이렇게 해준 적이 없거든요. 저희 밖에서 기르던 그 독구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냥 더러워지면 아버지가 잡수시고 그랬거든요. 그 뭐 그런 거, 아이, 뭐야. 그 뭐 시골에서 그러지 않아요. 뭐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엔 그래서 저도 강아지에 이렇게, 아, 그런 건 좀 그렇다. 저런 강아지를 키우는 건. 저 누가 사람이냐? 사람이 개냐? 개냐 사람이냐?
10: 그렇죠.
11: 이러면서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1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를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요만해요. 빗이. 근데 강아지 빗이 이만한데 눈곱을 닦아줄 땐 일단 이렇게 아이처럼 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눈곱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털이 되게 많아요. 푸들이라서. 근데 이걸 잘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걸 해주려고 했더니 강아지가 어떻게 합니까?
10: 반응?
11: 되게 불안해한 거예요. 그건 마치 이런 거죠. 강아지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갑자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리한?
10: 그렇죠, 그렇죠. 어떤 도구를 지금.
11: 도구로 자기가 가장 위협을 당할 수 있는 눈을 이렇게 찌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10: 아, 왜냐면, 그 입장에서 보면 그러네요.
11: 그렇죠. 강아지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눈곱을 떼야 되는 거니까 눈 여기를 이렇게 긁어내는 그렇죠. 겁니다. 여기. 근데 강아지 입장에서는 자기 눈을 찌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강아지가 의심이 많으니까 온몸에 힘을 이렇게 빡 주고, 아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10: 빠져나오려고 하겠죠.
11: 네. 근데 강아지가 말이 안 통하잖아요. 눈곱 떼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너 눈곱 떼야 돼! 냄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했는데 점점 살다가 보니까 이제 이 친구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하면 좋아하진 않아요. 그 빗을 들면 강아지도 눈치가 다 있습니다. 네. 좋아하진 않죠.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인을?
10: 신뢰하고 믿는 거죠.
11: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힘을 빼요. 그리고는 눈을 이렇게 감고 눈을 사사사사 이렇게 떨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예전에 5분 걸릴 게 딱 두 번이면 끝납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어쩌면 하나님과 인간 관계도 이것과 매우 비슷하겠다. 하나님이 언젠가 저희의 삶의 죄의 눈곱을 떼시려고 아주 예리해 보이는 죄를 떼는 죄의 빛으로 이렇게 저희의 눈을 공격하려고 하실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셨나? 왜 갑자기 내 눈을 찌르려고 그래?
10: 왜
11: 나를 꼼짝 못하게 해놓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사지로 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건강도 안 좋게 하고 전에는 막 나 자존심 완전 최고였어. 나 막 완전 나 찬양단 나 자매 완전 자존심 나 몸매 장난 아니었고 막.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장난이 되어져 가고 막 팀장 오빠가 자꾸 뒤로 가라고 하고 전에는 계속 나보고 앞에 나오라고 그랬는데 좀 뒤로 가라. 솔직히 그런 분 계시죠?
10: 한두 분이 아니에요, 지금. 저쪽에.
11: 그분은 가슴에 십자가가 있다고 봐야 돼요. 네. 뭔가 이제 너 뒤로 가라. 너 뒤로 가라. 좀 안 되겠다. 솔직히 그래도 이거 공연이니까 그래. 아무리 오디오만 생각할 수 없다. 좀 뒤로 빠져라. 그러면 자존심이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 상하죠. 내 자녀, 막 남편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막 신앙도 없고 남편한테만 막 사랑받으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남편이 나 없어도 잘 돼요. 그러면 이 엄마는 누구한테 관심을 가질까요? 자식한테 엄청 관심을 가지는 거야. 늘 말씀드리지만. 쓸데없는 간섭하시고. 그놈 지금도 만나니? 엄마가 만나지 말라고 그랬지? 비영. 니 애비 비영이 뭐야? 그리고는 이제 아주 간섭을 심하게. 딸한테 집중하다가 뭐 할까요? 집착. 집중하다가 집착하는 거. 자기의 다리에 집중하다가 집착. 그러니까 이제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막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 이러다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
12: 사사 사이즈로 돌아가야 할 때
11: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 삶이.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궁지로 모실까? 전에는 나 정말 자존심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건강을 왜 이렇게 치시나?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쳐도 절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 죽는 것 같은 때가 있거든요. 사실 보세요. 이런 데는 이렇게 맞아도요. 이렇게 뭐 예리한 걸로 찔러도 괜찮아요. 이거 강아지가 이거 핥힌 거거든요. 네, 여기도 핥히고. 이런 건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런 데를 긁히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죄의 눈곱을 떼려고 하실 때는 그 눈곱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참 희한한 원리예요. 아주 아름답고 아주 투명하고 인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눈에서 눈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이게 자꾸 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빛을 갖다 대야 할 때가 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궁지에 나를 모신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막 반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왜 눈으로 하는 거야? 짜증나 그냥 주인 확 물어버릴 거야 그냥 그리고 막 손톱으로 주인
12: 할퀴고
11: 하나님 할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한 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될 거를.
12: 그렇죠. 한 대 맞고.
11: 이제 한 대 맞고. 그렇게 해도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주인은 그 개를 어떻게 할까요?
12: 복용하세요?
11: 아닙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집으로 넘길 생각도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때 믿음으로 몸의 힘을 빼면 하나님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저희의 죄의 눈곱을, 자존심의 눈곱을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제거해 내시겠죠. 요즘 혹시 어쩌면 저희가 죄의 눈곱이 껴서 이 눈곱에서 냄새가 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품에 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빛으로 눈곱을 긁어내야 될 때가 되셨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만약 혹시 요즘 하나님이 우리를 궁지로 몰고 계시다면 전에는 내 뜻대로 됐는데 이제 뭔가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됐나 보다. 힘을 줘야 합니까? 빼야 합니까?
12: 빼야
11: 힘을 빼야 되겠다. 근데 힘을 빼는 건 믿어야 빼는 것 같아요. 강아지가 이젠 저를 믿나 봐요.
12: 힘 뺍니까?
11: 힘 뺍니다. 그리고 이제 강아지는 뭘 알고 있냐면 힘을 빼고 있으면 주인이 두 번만 눈곱을 떼고 간식을 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12: 요거만 참으면.
11: 그렇죠. 그리고 간식 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경험으로 인해서. 믿음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힘을 뺐을 때 하나님이 나의 눈곱을 떼내고 또 새로운 그렇죠. 내면 세계에 또 인간이 살아가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아, 그러니까 좀 힘을 빼자. 그래서 요즘 힘 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가 사막을 가다가 빠져서 안 돌아가면 바람을 어떻게 할까요?
12: 바람을 빼죠.
11: 바람을 빼야 한답니다. 그러면요, 오히려 저 이렇게 잘 굴러간대요. 네. 요즘 혹시 내가 사막에 모래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하신다면 마음에 힘을 빼고 그걸 구체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는 새벽기도 가보세요. 힘 빠집니다. 네. 근데 일찍 자고 새벽기도 가야 합니다.
12: 그렇죠.
11: 늦게 자고 새벽기도 가면 욕 나옵니다. 욕 나와요. 어떤 시키가 새벽기도 만들었나? 막 이렇게 욕이 나와요. 짜증나. 누구야? 외국 교회는 새벽기도 없다던데. 그러니까 새벽에 가도 빠지고요. 때로는 금식해도 힘이 빠집니다. 네. 금식해도 힘 빠지고 내 뜻대로 안 돼도 힘 빠집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혹시 내 뜻대로 안 되신다면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되신다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은 아닌가. 왜 이렇게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돼? 아유 짜증나 진짜. 이따 남편을 바꿔야 되나? 주여. 아유 진짜 이거.
12: 남 탓하죠 또.
11: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12: 남 탓한다고.
11: 이거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냥. 다시 넣어야 되나? 이거 아유 나 이거. 주여 취소입니다. 취소. 취소. 어떡하나 우리 찬양단에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이제. 그 오빠 어떻게 묻어야 되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나? 왜 하나님이 자꾸 내 길을 이렇게 막으시지? 네.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번 힘 한번 빼시고 꽃이 그래도 요즘 아직 남아있는데 공원에 산책 한번 핸드폰 놓고요. 한 하루에 10분만 핸드폰. 사실 저희가 그렇게 국가에 중요한 인물은 아니거든요. 네,
12: 뭐. 그렇죠. 전화 안 된다고 뭐, 해서
11: 막 네. 국가가 갑자기 힘들어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 탁 놓고 이렇게 탁 이렇게 가면서 나의 힘을 좀 빼고 그리고 그러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구나. 내가 너무 쓸데없는 힘을 주고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영적으로 좋은 간식을 저희에게 주실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없어서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마음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늘 받을 자세가 아직 되어 있지 않고 그걸 소화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주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는 자꾸 그냥 그거 왜 안 주시냐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지 않고 풍성한 삶을 못 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우리의 눈곱을 떼신다면 힘 빼고 하나님 품 안에 믿음으로 잠깐만 있으면 훨씬 좋은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네.

0: K라디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Welcome aboard.
0: 입이 트이는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We are kicking off another brand new month. Yes, it is November.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2: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Happy November and thanks for tuning in. I'm Jennifer Clyde.
0: 자, 이번 달도 이렇게 새로운 멋진 교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정말 좋은 사연들로 책 한 권을 가득 채워주셨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부모님의 관심과 걱정에 대한 주제의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자,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2: 네, 불꽃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 장미언니 정치자님 보내주셨습니다.
0: 이름이 어쩜 이렇게 예쁜가요?
2: 장미언니.
0: 장미언니이시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나한테 이것저것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잔소리들이 되게 싫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다가, 근데 이제 내가 자녀를 낳고 보니까, 아하. 아, 얘네들한테 지금 내가 해주는 얘기가 정말 얘네들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러면서 이제 부모님의 그 당시 어떤 조언이나 충고 같은 것들을 다 듣지 않았던 게 좀 후회된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2: 그죠.
0: 거의 모든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2: 저는 제가 막 속으로 엄마한테 네네. 잔소리 하지 마라고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0: 아,
2: 근데
0: 그래요?
2: 막 속으로 엄마 또 잔소리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많거든요.
0: 그쵸.
2: 근데 이제 알겠어요. 아, 얘가 나한테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난 얼마나 속상할까.
0: 그렇죠.
2: 엄마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0: 역지사지하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연 내용 너무너무 좋거든요. 이럴 때 정말 한국적 정서를 영어로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입지형의 가장 큰 장점이죠.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Talk about parents' affection and concern for their kids. Throughout my school years and until I became a member of the workforce, I received constant nagging from my parents. At the time, I felt that their advice was tiresome and behind the times. But now that I am a parent, I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ir nagging was how they expressed their concern and affection. I sometimes wonder what sort of life I would be living if I knew then what I know now. They say that the past is meaningful, just as it is. But I am still filled with regret that I didn't listen closely to what my parents had to say when I was younger. I hope that my kids will wisely take in what adults have to say, instead of brushing it aside as mere nagging. That way, they might have fewer regrets in the future.
0: 자,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을 정말 잘 듣지 않았던 것이 좀 후회된다. 뭐 이런 말. 영어로 번역을 잘 해볼게요. 자, 호너민 지필튼이 영작을 해주셨습니다. 한 줄 한 줄 볼게요. 학창시절을 거쳐 뭐 일을 하는 사회 구성원이 되기까지 부모님께

0: 끊임없이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1: Throughout my school years and until I became a member of the workforce, I received constant nagging from my parents.
0: Okay. 일단 뭐 제일 중요한 단어부터 보죠. Nagging.
1: Nagging. 잔소리란 뜻인데요. NAG, you can nag on someone. 자, nag on someone. 아, 잔소리 좀 그만해. 라고 한다면, stop nagging on me.
0: Okay.
1: 라고 할 수 있겠죠.
0: 아, 동사로 쓸 때.
1: Yeah. He kept nagging on me about A 라고 하면은 자꾸 A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계속 잔소리를 했어.
0: 오, 좋은 정보예요.
1: Yeah, nag about something.
0: Okay. 그러니까 nag 자체는 동사로 쓴다면 nag on 사람.
1: Yeah.
0: My mom used to nag on me a lot. 이렇게 about something, 뭐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nagging 하면 여기서 이제 동명사죠. 그냥 잔소리란 명사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I received constant nagging from my parents. 여기 또 from이죠. 전치사가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부모님께 항상 이렇게 잔소리를 들었다가 되겠네요. 학교 내내 throughout my school years. 그 다음에 until I became a member of the workforce. 우리 이제 사회생활 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 사회생활은 이제 일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 workforce 자체가 근로자들의 어떤 집합을 말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회 구성원을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영어로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Throughout my school years and until I became a member of the workforce, I received constant nagging from my parents.
0: 당시에는
1: At the time, I felt that their advice was tiresome and behind the times.
0: Tiresome.
1: Tiresome. 아, 막 되게 귀찮고 tiresome. 좀 짜증나고 피곤하고
0: 네.
1: right.
0: I feel tiresome today. I feel tired랑 비슷해요. 근데 약간 몸 정신이 다 지쳤을 때 you say tiresome. It's very tiresome. 뭔가 좀 고되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럼 여기서는 당시 부모님의 어떤 잔소리가 좀 고되게 느껴졌다. 힘들게 yeah. 느껴졌다.
1: 좀 지치게 만드는
0: 지치게 만드는 거였다. 그리고
1: and behind the times. If you describe something to be behind the times, you're saying that it's old-fashioned.
0: 약간 좀 고리따분한?
1: Yeah.
0: 좀 약간 옛날 방식.
1: 맞아요.
0: 옛날식인데 왜 자꾸 저렇게 말씀하시지?
1: Uh-huh.
0: 당시엔 그랬다.
1: It's not up to date. It's just old-fashioned.
0: So, at the time, 잘 들어보세요, 다시.
1: At the time, I felt that their advice was tiresome and behind the times.
0: Okay.
1: But now that I am a parent, I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ir nagging was how they expressed their concern and affection.
0: 자, 근데 이제 내가 모모가 이다 보니 이럴 때 But now that I am 모모모 요거 동그라미 좀 찍게요. 이 문형 자체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But now that I am a parent. 근데 이제 제가 부모 입장이 돼 보니 말이에요. 이거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1: But now that I am a parent.
0: 오케이, 한 번 더요.
1: But now that I am a parent.
0: 요 형태로 그대로. 자, 어떤 실감을 하게 됐다. 우리 유생?
1: I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ir nagging was how they expressed their concern and affection.
0: 당시 이제 부모님의 잔소리가 걱정과 어떤 애정을 표현하는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됐다. I have come to realize. 이것도 깨달음을 얻게 됐다의 표현으로 그대로 쓰세요. 바꾸지 말고요. 한 번만 더요.
1: But now that I am a parent, I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ir nagging was how they expressed their concern and affection.
0: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종종 궁금해지기도 한다.
1: I sometimes wonder what sort of life I would be living if I knew then what I know now.
0: 자, 그 마지막 부분은 잘 보시면 돼요. Then이 그 당시죠. Now는 지금이니까 그 당시에 내가 알았다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래서 if I knew then 끊고 what I know now 이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 앞에
1: I sometimes wonder what sort of life I would be living. What kind of life I would be living. 즉,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0: Wonder.
1: Wonder. 좀 고민,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0: 궁금하다.
1: 궁금하죠.
0: 아, 그때 이제 부모님이 하신 말씀 내가 다 지켰다면 지금 내가 이거보다 더 잘 살고 있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1: 네. Yeah.
0: 자, 다시 한번요.
1: I sometimes wonder what sort of life I would be living if I knew then what I know now. They say that the past is meaningful just as it is.
0: What does that mean?
1: Just as it is means just the way it is.
0: 있는 그대로란 뜻이거든요. 이거는 just as it is. 이게 과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뭐 살아오면서 여러 실수를 했기 때문에 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잖아요.
1: Yeah.
0: 그러니까 과거는 그냥 과거다. 과거지사는 그냥 과거지사다.
1: Right.
0: 이런 정도의 어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We even often say the past is the past.
0: The past is the past.
1: 그 말이에요.
0: 정말 멋진 문장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사연에 어떻게 해주셨냐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고 한다.
1: Yeah.
0: 이거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네. 다시 한번.
1: They say that the past is meaningful just as it is.
0: Okay.
1: But I am still filled with regret that I didn't listen closely to what my parents had to say when I was younger.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듣지 않은 것이 무척이나 후회스럽다. 자, 그냥 후회스럽다면 I regret 정도는 그냥 밋밋하거든요. I am filled with regret 하면 많이 강해집니다.
1: 그렇죠. 후회가 가득한 거죠.
0: 막심.
1: 아하.
0: 그거 들어보셨죠?
1: 후회, 막심. 맞나요?
0: 네, 맞아요.
1: 네.
0: 정확합니다. 네. So I am still filled with regret라고 하면 아, 정말 후회 막심입니다. That I didn't listen closely 아주 경청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to what my parents had to say. What my parents had to say. 당시의 부모님이 한 말들. 그렇죠? What my parents had to say. Have to의 과거 had to가 여기 뭐뭐 해야 한다의 어감은 아니고요. 그냥 부모님이 당시에 하셨던 말씀들 이런 의미를 보시면 돼요. 내가 더 어렸을 때 붙었으니까 when I was younger. 오케이. 다시 한번 볼게요.
1: But I am still filled with regret that I didn't listen closely to what my parents had to say when I was younger. I hope that my kids will wisely take in what adults have to say instead of brushing it aside as mere nagging.
0: Okay.
1: All right. 내 바람이에요. 내 아이들이 어땠으면 좋겠다. I hope that my kids will wisely take in what adults have to say. Take in here means to embrace something. Especially when it comes to like the meaning of something. Truly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something.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something.
0: 아, 이런 게 참 어려워요.
1: Yeah.
0: Take in이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런 것 같은데 embrace네요.
1: 네네.
0: 받아들이는 거예요.
1: 맞아요.
0: Take in 강세 뒤에 주시고 구동사니까 what adults have to say 어른들이 하는 말들 여기서 have to도 꼭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하는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What adults have to say 어른들이 이제 소위 하는 말들을 잘 경청했으면 좋겠다 현명하게 뭐뭐하는 대신에
1: instead of brushing it aside as mere nagging brush something aside 옆으로 톡톡 밀어내는 거잖아요. If you brush something aside, you're basically ignoring it. You're not paying attention to it because you don't think it's important.
0: 그러니까 소울 같은 걸로 이렇게 슉슉슉슉
1: yeah.
0: 이렇게 옆으로 쳐놓는 거예요.
1: Uh-huh.
0: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말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를 brush it aside라고 합니다.
1: Perfect.
0: Mere는 무슨 말이에요?
1: Mere, just only.
0: 그렇죠. 요거 잘 읽으세요. Mere라고 읽으면 안 되고
1: mere.
0: Mere. Only의 의미예요. As mere nagging. 단순 잔소리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어른들이 하는 말의 경청을 우리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다. Okay?
1: That way they might have fewer regrets in the future.
0: 그러면 이제 살아가면서 미래에 후회가 덜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That way they might have fewer regrets in the future. 미래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전체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Talk about parents' affection and concern for their kids. Throughout my school years and until I became a member of the workforce, I received constant nagging from my parents. At the time, I felt that their advice was tiresome and behind the times. But now that I am a parent, I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ir nagging was how they expressed their concern and affection. I sometimes wonder what sort of life I would be living if I knew then what I know now. They say that the past is meaningful, just as it is. But I am still filled with regret that I didn't listen closely to what my parents had to say when I was younger. I hope that my kids will wisely take in what adults have to say, instead of brushing it aside as mere nagging. That way, they might have fewer regrets in the future.
0: 자, 입지영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거나 모르는 거 나오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오픈 단톡방에 입지영 검색하시면 공식 단톡방이 4개 나오거든요. 그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EBS1004입니다. 운영 시간 안에 올려주신 질문들은 제가 정성껏 직접 답변 드려요. 자, 오늘 내용 참 마음에 와닿죠? 예.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말씀들 뒤늦게나마 아, 저 잘 들을걸 이런 후회는 누구나 또 하기 때문에 영어는 영어지만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세 가지 표현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끊임없는 잔소리, 영어로요.
1: Constant nagging. In the past, I received constant nagging from my parents.
0: 예전에 이제 부모님께 끊임없는 잔소리를 들었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그녀의 끊임없는 잔소리가 없었더라면 내가 살을 이렇게 많이 빼지 못했을 것이다. 주로 이제 부부간에 많이 살 좀 빼라고. 네.
1: I wouldn't have been able to lose so much weight without her constant nagging.
0: 계속해서 덜 먹어, 살 빼 이런 얘기를 안 했다면 내가 과연 살을 뺐을까?
1: This sounds like you and your wife.
0: 그러니까
1: right?
0: 저도 맨날 right? 살 빼라고. 네. 밥을 안 줘요. 네.
1: 괜찮아요. 살 안 찌셨어요.
0: 네네. 한 번 더요.
1: I wouldn't have been able to lose so much weight without her constant nagging.
0: 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거든요.
1: Yeah.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좋죠. 서로 간에. 자, 그 다음에 behind the times란 말 자체가 약간 고리따분하거나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얘기인데 그 당시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이 옛날 얘기처럼 막 느껴졌다. 이런 얘기할 때 쓰기 참 유용하겠죠?
1: I felt that their advice was tiresome and behind the times.
0: I felt that their advice was behind the times. 이렇게 딱 끊어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식의 전략은 좀 정말 옛날 시대에나 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영어로요.
1: That kind of strategy is seriously behind the times.
0: 옛날 방식이라는 얘기죠. Yeah. 한 번 더요.
1: That kind of strategy is seriously behind the times.
0: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표현 마지막.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의 의미로 brush it aside. 이거 꼭 외워서 써볼게요.
1: I hope that my kids will listen to what adults have to say instead of brushing it aside.
0: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려 했는데 자꾸 신경이 쓰였다. 만들어 볼게요.
1: I tried to brush it aside, but it kept bothering me.
0: Bothering me라는 얘기는 신경 쓰이겠다는 얘기죠. Mm-hmm. 누가 비판을 하면 그냥 무시하세요. 그럴 때도.
1: If someone criticizes you, just brush it aside.
0: 그럴 때 쓰셔도 되겠습니다. Good job, everyone.
2: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My daughter doesn't listen to a word I say these days. It's so upsetting.
3: My son is like that too. He's going through puberty, so he doesn't listen.
2: I only get on her case because I want the best for her.
3: That's right.
2: I wish she would understand where I'm coming from.
3: We just have to reason with them and make them understand.
0: 와, 또 좋은 표현들이 막 쏟아지네요. 자, 한 줄 한 줄씩 보겠습니다.
1: My daughter doesn't listen to a word I say these days.
0: 아, 요즘 딸이 내 말을 한마디도 안 들어요. Doesn't listen to a word I say.
1: Mm-hmm.
0: 한마디도 안 듣는다. Okay. Mm-hmm. 너무 속상하다. 영어로?
1: It's so upsetting.
0: 좋네요. 그대로?
1: It's so upsetting.
0: It's so upsetting.
1: My son is like that too. 아, 우리 아들도 그래요. He's going through puberty, so he doesn't listen.
0: 사춘기여서 말을 안 듣네요. 그렇죠?
1: Yeah.
0: He doesn't listen. 그게 끝이에요. Puberty. 자, 발음이요?
1: Puberty. Mm-hmm. You go through puberty.
0: That's right.
1: I only get on her case because I want the best for her.
0: Get on her case. 이것도 잔소리하다죠?
1: Yeah.
0: Get on 누구누구의 case. 그러면 내가 잔소리하는 것이 잘 되라는 얘기인데요. I want the best for her. 오케이. 이 문장은 통으로 외워볼게요. 갈게요.
1: I only get on her case because I want the best for her.
0: 잘 되라고 하는 잔소리인데 말이죠. Okay?
1: I wish she would understand where I'm coming from.
0: 의도, 진심 같은 걸 where I'm coming from이라고 합니다.
1: Mm-hmm.
0: 아이, 엄마의 진심이나 의도를 꼭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I wish
1: she would understand where I'm coming from.
0: Mm-hmm.
1: We just have to reason with them and make them understand.
0: 우리말에 tie다예요. reason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reason with somebody 타이르고 설명하고 설득시키다.
1: 약간 이해시키고.
0: 그렇죠.
1: Right. 네.
0: 자, 영어로 다시 한번.
1: We just have to reason with them and make them understand.
0: 좋습니다. 그 마지막 표현들도 잘 챙겨보세요.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We will see you again tomorrow.
1: Bye, everyone.
0: Goodbye.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0: 영민의 잡지사 7월호 10번째 페이지. 캐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러쉬하는 잡지사의 대부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감미롭다.
1: 김씨 앤이씨.
0: 썬킴 썬김.
1: 산할아버지 산할아버지.
0: 썬킴의 썬문답. 오늘은 대출의 역사 나아가서 금융의 역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학자금 대출, 신용 대출, 전세 자금 대출, 현대인이라면 대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일 텐데요. 공감하시죠?
1: 아, 공감할 수도 있고, 어?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쓸 여력이 없으면 안 쓰면 되죠. 굳이 내가 뭐 미래에 내 인컴을 끌어다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0: 무소유.
1: 무소유. 아니 물론.
0: 출연료 좀 삭감해도 될까요?
1: 집에 가겠습니다.
0: 자, 오늘 또 중요한 시간 썬문답입니다. 선생님, 대출과 이자에 대한 개념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1: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돈을 빌려준다고 치면은요. 네. 내가 정말 천사가 아닌 이상 정말 내가 먹고 써야 되는데 이 돈 어렵게 모은 돈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랬어! 1년 후에 갚아! 이러면 진짜 천사죠.
0: 4대 성인 들어가야죠.
1: 아, 그렇죠. 예, 4대 성인이요. 예, 예.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될 거니 나의 기회 비용을 내가 지금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한테 빌려주겠다. 그 대신에 네가 갚을 때는 플러스 알파 얼마를 달라고 플러스 돈을. 알파. 이 개념은 지금도 하고 옛날도 했을 것 같아요.
0: 얼마나 옛날부터?
1: 일단 기록을 보면은 기원전 3000년경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에 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0: 예, 예. 그런 나왔습니다. 기록이 있어요? 예, 예.
1: 거기에 보면은 설형 문자라고 해가지고 쇠기로 찍은 거 있잖아요. 정토판에. 네, 네. 거기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돈이 필요할 경우에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 네. 그러면 증거가 없잖아요. 예. 이 서령 문자, 점토판이 그 약간 차용증이다. 아. 차용증이다. 그래가지고 돈을 네가 갚으면 예. 차용증인 이 점토판이죠. 예. 이거를 그때 네가 본업해서 깨버리겠다.
0: 아. 저기 서령 문자에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내가 보리 빌려주고 발행한 영수증인데 저게 거친 보리 나달 451리터. 내가 405리터를 빌려줬다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1: 저기 이제 꼭꼭꼭 세 번 누르면 보리란 뜻이에요.
0: 아, 그래요?
1: 아닙니다. 네.
0: 아, 속을 뻔했잖아. 네. 예. 어쨌든 기원전 예, 30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여러 가지 이제 왕조들이 들어서거든요. 네. 그 가장 초기 왕조였던 이제 수메르 왕조에는 이자를 메쉬 또는 마스 M-A-S 또는 M-A-S-H로 표기를 했는데 예, 예. 이게 송아지 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소가 가만히 있으면은 예. 아, 물론 사랑을 해야 되겠지만 암소소소가 예, 예. 송아지가 태어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가 불어난다. 그래서 돈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이자가 불어난다. 약간 송아지 같다.
0: 이자 개념이구나.
1: 이자 개념을 송아지로 이제 해석을 했다. 야, 해요. 이걸 나중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합니다.
0: 왜요? 네.
1: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모든 철학자의 스승이고 스승의 스승이다. 이 말을 하잖아요.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 돈이란 거는 예. 물물교환 대용으로 예. 표시로 왔다 갔다 주고받는 게 그 용도인데 그 용도만 써야지 왜 돈이 돈을 낳냐.
0: 돈이 돈을 낳는 건 현대에선 거의 진리 아닙니까? 아닌가요?
1: 지금 주식 투자하세요?
0: 아니. 깊게 가지 마시고.
1: 아,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안 해요.
0: 예.
1: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1 플러스 1은 귀요미가 아니라 2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0: 근데
1: 돈을 100만 원이 있는데 네. 이걸 뭐 빌려줬다고 해서 왜 110만 원, 120만 원 되냐. 이건 송아지가 아니다.
0: 제가 볼 땐 돈 빌려줘 본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참. 빌려주면 그런 말 못 합니다.
1: 아버지가 좀 잘 살았거든요. 돈 궁한 게 없었네요. 네.
0: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에도 대출과 이자 얘기가 나옵니까?
1: 함무라비 법전, 저거 저 돌 기둥 있지 않습니까? 엄지손가락까지 생긴 거.
0: 예, 예.
1: 저것이 일단은 현재 기록상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에요.
0: 예.
1: 아시다시피 성문법, 불문법은 잠깐 말씀드리면은 성문법은 딱 정해져 있는 법이죠.
0: 예.
1: 사람 죽이면 징역 20년 뭐 이런 식으로.
0: 예.
1: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불문법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눈에는 눈, 뭐.
0: 이에는
1: 이. 이에는 이. 예. 이게 복수의 대명사를 알고 계시잖아요.
0: 그렇죠.
1: 아니에요.
0: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준다.
1: 그게 나쁜 뜻으로 알고 계시는데,
0: 예, 예.
1: 자, 이 자리를 빌어서, 함무라비 대왕님 죄송합니다.
0: 예.
1: 후손으로서.
0: 이게 무슨 뜻인데?
1: 굉장히 공정한 뜻이에요, 이게요. 당시 이제 그 이, 함무라비 대왕이 있던 요 때만 하더라도, 네. 노비의 아들이 귀족의 아들을 때리죠? 네. 그럼 노비의 아들은 죽어요. 그렇게 귀족의 아들을 때리니까.
2: 그렇죠. 예.
1: 근데 귀족의 아들이 노비를 때리든지 죽여도.
2: 훈방이겠죠.
1: 훈방이에요.
2: 아이, 더럽다, 정말.
1: 드라이, 네. 아 진짜, 아이. 이걸 딱 함무라비 대왕이 봤을 때, 이건, 예. 이건 불공정하다.
2: 아.
1: 그러니까 귀족이든 노비든 네. 신분을 떠나서, 오. 얘가 한 대 때리면, 너도 한 대 때리라고.
2: 아, 이거 굉장히 바람직하네.
1: 눈을 찔렀으면, 너도 눈만 찌르라고. 앙! 한번 물었으면, 너도 앙! 한번 물라고. 이게 눈에 눈, 이에 눈이에요.
2: 아, 그렇구나.
1: 굉장히 훌륭한 대왕이었습니다.
2: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대출이자 얘기는 어떤
1: 거가 대출이자 얘기해야죠. 예. 아, 대출이자가, 네. 딱 어떻게 보면 상한선을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은을 빌려줬을 때, 실버. 이자는 최대 20%. 또 곡물을 빌려줄 때는 이자 최대 33%로 정한다.
2: 뭐가 이렇게 세?
1: 예.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예, 예, 예. 은은 웬만해선 안 없어지잖아요.
2: 그렇죠.
1: 예. 은 빌려줬을 때 다시 은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곡식을 빌려줬을 경우에는 내년에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해요?
2: 못 갚죠.
1: 못 갚죠. 그래서 약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2: 이자가 고이자.
1: 이자가 고 약간 이율이 올라간다.
2: 거의 뭐 제3금융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1: 제3금융. 예. 굉장히 합리적인 왕이었습니다.
2: 그런 말 되네. 로마 제국 얘기가 안 나올 리가 없겠죠. 선생님, 로마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빌리고 또 빌려줬나요?
1: 아르겐타리우스라고 하는 그 또 금융업자 개념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네. 그 로마 주화들 많이 보셨죠?
2: 예, 많이 봤죠.
1: 저 지난 시간에 했던 시저, 카이사르도 네. 자기 얼굴 박아가지고
2: 신격화시켰죠.
1: 신격화시켰죠. 예. 그럼 당연히 돈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거기도 이제 이자놀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상류층, 특히 원로원에 계신 이 할배들이, 나는 말이야, 이런 거 하찮은 건 난 안 해. 근데 난 돈이 벌고 싶거든. 네. 야, 너 일로 와봐. 너 어디서 노예야? 너 카르 타고 오신 노예야? 네가 대신, 내 대신 내 명의 빌려가지고 네가 돈 놀이해. 해가지고 노예나 일반 평민들을 이용해서 대신 돈 놀이를 했다. 라고 합니다.
2: 그렇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활발하던 금융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중세로 접어들면서는 확 위축이 된다면서요?
1: 중세 들어서면서 이제 유럽이 이제 기독교가 자리를 잡습니다. 기독교가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 편집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 구약 성서에 나오는 네. 이자놀이 하지 말라는 있지 않습니까?
2: 네, 있죠. 네.
1: 그래가지고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조금 뒤에 이제 유대인 박해가 나오는데 2000년 동안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았어요.
2: 2000년 동안.
1: 2000년 동안. 왜 박해를 받았냐? 예. 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또 국교로 정했죠.
2: 예.
1: 그러니까 전 유럽이 이제 기독교화가 된 거예요.
2: 그렇죠. 예.
1: 근데 지금 2000년 동안 여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에요.
2: 아.
1: 우리 아다시 뭐 본시오 빌라도 총독 나오고
2: 예, 예, 예.
1: 그래서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예수님 죽인 민족이다.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2: 아 그렇구나. 그게 근본적인 이유구나.
1: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 구약 성서에 따라가지고 이자놀이 하지 말라니까 네. 그때부터는 약간 돈 가지고 돈을 벌어?
2: 금기지.
1: 이 돈이 살아있는 생명체도 아닌데 네. 이 생명체에서 뭔가 또 창조를 해?
2: 아
1: 이게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는 이자놀이가 일단 금지가 예. 됩니다.
2: 심지어 이자를 받는 기독교인은 성찬 참여나 장례를 거부당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었다고 합니다.
1: 맞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2: 그럼요.
1: 그럼 다른 이제 기독교인들이 안 하는 걸 뭔가 해야 돼요.
2: 아, 네, 네.
1: 근데 기독교인들도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상업도 하고 돈도 필요하고 하니까.
2: 아, 그럼요. 사람 사는 건데.
1: 그렇죠. 뭐 돈 빌려야 되고 예. 빌렸을 경우에 뭐 이자도 뭐 인지상정으로 주고 예. 해야 되는데 예. 기독교 커뮤니티에서는 못 하는 거예요, 이걸요.
2: 약간 더러운 손 내가 그 손이 되고 싶지는 않다.
1: 그렇죠. 그때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더러운 손 내가 하겠다 해서 이제 이른바 이자 장사를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예요.
2: 아, 그래서 유대인이 유명하구나.
1: 처음에는 0.1%, 0.3% 하다 보니까 점점 유대인들이 5%, 15%, 60%.
2: 아, 힘이 세질수록.
1: 그래가지고, 아, 고리 대금업자 한번 해볼까 해서 그 결정판이 베니스의 상인이 되는 거죠.
2: 그렇습니다. 고리대금업으로 시작했지만 세계 금융을 주도할 정도로 성장한 유명한 유대인 가문이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렇죠?
1: 네. 로스차일드가 유대인 가문이 맞아요. 그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라고 해서 18세기에 지금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살았던 한 유대인부터 시작을 합니다. 골동품 상을 했어요.
2: 아,
1: 골동품 상을.
2: 그래요?
1: 그래서 여러 가지 골동품을 막 수집을 해요.
2: 네.
1: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 이때는 로스차일드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마이어 암셀이었어요. 아, 유대인이기 때문에.
2: 박해를 받아서. 예.
1: 마침 그때 이제 프랑크푸르트 공국에서 그 이 왕이라기보다 이제 공작이 누구였냐면 빌헬름 9세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예. 이 양반도 골동품 취미가 수집이 취미였어요.
2: 네.
1: 그러니까 이 마이어 암셀 가게를 자주 들렸죠.
2: 어.
1: 그래서 친해졌어요.
2: 어, 그랬겠네.
1: 친해졌는데 나폴레옹이 이쪽 동네까지 치고 들어왔어요.
2: 어, 예.
1: 나폴레옹이 이제 전 유럽 정벌 때였거든요.
2: 어, 예.
1: 빌헬름 9세가 예. 이 마이어 암셀 보고 야, 지금 내 전 재산을 뭐 어음이라든지 현물을 네. 일단 다 들고 난 튀기는 힘드니까
2: 예.
1: 내가 너한테 맡길 테니까 아. 이게 좀 숨겨달라고.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잃어버려도 좋다 어쨌거나 내가 못 갖고
2: 그렇죠 그렇죠 예예
1: 뭐 네가 뭐 속내샘 찍어 네가 보관을 해라
2: 어.
1: 하고 간 거예요.
2: 예예 예. 급하니까
1: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혹시나 해서 찾아갔거든요. 마이암셸 너 그때 내가 맡겼던 어음이라든지 자기압수표 어. 갖고 있니?
2: 갖고 있어.
1: 일전 하나 안 쓰고 그대로 갖고
2: 아~
1: 여기에 감동을 받은 거죠.
2: 감동받지.
1: 빌헬름 9세가.
2: 고맙지.
1: 너 앞으로 내 지금으로 치면 재무부 장관 되라.
2: 아 정말요?
1: 네.
2: 유대인을?
1: 그리고 이 가게에 너 성 하나 지으라고. 근데
2: 성. 아, 라스트네임이야.
1: 라스트네임.
2: 예, 예, 예.
1: 김씨 박씨. 예. 김씨 박씨요.
2: 예.
1: 뭘 할까 하다가 당시 그 당시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 요 동네의 그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자기 성을 땄거든요.
2: 아, 네.
1: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네. 큰 돌이 하나 있다. 원스톤 아인슈타인.
2: 아, 맞다.
1: 이런 식으로.
2: 어, 예. 뭐 스필버그 이런 거.
1: 스필버그요?
2: 예.
1: 마이어 암셀 딱 보니까 자기 가게 앞에 약간 간판 같이 빨간 붉은 방패가 있었거든요.
2: 네.
1: 이 붉은 방패가 영어로 하면 레드 쉴드잖아요.
2: 레드 쉴드죠. 예.
1: 이걸 독일어로 한 거를 독일어를 그대로 발음하면 로스차일드예요.
2: 아, 붉은 방패였어.
1: 로스차일드가 아. 많은 분들이 잃어버린 아이로 알고 계시는데 그 뜻이 아니라 붉은 방패의 미국식 아, 발음, 영어식 발음.
2: 미아를 만들어요.
1: 영어식 발음이 로스차일드입니다.
2: 아, 붉은 방패라는 뜻이구나. 오.
1: 근데 이 로스차일드,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가 네. 이제 하나의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2: 네.
1: 내가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용이다. 돈을 맡기면 끝까지 내가 지키자. 이거를 자기 아들들 다섯 명에게 다 세뇌를 시켜요. 죽어도 신용, 살아도 신용. 그래서 세계 각지로 보내요, 아들들을요.
2: 네네.
1: 그, 네이던 로스차일드라고 자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2: 네.
1: 얘는 영국 런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네. 영국 런던의 재계를 네가 장악하라고.
2: 아하.
1: 네이던을 보내요.
2: 예.
1: 네이던이 이제 그 영국을 건너가가지고, 이제 그 금융업을 하는데, 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져요.
2: 어떤 사건이죠?
1: 1815년, 바로, 워털루.
2: 워털루 전쟁?
1: 영국과 프랑스의 마지막 파이널 배틀.
2: 네.
1: 나폴레옹이 정말 여기서 지면은 끝장, 프랑스는 끝장나고 이기면은 나폴레옹을 상하는 그런 최후의 전투였죠.
2: 예.
1: 영국 런던 증권 거래소에서 네. 사람들이 이제 그 국채를 들고 조마조마하게 그 전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 아.
1: 야, 영국 국채 사야 되냐? 프랑스 국채 사야 되냐? 아, 몰라.
2: 야, 1815년에 이미 그런 시스템이 있었구나.
1: 그렇죠.
2: 예.
1: 그러니까 영국이 이긴다고 하면 이제 영국 국채 사야 되고,
2: 그렇죠.
1: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이긴다고 하면 이제 프랑스 국채 사야
2: 그렇죠,
1: 돼요.
2: 그렇죠.
1: 알 수가 없잖아요. 전화가
2: 그렇죠,
1: 없으니까.
2: 그렇죠, 예.
1: 야, 지금 이기냐, 지냐? 몰라, 나.
2: 이거 되게 긴박감 넘친다.
1: 근데, 로스차일드가 하면은 이미 전 유럽에 다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정보가 굉장히 빨랐어요.
2: 아, 정보 보내고 이랬나?
1: 특히 전서구 시스템.
2: 예, 예.
1: 꼬르륵, 꼬르륵, 꼬르륵.
2: 아, 전서구.
1: 사람 전서구 씨 아니에요.
2: 예.
1: CBS는 강서구가 있고.
2: 예. 양천구입니다, 저희.
1: 아, 양천구입니다. 네.
2: 아, 전석 비둘기를 보냈다.
1: 전석구를 이용한 지금으로 치면 거의 뭐 초고속 인터넷망이죠.
2: 그러네. 그게 제일 빠른 거니까.
1: 그러면. 제일 빠른 거니까. 그래서 런던 증권거래소에 그 있던 사람들도 네이던 로스차일드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사냐 그것만 보자. 그래서 딱 보고 있는데 그 비서 한 명이 달라와요.
2: 예.
1: 자, 여러분. 라디오 드라마에서 제가 효과음까지 냅니다. 저기 선생님 네. 결과 나왔습니다. 네. 워털리 전쟁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2: 어떻게 됐어?
1: 속다. 그래?
2: 진짜 고급 정보야 이건.
1: 하더니 네. 갑자기 네이탄 로스차일드가 영국 국채를 막 파는 거예요.
2: 아.
1: 이걸 보고 거기에 있던 투자자들이 영국 망했다. 영국 졌다. 나폴레옹 그렇지. 이겼다.
2: 그렇지, 그렇지.
1: 라고 하면서 영국 국채를 막 팔고
2: 네.
1: 하는 상황에서 네. 이 로스차일드가 갑자기 사람들이 팔고 있던 그 헐값에 판 영국 국채를 갑자기 쭉쭉쭉쭉 사는 거예요. 야, 저, 로스차일드가 저거 왜 사냐? 왜 그래? 아, 됐고. 네. 일단 우린 팔아. 팔고 프랑스 국채 사. 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2: 예.
1: 공식 보고가 들어옵니다. 영국이 승리했다.
2: 아, 로스차일드.
1: 나폴레옹 졌다. 그러면 지금 프랑스 국채를 산 이 사람들은 전문용어로 알거지가 된 거예요.
2: 그렇죠. 휴지조각.
1: 휴지조각. 그리고 쭉쭉쭉쭉쭉 산 네이탄 로스차일드는 재벌이 됩니다.
2: 비둘기의 힘입니다.
1: 비둘기의 힘입니다, 비둘기.
2: 그래서 네 말씀하시죠.
1: 그래서 지금도 런던 그 이 증권 거래소의 상징 중에 하나가 네이탄 로스차일드가 영국 증권 거래소 기둥에 딱 기대 있는 그림자 실루엣이 상징 중에 하나예요.
2: 아 그래요?
1: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네이탄 로스차일드 가문이 영국 금융계를 다 장악했다라고
2: 세계를 뭐 장악했죠.
1: 그렇죠.
2: 아 로스차일드 가문의 스토리였습니다. 중세 시대 유럽 얘기를 다시 해보면. 아까 위축됐잖아요. 기독교가 이제 퍼지면서.
1: 그렇죠.
2: 예. 그럼 언제 다시 금융이 살아나기 시작하나요?
1: 르네상스.
2: 아, 르네상스.
1: 메디치 가문이요.
2: 메디치 가문.
1: 메디치.
2: 그렇죠.
1: 마루치 아라치가 아니라 메디치요.
2: 마루치 아라치 이제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1: 마루치 아라치를 몰라요? 달려라. 아라치, 나라라, 마루치를 모른다고요?
2: 메디치.
1: 메디치요.
2: 예.
1: 메디치 가문이 지금의 그 피렌체 플로렌스에서 만들어진 금융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피렌체는 메디치고 메디치는 피렌체예요. 르네상스가 그 이탈리아에서 뭐 베네치아, 피렌체 이런 도시에서 만들어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십자군 전쟁 이후에 무역로가 끊겨버립니다.
2: 아, 네.
1: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과 뭐 소아시아 이쪽 지역이 이제 다 이슬람화가 돼버리잖아요.
2: 네.
1: 그래서 유럽과 뭐 인도 이쪽 무역 루트가 끊겨요. 딱 중간에 이슬람 세력이 끊어버렸으니까.
2: 네.
1: 근데 당시 가장 큰 무역 그 물품 중에 하나가 후추였거든요. 후추!
2: 예. 후추.
1: 후추 한번 맛본 분들 끊기면은 큰일 나요.
2: 그렇죠. 예.
1: 고기에 구웠는데 후추 뿌렸다 먹다가 후추 뺏어 봐봐요. 다 불어요, 여러분. 고문하시는 분들.
2: 아, 진짜 맛 확 없어지죠.
1: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후추가 이제 원산지가 남인도였는데 원래 네. 남인도에서 육로로 이렇게 쭉 중동 거쳐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구조였거든요.
2: 네네.
1: 근데 딱 중간에 이제 그 중동에서 이슬람 세력이 무역로를 끊어버렸잖아요.
2: 네.
1: 유럽 국가들 더 이상 후추 없어? 후추? 후추!
2: 금단현상, 금단현상.
1: 그, 예. 후추. 이런 거.
2: 실감 난다. 예.
1: 그래서 이제 이슬람에서도 이제 야, 불쌍하니까 너희들 유럽인들. 하나 거점 도시, 요 도시만 내가 후추 무역이 내가 허락해 줄게.
2: 네.
1: 라고 한 도시를 오픈을 해줘요. 그 도시가 베네치아였어요.
2: 네.
1: 그러니까 베네치아와 옆에, 그게 파급 효과가 돼서 베네치아 또 피렌체. 그러니까 이탈리아 도시들이 이제 중개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법니다.
2: 예.
1: 그러면서 등장한 가문 중에 하나가 이제 메디치 가문인데 네. 처음에는 조반니 메디치란 사람이 이제 그 시작을 해요.
2: 네.
1: 조반니가 원래는 그 양모. 이 사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무역업, 그러니까 약간 금융업이든지 돈 빌려주고 이자놀이 하는 거를 해보니까 이게 돈이 돼요.
2: 네.
1: 그래서 양모업을 그만두고 이제 이 금융업 쪽으로 들어옵니다.
2: 네.
1: 돈을 많이 벌어요.
2: 예, 예.
1: 그리고 또 이 가문이 정말로 정착하게 된 것이 로렌초 메디치란 인물이거든요.
2: 이거 들어봤어. 예.
1: 코가 거의 제 얼굴 많았죠.
2: 크긴 커, 예.
1: 거의 커요.
2: 예.
1: 로렌초 메디치 때
2: 네.
1: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의 대재벌이 되는데 이제 저 양반이 이제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메디치 가문이 또 예술을 후원한 집안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2: 그렇지 항상 뭐 중세 예술 할 때 메디치 가문 후원이 안 닿는 데가 없더라고.
1: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당시에 일단 유대인은 아니에요 메디치 가문이요.
2: 네.
1: 그러니까 이탈리아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사람들이 멸시하는 금융업을 했잖아요.
2: 네,
1: 돈놀이를.
2: 그렇죠.
1: 그래서 안 좋게 봤어요. 하니까 이미지 쇄신을 어떻게 할까.
2: 아.
1: 내가 그러면 예술가들 후원을 하겠다.
2: 아.
1: 저 로렌초 메디치가 플로렌스, 피렌체를 다스릴 조때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예술가들이 다 그때 탄생을 해요.
2: 다빈치?
1: 다빈치.
2: 미켈란젤로?
1: 미켈란젤로. 보니첼리? 라파엘로? 예. 다 로렌초가 후원을 해줍니다.
2: 거기서 걸작이 나오면 이제 메디치가 한번 이미지도 좀 세탁이
1: 올라가고.
2: 예, 그렇습니다. 아시아 얘기 좀 해볼까요? 중국도 고리대금의 역사가 아주 깊다고 하던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선생님?
1: 일단은 중국이 송나라 때요. 네. 송나라가 일단은 경제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자라고 하는 만도 아니에요. 교자라고 하는 네. 인류 최초의 지폐를 만듭니다. 저게 이제 그 송나라 다음에 원나라잖아요. 네. 원나라 때 저게 또 싹 폭망을 해버려요.
2: 아, 그래요?
1: 아니 송나라 때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금융 시스템 하에서 그 돈을 찍어가지고 뿌렸어요. 지금 제가 지폐는 안 갖고 있지만 만 원이 만 원의 가치를 갖고 있기 위해서는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은행에 이 만 원어치의 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2: 그렇죠.
1: 여차하면 교환을 가능하니까. 그걸 믿고 우리가 종이 쪼가리인 만 원, 오만 원을 서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2: 맞죠, 맞죠.
1: 이거를 송나라 때까지는 우리가 태환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이 있었어요.
2: 아, 이게 돌아갔어.
1: 그래서 막 안 찍었습니다, 제가.
2: 아, 예.
1: 그러니까 사람들도 송나라 정부를 믿고 지폐, 교자를 서로 주고받고 이제 그 금융 시스템이 돌아왔거든요.
2: 그렇죠.
1: 근데 송나라가 망하고 이제 몽골족들이 이제 원나라를 세운 다음에 절대로 몽골 비하 아니에요.
2: 예, 예.
1: 딱 보니까 종이를 막 찍어서 거래하고 있잖아요.
2: 이해가 안 됐구나.
1: 이게 뭐냐? 종인데요? 이걸 주면은 말이랑 양을 살 수 있냐? 네. 막 찍어!
2: 아, 이게 금융화폐 시스템을 모르면 그럴 수 있어. 많으면 좋은 줄 아니까.
1: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대량으로 찍어내가지고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2: 그러네요.
1: 이 종이 화폐 시스템이 폭망을 해버려요.
2: 짐바브웨 달러처럼.
1: 짐바브웨 2조 달러 뭐 이렇게.
2: 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구나. 예.
1: 그리고 중국 역사, 금융 역사할 때 이건 또 빠질 수가 없어요.
2: 뭘
1: 청나라 때 오시면요. 네. 그 표국. 이라는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2: 표국이요?
1: 은행이에요. 이 표국이 어떻게 보면 전 중국의 지점들을 다 설치를 합니다.
2: 아, 정말? 브랜치가 있었어요?
1: 그러니까 네. 봐봐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그 이 지금 개념으로 상하이에 있는 표국에 네. 내가 100만 원을 예금 맡겼어요.
2: 네.
1: 근데 저 쓰촨 지역에 있는 내가 표국에 가가지고 거기까지 내가 돈을 이렇게 은을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네. 무거우니까.
2: 네.
1: 상하이에 있는 표국에서 증서를 써줍니다. 여기에 이 사람 100만 원 입금, 사인. 그래서 종이 쪼가리만 하나 들고 가서 스촨성에 가서 이거 상하이에서 발급한 증서입니다. 믿고 거기서 100만 원 인출.
2: 아~
1: 진짜
2: 그게 됐네.
1: 요 표국이 또 뭘 했냐면요. 그 진짜 난 그 종이 필요 없고 난 진짜 현물을 정말 들고 가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네. 얼마 지금 갖고 계십니까? 천만 원이요. 네. 천만 원 상하이에서 스촨까지 네. 갖고 가십시오. 그럼 우리가 현찰 들어있는 트럭 있잖아요.
2: 네.
1: 그거 같은 거를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가십시오.
2: 현물 이송을 해줬다고?
1: 현물 이송을 해줬습니다. 트럭이 있었던 건 아니라 네. 표사.
2: 그 뭐예요?
1: 라고 하는.
2: 수레인가?
1: 아니요. 사람들이에요.
2: 아, 사람들이. 약간.
1: 무술을 그치? 잘한 사람들.
2: 좀 센 사람들이 가야지.
1: 표사들이 호의를 해가지고 이 현물을 이동시켜주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무협지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2: 예.
1: 무협지, 싹 다 표사 얘기예요.
2: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장풍 날리고, 네. 와호장룡 있잖아요. 네. 주인발 나왔던.
2: 네.
1: 그것도 다 표사 얘기예요.
2: 아, 그 사람들 직업이 있었어, 다? 직업이 표사였어?
1: 그, 네. 장풍 날리고, 뭐, 와! 대나무 위에 날아가시는 분들 다 표사들이에요.
2: 아, 그럼 도둑질 할 생각 못 하죠.
1: 아,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표사들도 약간, 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뭐 최홍만급?
2: 그렇죠.
1: 아니면 뭐 벤더빌트급?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길을 네. 높게 들고 다닙니다. 멀리서도 산적들이 보게.
2: 아, 최홍만 지나간다.
1: 야야야야야 저기 무하마드 알리 지나간다. 도망가자.
2: 꿈도 꾸지 마라.
1: 꿈도 꾸지 마라. 야, 홍수환 지나간다. 홍수환.
2: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종목 격투기 다 나오는데. 예. 알겠습니다. 표사가 있었던 청나라 네.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1: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2: 지금까지 영업 1팀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새송이 버섯 팩당 1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너머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만난 후에 달라진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가수 김민우 씨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3부가 방송됩니다.
2: 저는 지금 아버지의 두 번의 눈물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하나는 아까 헤비메탈 할 때 김정민이랑.
3: 네네.
2: 막 이어폰 꽂고 막 전화기에 합주해야 되는 걸 연습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연탄 배달하면서 저희를 키웠거든요.
3: 예.
2: 근데 머리 이렇게 기르고 하니까 대원외국어학교를 나와가지고 사회인으로 자리 잡기 원했는데 머리는 허리까지 기르고 막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고 막 하니까
3: 예.
2: 속이 상하셔가지고 엄마랑 말다툼하시다가 제가 자는데 이렇게 자는 줄 알고 오셨는데 엄마가 막 말리고 했는데 머리카락이 송두리째 잡히면서 아버지가 가위로 머리를 자르시는 거예요. 그때 막 엄마가 말리는데 얼굴에 물방울이 느껴졌는데 그게 아버지가 흘렸던 첫 번째 네. 눈물이었던 것 같고
3: 네.
2: 두 번째 눈물은 그 제 교회 사장님이 처음부터 저를 바로 영업합시다라고 하지 않았고
3: 네.
2: 몇 번의 테스트를 했어요.
3: 네.
2: 그 테스트 속에서 마지막에 이제는 저 머리를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미용실 원장님한테 원장님 이 친구 머리를 제교처럼 잘라주세요. 제교는 뭐냐면 지금 우리들의 머리.
3: 네,
2: 그때
3: 네.
2: 제 머리는 뭐였냐면 배용준 존사마의 머리였거든요.
3: 아~
2: 그래서 머리를 염색하고 딱 짧게 자르고 나서 내일 아침에 김민우 씨 내일 아침에 우리 회사에 진짜 정확하게 면접 시간은 9시인데 오시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저의 첫 번째 멘토세요. 반드시 아버님한테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의미로 큰 절을 드리십시오.
3: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2: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겠다라고
3: 어머나.
2: 아버지한테 절을 한번 하고 오세요.
3: 와.
2: 그래서 아버지한테 면접을 가야 되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뻘쭘하게 아침을 제가 준비를 하고
3: 네.
2: 아버지가 이제 야 너 이렇게 웬일이냐 일찍 네가
3: 예.
2: 아버지 뭐 찌개 어떠세요 뭔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근데 너 뭐 오늘 어디 가? 아 사실 아버지 오늘 제가 면접을 보러 가는데 부탁도 하나 있어요 아버지한테 뭐 좀 부탁하려고요. 아니 면접이라니 네가 무슨 면접을 봐 뭐 오디션을 보는 거야 뭐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자동차 회사에 면접 보러 가요. 아니 민우야 네가 무슨 자동차 회사를 면접을 보고 뭐 할 건데 거기서 자동차 팔려고요. 네가 자동차를 어떻게 팔아 얼굴이 알려졌는데 야 너는 그리고 야 아버지가 옛날에 영업을 몇십 년을 했는데 너 모르냐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그리고 너는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너는 하지도 못해. 아니요 저 할 수 있어요 아버지 결심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할게요. 뭐 그건 그렇고 그럼 뭐 아버지

0: 뭘 부탁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 정장에다 넥타이 메고 나가야 되는데, 넥타이 매는 법을 오늘 알려주시면 내일부터 제가 넥타이 매일 혼자 매려고요. 야, 임마, 나이, 나도 지금 올해 서른 넘었는데 아직 넥타이도 못 매, 임마? 일어나봐. 그래서 아버지가, 자, 이렇게 해서 묶는 거야. 그리고 두 부자가 거울 앞에 섰죠. 넥타이를 딱 매는데, 자, 이제 네가 해봐. 그래서 제가 해서 이렇게 딱 해서 뺐는데, 뒤에가 자꾸 길게 나오고, 여기가 막 앞에가 막 짧아지고 쉽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 아버지, 이게 자꾸,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길이를 미리 잘 맞춰서 감아야 되지. 여길 너무 길게 내리잖아.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아버지, 이게 잘 안 되는, 야, 이 자식아,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돼! 딱 그러는데, 아버지가 눈물이 뚝뚝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러고 앉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근데 문득 그때 사장님이 했던 용기가 생각났어요. 아버지 속상하시죠? 아버지, 제가 진짜 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저 김민우를 위해서 아버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매일 저를 챙겨주시고, 아버지도 용돈도 없으실 텐데 만 원씩 놓고 가시고, 저 이거 다 보답할게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하겠다는 의미로 큰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큰 절을 이렇게 해서 올렸죠. 딱 올리고 나서 일어나는데 아버지가 저랑 둘이 이렇게 와서 부자간에 껴안고 둘 다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회사로 가서 영업이 시작됐고, 머리를 재교처럼 자르고, 새벽에 명성교회를 나가서 새벽기도, 명성교회 그 새벽기도의 은혜를 알게 돼서 용기로 자꾸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가방 드는 게 창피한 일이 아니야. 사람들은 다 저를 이상하게 생각했죠. 어떻게 유명인이 갑자기 뭐 장사도 아니고 다른 일반 회사도 아니고 자동차 세일즈를 할 생각을 하냐고, 다들 모든 주변 사람들이 만류했죠. 아니야, 나 이거 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죄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기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회는 만드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김민우란 이름 세 글자를 땅바닥에다가 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더 용기가 있어지고 당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오다가도 SBS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1: 바로 앞에 있죠.
0: 아침에 출근하는데 SBS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작가님이 전화가 와서, 아, 저 김민우 선생님, 저희 오늘 전화 인터뷰 한번 가능하실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저희 이수경의 파워 FM인데, 전화, 아니요. 전화 말고 제가 직접 가면 안 될까요? 아니,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아니요, 저 작가님한테도 인사드리고, 이수경 선생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직접 갈게요. 저 시간 됩니다. 아, 그럼 저희는 괜찮죠. 좋습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갔더니, 방송 딱 시작하기 전에 이수경 선생님이 2부 딱 들어가면서 제가 와 있는 걸 보고 씨 웃으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자, 김민우 씨, 저 청취자분들에게 앞으로의 포부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요. 사랑일 뿐이야, 김민우. 지금은 자동차 세일즈맨이 됐습니다. 그동안 너무 사랑해 주신 그 마음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자동차 세일즈가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당당한 일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길에서 진짜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한번 가서 성공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기다려주십시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드리고 딱 나가는데, 이수경 아나운서가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저기요, 김민우 씨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이러면서 명함 가지고 계신 거 저한테 다 주고 가세요. 제가 주변에 다 소개할게요.
1: 발 넓으세요. 이수 선생님 발 넓으세요.
0: 그 주변에 모든 네트워크를 다 해서 그때 재교에서 제가 차를 많이 판매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수경 선생님이 저를 소개해 줄 때는 아주 올바르고 똑바른 친구고, 김민우 씨는 되게 예의가 발러. 그리고 되게 용기가 있어.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어디에 갈 때도 저를 좋게 소개해 주셔서, 그분들 가는 모임이나 이럴 때 뭐 비가 올 때는 우산을 받쳐드렸고, 제가 세종문화회관에 강수진 공연을 보러 가실 때도 거기서도 기다려드려서 그 앞에서 파전 드실 때 비 안 맞고 들어가게끔 할 정도로 재교로 제가 다 모시고,
1: 정말
0: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명한 뭐 양금석 씨나 이런 분들이 제 고객들이 다 되고, 그게 인연이구나. 인연의 그 시초로 네. 생각해 보니까 내가 먼저 그걸 주님이 주신 건데.
2: 그렇죠.
0: 그냥 새벽기도 그 갔다 오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감사에 또 놀라운 게 전화번호 목록으로 제 주변에 되게 나약한 저의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분들한테 차를 팔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한가수협회 요 그때 당시에는 저게 없을 때잖아요. 개인정보법이.
2: 네네.
0: 전화를 하면은 막 선배님들 뭐 문주란 선배한테도 전화하고 예, 예, 예. 김민호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2: 예, 예,
0: 근데
2: 예.
0: 그게 나중에 20년 흐르니까 문주란 선배님이 저 찾아와서 차를 사시고요.
2: 그래요, 그래요.
0: 막 전화를 다 돌렸어요, 선배들한테.
2: 네.
0: 어, 뭐 한다고? 자동차 한다고? 어, 어, 그래, 그래, 알았어. 야, 그래, 야, 어, 그렇구나. 어, 그래, 그래. 다 보통 이렇게 끊거든요.
2: 네,
0: 그래, 또 보자. 어.
2: 네, 예,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떤 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게 이 형은 약간 특이한 사람이어서 제가 공연도 해도 말 한마디 저랑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2: 네.
0: 부활의 김태원.
2: 네.
0: 아까 성대모사 말씀을 하셨는데 네. 좀 그런 달란트가 있긴 한가 봐요. 전화를 딱 했는데
2: 어, 오늘 많이 쏟네요.
0: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여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기 태원이 형 전화 아닌가요? 네 누구세요? 저 가수 김민우라고요. 이병열 차 안에서 사랑이 뿐이야. 그분이세요? 네, 네. 아, 형님 말씀 놓으십시오.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왜 저한테.
2: 그 형 말 잘 안 나와. 저.
0: 그분이 왜 저한테 전화를 하셨죠? 제가 자동차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자동차요? 무슨 자동차요? 네, 제규어 자동차입니다. 그랬더니. 죄송한데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중고차를 타고 그러는 거예요. 아 괜찮습니다 선배님. 중고차 타셔도 저한테는 나중에 또 사실 수 있으니까 저 선배님 이렇게 직접 저 어렸을 때 진짜 부활 1, 2, 3, 6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들었어요. 막 이 얘기하면서 선배님 종종 제가 전화드리면 저 소주 한 잔 사주셔도 되고요.
2: 네.
0: 언제든지 제가 형님한테 저장해놓고 전화하겠습니다.
2: 네.
0: 아, 예 그럴게요. 그런데 그럼 또 뵐게요 형님. 그러면서 전화 딱 잠깐만요. 아 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예예 예, 선배님. 너무 멋있어요. 아 예. 너무 멋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고객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친해졌어요. 태원이 형이랑 친해지고 예, 예. 이렇게 지나가다가 2009년에 결혼을 했어요 제가.
2: 네네네.
0: 한성에 들어와서 제가 그 놀라웠던 거는 결혼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2007년도에 저도 모르게 그동안 매달 회사의 월급 차압도 되고 그래서 그거를 현금으로 매달 갚아왔었어요. 돈이 천만 원 벌면 천만 원 막 갚고.
3: 예. 왜 차압이 돼?
2: 아까 그 빚, 그
0: 3억의 빚.
2: 아, 그거. 폭파했어.
0: 그래서 2006년도부터 유명했던 게 그때 아마 그때 CBS의 녹화 뉴스를 통해서 나갔을 건데
2: 예.
0: 2006년도 3월에 예. 김민우 벤츠 판매 왕대다 라는 기사가 처음 나왔어요. 그때 저 아는 기자가 있었는데 저한테 취재를 온 거예요. 진짜로.
2: 하필 또 녹화 뉴스였어요? 네, 여기
0: 그때 녹화 뉴스. 그래서 안 잊어버려요.
3: 내년이.
0: 다음이라는 거기 커뮤니케이션에 예. 실시간으로 계속.
2: 네네.
0: 저도 모르게 아침에 부산부터 내려가서 서울까지 올라오면서 10대를 계약하고요.
2: 와.
0: 상담을 하면은 막 와이셔츠가 다 젖을 정도로 하고 맨날 사무실에 그 우리 비사 선배들이 되게 무게에 까만색 양복에 이렇게 하얀색 예, 예. 넥타이에다가 막 훔 이렇게 딱 잡고 예, 내 차 보러 오셨어요. 네. 아, S, 아, 뭐, S 아니면 안 살 거, 안 팔 것 같은 예, 막 그런 기회예요. 막 맞아. 고객이 막.
2: 맞아요.
0: 근데 저는 열심히 했거든요. 막 돌아다니면서.
2: 예,
0: 여기저기 막 뛰면서. 근데 그분들은 되게 품격 있게 영업을 하셨던 선배님들이 계셨어요.
2: 네네.
0: 지금은 이제 안 계신 분들도 계신데.
2: 네네.
0: 사무실에 이렇게 와보면 제가 또 와서, 아, 네, 대표님 저 잘 들어가셨어요. 아까 명함 주셔가지고 전화 다시 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앉아서 전화를 안 합니다. 일어나서 전화를. 왜냐하면 앉아서 하면, 아, 네, 대표님. 이렇게 되는데, 아, 예, 대표님.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 하이가
0: 돼. 하이로 되니까 사무실이 제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이 절간 같은 사무실.
2: 아, 그래요.
0: 선배들이, 스킵 저 뭐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2: 예, 예, 예.
0: 근데 다음날 딱 와봤는데, 이 노트북을 딱 여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노트북이.
2: 예.
0: 누가 안에다가 음료수를 쏟아가지고, 이 노트북이 떡처럼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노트북을 이제 바꿨어요. 고장 났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내 대표님 하고 또 와서 또 다음날 회사 보면 노트북 딱 열면 누가 신발로 눌러가지고 액정이 다 깨져 있는 거야. 어떤 이런 좋구나. 상황 속에서 열심히 차를 팔고 전국구로 다녔던 거죠. 정말 사기꾼들한테도 당하고요. 그렇죠. 누가 뭐 마이바흐 두 대 산다 그러면 저기 충청도 어디까지까지 가요. 네. 가면 지도에 논밭이에요. 내비게이션 찍고 가면. 그리고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장난 전화식 했다. 아. 그런 것들도 많았어요. 근데 정말. 이런 시간들이 흐르는 속에서 제가 많이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우리 팀 전체에서 우리가 뭐 전국 꼴찌 팀이었습니다, 그때. 전국 꼴찌 팀이었는데, 그래서 제일 어려운 데 이제 로테이션 할 때인데, 본사로 가서 이제 본사에 내방객이 적은데,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하려면은 1등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팔았죠. 예. 판매하고, 그렇게 해서 그해 80대 판매를. 이야. 80대 판매에서 한성 3위 했어요. 전국 3위를 해서 예. 강남 전시장 지금 제가 있는 예. 곳으로 입성을 하게 되고 2007년도에 거기서도 하루에 3대를 계약을 하고 3대를 출고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3: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제 빈정이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셨는데 또 예기치 못한 불행이 또 찾아왔었죠. 예.
0: 아 제가 강의를 다녀요. 예. 때에 따라서 지금도 강의를 하고 왜 강의를 하냐면 저 스스로에게도 이수경 아나운서를 통해서 이제 예전에 제약회사 강의를 한번 했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어서 네. 기업에서 이 사람의 열정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제 거기서 눈치채는 분들이 아 주님의 베이스를 가지고 일을 하는 친구구나 네. 라는 걸 금방 제 강의를 들으면 느끼거든요. 예. 누군가가 옆에 함께함을 다 알아요. 근데 네.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몸이 너무 아프다 그래가지고 목이 아프다 그래서 예. 병원을 데려다 주고 사무실을 출근하는데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목은 이상이 없대요. 예. 근데 목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다음 날 또 됐어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목도 말할 수 없이 목도 아프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가자. 예. 일단은 병원 그다음 가장 집에서 가까운 응급실로 가서 거기서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큰 병원으로 일단 후송이 된 거예요.
3: 예예. 예.
0: 병명이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전 부산에서 강의하고 있었어요. 해운대.
3: 네네. 네.
0: 느낌이 안 좋았죠. 그리고 강의 끝나고 이렇게 왔는데 더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된대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제 주말 지나고 월요일 날 됐는데 집사람이 정상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닥터가 세 분이 내려오십니다. 뭐 머리 쪽이랑 그다음에 남은 혈액 그다음에 이 암 이 세 분이 오셔가지고 네. 우리 셋이서 협동 진료를 해야 되는 병입니다. 조금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환자의 상태는 계속 전이가 되고 있고요. 자기가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세포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주 중에서 가장 무서운 혈구탐식성 림프절 구중이라는 거여서 자기가 이미 다 치유됐는데도 계속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여기저기를 다 해서 뇌까지 지금 전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정이한테 저희가 최대한 하지만 확률은 거의 없는데 민정이한테는 엄마가 미국 갔다고 사람들은 이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저는 민정이를 데리고 했는데 엄마를 못 보여주고 엄마는 일주일도 못 살고 갔죠.
3: 아, 그 이후에요?
0: 네.
4: 그 급성으로?
3: 급성으로.
0: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직 치유제가 없었어요. 그걸 모니터링 하려고 이제 뭐 아산병원, 서울대병원에 각자 있는 저희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네. 아침에 CT를 모든 거를 다 같이 이메일로 해서 공유하면서 네. 약을 투여를 한 데 한 20개 걸려 있어요. 여기에. 여기 이대 목동병원이었는데. 한 20개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앞에 호텔에서 숙박을 하면서 네. 그 병원에서 부르면 바로 보호자가 가서 사인해야 되니까. 뭐 네. 계속 사인입니다. 뭐, 뭘 또 해야 되는 건데, 뭐 또 사인해야 되고.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주일날 예배 보러 갔는데, 포도나무 예배 어떤 그런, 막, 그런 은혜로운 포도나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막 살려달라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너무 그렇죠. 우리 와이프 살려달라고. 그렇겠죠. 많이 울고 그러다가 이제 집사람이 새벽에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갔죠. 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는데 그 보내고 정말 너무나 자신이 없었던 게 이 사람을 보낼 준비도 안 된 상태이지만 민정이는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학년짜리는 이제 엄마 없으면 못 사는 아이인데 여자아이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해서 장례식장에서 엄마를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 엄마잖아요. 염처럼 막 네. 보여주잖아요. 한번 보여주고 싶다 나는 민정이한테.
3: 네, 그렇죠.
0: 아이가 충격받을 텐데 아니요 보여줘
3: 그럼,
0: 민정아
3: 그럼.
0: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자
3: 그럼요
0: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너를 샛별처럼 지켜줄 거야 기도하자 딱 하는데 아이가 의연한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저녁에 다 이제 하고 3일 장을 보내고 집에 딱 우리 기독교관에 추모관에다가 모셔놓고 그리고 집에 딱 갔는데 민정이가 집에 딱 도착해서 제가 이렇게 집에서 식탁에서 맨날 블루투스 음악을 틀어놓으면 이제 뉴에이지 같은 거 틀어놓으면 얘가 막 발레를 하던 소녀였거든요. 발레복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우린 항상 이런 집이었는데 아빠,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내일부터 아빠 와이셔츠 내가 세탁기 사용법만 알려주면 내가 할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아이가.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이 아이를 이제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품 안에서 이렇게 재우고 새벽에 너무 많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막 너무 인간적인 게 나약해지니까 막 화장실에서도 막 울고 그런 거예요. 얘 앞에서 못 우니까. 그럼 김태원 선배가 되게 고마웠던 게 나와! 여기서 울어 내 앞에서. 그 집이 그때 올림픽공원 앞에 살았을 텐데 여기서 울어 너는 그냥 대충 보이니까 네 삶이 그냥 여기서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음악으로 좀 어떻게 치유하자 너가 기독교를 다니고 있고 하지만 그 무언가 뭐 주님이 있던 간에 지금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민정이를 위한 노래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노래를 하나 또 저에게 줘서 케이크란 노래를 김태원 씨가 자기가 스스로 동부이촌동의 서울 스튜디오에서 직접 다 밴드를 다 해서 장지원 씨랑 같이 편곡해가지고 만들어준 네. 노래가 이제 케이크인데 그 노래를 저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태원 씨. 태원이.

0: 와이프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네. 우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런 모든 민정이가 어렸을 때도 이 모든 거를 감당하게끔 해준 주님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사회인으로서 또 네. 또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항상 옆에 계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정말 산을 넘을 때도 아까처럼 내가 더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님을 등에 업는다면은 뭐 새벽기도를 가서 제가 막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다 허락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네. 은혜거든요. 그런 거를 함께 경험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같은 네. 경우는 저한테 오셔도 돼요. 예. 꼭 그냥 굳이 부담 갖지 말고 예. 저한테 오시라 그러면 차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1: 저 그 고가의 차를 살 능력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0: 차 대신 그냥 마시는 차 네. 좋아요. 네. 그리고 항상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네. 그 다음에 저 그리고 남은 이제 우리는 셋밖에 안 남았는데 네. 주님 안에서 예. 주님 재산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정 주님이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청자분들 우리 새롭게 하소서 아주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네. 좋은 프로인데 이렇게 좋은 세 분의 네. 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전에 새롭게 하소서도 정말 너무 좋았고 예, 예. 지금의 이 밝아진 또 새로운 뉴 새롭게 하소서는 저는 더 열혈 시청자가
2: 네, 네 감사합니다. 네.
0: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지난번 나오셨을 때랑 오늘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0: 야, 오늘
1: 그때 솔직히 제가 보고 되게 울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때 되게 안 돼 보였어요. 솔직히. 근데 오늘 보니까 이거 많이 밀려 계셨었네요. 토크가 오늘 사실 방송에서 좀 많이 좀 줄이게 좀 하겠지만 많이 굶주려 계셨어요. 내가 보니까 하나. 네, 그렇지 않습니까?
0: 자주 불러주세요.
3: 그럼 자주 고난을 겪으셔야 돼요.
0: 아니, 고난이 아니어도 네. 좀 불러주십시오. 잊을만 할 때는 김일씨 한번 다 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1: 최백호 개인기에 김정민 개인기에 뭐 많이 숨겨놓으셨더라고요.
0: 개인기 좀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많이 있으시네. 네. 아, 그것보다 저 궁금한 게 네. 이제 하나님이 사실 저는 하나님이 다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래에 달란트도 주셨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나는 이제 세일즈를 하니까 그냥 포기하기에 너무 아쉬운 달란트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달란트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네. 나는 왜 우리가 그 제가 자주 얘기해서 전 전향한다는 말을 싫어해요. 아, 네. 사람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0: 그럼요.
1: 뭐 이거 배우 하다가 가수로 전향하셨어요? 아니 배우 가수 같이 하면 안 되나요? 그죠?
0: 그럼요. 되죠.
1: 가수 하다가 세일즈맨으로 전향하신 게 아니잖아요.
0: 가수도 되고 세일즈맨도 같이 할 수 있는
1: 그러니까
0: 거죠.
1: 네.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뭐 자동차를 판매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찬양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0: 그럼요.
1: 그러니까 저는 김민우 씨의 그 주신 좋은 목소리라는 달란트를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것만 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네. 또 사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0: 언젠가는 네. 또 뭐 은혜로운 어떤 찬양이든 네, 네. 또 아니면은 어느 조그만 교회에서라도 제가 거기 몸담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의 뭐 어떤 뭐 조그만 봉사라도 네네. 저한테 있으면 그게 이제 노래로 봉사하던 네, 그런 걸 기획했으면 좀 해야 될 것
1: 같아요. 그래요. 이제 앞으로 또 찬양으로 하니까 영광 돌리는 네. 노력하시고 네. 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또 이런 사연을 통해서 진정을 주셨으니까 예, 또 사용하셔야죠.
0: 그래야죠.
1: 네, 네. 네.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자, 연일자매 오늘 어떻게 드셨어요?
4: 저는 말씀 들으면서 이사야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인데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정말 힘든 일을 하면 와중에도 새벽기도의 제단을 네, 쌓으시고 네. 또 아버지의 기도와 또 여러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의 그런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 나가셨잖아요. 이 모든 게 기도의 힘이고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를 제가 많이 느껴서 늘 좌지우지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네. 그런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1: 네, 아멘입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정수 형제. 네.
3: 저는 이거 이 신앙을 가지시고 신앙을 안 가지신 아내분을 이제 같이 데리고 가시잖아요. 네. 저는 신앙을 안 가진 아내 쪽에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집에서는 식기도를 안 해요. 왜냐면 분위기가 어색해요. 제가 만약에 식기도를 하면은 다들 안 하는 분위기여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뭔가 식기도가 뭔가 큰 기도의 시작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뭐 그거를 같이 좀 해보자라는 얘기를 한번 꺼내 봐야겠습니다.
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전 제 삶 속에 하나의 말씀을 꼽으라면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평안함이었어요. 우리가 롤러코스터의 정상에도 올라가 봤고 추락을 해보기도 하고 거꾸로도 돌고 좌우로 꺾여져도 보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로 떠나보냈을 때 그 공허함과 슬픔을 우리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절망이라고 이것이 나의 세가 바라본 세상의 끝이고 이 이유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염려함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다 살아내졌고 사라졌고 그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큰 축복으로 평안함을 주셨고 그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더 좋은 행복과 창이 빛나는 내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김민우 형제님의 장점은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죠. 자동차를 통해서지만 많은 사람들의 명함을 주고받고 만나면서 그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내가 살아온 이야기 속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오늘을 허락하셨다는 점을 그 명함과 같이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앞으로 하나님 주신 그 귀한 목소리로 찬양도 불러주시고 네. 네, 우리 또 따님에게 주신 제가 볼 때 놀라운 달란트를 통해서 네, 네. 따님 민정이는 10년 후 새롭게 하소서 미리 예약을 좀 해놓고
0: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와서 네.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민우 형제님의 인생 2막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기회까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1: 스스로 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청년이 하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백만 불이 마치 일불과 같죠. 하나님께서. 아, 그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동시에 백만 년도 하루와 같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백만 불이란 돈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일불 정도지 뭐. 이 친구가 점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기도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한테 혹시 일불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럼 그 문제도 아니지. 내가 일불 줄 수 있지. 근데 조금만 기다려. 하루만 기다려. 내일 줄게. 그러셨어요. 기도드릴 때 하나님과 이 무싸움하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뭘 이렇게 뺏어오려고 하는 기도의 스타일을 전적으로 배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뭐 안 주실 것 같아서 그걸 지금 뺏어보려고 기도드릴 때 우리 마음가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괜히 잘못된 모습으로 주님께 접근함으로 범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지 수표를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백지 수표, 내가 금액을 적어놓기만 하면 그게 다 그대로 캐시로 바뀔 수 있는 백지 수표. 블랭크 책이라고 하죠, 미국 사람들. 프렌치어로는 carte blanche입니다. 백지 수표, 내가 원하는 대로 숫자를 집어넣으면 내 캐시로 바뀌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블랭크 책을, 백지 수표를 주셨습니다. 확인해보고 여러분 지갑에 그 백지수표가 있는가. 그렇지만 그 백지수표를 가지고 한 번에 몇만 불 하는 주례수를 사입을 하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백지수표 많이 주셨지만 그거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차치스럽고 고급스러운 집에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다니라고 그 백지수표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 백지수표 가지고 매일 저녁 500불짜리 스테이크를 사 먹으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 지갑에 백지수표가 엄청 많이 들어있지만 어떻게 그 백지수표를 사용하는가 아주 중요하죠. 오늘 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백지수표 준비해 두셨습니다. 한 장씩 아니 무제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이 말씀은 백지수표에 대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백지수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무엇무엇이다라고 하는 일곱 개의 I am sayings를 지금 공부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 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요 세상의 빛이시요 양의 문이시요 선한 목자시요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길 곧 진리요 생명이시며 일곱 번째 나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포도나무가 나오는 그 구절구절마다마다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실패를 거듭합니다.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로 오셨습니다. 참 포도나무로 오셨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 실패를 영적 성공으로 바꿔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를 승리로 바꿔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가 돼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죠. 그래 5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시.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시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밖 안에 거하지 못하면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이라도 겉으로 목에 뭐가 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7절 말씀에 가지에게 포도나무가 주시는 가지에게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주시는 특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 조건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백지수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에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입니다. 우리 생각이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게 된다고 하는 우리의 관심,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계획, 우리가 목적하는 바,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바가 다 예수님의 그것과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은 여호와의 그것과 너무나 문자 그대로 아니 그 문자 그대로의 백만 배를 곱해서 천양지차입니다. 9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피조물 거룩하신 분과 죄인들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고 그리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엉뚱하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너무나 엉뚱하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너무나 저속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게끔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내 관심으로 예수님의 계획을 내 계획으로 예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를 내가 목적하는 바로 예수님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치관의 전적인 변화가 구원받은 영혼 속에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백지수표예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과 생각이 같기 때문에 내가 그 백지수표에 백불을 집어넣는 것 예수님께서 동의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에 천불을 적어놓을 때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액수가 천불이기 때문에 내가 천불을 집어넣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생각이 같아진다는 피조물이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의 절정일 것입니다. 가장 순수한 가장 고결한 생각 우리 속에 생겨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의 유명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메시아를 내가 너에게 보낸 후에 그 메시아를 통해서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집어넣어두며 그들의 마음에 내가 직접 성령을 통해 기록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새 언약의 결과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법을 집어넣으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 마음에 친히 기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의 절정이며 정수입니다. 새 언약의 New Covenant through Jesus Christ.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판에 당신의 법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 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가능한 현실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가능한 현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백지수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백지수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액수를 적어넣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액수를 적어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가운데 함께 우리 한 가지 좋은 난, 예수님께서 주시는 백지 수표에 감사드리며 살아갑시다. 내가 포도나무와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게 됐다는 사실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기쁨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도 기쁨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아무리 불러본들 이 기쁨이 없으면 절대 기쁨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 이름 불러도 소용없습니다. 엉뚱한 데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란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점점 더 무르익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죠. 기도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은 기도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것을 갑싸구려로 만드는 그러한 오류가 발생,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돈 100만 불 정도 주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뭐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까지 잘난 100만 불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까지 지셨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가 감히 예수님과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같은 관심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놔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누가 이 복음을 싸구려로 만듭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상태로, 그 관계로, 그 분위기로 우리를 다시 되돌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우리의 범죄로, 우리의 죄성으로 다 망가뜨린 그 관계 회복, 그게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까지 백만 불이요. 누가 100만 불 줘보세요. 저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그 100만 불을 받음으로 해서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망가진다면 그 100만 불은 독약이 되는 거죠.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육체적인 고통과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주님을 더 가까이 가서 뵙고 주님을 더 가까이서 친밀하게 교제 나누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며, 야고보가 순교당하며 그 경험을 했으며, 스데반이 순교를 돌마다 돌에 맞으며 그 경험을 하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과정을 걸어가고 그 내용을 배워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자연스러우며 친밀해지며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내가 하려는 내 계획을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 벗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벗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나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내 계획을 내 친구, 내 벗 현이에게 숨기겠는가?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바를 들어가며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또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주님의 숨결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됩니다. 주님의 신경을 읽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의도를 헤아리는 판단력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계획을 순종하며 실천해 드리고 싶은 의지력이 이 속에 생겨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들에게 종자를 두며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내려와서 다시 가지 않고 그 기능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11절에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목적하고 보낸 길에, 내가 목적하고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영적인 섭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며 전달되며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우리 영혼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영혼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의 인격적인 교제는 마치 스펀지하고 물과의 관계입니다. 물을 흠뻑 머금은 스펀지. 이게 스펀지가 물을 먹은 건지 물이 스펀지를 먹은 건지 모르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러한 관계라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물과 스펀지가 구분되지 않는 것 같이 주의 말씀이 우리 인격 속으로 깊이 깊이 배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주님 생각과 같이 됩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바가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과 부합됩니다. 그러게 말씀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욕심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 우리 생각이 예수님 생각과 같이 바뀌어서 내가 간구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내용들로 변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40편 8절에 말씀하기를, 다윗,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러게 내가 입을 열어 주 앞에 무엇을 간구하는 내용은 다 주님의 뜻에 부합되는 내용들을 간구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향하며 추구해야 될 우리 영혼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생각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죄성으로 찌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아뢰는 것 중에 제대로 아뢰는 게 별로 없어요. 혹시 우리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우리의 원하는 바를 때를 써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기를, 그거 기도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거짓말을 누가 했기 때문에 잘못 알고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기도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각을 바꿔나가시는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제자가 되며 주님께서 준비하신 제자를 위해 준비하신 백지 수표를 쥐고 살아가게 됩니다. 감히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정도의 영적 성숙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감히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정도의 깊이와 높이를 지닌 영적 성숙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백지 수표를 활용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인격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백지 수표는 거기에 쓰라고 주신 겁니다. 백만불이 아니고 백만불에 백만배를 곱해도 살 수 없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 인격의 변화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되며 깨닫게 되며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주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님을 조금씩 조금씩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죄인들은 그 계명 지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원치 아니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계명 지키기가 점점 쉬워집니다. 사랑을 베푸는 백지 수표를 주셨기에 멋지게 써야 합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백지 수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해야 합니다. 꾸준히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백지 수표를 주셨으니 그 백지 수표를 활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백지 수표를 주셨으니 그 백지 수표 사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식당 가서 웨이트리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며 웃음으로 대해주는 그 백지 수표를 사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격의 모난 부분을 성령께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시는 그 일에 그 비싼 엄청나게 비싼 백지 수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무제한 공급해 주십니다. 엉뚱한데 쓰지 말고 그래 그 백지 수표를 인격을 주님 닮은 모습으로 바꿔나가는 그 일에 마음껏 사용하는 멋지게 사용하는 영혼들이 모여서 이렇게 주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영혼들로 가득 차기를 바라며 그 아름다운 모습을 향해 달려나가는 영혼들로 가득 차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같이 모여 그렇게 서로의 주님 닮아가는 모습을 보며 보여주며 보며 아 저분 또 내가 그 모습 보여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훈훈한 예수님 닮은 훈훈한 인격의 소유자들 백지 수표를 마음껏 사용하는 영혼들 2025년 이 버지니아 지역에 걸어다니는 예수님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예수님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의도 주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두 개의 무게를 달아보면 어느 쪽으로 이 추가 기울 것인가 경건의 능력 쪽으로 기울어져야죠. 경건의 능력적으로 기울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백지 수표를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정확한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누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참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그 수많은 인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영광을 경험한 것 같은데 어느 집회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경험을 했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씀하기를 내 평생 가장 영광스러웠던 경험은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또 가장 복된 시간은 언제입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순간은 회개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어깨를 감싸주시는 주님의 그 손을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가장 복된 순간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과 내가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백지 수표입니다. Blank check, carte blanche. 이 백지 수표를 사용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세요. 제가 나가서 쓰겠습니다. 제 영혼을 위해,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 이 백지 수표 사용하며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드러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머니 속 만져보세요. 그 백지 수표가 몇 장이나 있는가? 있습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 백지 수표를 엉뚱한데 잘못 사용한 경우도 혹시 있다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는 저희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아니 주님의 생각에 반항하며 반대하며 주님의 생각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셨거니와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를 덮어주셔서 감히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같은 생각, 같은 관심, 같은 가치관, 같은 목적을 갖고 이 땅에서 살게 하셨음에 주신 그 백지 수표 바르게 활용하며 주님의 뛰어나심을, 아름다운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이렇게 고귀한 삶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저희를 찾아오셨거니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몸을 깨뜨시며 죽으시며 저희 죄를 사해 주신, 그리고 다시 영광으로 부활하시며 저희에게도 영원히 죽지 않는 삶과 의로움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각기 제 길로 갔던 저희들 다시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그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사람의 지혜와 판단적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공감케 하시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권고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한 주일 동안 계속 주님 주신 백지수표 마구 사용하며 주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지수표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1: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솔로몬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3: 때로는 바나바처럼,
4: 때로는 다윗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0: 어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1: 네, 잘, 저보고 하신 거죠?
0: 카메라 감독님한테 얘기해보세요. 카메라 감독님한테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1: 아, 재밌다.
0: 아, 잘 지내셨어요.
2: 아, 너무 재밌어.
0: 아, 네, 그 진짜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1: 아, 잘 지냈다고요. 아니, 뭔 얘기를 듣는 거야? 아, 네. 우리가 몇 년 왔는데 눈빛만 네. 봐도 알잖아.
0: 아, 잘 지내셨네요. 네.
3: 그죠. 왜냐면 잘 지낸 게 자리가 아직 그대로 있는 걸 잘 지낸 거야.
0: 아, 그러네.
3: 아, 저는 그 네. 제 아내가 그 방송 녹화한 이후에 너무 자기가 힐링되고 고마웠다고.
0: 네네.
3: 가면서 전화 막 하고 막 집에서도 얘기하면서 아, 너무 그냥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0: 그러니까요. 저희도 막 힐링이 되더라고요, 저도 시간에는.
4: 저희가 그런 방송이에요.
3: 뭐야, 몰랐네.
0: 네, 언제나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노크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 함께 들어볼까요?
4: 그때 처음으로 권사님, 장로님 상관없어. 다 거기만 보느라고.
3: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1: 아. 딱 마이크를 잡더니 하나님!
3: 이게 뭔 소리야?
1: 하나님은 아셨어.
4: 저는 저런 사람 처음 봤어요.
0: 고마워.
4: 고마워.
1: 웃어줘서 고마워.
5: 노크토크 이모 선선들, 저는 주일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입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에 중국인 친구가 새로 오게 됐는데요. 중국인 친구와 함께 예배 드리는 건 처음이라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기도 시간에 중국어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다른 나라 말로 기도해도 다 알아들으시나요? 설마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0: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나요? 입니다. 혹시 우리 레온 씨는 네. 어린 시절에 외국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1: 아, 봤죠. 저희 그 전라북도 네. 남원에서 네. 그 외국에서 우리 그 한국 남자분들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0: 네네네네.
1: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이렇게 막 결혼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아직도 잊을 수 없었던 그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어떤 성도님께서 대표 기도를 네. 하셨는데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한국말이 서툰데 기도는 가장 솔직하게 하라고 배우셨나 봐.
0: 맞아.
1: 그랬다가 마이크를 잡더니 하나님 고마워. 하나님 언제 와? 아빠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이게 경계가 뭔가 배우긴 배웠어. 근데 서툴러. 그러니까 약간 그 외국인이 그 문장력이 좀 나 그러잖아요.
3: 그 저 기도 같이 그 대표 기도셨을 거 아니에요.
1: 아, 진짜 깜짝 놀랐어.
3: 그 성도님들 다 웃으시고 아이고, 웃음 참고 정말.
1: 20분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에서 더 재밌는 건 개척교회다 보니까 권사님들은 이거를 막 아시죠? 권사님들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니까 하나님 고마워 했더니 아멘!

0: 고마워.
1: 줘요.
2: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은 진짜 따뜻해.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든 무조건 아멘 주여 아버지 이러니까 아 그때 잊을 수 없어.
3: 아, 웃긴다. 진짜 웃긴다.
0: 웃었었어. 고마워.
3: 저는 대학 때 외국인들이랑 같이 생활했었었고 뭐 그런 거 많이 봤었죠. 네. 또 어릴 때 저희 교회 또 이제 외국에서도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교회에서 사실은 이제 뭐 저는 이렇게 한글로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다 영어로 이제 기도하시는 영어로 기도하시는 걸 많이 봤었어요. 어릴 때 그런 경험들 좀 있어요.
4: 유년주일학교를 이제 서울에서 이제 네. 다녔는데 그때 처음으로 흑인을 본 거예요. 그때는 외국인도 흔치 않은 데인데 흑인을 이제 교회에서 그때 선교사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저는 흑인을 처음 봤는데 흑인을 봤는데 정말 까만 거야.
3: 흑인이 하얀 건 이상하잖아요.
4: 그래요. 근데 네, 어린 때는 까만 사람을 처음 봤는데 정말 눈 빼고는 다 까만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옷도 까맣게 입었어. 그래서 내가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땐 그랬어요. 근데 옛날엔 그렇게 그 철야 기도를 밤새도록 했어요.
3: 맞아요. 맞아.
4: 저는 이제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철야 기도를 같이 했었는데 그분이 철야 기도를 온 거야.
5: 우와.
4: 철야 기도를 왔는데 그분이 이제 저는 이제 무서우니까 가까이 있진 않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분이 무서웠나 봐. 가까이 있지 않고 그분이 약간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쪽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다들 이제 그땐 통성 기도가 있어요. 주여 삼창하고 주여 주여 주여 하고 다 기도를 하는데 다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다 그 기도 구경하는 거야. 제가 너무 놀랐잖아요. 이분이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데 까만 분이 불 꺼놓고 까마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혼자 막 자기네 말 한번 하고 샬라샬라샬라 뭐라고 하는 거야. 나는 까만 그 입에서 말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런데 샬라샬라 하는데 우리말이 아닌 게 너무 신기했고 중요한 건 그게 기도라는 게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주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까만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한다. 해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고 그분이 아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입을 약간 이렇게 어린애 때 자꾸 흉내내잖아요. 이렇게 하고서는 알랄랄랄랄랄하고 제가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와 까만 사람도 기도하는구나. 정말 저는 어린 마음에 외국인을 거의 못 본 상황에서 흑인을 봤고 그렇게 흑인이 기도하는 모습도 처음 봤고 기도하는 음성도 처음 들었고 그 기도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5: 그쵸.
4: 그래서 제 기도를 정말 1초도 못했어요. 계속 구경하느라고. 근데 나중에 다 들어보니까 권사님 장로님 상관없어 다 거기만 보느라고 주여
5: 우리 선교사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시나
4: 너무 다들 신기했으니까
5: 저는 반대로 미국에 갔을 때 그 현지에 있는 로컬 교회를 갔거든요. 저도 갔는데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에이멘 지저스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아 내가 지금 미국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기는 미국 하나님이 아닌 거? 내 말을 알아들으실까? 근데 정말 순수한 아이처럼 하면 알아들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그리고 또 외국 여행을 가서 거기 현지 로컬 교회를 간 저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뿌듯해하시며 예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만큼은 에이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뭐 뒤에 근데 그 또 신기했던 게 거기서 한국 분을 또 만나가지고 한국에 그 미국에 사시는 분이 또 이렇게 아는 척 해줘 그런 게 또 반갑고 막 그랬습니다. 그냥 갑자기 제 얘기 하고 싶어서
2: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기보다 한인 분이 응답을 해버리네.
5: 아 그러니까 한인
2: 하나님 그랬더니 남이씨
5: 반가워요.
2: 네, 응답해버리네.
5: 네,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린 친구에게 또 답변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나요?
3: 아,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우리 아이의 그 시선이 딱 느껴지는 그쵸? 그런 질문이라서. 근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5: 아, 맞아요.
3: 근데 뭐 근데 쉽게 대답하면 하시겠죠. 언어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뭐 포드 자동차 그 일화 유명하잖아요. 그 헨리 포드가 노년이 돼서 차가 길 가다가 고장 난 거 자동차가. 그래서 헨리 포드가 이렇게 가다가 차를 세웠습니다. 노년이 돼서 젊은 양반 제가 이렇게 차 좀 고치는 거 좀 도와줄까요? 근데 이분이 아 제가 사실은 그 자동차 1급 정비사라고 1급 정비사라서. 괜찮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 자동차가 포드 자동차였다.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못 고치니까 계속 시간이 제가 한 번만 좀 봐주겠다고 하고 차를 이렇게 보고 나서 고쳐줬어요. 시동 한번 걸라고 하고 그러니까 시동이 물르릉 걸리네. 네. 이 노년의 신사가 이제 명함을 주고 이제 떠난 거지. 나중에 봤더니 거기에 헨리포드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가장 잘하는 거죠.
5: 그쵸.
3: 내가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차가 아 이런 소리만 들어도 아 여기는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지. 다 아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언어를 흩으셨기 때문에 그 언어도 다 본인이 감당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흩으셨겠죠. 그러니까 예, 아 이제 뭐 들으시고 다 아실 거예요. 중국어도 들으시고 다 동시에게 다 알아들으신
2: 바벨탑 사건이 그거잖아요.
3: 그렇죠.
2: 인간이 하나님보다 동등해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건들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교만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만큼 또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을 계기로 싹 흩어버리셨는데 그렇지.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흩으신 하나님이 다시 뭉치게 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그 흩으신 게 또 잘한 걸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영어도 공부할 수 있죠.
5: 네.
2: 중국어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어디 광동어도 할 수 있죠. 막 한국어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어를 이제 배울 수 있는 건데 제 관점에서는 아, 또 한편으로도 굳이 흩으셔야 됐나. 왜냐면 저 영어 못하거든요. 영어 때문에 부진하라고 소리 갑자기, 많이 듣고
3: 갑자기 구애성사라고
2: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영어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수능 과목에 원래 영어는 없어야 돼요. 왜? 그 바벨탑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3: 한 언어만 있어야 돼.
2: 한 언어만 있어야 돼. 아담과 하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거고
3: 히브리어만 있어야 되는 거고
2: 바벨탑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하는 거예요.
3: 안 그랬으면 우리가 히브리어를 했어야 돼.
2: 아, 나가려는 나가려.
3: 이게 뭔 소리야?
2: 히브리어, 히브리어.
3: 히브리어라고.
2: 하나님은 아셨어.
3: 이게 히브리어라고.
2: 하나님은 아세요.
5: 무슨 뜻인데요?
2: 아, 그냥 하나님은 아세요.
5: 야, 하나님은
3: 아세요. 야, 이거
4: 저는 저런 사람 처음 봤어요.
2: 저도 살라고 하는 겁니다.
4: 그래도 바벨탑을 아는 게 어디예요?
2: 아이고, 그렇죠.
4: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금 사연을 준 어린이가 보니까 아주 똑똑하고 야무진 친구예요. 그러면 미국 어린이가 기도를 한번 드릴까? 생각해보면 하나님 들으시겠죠? 그러면 한국의 어린이가 기도를 한번 드릴까? 들으시겠죠?
5: 네.
4: 그러면 아프리카 어린이가 기도를 한번 들으실까?
3: 다 들으셨네요.
4: 들으시겠죠? 근데 그거는 언어로 들으실까? 마음으로 들으실 거예요.
5: 아, 아멘.
3: 와.
4: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못해. 어떤 사람은 다른 외국어로 해. 어떤 사람은 수화로 해요.
5: 네.
3: 생각해보니까 소리를 안 내고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4: 우리가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기도,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음도 맞아요. 기도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꼭 언어가 아니더라도 모든 언어도 다 아시지만 언어가 아닌 것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어느 나라 말인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화려하게 기도하느냐도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처럼 궁금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외국 사람이 하는 기도도 잘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한번 직접 여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3: 그러면 그런 것도 아실까? 신조어?
5: 신조어?
2: 아이 길기 빠빠.
4: 하나님 하나님 자꾸 헐.
1: 네, 아유 우리 참 이게 귀여운 꼬마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참 재밌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언어를 만드신 분이니까.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친구에게 어린 친구에게 요 스토리를 알려주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제 이 스토리의 내용이 뭐냐면 오순절에 이제 인근 각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러죠.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살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미국에 살던 한국 사람, 뭐 독일에 살던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미국 말을 하고 또 독일에 살던 한국 사람은 독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자리에 모였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막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쨌든 이스라엘 언어로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막 했는데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히브리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인데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막 신기한 거지. 예. 그래서 요 장면을 봐도 아,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언어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도 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도 있다. 라는 걸 우리 어린이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5: 네. 저는 우리 어린이가 제일 마지막에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요. 설마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예, 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는 아주 아주 멋진 분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쁘게 성장하면 돼요. 알겠죠? 네, 우리 이모 삼촌들이 항상 응원하고 우리 친구를 위해 기도할게요. 파이팅! 그럼 이어서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볼게요.
2: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한때 10년 동안 친구였던 사람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는구나. 언어 거기서 무너지더라고.
3: 무너지지.
4: 살면서 이렇게 절절하게 얘기하는 건 처음 봤어요.
2: 아니 진짜.
3: 제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저 플래시 좀 많이 사주세요. 사줄게 하고 당장 그 자리를 데려가서 두 개를 딱 사줬어.
2: 근데 나는 그게 그때 안 됐거든. 아.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
3: 그분은 나 같은 남자를 원했구나.
2: 터졌어. 잘 먹고 잘 살아.
5: 계속 좋은 말 해주니까.
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을 준비 중에 있는 20대 후반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이 얼마 남지 않은 요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져 노크토크 인생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불편한 몸을 갖고 태어나 남들이 걷고 뛸 때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제 장애에 대해 상실감을 느끼거나 남들이 부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너무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부모님, 친구들이 있어 지금까지 감사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2년 전 같은 교회 청년부에서 지금의 예비 신랑을 만났고 저를 늘 최우선으로 생각해주며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휠체어를 탄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많이 속상합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부쩍 남자친구와 함께 외출해야 할 일이 많아졌는데 함께 다니다 보면 주변에서 여자는 저런데 남자는 멀쩡하네. 남자가 무슨 고생이야. 저 남자 진짜 복 받을 거야. 이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됐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장애에 대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자꾸 주변에서 저를 안타깝게 보고 남자친구가 저를 위해 희생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 진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요즘은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제게 상처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자친구가 교회 다니니까 저 같은 여자를 만나주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왜 제가 사람들에게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야 하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남자친구와 단둘이 있을 때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밖에만 나가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제 인생과 저희 둘의 사랑이 불행하게만 비춰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현재 결혼을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힘든 일이 있을까 솔직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연애할 때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제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노코토코 식구들,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마음이 다시 단단해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5: 네. 오늘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겪는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우리 예비 신부의 고민 사연인데요. 우리 식구들은 혹시 연애를 하면서나 결혼을 준비하면서 타인의 시선과 말들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3: 제가 입은 마음이 되게 되게 공감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결혼 발표가 딱 났어요. 네. 저희는 이제 비공개로 그냥 조용히 이렇게 둘이 교제하다가 연애 발표가 아니라 결혼 발표를 딱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기자가 악의적으로 혼전 임신.
2: 기자로.
3: 8월에 결혼, 그러니까 뭐 혼전 임신이 아닌데 근데 그거를, 그리고 이제 10월에 결혼을 하고 3개월 있다가 저희가 아이를 이제 갖게 됐어요. 네. 금방 갖게 된 거죠. 3개월 만에. 근데 그래도 아이를 갖게 됐다. 그래갖고 그걸 인스타에 올렸는데 그 기자분이 또 이제 임신했다는 건데 출산처럼 이제 기사를 써버렸어요.
5: 아이고.
3: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었던 거예요. 그쵸. 제가 사역자고 CCN 가수고 전도사인데, 야,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안 좋은 이미지로 바라보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한테 외모가, 야, 김정아가 너랑 결혼하면, 너한테 적선하는 거다.
5: 아.
3: 그러니까 네가 김정아랑 결혼할 정도면, 야, 나도 김태희랑 결혼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 아내는 이제 댓글을 보지 말라고 이제 처음부터 댓글, 아내는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제 연애 생활, 연예인 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댓글 보지 말라고 했는데 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이런 댓글도 있네요. 이런 오케이 뭐 좋은 뜻으로 좋은 말로는 야 이제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좋은데 안 좋은 글들도 보이죠. 보이니까 그때 사실은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연예인은 아니지만 아 연예인들도 이렇게 상처가 많이 되겠구나라는 걸 그때 경험했고 이분은 저는 댓글이잖아요. 내가 안 보면 그만인데 이분은 들릴 거 아니에요.
2: 그렇지.
6: 저는 이제 연애를 하니까
5: 네.
6: 저도 이제 상처를 받는 적은 있죠. 왜냐하면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상처는 그 판소리하는 친구를 만났었어요. 이건 저희 어머니도 아실 텐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상처를 줬던 건 제가 10년 동안 그 친구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근데 개그맨 딱 개그 콘서트에 합격하고 나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두 달 만에 헤어졌어요. 근데 왜 헤어졌냐면 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레온이 너랑 미래를 그려봤는데 내 미래가 너 때문에 좀 불행할 것 같아. 걔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 그림을 잘못 그렸네.
6: 잘못 그렸나 봐. 스케치를 잘못한 거지. 난 거기에 되게 충격을 받았어. 상처를 받고.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한때 10년 동안 친구였던 사람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는구나. 그게 왜 그랬냐면 걔는 일단 신앙이 없었고 걔네 집은 부자였고 그러니까 걔가 외제차를 끌기 때문에 나도 외제차를 끌어야 되고 그리고 걔가 항상 어디를 걸어 다니는데 차가 없으면은 너무 불평불만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난 그걸 몰랐어. 자꾸 다리가 아프다는 거야. 근데 나는 또 다리 아프니까 그럼 좀만 더 걷자 이런 거야. 나는 모르니까. 나는 남자라
5: 되니까.
6: 남자라 둔하니까. 왜? 걸으면 풀어지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난 네가 차가 없어 싫어. 그리고 먹으로 가는데 그 미슐랭인가요? 그거죠?
5: 네.
6: 그 뭐 몇 대 미슐랭 그런 데를 가야 되는데 나는 이제 여기 앞에 포장마차 가서 떡볶이도 한번 먹어보고. 그러니까 걔가 원하는 건 좀 내가 좀 럭셔리했으면 좋겠고 막 그리고 내가 주일날 자꾸 교회를 가니까 교회 가면 뭐해? 나 놀러 가고 싶은데. 근데 전 놀러 가도 차가 없잖아요. 근데 걔가 원하는 건 저기 강릉의 바다, 양양의 바다 이런 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그때 안 됐거든.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 그러한 그 상처들이
3: 그렇죠.
6: 외부로부터 오고 제 3자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내가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심지어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도.
3: 그러네. 그렇겠다.
4: 조려움 씨가 살면서 이렇게 절절하게 얘기하는 건 처음 봤어요.
6: 아니, 진짜.
4: 굉장히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6: 이번에 결혼했거든요. 어떤 한의사랑.
4: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도 돼요?
5: 네.
6: 잘 먹고 잘 살아.
5: 좋은 말 해주니까.
4: 네. 마지막에 축복 참 좋네요. 네. 뭐 저는 그, 제 남편이 학교에서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똑똑하기도 하고. 얼굴로 유명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뭐 똑똑하기도 하고 그렇게 잘 알려졌었기 때문에 그때 그 제가 봤던 제 남편의 첫인상 자체가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안 모범생이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쟤네들은 뭐 결혼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요. 어울린다고도 생각을 전혀 못했죠. 그리고 이제 뭐 제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희 남편이 막 저를 따라다닌 게 아니라 제가 막 이렇게 어디 있나 막 이렇게 찾아다니고 수소문해가지고
5: 진짜요?
4: 딴 것들과 만나고 있으면 막 죽이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 커플은 원래 안 어울리는 커플이었어요. 지금도 저희가 사는 게 제가 봐도 이상해요. 근데 너무 행복하게 또 감사하게 즐겁게 맞아.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 귀염중이 깜찍이가 그냥 아주 요새가 아주
5: 사랑스러워요.
6: 다음 특집 때 한번
5: 다음 특집 때
4: 그래.
5: 오세요.
1: 아니 그 저도 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네. 주로 이제 사실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결혼을 못했었잖아요. 주로 이제 소개팅을 받고 나서 거절을 당하면 왜 거절을 당하지 하고 물어보면 다 키 때문이라는 거예요. 키. 아. 키가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뭐 이해는 되죠. 뭐 키가 작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들었던 건 목회자여서 부담된다. 전도사님이어서 목사님이어서 부담된다. 근데 그것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키가 작아서. 그러니까 왜냐면
3: 목회자가 알고 나오거든.
1: 아, 그렇지. 왜냐면 나오고. 주변에 목사님들 중에 또 키 크고 잘생긴 분들은 결혼을 빨리 해요.
3: 그렇죠.
1: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핑계고 결론적인 키인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말했던 사람이 저희 아내였어.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가갔을 때 대시했을 때 일단은 뭐 키 작아서 싫고 그러니까 본인보다 단 1cm라도 작은 사람하고는 결혼할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3: 그렇지, 그렇지, 다 그렇지.
1: 그렇죠. 여자분 입장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목회자랑 결혼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해당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감사한 건 그 저희 장모님 또 저희 아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줬냐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 목사님인 게 뭐가 중요하냐.
5: 맞아요.
1: 근데 이 목회자의 적은 목사님들이었어요.
3: 맞아, 맞아.
1: 그 전에 제가 만났던 맞아, 맞아, 사람은 맞아. 가서 주변에 목사님들한테 상의를 하면 야 사모는 힘들어 하지 마.
2: 그렇지.
3: 자기도 목사면서.
1: 자기도 목사면서.
3: 야 진짜.
1: 그래가지고 제가 막 상처했는데 저희 장모님 또 주변에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목사님 어때서 해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죠. 내가 키는 작지만 내가 마음에 키는 세상이 제일 크다.
2: 옮겨. 옮겨.
3: 한방 있었네 한 방.
2: 아니 두 분의 공통점이 사모님들께서 키가 다 크세요. 두 분보다. 근데 맞아. 마음의 키는
3: 두 방이 있으세요.
1: 사실 실제로는 마음의 키가 별로 안 큽니다.
5: 아니에요. 진짜 마음의 키가 진짜 이거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4: 그렇죠. 너무 크시시에요.
5: 네, 엄청 크신데.
2: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5: 와 진짜 멋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특별하게 예민하거나 신경 쓰이는 있죠.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식구들도 혹시 그런 적이 있나요?
3: 저도 사실 키가 크지 않잖아요. 작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체구가 있거나 뭐 잘생긴 외모도 아니니까 저는 근데도 항상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아이.
5: 네네.
3: 어릴 때부터 항상 자존감이 높은 아이였어서 그런 거 없이 생활하다가 결혼할 때 그게 딱 생기더라고요. 아내가 저를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제가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 진짜 어떡하지? 고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전도사님 저 하이힐다 언니 줬어요. 저 플래시 좀 많이 사주세요.
5: 멋있다.
2: 형은 진짜 잘해라.
3: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때 제가 목사님이랑 되게 비슷한 얘기했어요. 알았어요. 내가 플래시즈 많이 사줄게요. 제가 땅에서 재는 키는 작아도 하늘에서 재는 키는 하나님 보시기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목사님 좀 멋있게 말은 못했지만 그러니까 뭐 플래시즈 지금 사줄게 하고 당장 그 자리로 데려가서 두 개를 딱 사줬어. 그때 제가 아 돕는 배필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제가 가진 게 있어요. 아니면 외모가 잘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목사님이랑 저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마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여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그때 이제 알게 됐죠.
4: 근데 그렇게 마음의 그늘을 읽는 눈이 있다는 게 참 좋네요. 그거는 이 사람 왜 이러지?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이 사람이 왜 이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늘을 읽어주고 그 그늘을 어떤 식으로 볕이 들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2: 상처 안 되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렇죠.
1: 또 굉장히 뭐랄까 아주 섬세하게 그 마치 도자기를 다루는 듯한 그 느낌을 받아서 아 되게 맑은 또 예쁜 사랑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3: 네, 우리 사연자분 또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오셨지만요. 그래도 스스로 신체의 장애를 받아들이기까지 남모르는 그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계속 안 좋은 말들을 듣는다면 마음을 지켜내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4: 제가 그때 네. 구TV에서 네. 녹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모님께서 두 다리를 아예 못 쓰세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데 목사님께서 몇십 년 동안 그 사모님의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2: 멋있다.
5: 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 일어설 수도 앉을 수도 없는 지체 장애 1급 장애인입니다.
6: 꼼짝도 못해요. 목사의 마음이요. 다 해줘야 될게 제일 필요한 사람이에요.
5: 그런 제 곁을 40년째 묵묵히 지켜주고 있는 동역자이자 남편. 비록 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왔지만 태초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4: 그 듣는 내내 내가 우리 와이프의 다리가 되어줬다. 난 거기에서 충격받았어.
2: 뭐지?
4: 충격받고, 나라면 할 수 있을까?
2: 그렇죠, 맞아.
4: 나라면 가능할까? 근데, 여기 녹화장에 오셔가지고, 또 다리가 되어주시는데, 나 거기서 무너지더라고.
2: 무너지지.
4: 너무 왈칵하더라고. 근데 사모님께서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놀림도 많이 당하고, 욕도 많이 먹고, 이 얘기보다 더 심한 얘기를 많이 그렇겠지. 들으셨대요. 뭐 남편한테 다른 여자 소개시켜 줄 테니까 버리고 버리고 나랑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서
2: 못 됐다
4: 정말. 근데 그 목사님도 정말 그 사모님을 정말 지금도 막 완전 행복하게 신혼부부처럼 지금도 우리 집에 그 우리 구TV에서 사진 찍어 가지고 같이 찍은 사진 있는데 그거 볼 때마다 내가 저런 남편이 돼야 되는데.
2: 그렇지.
4: 과연 내가 저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난 보면서 아직도 생각나요.
7: 물론 사연자 입장이 되면 정말 뭐 마음이 아프고 불쾌하고 서운할 수 있겠죠.
3: 네.
7: 근데 이 그냥 비장애인들도 사람들이 겉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또 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차라리 이런 사람들 겉으로 말하니까 우리가 알게 되지만 사람들이 조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편견을 갖고 있지 않느냐.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저는 이 얼마나 훌륭한 남편이에요. 비장애인들도 결혼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다 서로 헌신적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영향을 받지 말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 우리 남편의 사랑과 섬김을 감사하게 여기고 행복하게 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안 중요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고 잘 살면 사람들도 이제 언제부턴가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2: 그렇죠.
7: 잘 사니까. 네.
3: 부러워할걸요?
7: 그렇죠. 오히려 부러워하죠. 네. 저 집은 저런데도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건가?
2: 그렇지.
7: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이 자매님이 조금 예방주사 한 대 맞는다.
2: 그렇죠. 네, 맞아요.
7: 생각하시고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맞습니다. 아, 그럼 교수님, 저는 현재 사연자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괜찮은 건가요?
1: 얽힌 실 같을 거예요. 우리가 연 날려보면 연줄은 그렇게 꼬인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연줄이 이렇게 꼬이면 그 연이 더 날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꼬인 상태에서도 여전히 나는 연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인생에 굉장히 많은 꼬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이 사연자는 나만 생각해서 아우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내 파트너, 내 배우자는 어떨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더 복잡해지죠. 네. 그러면 하나가 꼬이는 것도 힘든데 두 개의 연이 함께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쉽진 않을 텐데 처음에 기분 나쁘죠. 그런 얘기 들으면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보면 화가 나요.
2: 더 화나죠.
1: 계속 분노가 이렇게 쭉 차올라요. 게이지가 올라가요. 그렇게 했다가 일정 시간 딱 되면 나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죄책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죄책감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그래 그 사람들 얘기도 맞네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그 사람들의 말 몇 마디를 통해서 재단을 해버려요.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가해자야. 타인의 삶에 고통을 주는 통증을 유발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속적 주체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그대로 따라하면 그건 종속적 주체예요. 그 삶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능동적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런 얘기들을 듣고 내 안에서 다시 그걸 소화시켜서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소중한 사람들의 사랑을 그 노력과 그 기쁨을 묵살해버리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얘기는 평생 듣고 살게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지 쑥덕거리냐면 야, 저 남편의 이름이 뭔지 알아? 복지사야. 다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은 분들이 장애가 신체장애도 있고 정신장애도 있다고 말하는데요. 저는 인식장애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낮은 가치관, 형편없는 편견,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 선입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욕하면 거기에 그 무게에 손을 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지만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그 두 분의 행복을 바라고 훌륭하다 박수치고 그리고 어떻게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우린 이렇게 살아야 해. 굉장히 좋은 삶의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사연을 주신 분은 또 다른 누군가의 또 다른 모범이 될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3: 아멘.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서 잘 성장한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훌륭하시고요.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싶어요. 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쵸, 목사님?
7: 네, 네. 네. 그, 저는 이 사연자가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 준비를 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결혼을 떠나서 보통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3: 맞아요.
7: 근데 이 자매님 보면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삶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기쁘게 사셨단 말이에요.
3: 네.
7: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자매님 안에 좋은 에너지가 있다고 봐요.
3: 맞습니다.
7: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결혼 준비를 하면
3: 네.
7: 이런 고민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결혼 준비하다 보면 다툴 때가 많아요.
3: 맞아요.
7: 네, 엄청나게 많죠. 가족 간에 뭐 의견 차이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요소 때문에 안 맞아서 다투기도 하고 사실 그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연을 보면서 어쩌면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힘들어는 하나 두 사람이 결혼 준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고 정말 아껴주는 그런 형제를 만났으니까 저는 이 사연하고 똑같은 케이스를 제가 주변에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사역하던 데서 이제 우리 어떤 분이 계신데 그 아내분이 장애가 있으세요. 근데 두 사람이 친구 사이였대요. 근데 이렇게 친하게 친구처럼 지내다가 그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서른 살이 됐을 때까지 서로 결혼 못하면 우리 결혼하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이 형제가 결혼한 거예요.
3: 우와.
7: 너무 잘 사세요, 지금 보면. 행복하게.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면 네, 세상에 그런 이야기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또 설사 있어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3: 그럼요.
1: 네. 그래. 네. 이런 분들이 꼭 결혼하잖아요. 그럼 꼭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요.
3: 아.
1: 꼭 그래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3: 맞습니다. 계속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의 말과 시선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사연자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아마도 우리 사연자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전도사님일 것 같은데. 전도사님, 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에 조금 덜 상처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우리 사연자분께 알려주세요. 네?
8: 그런 글들이 많았었어요. 김정은 아깝다. 그러니까 제가 그 비교하는 걸 또 안 좋아해요. 그리고 항상 그 남자 여자 있으면 누구는 어떤데 누구는 어떤데. 근데 이게 사람들의 어떤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당연히 김정은 아깝죠. 그 말에 뭐예요. 그런데 댓글을 보거나 뭐 저는 주변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결혼해서 남 보란 듯이 잘 살아서 아, 김정은 시집 잘 갔네.
3: 오.
8: 이런 얘기를 듣게 해줘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3: 아.
8: 그러니까 사연자분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남 보란 듯이 아까 교수님 정말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남 보란 듯이 잘 사셔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너무 예쁘게 사는 모델이 되시면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되시면 되니까
3: 그렇죠.
8: 진짜 남편이 결혼을 잘했구나 이런 얘기 듣게 해보세요.
3: 아멘. 진짜 이거 아멘. 와, 오늘 너무 감사한 시간이네요. 우리 레온 씨부터 그러면 현재 결혼 준비 중에 계신 우리 사연자분께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4: 제가 결혼식 사회를 볼 때 늘
1: 사회를 봐주신다고요?
4: 네, 아니 결혼식 사회 예.
8: 좋겠다.
4: 축하해 있고요.
8: 좋겠다.
4: 여기 줄에 있고요. 여기 축사 상담까지 있습니다. 아니 제가 결혼식 사회를 보면 항상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나 믿으신 분들한테는 반드시 목사님한테 성경을 얹고 손에 얹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그때 너무 뭉클한 게 이 구간에서 성경에 딱 그 신랑 신부가 손을 얹고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9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저는 이 문장,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임팩트가 강해요. 항상 제가 한 200번 정도 결혼식 사회 봤는데 이제까지 보면서 이 구절만 나오면 내가 뭉클해.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걸 여기서 항상 느껴요. 물론 지금 짝이 없지만 항상 여기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커플이 그럴 거예요.
8: 그러네요.
4: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그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8: 진짜 위로되겠다.
4: 기차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시간에 갑니다. 제가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좋은 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구절이 있어요. 나를 창조한 창조주가 나한테 사랑만 주시는데 감히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뭐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이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결혼식 하실 때 꼭 성경에 손 얹고 이 꼭 문구, 이 구절 꼭 하십시오. 난 여기서 너무 이걸 하고 싶었어.
3: 이걸.
8: 여기 한 가지만 전 덧붙이면 결혼 전에 그 얘기 들어서 참 다행이다. 앞으로 더 많은 얘기 들을 텐데 미리 예방제조사 맞아서 나중에 앞으로 결혼해서 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도 무뎌지셨으면 좋겠고 진짜 장애인은 그런 말하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진짜 장애인이에요. 우리가 바뀌어야 될 시선들이 많은데 그러나 저희처럼 응원해주는 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맞습니다. 네.
1: 성경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강하고 관대하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유 있는 자만이 관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유 있는 자만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즐겁게 템포를 급하지 않게 갈 수 있어요. 급하게 가지 않아야 재밌는 게 보여요. 또 어떤 걸 자세히 또 오래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 생활을 20년이 좀 넘어 보니까 그제서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게 인생이 막 급하게 가는 시점이 있다가 조금 천천히 가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천천히 가는 시점이 돼야 지난 급한 시점 또 어려웠던 시점이 즐겁더라고요. 그런데 요 시점이 올 때까지가 약간 마음도 급하고 시간도 촉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이 딱 지나고 나면 반드시 언덕을 넘은 자가 경험하는 그 포효가 있어요. 네. 그걸 기억하시고 결혼 즐겁게 하시고요. 결혼식도 신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댄스도 하면서 그쵸. 결혼 신나게 하시고 성경에 손 얹고 하나님 앞에 그 짝지음을 그 허락함을 받으시고 그 다음번에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귀 열고 사람에게는 눈을 열어서 관대하게 보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이자 부부가 함께 취할 세상을 향한 하나의 몸짓이 아닌가 싶습니다.
3: 아멘.
7: 저는 이제 요즘 보면 네. 뭐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서 결혼하는 게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 청춘들이 결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3: 맞아요.
7: 근데 하물며 어쨌든 우리 장애인 또 비장애인이지만 결혼을 하잖아요. 이렇게 또 좋은 형제도 만나고 아마 자매님도 좋은 분이니까 형제님 저는 사랑할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 결혼 자체를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 결혼을 통해서 저는 이 부부에게 난 사명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어쩌면 또 다른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또 비장애인하고 장애인 커플들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위로를 줄 수도 있고
3: 그럼요.
7: 모든 일반적인 부부들에게도 잘 살으셔서 아, 저 부부도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우리도 잘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 수 있을까? 이걸 보여줄 수 있는
8: 기대된다,
7: 부부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네.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 아멘! 네, 다시 꼭 예전에 밝고 당당한 모습 찾으시길 저희 모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결혼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 부럽습니다. 네, 그럼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 기도로 사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8: 네, 태초부터 이 아름다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시고 서로 돕는 배필로 준비하셨는데 예비하셨는데 남편에게 좋은 사람이 되도록 내가 먼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내 목숨처럼 내 목숨보다 귀히 여기게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부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행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 그런 커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3: 아멘.
8: 무엇보다도 이 가정에 주님께서 중심이 되어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보이실 예비하신 그 사역들을 또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잘 깨닫는 그런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 아멘.
8: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또 살아가면서도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잘 싸우게 해주시고 또 그 화를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더욱더 사랑이 솟아나는 더욱더 사랑이 늘어나는 그런 가정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3: 아멘.
8: 자녀의 복도 주셔서 자녀를 아주 좋은 예쁜 하나님 선물의 그 자녀들을 잘 출산하도록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앞길 가운데도 주님 함께 앞서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도록 재정적인 것까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3: 아멘.
8: 감사드리며 성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 아멘. 아멘. 네, 오늘도 한 자리에 모여서 진솔한 얘기 나눌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1: 저는 결혼 얘기가 나오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저는 결혼은 살면서 갔다 오더라도 한 번쯤 했으면 좋겠네요.
8: 아니 갑자기 갔다 오지.
1: 아니 뭐 아니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는 이제 네. 계속 이게 그 가지만 누군가는 또 갔다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3: 그렇죠.
1: 아무도 길은 모르는 거예요.
3: 그럼요.
1: 그리고 그 모든 삶이 다 최선을 다한 결과거든요.
3: 그렇지.
1: 그래서 인생에 결혼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결혼 얘기를 들었잖아요.
3: 네.
1: 그래서 저희도 이제 조만간 결혼 25주년 되면 은혼식을 하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오래간만에 그늘 뭐 드레스가 맞을라나지 모르겠는데 한 번쯤 이렇게 꿈을 꿔보는데 이번에 새로운 신부가 되는 우리 사연자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봄의 신부가 되지 않겠어요?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서 기대되고 축하드리고 무엇보다 저는 축복합니다. 예쁜 친구 되세요.
3: 축복합니다.
7: 네, 뭐 오늘 저도 이 이야기 하다 보니까 과거들이 많이 생각났는데 중요한 건 세상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나를 여기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의미 있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들고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아멘. 네, 그럼 이번 주 노크토크 묵상 말씀 함께 나눌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이 나눠주실 거죠?
4: 오늘은 접니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네. 이사야 40장 8절인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좋은 이유가 우리 계절별로 또 풀도 시들기도 하고 풀이 다시 나기도 하고 꽃이 지기도 하고 피기도 하잖아요. 근데 계절별로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계절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그것들이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한테 상처받거나 일이 힘들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 찬양이에요. 세상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이 가사만 구간만 계속 반복해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봐도 내 동기들 내 친한 친구들, 내 사람들, 심지어 목회자, 목사님들도 변해도 결국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더라고요. 결국 나만 변하지 내가 변하는 하나님을 내가 찾는 거일 뿐이지 그분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3: 네. 저는 매주 노크토크를 통해서 참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늘 이 시간이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시청자분들께도 매주 이 시간이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묵상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각자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7: 때로는 솔로몬처럼,
1: 때로는 다비다처럼,
4: 때로는 바나바처럼,
8: 때로는 다윗처럼
3: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9: 토크.
3: 다음 주에 만나요.

0: 한 20년 넘게 하루에 두세 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어요.
1: 거의 뭐 제가 타들어가는 느낌.
2: 저희 이모부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하셔서 네. 나 이번에 간다.
3: 프로필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엔터테인먼트 100군데를 돌려본 적이 있어요. 메일로. 연락을 안 오죠.
2: 100군데에서?
3: 100군데에서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2: 야, 진짜 좋은.
3: 그럼 해결이 됐고요. 네.
1: 해결 됐어요.
2: 저기 퇴근하세요. 네, 퇴근하세요.

0: 시가 한번 해보세요. 자.
1: 남북국장 나와주세요. 레디 액션! 레디 액션! 레디 액션!
2: 야, 선종아! 오, 잠깐만, 너, 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늘 이렇게 와데디하니, 너? 무슨 일 있었어?
3: 아니, 오늘 그 너튜브 촬영이 있었거든.
2: 아, 그래?
3: 구독자 100만 이상 채널이라 좀 신경을 썼지. 이 구홍도 직접 발라보고. 왜 근데? 너무 와디디해?
2: 아니야, 너 오늘 좀 심하게 와디디해서.
3: 아, 그래?
2: 아니,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너 그 너튜브 얘기해서 말인데. 요즘에. 북에서도 브이로그를 찍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고. 근데 북에서 과연 이게 너튜브를 할 수 있는 거 이거 맞는 거니 진짜 이거?
3: 그러게 갑자기 나도 궁금해지네.
2: 그렇지?
3: 어.
2: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3: 어.
2: 북한에서 부는 크리에이터 열풍 그 진실은 빠밤.
3: 맞췄어?
4: 굿!
2: 굿!
1: 아, 굿!
3: 오케이!
1: 아, 정말.
0: 네. 오늘 선정씨 참 와디디한 것 같은데.
3: 도대체 뭐가
0: 와디디하다.
5: 북한식으로 와디디하네요.
0: 왜?
5: 리본도 이렇게 이만하고. 와디디하다는 게 그러니까 고청하다는 얘기고 화려하다는 거예요.
0: 아~
5: 네. 와, 다 와디디해. 신발, 양말, 머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3: 네. 네.
5: 블링블링.
0: 또 있었어요, 아까 뭐.
5: 아, 아까 전에, 구홍.
0: 구홍?
5: 네. 구홍 립스틱 꼭 구홍이라고.
1: 아, 립스틱.
0: 야, 완전히 다르네.
5: 립스틱 짙게 바르고가 아니고, 구홍 짙게 바르고.
0: 구홍 짙게 바르고.
5: 네.
0: 와디디하다, 화려하다. 그리고 구홍, 아, 립스틱. 야, 진짜 재미있는 또 오늘 북한 말 나드렸네요. 자, 요즘 SNS상에서 북한의 일상을 담은 그 브이로그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이 북한에, 그죠? 너튜브 열풍이 시작된 걸까요? 북한에 부는 크리에이터 열풍, 그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2: 빠밤.
0: 자, 요즘은 너튜브 크리에이터의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상태 씨 보세요.
2: 네.
0: 예, 네, 엄청난 구독자를 갖고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유튜브 채널
2: 아,
0: 갖고
2: 뭐
0: 계시지 채널 않습니까?
2: 다 있으시잖아요.
0: 그쵸, 그쵸. 아니, 뭐, 유나 씨 있으시잖아요. 유튜브 채널.
5: 아, 있죠, 있죠. 예, 네, 뭐,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건 정말 인정해요. 왜냐면, 이렇게 그 휴게소 같은 데 들어갔다 나는데, 네. 목소리 만 듣고도 이 목소리 이렇게 알아보니
1: 휴게소에서 어떻게 소리를 질렀길래 목소리를 들을까
5: 소리 질렀게 뭘 소리 질렀 그냥 정말 그 운방을 굴러가는 소리로 이렇게 쉐야 어서렴 이렇게 하면 쉐가 안니 이렇게 하면 둘 다 치잖아요 목소리가 그러면 돌아다 봐요 그래서 쉐를 알아보든 저를 알아보든 알아봐서 돌아보는 거예요 이 목소리까지도 듣고 알아보시는 걸 보고 잘 살아야겠다
3: 아니
5: 조심해야겠다
3: 저기 죄송한데요
0: 네.
3: 언니랑 나랑 목소리가 좀 특이하기도
5: 맞아요.
1: 맞아요. 아니 아까 굿TV 이게 네. 1층에 왔는데 커피숍에서 어떤 분이 수혜 씨한테 오셔가지고 한수혜 씨죠. 이러면서 알아보더라고요.
5: 네.
1: 와 인기가 대단해요.
5: 그래요.
0: 바로.
3: 아니, 제가 이렇게 짤을 네. 보다 보면은
0: 네.
3: 어 너무 익숙한 친근한 얼굴에 나오는 거예요.
0: 왜요?
3: 우리 서정모 목사님. 너튜브했잖아요.
1: 아니요.
3: 부끄러워 마세요.
5: 목사님 그러실 거예요? 한 말씀 안 하시고
3: 너 목사님
6: 아니 사실 이제 저도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안 하고서는 청년들하고 소통을 할 수 없어서 지금 만들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 파급 효과라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2: 근데 사실 보면은 지금 뭐 유성 씨나 유나 씨나 네. 은정 씨나 수혜 씨나 다 너튜브를 하고 네. 계시는데 용 씨가
7: 네 하겠죠
2: 혹시 하세요?
8: 아 저는 유튜브 채널은 있는데 네. 댄스 챌린지 같은 것만 올리고 네. 방송은 아예 안 해요. 제가 의외로 부끄러움이 되게 많아가지고
5: 어디가
3: 왔지
1: 춤추는 게 더 부끄럽지 않아요?
5: 그러게
1: 이게 더 부끄럽잖아요.
8: 춤추는 거는 네. 이제 어릴 때부터 했었으니까 그렇게 부끄러운 건 모르겠는데 아~ 카메라를 놓고 혼자 말을 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0: 녹화할 때도 엄청 말씀 잘하시고 카메라 있는데도 아유,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8: 이렇게 패널분들이 있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0: 아, 혼자
8: 북치고 장구치고를 못해요.
0: 아, 어색해가지고.
8: 네,
2: 아니,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0: 그러니까.
2: 네. 아주 와디디 하잖아요.
0: 네, 와디디.
5: 그러니까 딱이라니까 인플루언서의 네. 기본을 갖춰.
0: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가.

0: 수 있어 보입니다.
1: 아니 근데 그 우리 MG 권보험 씨를 네. 보니까 네. 그 약간 눈빛이 네. 지금 인별그램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렇게 반짝이시는 그렇죠. 것 같은데 뭔가 예, 예.
0: 그렇죠. 예. 순간 이건 내 얘기인데
1: 선영 씨하고
2: 네. 저랑요?
1: 예. 또 인플루언서시니까
3: 아이고. 뭔가 한번 해보고 싶어.
0: 뭘 시키고 싶으세요, 우리?
1: 저도 모르겠어요.
0: 네, 뭐 혹시 준비한 게 있으세요?
4: 네, 제가
0: 자꾸 둘이 시선을 왔다 갔다 하고
2: 신경 쓰여가지고 준비가 안 됐어.
4: 제가 네. 그 유튜브에 댄스 챌린지 같은 걸 네. 올려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여기 나온다고 해가지고 네. 선정 언니 그 예전에 개콘 프로를 봤어.
2: 웃찼어요.
4: 아니 맞아요. 웃찼어요. 10년 전에 찍으신
2: 거예요. 10년 됐어요.
4: 네, 언니가 거기서 춤을 굉장히 잘 추시더라고요.
2: 댄스 잘 추시세요.
0: 네, 그래가지고
4: 언니랑 네. 댄스 배틀? 아니요, 댄스 배틀은 아니고 네. 그 이제 그 챌린지를요?
2: 여기서 챌린지가 중요한 게 우리가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네. 오 자유잖아요. 네. 크리스찬 댄스 챌린지인데 지금 이렇게 뭔가 메시지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2: 네. 처음에는 성경을 봅니다. 네. 성경을 보고 그다음에 마귀를 때려잡아요. 마귀를 때려잡고 네, 물 위를 걷는 댄스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다윗처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물맷돌을 돌리는 요거를 알고 감상하시면 더 은혜가 될 거예요.
5: 그럼 직접 볼 수 있는 거예요?
0: 아니 잠깐만. 그러면 그걸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2: 했네요.
0: 아니 몰랐어. 전혀 몰라가지고. 아 그러면 그 댄스 챌린지 네네네. 자 한번 그럼 보겠습니다. 자. 자,
2: 떨린다. 이게 뭐라고?
0: 자, 자, 우리 두 분의 댄스 챌린지 가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2: 둘, 셋. 자, 마귀를 때려잡고.
0: 마귀를 때려잡아.
2: 마귀를 때려잡아. 물 위를 걷습니다. 자, 물맷돌. 야, 오른 잘했어.
0: 야!
2: 됐네, 됐어.
0: 아니. 어느 세월에 어느 시절 이걸 다 두 분 연습하셔갖고 나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네.
2: 급하게 연락을 받고 네 급하게 네.
3: 댄스 잘하는 사람들 연습 안 해요.
2: 그렇지.
3: 음악만 나오면
0: 진짜 바로 하시던데. 야,
2: 크리스찬 댄스 핸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주님한테 더 가까이 네. 노력도 하고 말씀도 보게 되고 네. 댄스 하면서 즐겁기도 하고.
0: 제가 볼 때는 이거 분명히 숏각입니다.
2: 아, 쇼츠가.
0: 네 굿티비 숏각으로 분명히 올라갈 것 같은데 그죠? 예 만들어주실 거고. 아, 두 분 호흡이 너무 잘 맞았습니다. 이왕 하신 거 김에 그냥 팀 하나를 결성하신 것 어때요?
2: 그렇게까지요?
0: 아니 원래 권범 씨가 굉장히 지금 열의가 있으신 것 같아서
3: 네. 결과 보고 하시죠.
0: 결과 보고
3: 저에서 나오는 거 보고.
2: 네. 그러면은 팀 이름은 관절의 은사. 그러면은 팀 이름은 관절의 은사.
0: 관절의 은사. 괜찮다.
2: 은사를 받았어요.
0: 관절의 은사. 자 질문.
5: 네 질문.
0: 여기에서 실버 버튼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2: 좋겠다.
0: 실버.
2: 누구야?
0: 실버면 몇 명 이상이 실버죠?
4: 10만.
0: 야 부럽다 10만.
6: 진짜. 다 있죠 뭐 실버는.
4: 언니.
0: 다 있죠. 다 있죠 뭐야.
6: 아니 언제적 얘기 물어봐.
4: 언니. 제 2년 만에 받았는데.
0: 그러니까.
6: 예,
0: 손 한번 들어주세요. 10만 이상. 세분
2: 여기도
0: 세상에 사실 동영상 크리에이터 정말 어엿한 이제 직업이잖아요. 직업. 그런데 이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야, 이 노력이 있는데도 결실을 맺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새로운 콘텐츠를 막 올려야 되면 막 압박감 생기죠. 어떤 아이디어 뭘 해야 될지 진짜 고민들이 많으신데 사실 이 너튜버로서 우리 스웨시도지만 야 이게 직업병 같은 거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데
6: 우리 목사님 네. 김인 머리가 원래 하얗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2년째 보고 있는데 네. 유튜브를 시작하셔서 그런가 네. 하얘지셨어요.
0: 작게 작고
2: 역시 더 충격적인 거 저보다 한 살 어려요. 저보다 한 살 어려요.
6: 나 전 줄 알았잖아. 언니
2: 동생
6: 어머나 정말
2: 우리 동생 목사님
7: 저도 원래 주름이 없었어요.
0: 네.
6: 그래 언니야
7: 유튜브
4: 6년차가 네. 되니까 네. 주름도 너무 깊어지고 네. 조회수의 노예가 됩니다. 네. 조회수의 노예가.
3: 우리 상태, 우리 상태 선생님 보세요.
2: 상태 안 좋아서
3: 강대뼈가 돌진하고 있잖아요.
0: 제가 네. 오늘 새벽 2시까지 편집
4: 진짜. 아~
0: 이게 항상 그 거절되는 게 아니고
4: 어떻게 하면 썸네일을
0: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정말 새로운 말씀하셨죠. 네. 새로운 컨텐츠를
5: 그러니까요.
4: 이게 안즈나 선아 생각해야 되는데 안즈나 선아 조회수 생각 정말 그 저, 영상 일단 업로드 되잖아요. 네. 그러면 40분 동안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여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여 아버지 조회수 안 나와도 그냥 충분하게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어. 한 시간 만에 조회수를 봤는데 이렇게 못 보고
3: 아, 가짜야 뭐야.
6: 맞아 맞아. 저는 이게 예쁜 장소에 가서 바쁘다 보니까 지인을 정말 오랜만에 만나거든요. 만났는데 예를 들면 유성이랑 만났어요. 뭐 대화를 하는데 너무 얘가 생각보다 멘트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속으로 무슨 생각? 야 이거 찍어서 올리면 조회수 참 잘 나오겠는데.
4: 내 말이.
6: 내가 여기다 카메라 틀어놓으면 유성이가 화내겠지? 또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지인과 맛에 집중해야 되는데 야 맛있게도 먹는다 야 얘 참 개걸스럽게 잘 먹는다 이런 거 딱 몰래 찍어가지고 올리면 조회수 참 잘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거기에 집중을 못하고 이게 직업병이에요. 그래서 이거 팔 빠지는 줄도 모르고 제가 등산하는데 4시간을 들고 올라갔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열정이라는 거죠.
5: 그러니까
2: 그런데 말입니다. 네. 북한 너튜브가 올린 영상과 브이로그가 네. 포착되고 있다는 사실. 아, 알고 계십니까?
4: 북한에서도 네.
2: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죠.
0: 북에서 올린 영상. 보신 분 말씀해주세요.
1: 네, 네, 네. 저도 있는데 네. 저는 너무 흥미롭잖아요. 네. 북한에서 유튜브를 한다고? 그래서 딱 봤어요. 네. 근데 따라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2: 뭐로
1: 되게 자연스럽게 올리는데 집안에 어떤 자연스러운 상황을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퇴근해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딸이 어 아버지 네. 이러면서 달려가가지고 볼에 뽀뽀를 하더라고요.
4: 아, 네, 네, 네. 그거 아니다.
5: 아,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4: 그럼 어떤 아빠가 그래?
1: 근데 여기서 티가 나는 게 네. 진짜 가족이 아닌 게 티가 아, 나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아침에 보고 저녁에 퇴근해서 들어오는데 어 아버지 오랜만이야요 이러면서 나가는 거였어. 야, 아버지가 오랜만이라는 말은 안 쓰잖아.
6: 근데 그 편집하는 사람이 그걸 좀 잘랐어야지.
1: 그런 디테일함을 모르는 거죠. 어. 놓친 거죠. 어.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아버지와 진짜 딸이 아니구나. 아니구나. 너무 어색한 거예요.
0: 그것도 가공된 거네요 한마디로.
4: 이게 예, 그 네네. 유튜브에 출연하는 그 장소를 보면 평양이에요. 네. 지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의 또 다른 이제 왕국이 평양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진짜 1%들이나 사는 삶을 아주 전 세계에 대놓고 우리도 이렇게 산다라고 사기를 치는 걸 보면은 거기에 또 이용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게 분명하니까 조금 우리가 분별은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6: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언니가 그랬잖아요. 사회주의인데 사기친다고 그러세요.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독재 뭐도 아니고 북한은 신나게 사기주의하는 중이라고. 유튜브도 다 사기. 뭐 딸 이런 거 이따만한 거 들고 나와가지고 뭐 우리나라에 이만한 딸기 나온다 그래서 걔하고 여자애 누구 하나고 영어자라는 애. 걔가 그런 얘기를 하더니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북한에 살 때 그런 딸기 너만 보고 우린 왜 못 반.
1: 오.
6: 네. 그러니까 다 거짓말. 후라이.
4: 네. 그럼 저는 또 다른 시점으로 네. 본 게 이제 그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이 뭐 퇴근하고 나 운동하러 가요 이렇게 운동하러 갔다가 헬스장에 들어갔는데 시설이 되게 낡은 시절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 영상을 보여주는 의미가 여기는 뭐 장군님의 배려로 우리 무료로 하고 있어.
5: 아, 무료로. 네,
4: 카테고리가 무료라는 선전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리가 있다.
0: 혜택을 받고 있다. 우리는.
4: 혜택을 받고 있다.
6: 본 적 없어요. 본 적 없어요. 네, 네. 한 헬스장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전역의 헬스장이에요.
5: 아.
6: 아. 갈 필요 없어요 거기.
5: 그래서 아직 못 본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북한 크리에이터들이 올린 그 브이로그 영상들을 모아봤습니다. 자, 직접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십니까. 자세부터가 지금 아야 어색해.
7: 나는 이럽스리요.
6: 아이고, 피아노까지 치면 도대체 넌 어느 집 딸이냐? 와. 오, 물 잘 나오네.
3: 한국 아니에요, 이거?
6: 야, 진짜 후라이드 혁명적으로 치나요.
8: Good evening, everyone. Today I got some snacks. So...

0: 외칩니까? 잡혀가요. 박수 외쳐요. 박수를 외칩니까? 아니 이거 잘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1: 그래도 영상 잘 봤다. 저분도 영상 편집하느라 고생하셨어요.
0: 고생했습니까?
2: 영상 잘 봤다. 진짜 저기 영상 보시니까 어떠세요?
3: 근데 저는 무슨 네. 생각 들었냐면 사실 내 고향이 내 나라가 변해간다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겠어요. 그렇죠? 네. 세계적인 트렌드 따라가고. 근데 저게 사기니까 열받는 거예요. 일단 북한은 인터넷이 안 돼요. 그리고 북한 주민 대부분이 유튜브라는 게 존재하는 줄도 몰라요. 근데 저건 완전 체제 선전을 대놓고 하는 사기극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저기에 나오는 친구들이 얼마나 또 인권 유린을 당하겠어요. 제대로 우리처럼 뭐 달러가 들어오겠어요. 뭐가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 저는 막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지금.
4: 그러니까 이 유튜버라는 이 직업을 소개를 하려고 제가 네. 라디오에서 이제 북한 주민들 상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유튜브를 네. 설명하라 그래서 제가 유튜브 뭐 어떻게 설명하지? 세계적인 이런 인터넷 그 아 인터넷 사람 또 인터넷을 또 설명을 해야 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네. 저런 거를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거는
3: 그렇죠.
4: 아예 세상 사람들한테 사기 치려고 만든 플랫폼인 거예요. 예. 네.
0: 저는 계속 기술적인 면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왜냐면 유튜브를 하다 보면 편집을 왜 저렇게 했을까? 오디오는 왜 저렇게 했을까? 왜
4: 오디오
0: 코코씨가 계속 나갈까? 아니 이 상품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늘이 져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주고 대체 뭘 보여주고 싶은 건가 이런 것들이 하는데 이게 사실 자기 거면 되게 열심히 했어요.
3: 그럼요. 본인이 달렸는데
0: 본인이 자기 건데 몇 번을 다시 보고 아 여기서는 이걸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우리 유튜버들이거든요.
3: 그런데 그렇죠.
0: 이 사람은 자기 게 아니에요. 한번 찍고 끝이야. 그치. 편집하는 사람들도 시켜서 하는 거니까 이게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그냥 한번 찍은 걸로 다시 찍지도 않고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계속 떨어져요. 자기 게 없는 거야.
2: 그렇구나.
3: 저 사람들이 인별그램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어떻게 반응하나 하고 댓글을 달아봤었어요. 근데 진짜 그 동상에 가가지고 이거 결혼 문화 그걸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야 내 결혼식인데 그러고 싶냐? 야 세계 여행 좀 다녀봐. 그리고 전기가 좀 밝게 좀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빛을 좀 보게 해놔. 이런 쇼만 하지 말고 그래서 좀 자극하는 걸 달았거든요.
2: 네.
3: 근데 제가 거기를 계속 이제 어떻게 댓글을 단지 궁금해서 봤는데. 차단당했더라고.
4: 아, 언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언니 아쿨러야.
0: 아쿨러였어.
5: 아쿨러예요.
0: 네, 아쿨러였어.
2: 아쿨러야. 아, 목소리 분위기 어떠셨어요?
6: 사실 저도 이제 네. 벌써 오후 자유열을 계속 촬영하면서
2: 네. 아, 그럼요.
6: 여러분들의 간증을 듣는데, 아니, 지금 제가 놀란 게, 집에 피아노가?
2: 네.
6: 소나타를 네. 이렇게 치고? 이게 너무 그, 안 맞는 거예요. 저게 진짜. 현실적인 건가.
2: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예, 피아노를 치겠냐 이거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4: 제가 김정숙 교원대학 다닐 때 네. 대학에 피아노가 딱 두 대가 있었어요. 두 대가 있는데 피아노 있는 방은 항상 교수님이 문을 잠궈놔요. 못 들어가요 아무나.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좀 뇌물을 주거나 이러면 그걸 열어줘요. 그럼 들어가서 너 한 두 시간 치라. 그러면 이렇게 누가 와서 이렇게 보면 아 유나 하고 있네. 그럼 교축번을 들고 왔다가도 제가 하고 있으면 또 가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뇌물을 누가 더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문이 열리고 잠기고. 근데 피아노가 너무 귀하니까 독일제 하나가 있었고 일본계 하나 있었는데 열어주질 않아요.
2: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저 영상을 보면서 사실 저 너튜브는 미국의 플랫폼이잖아요.
5: 그렇죠. 네?
2: 그런데 항상 북에서는 뭐 미제 승량이 막 타도하고 그렇게 늘 얘기하는데 정작 미국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또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거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닐까.
4: 앞뒤가 안 맞는 게.
0: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두 개입니까 그 나라에?
4: 아니에요.
0: 앞뒤가
2: 말해 뭐해?
0: 말을 뭐해요? 사실 일본을 그렇게 욕하면서 네. 북한 주민들 제일 선호하고 좋아하는 거 다 일본 제품 쓰고 그리고 미국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사실 달러를 써요. 외화 상점이 있어요. 달러 좀 제일 좋아합니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2: 하나도 안 맞아. 아유. 자, 그럼 북한의 너튜버 영상 과연 정체를 뭐라고 봐야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사실 이게 너튜브나 이런 게 세계 유행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제일 많이 요즘 찾아보는 게 너튜브에 검색하는 거거든요.
2: 맞아요. 맞아요.
5: 맞아요.
0: 그러면 요즘에 해외에 있는 많은 분들이 북한을 관광을 갑니다. 근데 가기 전에 정보를 검색해야 되는데 정보가 없어요.
2: 없지, 없지.
0: 정말 제한적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너튜브에다가 외국에서 북한에 여행을 가기 전에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데 안 나와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정보는 제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북한 이런 데다. 평양 오면 이런 물건도 있고 이런 것도 사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도 북한이 굉장히 정상적인 국가고 너네가 관광을 와도 굉장히 안전하게 즐길 거리도 많고 볼 거 많으니까 와라라고 해서 지금 정보 차원에서 이런 거 올리는 거죠.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2: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북한 네. 당국이 이제 다 관리를 하고 퍼트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 근데 제가 북한에 살 때 실제로 네. 한국 사람이 북한에 살겠다고 자진해서 온 사람.
5: 한국 사람이요? 네. 월북을?
3: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기 이름도 조선은 하나다 해서 하나라고 지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와서 그 기자회견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약육강식이 너무 이게 심하고 네. 내 집도 마련하기 힘들고 근데 북한은 다 오면 무료로 이제 주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이 후회했을 것 같아요.
2: 그치. 그럼요.
3: 맹산에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0: 네, 근데, 너무 극과 극으로 달리셨네요.
3: 근데 그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네. 나름대로 그 아파트가 굉장히 맹산에서 엄청 좋은 아파트였는데 후회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한국에 살아보니까 수돗물도 안 나와요. 손 씻기도 안 돼. 네. 너무 후회해서 이런 불만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데려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실제로 속아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4: 네. 네, 엔터테인먼트가 그냥 북한 보이고 맞아요. 네. 수익들 걔네가 다 보고 조회수 관리도 걔네가 다 하는데 문제는 편집자가 네. 그 조회수나 그런데 못 보잖아요.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편집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방구석에 앉아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내가 하는 게 정답인 줄 알고 올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쟁성이 있겠냐고요.
3: 크리에이터 등장했던 송하라는 분은 외교관 딸이라는
5: 아, 그래요?
3: 네.
5: 아,
3: 그래서
4: 걔가 막 영어로 막 하면서 무슨 러리장아 햄버거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3: 고기기 오빠.
4: 햄버거도 팔아? 무슨 러리장에서? 야 미국 놈 그렇게 싫어하면서 야, 햄버거를 먹는다고? 네.
3: 근데 네. 지금 북한은 그런 마케팅을 되게 활발히 하고 있는 게 굿즈 마케팅도 하더라고요.
4: 야 굿즈도 있어요?
3: 인공기를 옷에다 나염해가지고 인공기 옷을 판매하는 굿즈 마케팅도 하고 김정은 얼굴을 나염해서 판매도
4: 저 부담스럽다.
3: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네. 김일성 김정일 때는 신격화 마케팅이 먹혔는데 네. 지금은 김정일 때는 신격화가 안 먹히니까 뭔가 자기를 연예인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떠받들고 이렇게 좋아하게 만들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7: 네,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이제 조선중앙방송에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진 않았어요. 김일성이가 제일 적었고 김정일이가 그나마 많았고 제일 지금 네. 김정은이가 예, 관종 좀 비슷한데
4: 관종이네.
7: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목소리만 들어도 신의 목소리를 듣는 맞아요. 것 같았어요. 전혀 목소리가 잘 안 들, 그 방송 매체에서 안 나왔거든요. 근데 김정은은 보면 울어요.
4: 이례적으로 많이 우는 짓 없어.
7: 그러니까 제가 북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원수님께서 이제는 인민들의 이 삶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까지 흘리신다고.
4: 아이고.
7: 저런 장군님을 우리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게 북한 주민들의 어떤 새롭게 다가간 그거인 거죠. 그래서 그 얘기 듣는데 저 찾아봤거든요. 진짜 많이 울더라고요. 진짜 많이 울어요.
4: 근데 네. 그걸 일명 감성 정치라 그러죠?
5: 그렇죠.
4: 왜냐면 사람이 감성 안에서는 정치 색깔도 없고 네. 이념도 없고 신념도 다 무너지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김정일은 권위적인 거를 많이 보여줬고 그래서 뭐 김일성 하면 뭔가 이래 땅바닥에 앉는 모습도 보여주고 뭐 머내기 하는데도 와 뭐 이랬는데 김정일은 또 완전 그 군력 그러니까 천군 정치를 하는 최고 통치자의 권위를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뭘 했냐면 대신에 음악 정치를 했거든요. 근데 김정은 정권에 딱 들어와서는 보니까 감성 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기도 하고 딸 데리고 나와서 자기도 누군가의 아버지다 이걸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뭔가 고개를 숙여서 과학자들한테 인사를 하질 않나. 그리고 옛날에 실수를 해도 공개를 안 했는데 이제는 뭐 잠수함 핵잠수함 넘어진 거 공개하죠. 아파트 짓다 붕괴된 거 공개하죠. 사과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2대 그 가짜 후라이가 안 먹혀요, 세네가. 그러니까 이제는 감성 정치로 가는 거예요. 팬덤 정치.
5: 확실히 이런. 이제 컨셉을 정했네요.
4: 네, 정했어요. 네, 보니까.
5: 김정은 정권은. 네. 야,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지금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유독 어린아이 아니면 여성을 이렇게, 예, 더 이렇게 출연시켜서 전면에 내세우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아니, 이것도 무슨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 어린애들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네. 북한이 이때까지 선전선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든 사람들은 아, 저 사람들은 세뇌교육이 돼서 시키는 얘기를 할 거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설마 그럴까? 라는 아~ 시선에서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 어린 3살, 4살짜리 애들이 시킨다고 하겠어? 근데 그 아들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상식선에서 그 아이들까지 설마 그럴 거라는 건 몰라요. 그래서 북한이 최대한 옛날에 하던 방식이랑 완전히 차이를 두려고 어린애들을 지금 이렇게 등장하는 거 이거 완전히 범죄예요.
4: 그렇죠. 이거는 인권이. 네.
0: 그러니까 여기를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2: 맞습니다.
5: 이게 북한에서 오신 탈북 가족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선전 선동용이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이 북한의 브이로그를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2: 궁금하네요.
5: 그래서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서 찍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0: 나우.
1: 아무래도 약간 공산주의다 보니까 좀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것 같아요.
2: 역시 자유가 억압됐다고 없을 것 같아요.
3: 거기서 같다고. 그 사람들이 말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4: 뉴스에서만 본 것 같습니다.
5: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데 북한이라고 없진 않을 것 같아서.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북한이라고 없진 않을 것 같아서 부투가 있을 것 같아요.
2: 혹시 실제로 북한에서 인정을
1: 좀... 아, 그건 본 적은 없어요. 알고리즘이 안 뜨네요.
2: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1: 아, 있어요?
3: 네. Hi everyone, I'm Yumi from Pyongyang. This is my first video. I guess you might be more curious about Pyongyang since there's no transport in our country. So from today on, I'm going to show you the changing appearance of Pyongyang and people's daily life as well as mine. Okay, here we go.
4: 근데 왜 영어로 해?
5: 왜냐면 우리를 향한 게 아니에요. 관광객들 유치하려고 하니까.
6: 이거 먹고 싶으면 북한에 놀러 와, 이거네.
7: Okay, but some ice cream dinner is the Korean food. Almost all of the ice cream is sold in the store. I've only handled grocery factory. This factory produces more than 300 products, including energy drinks, which contributes.
4: 하도 이제 북한 가면 먹을 게 없다 이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으니까 괜찮아 와 이런 그리고 떡국 뒤에다가 우리 위원장님 덕분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개인의 영상이 아닙니다.
7: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And please let me know the places you would like. Like to know about Korean people. I will try my best to satisfy your curiosity. See you next time and don't forget.
8: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스크림 종류 많네요. 일반 유튜버들처럼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그냥 유튜브 채널 같아요.
9: 뭔가 되게 신기해요. 북한에서도 그럴 수가 있구나 하는 게 많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진짜이지 않을까요?
8: 엄마, 군대를 못 하시는 거예요?
9: 아니, 있어요.
10: Difficult question. Maybe fake. Maybe real. So, yeah.
8: 모르겠어요. 북한 가본 적이 없어서.
11: 진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좀 인조적인 느낌도 있고, 예전부터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프로파간다 같이 이렇게 많이 한다고 들어서, 네, 그거라고 생각해요. 네.
8: 아니요, 진짜는 아닐 수도 있죠. 너무 왜냐면, 좀 잘 살고, 고위층들 그런 분들만 찍은 것 같아가지고, 홍보 영상 같다는 느낌 받았어요.
12: 그 표현 할 수 없는 감정들을 막 내뱉으셔서
5: 네. 그 전에 그 선전선동 영상에 넘어간 그 잘생긴 오빠 있거든요. 듣고 네. 싫어요. 짜오스테만 보내줘.
13: 아니 근데 충격인 게 뭐냐면 우리 다섯 명 했죠 이제. 네. 다섯 명인가 네 명 했죠. 근데 네. 한 명이 제대로 된 소리라고.
5: 네 명이 충격이었어요. 저분은 남자분은 제가 볼 때는 네. 군복무를 하시는
13: 거 맞아.
5: 나 군복무 하실 때 안보 교육 받거든요. 뭔가 딱 이분은 배우심, 그러니까 들으셨던 것 같아요. 확신을 가지고 저건 가짜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네.
12: 맞아요. 진짜 맞아요.
14: 저는 평양에 갔을 때 저렇게 네. 많은 물건들이 있었거든요.
5: 맞아, 근데, 있어요. 에,
14: 근데 왜 가짜라고 하시죠?
5: 아, 이게 제품이 가짜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품은 있겠죠. 근데 그 영상이 가짜라는 거예요. 이 영상이 마치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13: 전체를
5: 유튜브를 다 사용하는 것처럼 북한에 인터넷 있습니까? 김정은 절대 독재 정권이 4대 세습을 가고 5대 세습을 가려면 정보를 차단하는 게 그들의 최종 목표예요. 정보를 차단해도 유튜브를 어떻게 풀어놔줘요? 네. 김정은 한 글자만 쳐도 고영의 아들이고 네 번째 여자의 서생이고 위는 김정남이 있었고 김정철이 있었고 단 한 번도 이제 올라간 적도 없고 실세 유학 갔다 와서 김정남을 죽여버렸고 김정철이라 그냥 이거 어떻게 다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단지 날아갈 때 제일 김정은이 거기에 열받는 게 뭐냐. 전단지가 코팅이 돼갖고 장난 아니게 좋아요.
15: 비하도 안 지워져요.
5: 안 지워져요. 근데 여기 딱 뭐야. 김정은 실수약파. 허영이 제일교포 출신. 백두혈통 아니야. 그것만으로도 북한 주민들 완전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왜? 김부자에 대해서는 김정일이 여자가 몇인지 애가 몇인지 아무도 몰라요. 북한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김정은이 네 번째 여자의 서성이. 그것도 세 번째 아들이래요. 김정남이 어? 그 말레이시아 공항에 VX로 자기 형을 죽여버렸대요. 이런 거 다 알면 북한 주민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신격화 못 킬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원수님께서는 응? 심지어 왕감자도 원수님 사랑을 먹으면 왕감자가 돼.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건 가짜잖아요. 네. 이거는 절대 전해되면 안 되는 거예요.
15: 아,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여러 부분을 넣고 전체를 다 대신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그럼. 입장에서는 나도 평양에서 살았는데 나도 저런 생각을 한 번도 그렇지. 못 해봤는데 네. 다 못 본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속상하다는 거예요.
5: 심지어 네. 제가 영어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 관광객 들어오면 DMZ 라인 가가지고 같이 가이드 하면서 하루 1일 스피커가 돼요 제가. 네. 근데 이 중에 우와 제가 너무 열받는 게 뭐냐면 자기 평양 갔댔대요. 마라톤 대회 갔다 왔대요. 네. 너 근데 왜 북한의 사람들 웃고 다니고 행복하게 다니는데 왜 탈북자들 자꾸 거짓말 안 해요? 아~ 북한 사람들 왜 자유가 없다고 그러고 인권이 없다고 그러고 평양 사람들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 줄 아냐? 자기가 가서 봤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어요. 아니 거기 가가지고 김정은이 만들어놓은 개인 스튜디오 안에서 만들어놓은 세트장 안에서 뛰다만 온 주제에 거기서 준비된 스태프들 다 간에 다 매뉴얼 있어요. 우리 수현 씨도 마찬가지 냉면 팔다가 들어와서 야 너네 이런 게 자꾸 미사일 싸 그러면 답변이 딱 매뉴얼이 있어요.
15: 나가십시오.
5: 그 매뉴얼대로 걔네들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스태프들 매뉴얼대로 하는 걸 보고 와서 탈북민들 거짓말한다. 제가 너무 한심해서 제가 그랬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주면 북한의 저런 선전선동에 당하지 않겠느냐. 제대로 당하고 온 거예요. 북한이 왜 그런 마라톤 대회 여는 줄 알아요? 다 싹 다 인플루언서들이 참가했어요 이번에. 인플루언서들이 참가해서 그거 찍고 밖에 나가 홍보해달라는 거예요. 그 얕은 수에 다 녹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한심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북한의 인권 자유 이거 다 우리가 그냥 묵살해버리는 거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제가 맞고 DMZ 라인에서 싸웠다니.
4: 야, 아유, 잘했어요.
16: 잘했어.
4: 정윤아 씨랑 싸워서 이긴 사람 오빠야.
16: 그래. 그래서 네가 영어를 하는 거예요. 우린 못해.
12: 자, 아까 우리 영상 보셨듯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아, 좀 어색한데? 아, 이거 진짠가? 아마 이 정도 의심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보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식별하는 능력도 굉장히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렇죠? 목사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7: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봐도 네. 최초로 속오는 사람이 등장하잖아. 하와가 뱀한테 그렇죠. 속잖아요.
12: 맞아요.
17: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사단의 또 다른 별명은 속이는 자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은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죠. 네. 무엇을 속이냐면 우리들이 제대로 가는 길을 이건 잘못됐어. 또는 우리가 제대로 가야 되는데 아니야 여기 더 좋은 길이 있어. 계속 우리들한테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속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르고 속는 경우는 100에 하나도 안 돼. 사단에게 속는 게. 그럼 뭐냐면 사단은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죄의 본능과 욕망과 욕심을 건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싶고 정직을 추구하고 싶고 바른 길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최소한 내 신앙 양심에 거스르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원칙을 정해놓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면 우리 안에 사단이 공격할 틈들을 주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긴장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끌어주실 겁니다.
5: 아멘.
12: 자, 북한의 선전선동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너무 강렬해서 사실 아직도 잊히지 않는 그런 선전선동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14: 아,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게 그
13: 조선이 없는 지구는
18: 조선이 없는
13: 세상에 없다 이랬어요.
15: 조선이 없는 지구는
13: 조선이 없는 지구는
15: 없대요.
13: 지구가 없다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그다음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거 영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 김일성이가 들어가 누워 있는 그 시신 보관서에 보면은 네. 이게 영생이 있어요, 글씨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옆에 있어요, 영생. 그래서 보니까 한국에 와서 그게 이해되더라고요. 아, 그 이제 북한에서는 그런 역사를 잘 안 가르치니까 몰랐는데 모든 신들은 다 성경을 거의 모방을 했더라고요. 아, 이 인간도 그랬구나. 예, 그래서 그 영생을 모방을 했는데 그 영생이 뭐냐면 우리가 죽어도 우리 정신과 이것은 이제 김일성의 그 사상과 함께 영원히 살아있다. 이것만이 우리 인민의 주인이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락이다.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그렇게 한 건데 와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무서운 얘기에 우리가 속아 살았더라고요.
19: 그렇죠. 네. 지금 봐도 뭐 권범치 세대랑 문화시 네. 세대
12: 그러니까요.
19: 다 다르잖아요.
12: 맞아요.
19: 근데 사실 그 북한은요 1970년대 80년대에는 뭐 민족 가극이나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선전을 했고 아마 1990년대 오면서 뭐 대중음악 아니 뭐 집단 체조를 통해서 선전을 했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 기억나시죠?
12: 뭐 기억나시겠죠.
15: 최대 피해자가 저죠.
13: 여기였죠. 16살에 동원됐잖아요.
15: 제가 그 이제 2007년도에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북한에 오셨었어요. 그때 네.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님 오신다는 그 2007년 그 전전해부터 연습을 했거든요.
19: 2년 전부터?
15: 네. 학교별로 장이 나눠져요. 나 뭐 하고 싶어요 이게 아니고 10만 명이 쫙 그 오리를 경기장이라고 하는 네. 북한의 이제 그 대동강의 릉나더라는 섬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이만한 체육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 10만 명이 들어가요. 거기서 예 카드 섹션이 2만 명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8만 명은 여기 앉아 여기서 이제 춤도 추고 네. 뭐도 하고 이러는 애들이에요.
12: 매스 게임이라고 하죠. 매스 게임.
15: 이 매스 네. 게임 하는 애들이 1번부터 72번까지 앉아 있거든요. 이 폭에 이제 2만 명이. 네. 근데 이제 72번까지 앉아 있으면 이 72번에 그 책 다 열은 조그만 책들을 네, 네, 펴니까 네. 한 20번부터 한 63번 정도까지는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왜냐하면 계속 바뀌어야 되니까 그 중간대가 계속 바뀌어야 되고 매스게임 하면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짜투리 애들이 책이 얇아요. 요 책이 얇은 애들이 거기 다 간부집 자식들이 앉아요. 돈 많고. 왜냐하면 예, 요게 뭐냐면 집단체조를 참가해야 상급 학교 추천도 잘 받고 그래서 참가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적이 쌓여야 되니까 참가하긴 한데 되게 좋은 자리에 앉히는 거죠. 얘네 2만 명 여기다 가다 놓죠. 근데 이제 15살에 저희는 뭐를 했냐면 아예 그런 걸 못하던 애들을 리듬 체조를 시켜요.
19: 어머.
15: 저 그때 처음으로 내 골반이 돌아가는 소리를 오. 들었어요. 이게 갑자기 다리 벌려 앉기, 뭐 왼발 오른발 뭐 뒤 뭐 옆전 뒤전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거 2년 시키니까 애들 다 해요. 제가 내 골반 들어가는 그 돌아가는 뿌듯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2년 동안을 버티면서 진짜 무슨 생각했냐면 세상에 나처럼 불행한 애가 어디 있을까.
13: 너무 아픈데
18: 얼마나 아파. 강제로 찢어버리는데
15: 제가 소처럼 울더래요. 소가 이제 도살장 끌려갈 때 우르게 막 근데 그 소리가 온 학교에 울려 퍼지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18: 그 돈 네. 있는 애들은 다 빼요.
15: 네. 거기서 2년 동안
18: 빼고 있는
15: 네.
18: 이런 애들 그냥
15: 그러니까 2년 동안을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면서 세상에. 했어요. 그리고 하고 맨 마지막에 뭐가 하나 딱 목표냐면 이 행사에 장군님을 모실 수 있는지 없는지.
18: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 게 그거예요. 이거 표가 막 120만 원씩 하거든요. 이걸 내고 가서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얘네가 이걸 돈벌이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도 가서 먹어주지도 말고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이 애들 13살, 14살짜리 애들 갖다 찢어버리고 강제로 하고 그거 120, 110씩 그렇게 팔아먹는데 티켓. 아, 보고 온 사람들은 아주 뭐 이런 걸 볼 수가 없대 이 세상에. 진짜 화가 나요. 네.
15: 내가 거기서 참가했잖아요. 제가 그때 15살인데 내 앞에 7살, 8살짜리 애들이
18: 애기들
15: 그 띵줄하면서 막 선생님 그 땡땡 햇볕 쪄있는데 애들 픽픽 쓰러지거든요. 아이고, 그래도 막 가서 저받고 그러면서 애들이
18: 그 실제로 이거 하다가 어떤 애가 맹장이 터졌어요. 근데 10만 명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근데 얘가 그 맹장 터진 상태에서 끝까지 장군님께 이 공연을 보장한다 그러면서 그걸 했어요. 그럼 죽었어요.
15: 죽었어요.
18: 김일성 청년영예상 받았어요.
15: 청년영예상
18: 받았어요. 그 박은 뭐예요?
13: 중요하냐.
18: 근데 그걸 영화로 만들어서 그걸 우리한테 다 선전용으로 그 영화를 계속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동원시키고 돈 벌고 걔네 다 외화벌이 시키는 건데
15: 너무
18: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5: 15살인 제가 걔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13: 진짜 너무 마음 아프네. 아니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산전선도 방식도 네. 뭔가 세계 정세에 발맞춘 노력이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4: 사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와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북한도 굉장히 복통적인 나라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려면 그 나라의 법과 질서와 이런 것들이 네.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제 보통 국가인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김정은이 지금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너튜브 크리에이터도 만들고 네. 그리고 공포 정치도 좀 더 한 단계 낮춰서 예전에는 공개 처형 이런 게를 이제 많이 자행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걸 좀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조금씩 이제 좀 줄여가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존재는 하고 있죠. 그런 걸 안 하면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런 걸 안 하면 너무나도 아 북한이 풀리는 것 같으니까 좀 자유로운 모습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게 있지만 사실상 북한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뭐가 됐다.
12: 안타깝습니다.
15: 그리고 네. 이제 아까 전에 우리 윤원이가 그 얘기했잖아요. 감성 정치한다 네, 그랬잖아요. 네. 김정은이 제가 보기에 MBTI 예쁜 것 같아요.
4: 아 이분은 네. MBTI
15: 맹신자예요.
13: 내가 MBTI가 맞아.
15: 왜냐하면 김정은이 올라와가지고 네. 처음에 모란봉학단을 만들어냈는데 되게 스무스한 약간 그 세상에 발맞춰 간다는 그 의미로 해가지고 되게 이렇게 섹시한 그런 언니아들을 다 데려다 놓고서 모란봉 악단을 만들어 놓고 옷을 다 벗겨 오기도 하고 입혀 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시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거기 음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즘에 영마, TV 뭐 그리고 뭐 예능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이제 전반적으로 넓히는데 네. 제가 요즘에 좀 꽂혀서 보는 게 뭐냐면 북한의 그 텔레비전 연속극,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게 나왔는데, 일일 드라마 같은 게 나왔는데, 네. 무슨 청산벌의 사범인가? 그런 영화에서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내 아들이랑 헤어져.
13: 아, 예. 네. 한국 드라마 많이 나오죠.
15: 한국 드라마처럼 내 아들이랑 헤어져. 예. 그리고 뭐 얼마면 돼, 뭐 이런 거. 예. 네. 그리고 또 뭐인지 알아요? 남편한테 한 번도 여자는 대들어본 그런 영화를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여자 뭐라면 당신한테 난 뭐예요? 뭐 이러면서 굉장히 그 그러니까
12: 역권신자의 영화를 네.
15: 그 부부 사이의 갈등도 되게 많이 보여줬고
18: 많이 발전한 거예요.
15: 되게 많이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 72시간이라는 영화를 김정은이 직접 제작을 하고 자기가 지도를 했대요. 근데
18: 없죠.
15: 뭐를 했냐면
18: 심심하니까.
15: 효과를 얼마나 갖다 썼는지 김정은이 예산을 갖다 끌어다 썼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12: 네.
15: 불쇼를 하는데 쫙 해서 슬로우 모션 쫙 하고 드론 쫙 날리고 아주 입체적으로 아주 그렇게 해놓고 제일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배드신 배드신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면서 미친거지 진짜 그 정도로 많이 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만 변하면 뭐랍니까?
18: 본질이 변
15: 것만 변하는 그렇죠. 거죠.
17: 통일되면 네. 어떤 SNS를 올리고 싶으세요?
4: 저 맨날
12: 어떤
4: 생각해요.
12: 콘텐츠를
4: 네. 전 맨날 생각합니다.
12: 어떤 걸?
18: 뭘 올리고 싶어요?
4: 아, 사실 통일이 되면 네. 사실 남쪽의 분들이 이제 북한 쪽을 궁금해 해야 할 것도 많지만, 이제 북한의 분들이 얼마나 남쪽에 궁금한
15: 맞아요.
4: 게 많겠어요.
15: 네.
4: 근데 사실 기초적인 거 되게 네. 모른단 말이에요.
15: 네.
12: 맞아요.
18: 좋다, 좋다.
4: 진짜로. 그래서 저는 7살 어린이 시점으로 네. 카메라를 딱 들고 네. 하루 일과를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 있죠. 건넘기 이렇게 건너고, 버스 이렇게 타고요, 지하철 여기 가면 이런 게 있고, 이런 거 그냥 매일매일 콘텐츠가 네. 넘쳐나요.
12: 아, 진짜요?
18: 근데 이런 콘텐츠보다 네. 정말 한 방에 10만 뷰, 2천만 뷰 터뜨릴 수 있어요.
12: 뭐예요?
20: 뭔데요? 그 혼자만 알고 있어야지.
4: 아, 저는 미안한데 저는 짧고 길게 가요.
15: 아, 저는 그 저랑 네.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 대학교 친구가 됐던 네. 고등학교 친구가 됐던 이 신체를 좀 비교해 보고 싶어요.
12: 신체.
15: 얼마만큼 늙었고 난 얼마만큼 젊은지. 그래서 혈액 검사부터 뼈 골다공증부터 그다음 피부 상태 이런 거를 딱 체크해 보면 북한이 그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이 주민들이 힘들었는지 이거를 나 한번 딱 비교해 보고 싶어.
19: 아, 뭐야, 다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어.
15: 이거 일단 질문부터 잘못됐어요. 이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우리 집에 못 가요.
4: 질문 철회하세요.
12: 그럼 수희 씨는 가장 올리고 싶은 그래도.
21: 저는 네. 유튜브를 연 이유가 네. 저희 이제 부모님 때문에 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훗날에 통일이 돼서 부모님을 만나면 그래도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고 네. 열심히 살았음을 어머니한테 보여드리는 숙제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만약에 통일이 돼서 엄마를 만나서 이 숙제를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 처음에 유튜브가 어떻게 생겼냐면 에필로그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프롤로그를 닫고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콘텐츠냐면 엄마랑 손잡고 다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열면서 이때까지 내가 그렇게 바래왔던 모든 것을 엄마랑 같이 다니면서 하고 싶어요.
20: 속히 이루어지게.
21: 네.
12: 진짜. 야. 우리 범범 씨는요?
14: 아, 저는 이제 통일이 되면 직업도 다양해질 것 같아가지고. 네.
20: 저랑 춤추러 다녀야죠.
14: 네, 춤도 추면서 이제 다양한 직업에 어울리는 OOTD 영상을 올리고 싶어요.
19: 의상이가 알았어요, 역시.
14: 네.
19: 옷을 소개해주고, 입어보고.
12: 자, 우리 그러면 한번 나중에 제안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오신 분들이 쇼츠각으로 해가지고.
20: 야,
12: 우리 굿TV의 오자유를 한번 홍보하는 걸로.
20: 좋다.
12: 예, 이렇게 해서 한번 나중에 한번 만들 테니까 네네. 연락 주시면.
15: 예.
12: 네,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약속하셨어요.
15: 네.
12: 자, 오늘은 말이죠. 북한의 크리에이터 열풍이 그 진실을 파헤쳐봤는데요. 역시나 뭐 얘기는 했을 때 우리가 즐겁긴 했어도 씁쓸하긴 했습니다. 자, 상태 씨, 선정 씨 오늘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19: 아, 난 빨리 북한에도 인터넷이 좀 열려서 네. 네, 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어린 친구들도 보고 주민들도 보고 다 함께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누리는 것들 다 못 누리고 있잖아요.
4: 맞아요.
19: 빨리 통일도 되고 정보가 공유될 수 있게끔 인터넷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12: 아, 네. 인터넷이 열려달라. 네. 선정 씨는요?
20: 선전 선동이 그런 뭐랄까 너튜브가 아니라 정말 소경이 소경을 이끌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북한이. 다들 깨워서 빨리 지금 자유로운 모든 것들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북한 탈북민들이. 네.
12: 통일이 이루어져서 정말 8천만 우리 또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세계 선교를 꿈꾸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고요. 특히나 우리 남북한 청년들이죠. 함께 모여서 막 댄스 챌린지
20: 네, 하고. 성경보고.
12: 네, 그렇죠. 막 마귀 때려잡고. 네. 자, 물맷돌 던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자, 저희는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복음통일의 그날까지 함께 합니다.
22: 오, 자유! 자유!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성우입니다. 우리가 한치 앞도 안 보이는 바다에서 등대의 빛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걸 예 그렇죠. 모든 게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1: 맞아요.
2: 우리 인생길에도 그런 등대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만큼 예. 가치 있는 삶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0: 발달 장애인 최초로 미국 카네기 홀 무대에 올라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런 기적이 있기까지는 어머니 권혜경 권사의 끝없는 사랑과 헌신, 눈물의 기도가 숨어 있습니다. 불가능하리라 믿었던 꿈을 현실로 만들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온 아름다운 모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1: 네, 발달장애 소프라노 박혜연 씨의 어머니 권혜경 권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2: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권사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근데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 나누다가 예. 나중에 우리 따님과도 잠깐 이렇게 얘기 나눌 텐데요. 네. 따님에 대해서, 혜연 씨에 대해서 어떤 딸인지 좀 소개를 잠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 저희 혜연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고요.
1: 네.
3: 지금 성악가로, 네. 발달장애 성악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문화예술협회 아트위켄 소속의 직업연주자예요.
2: 직업연주자.
3: 예, 예, 예. 그래서 근무하고 있고
1: 네.
3: 또 연주하고 있고
1: 네.
3: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연주하고 있습니다.
1: 네. 예. 자폐 스펙트럼도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3: 네. 굉장히 다양해요.
1: 그렇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 드라마 우영우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아 저런 스펙트럼도 있구나 했는데 네. 어떤 쪽이에요?
3: 우리 혜연이는 사회성이 네. 굉장히 많이 결여돼 있고요.
1: 아.
3: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낮고요.
1: 네.
3: 공감하는 것이 없어요. 사람한테 공감하는 네. 것이 없고 이렇게 사회성이 없으니까 남들하고 통합을 하거나
1: 예.
3: 이렇게 연합해서 뭐 하는 게 힘들고요. 자기의 세계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만 행복하지
1: 예.
3: 거기서 나오는 순간 완전히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혀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예, 그런 능력이 잠재되어 있지만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예, 그런 상태죠. 혜연이도.
2: 근데 그런 딸을 성악가가 되기까지 그것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성악가가 되도록 키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가 있으셨을까 뭐 가히 뭐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데요.
1: 네.
2: 언제 혜연이가 그런 다르다는 걸 좀 네. 느끼셨나요?
3: 이제 한 100일 무렵에 이제 심한 폐렴으로 거의 이제 아이를 잃을 뻔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엄청 매달려고 기도했는데 정말 기적같이 살려주셨어요.
1: 네네.
3: 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애가 먹지도 못하고 이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배설도 제대로 못하고 설사를 계속하고 하면서 아주 거의 뭐 탈진 상태였는데 네네. 먹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고
1: 네네.
3: 자는 것만 해도 감사했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서서히 잘 자라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뻐했어요.
1: 네.
3: 근데 그것도 잠시 조금 이렇게 다르다.
1: 아,
3: 다른 애들은 눈도 마주치고 네. 개월수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1: 네.
3: 엄마하고 떨어지면 막 애착 그것 때문에 막 엄마 떨어질 안 떨어지려고
1: 엄마
3: 울고 하는데 네. 얘는 엄마가 가도 쳐다도 안 보고 또 뭐 배가 고파도 별로 울지도 않고 보치지도 않고 그냥 순하고 좋게 보면 순하고
1: 네.
3: 참 편한 아이인데
1: 네.
3: 그런 아이인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2: 아, 예, 예.
3: 네, 그래서 이제 친척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아이고 우리 혜연이는 저렇게 혼자 잘 노네
1: 네.
3: 아이고 순하네 하다가 네. 아이고 저렇게 다 늦대는 애들이 있어
1: 그쵸.
3: 금방 말할 거야
1: 네.
3: 걱정하지 마 금방 뭐 변호사도 될 거야 막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셔서
1: 네. 네.
3: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저는 이제 넘어갔어요.
1: 네.
3: 그리고 또 이제 기고 그런 과정은 다 그대로 했거든요.
1: 네.
3: 근데 이제 말할 때가 됐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1: 아.
3: 그래서 말을 안 할까? 언어기관에 문제가 있나?
1: 네.
3: 또 걷는 것도 왜 막 안 걷지? 남들 하는 발달에
1: 몇 개월까지 안 걸었어요?
3: 돌 지날 때까지 안 걸었어요.
1: 걸었어요.
3: 네, 그리고 보통 돌 전으로는 네. 걷잖아요.
1: 저희 이게. 애도 14개월 때 걸었어요.
3: 15개월까지 아마 걸었던
1: 네.
3: 것 같아요.
1: 네.
3: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1: 네.
3: 기관에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그랬더니 문제가 없대요. 그리고 언어기관에도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1: 네.
3: 얘가 왜 말을 안 하죠? 그랬더니 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대요.
1: 네.
3: 걷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1: 오.
3: 그래서 의욕이 없다.

0: 그래서 그럼 저는 그냥 애를 낳으면 애들은 다 먹이고 그럼 다 크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무슨 동기 유발을 시키라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게.
0: 그래서 어떻게 네. 해요? 그랬더니 자꾸 운동을 시키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네. 또 자꾸 말을 시키고 이렇게 애를 갖다가 이렇게 막 같이 이제 있으라는
1: 좋은
0: 거죠.
1: 자극을 줘라.
0: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막 저 그때부터 이제 수다쟁이 같이 말을 하고 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설명하고 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어느 순간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지가 이제 원하면은 또 벌떡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하지 않아도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 발성기관에는 문제가 없구나.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또 저도 참 무심하기는 해요. 어른들이 그러는 걸 늦댄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 그래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러고는 1, 2년 뒤에 더 지나간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고르니까 됐고 예. 아 그래 소리도 나니까 됐고 먹고 잘 그 하니까
1: 예.
0: 그런데 우리 친구가 하루는 이렇게 와가지고 보더니 아 니네 좀 이상한 것 같아 검사 한번 받아보지 그래서 내가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많이 아파서 소아정신과를 다니고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자기 애가 아프니까 우리 애도 그렇게 보이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2: 그러니까 아이 데리고 계속 병원 다니다 보니까.
0: 예.
2: 그분만이 이렇게
0: 그런 시각이 자기는 봤죠. 예. 그러니까 비슷한 양상을 보이니까 저보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1: 그래서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신 게 몇 살 때?
0: 진단받은 게 4살.
2: 네,
0: 그러니까 82년도 7월에 났는데 86년도에 제가 갔어요.
1: 그러면 가서 얘기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아이를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셔서
0: 네.
1: 뭐라고 들으셨어요?
0: 그 당시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
1: 네. 네. 큰 병원에 가셨네요. 그래도
0: 이렇게 서울대학교를 좋아해요.
1: 네.
0: 거기가 최고인 줄 알고.
1: 네, 네.
0: 그리고 그때 한참 이제 그때 거의 40여 년 전이잖아요.
1: 네, 그렇죠.
0: 38년, 7년.
1: 예, 예.
0: 그때는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없고 이제 나올 즈음이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홍강희 교수님,
1: 맞아요.
0: 조수철 교수님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자폐, 발달장애 이런 말들을 하고 네. 방송에서도
1: 할때예요.
0: 그래갖고 아 저분들이면 알 수 있을까? 그래갖고 가서 이제 그것도 오래 걸렸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그쪽에 나오고 하니까 예. 선배님이 또 소개해 주셔가지고 하여튼간에 많이 기다렸다가 하여튼간에 진단을 네. 받았어요. 근데
1: 네.
0: 그 선생님은 뭐 두 번도 안 보시고
1: 예.
0: 아이 노는 거 보시고 이렇게 뭐 몇 번을 하시더니
1: 예.
0: 딱 진단을 내리시더라고요.
1: 뭐라고요?
0: 자폐네요. 자폐성 발달장애입니다. 그래요?
1: 예.
0: 그러시니까. 자폐가 뭐예요? 제가
1: 그쵸.
0: 그랬거든요.
1: 네.
0: 그래서 폐가 나쁜 건가요?
1: 네.
0: 제가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네. 아휴 참 답답하셨나 봐요. 그분도 엄마들이 너무 모르니까.
1: 모르는 거죠. 그때는.
0: 그럼 뭐 수술을 해야 되나요? 네.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서 그럼 뭐 약을 그럼 먹어야 되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뭐 어떻게 고쳐요 이거를? 그랬더니 못 고쳐요. 못 고치는데 고치는 방법이 하나 있는 게 교육인데
2: 교육.
0: 이것도 장담은 못해요. 지금 교육을 해가지고 진전되는 아이들이 외국에서 지금 사례가 보고가 되긴 하는데 뭐 아이마다
1: 않다.
0: 다 다르니까 쉽지 않으니까 어머니 그냥 교육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애가 교육받으면 정상화가 돼요? 그랬더니 아이고 힘들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 장애? 그랬더니 장애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그 우리 남편은 애저 돌팔이야. 지금 뭘 안다고 자기가 어린애를 데리고 뭐 정상이 되니 많이
1: 보고.
0: 그 정상이 되니 많이 그 긴 세월을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
1: 그렇죠.
0: 그렇게 말을 해. 참 그건 아니지. 그러면 막 화를 막 내고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갖고 이제 그 서울대학교 안에 그 교육원이 있었어요.
1: 네.
0: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 물어봤더니 거기다 등록을 하고 기다리는데 또 그것도 하세월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날부터 와가지고 이제 이걸 어떡하나 하고 갑자기 화난 세상에 깜깜해진 거예요.
2: 그렇죠. 이게.
0: 네.
2: 근데 이제 수술로도 안 돼. 약 치료도 안 돼. 교육하면 그나마 좀 나아진다. 뭐 이 소리 들었을 때 그다음부터는 이제 교육에 힘쓰셨잖아요.
0: 예.
2: 그 교육시키기까지 또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까 싶어요.
0: 그래갖고 제가 그 자폐에 대한 책을 예. 이제 구해다가 예. 읽고 한국에서 없으면 외국에 있는 것도 예. 구해다 읽고 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제가 알아야지 뭘 어떻게 하지.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아 이거 이렇구나. 아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구나 하고 알만 알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막 손에 딱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근데
1: 답이 없는 거죠.
0: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아 이거를 내가 어떻게 가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그때는 정말 막막한 진짜 광야에 나 혼자만 뚝 떨궈놓은 것 같은 거예요. 아 어떡하지? 우리 애는 어떡하지? 이러고 살았죠. 교육원에도 등록해놓고 또 이제 특수시설이라는 데도 가보고 또.
1: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죠.
0: 네, 뭐 또 네. 기치료라고 또 누가 또 뭐 네. 길을 불어놓으면 또 좋다 그러니까 네. 또 거기도 기치료. 한번 가보고 또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는 것도 제가 다 해봤어요.
1: 네.
0: 했는데 그렇게 쏙
1: 반응이 없었어요. 예. 진짜 말로 다 못하고 책으로 써도 몇 권을 쓸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1: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셨어요? 제일 어렵고?
0: 힘든 거 많죠. 자존감이, 자존심이 상한다니까.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똑같은데, 또 뭐, 이제 누가 좀 달라면 뭐, 어떻고 저렇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굉장히, 이제 나쁘게 말하면 코에 걸고 살았다고 그럴까? 이제 내가, 너보다는 내가 좀 나아. 내가 좀 더 똑똑해.
2: 네.
0: 그리고, 하나님은 또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만 위하시고, 나만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거예요.
2: 왜 내게 이런 시련, 이런 아픔을 겪게 이런 딸을 주셨을까, 뭐 이런 원망도 많이 하셨겠네요.
0: 네. 그래서 어느 분은 뭐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면서 욕하면서 막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아유 말이 안 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당시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 왜 나만 왜 나를 근데 왜 넌 안 돼?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왜 넌 안 돼? 왜 너만 그래야 돼? 이런 얘기 하실 때 맞아 그러는데 그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 당시에.
1: 그렇죠 안 들죠.
0: 생각 안 들었어요. 나만 근데,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
1: 근데 제일 힘든 게 아이가 그냥 뭐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엄마가 껴안고 있으면 되는데 얘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네. 시점이 오잖아요. 유치원도 가야 되고 네.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럴 때마다 쉽지 않은 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드는 게 그때 당시만 해도 네. 이렇게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안아주는 곳이 쉽지 않았잖아요.
2: 네. 정말 어려웠지.
0: 그래서 한 유치원을 가기 위해서 한 열 몇 군데씩을 다녔어요. 그러면은 애를 딱 보면 정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받겠다고 했다가 아, 뭐 대소변도 못 가리지. 그리고 막 친구들하고도 못 어울리고 방해를 하고 또 이제 막 부서뜨리고 책 같은 것도 막 정리도 안 하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지 혼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니까 그냥 갔으면 하는
2: 네. 그렇죠.
0: 네. 그리고 학부모들도 네. 항의가
2: 네.
0: 또 왜 우리 애를 때리는 애가 있다는데 네. 뭐 그거
2: 그럴 수밖에 없죠.
0: 예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엄마들도 좋은 교육 시키고 싶어서 보냈는데
1: 이해는 되지만
0: 네. 네. 우리 좀 받아주면 안 돼요.
2: 그렇죠.
0: 네.
2: 네.
0: 저는 항상 이제 학원을 뭐 가거나 이러면 저를 스카우트했었어요. 너무 창피한 얘기지만 막 이렇게 골라갖고 갔어요. 네. 어디든지. 그렇게 저는 살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게 뭐든지 다 고르고 선생님들도 제가 막 판단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유치원조차 가서 선생님한테 가서 고개를 숙이면서 우리 애 좀 받아주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려 다니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2: 네,
0: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갔다 오고 나면 막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1: 그렇죠.
0: 힘들고 그런데
1: 네.
0: 또 안 보낼 수도 없고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제 하나님 보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큰 데는 또 안 받아요. 좀 시설 좋고 이런 데는 안 받고 그런데 이제 작고 그런 데 하나 정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다니게 됐고. 그리고 이제 소근육 운동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손을 많이 움직여야지 이제 머리도 좋아진다는데 그래서 이제 수영도 하고. 예, 그러면 이제 수영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럼 또 개인 레슨을 또 해야 되고. 개인 레슨 해가지고 좀 좋아지면 단체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또 다시 또 쫓겨나면 개인 레슨 오고 그랬죠.
1: 근데 사실 내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갈 때 내가 야단치는 건 괜찮고 내가 보는 건 괜찮은데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에 그 돌이 제 가슴을 이렇게 칠 때가 있거든요.
0: 맞아요. 그래서
1: 그런 거 너무 많이 당하셨을 것 같아요.
0: 예. 제가 이제 막 자폐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아무 데서나 옷을 막 벗고 그리고 막 자해를 하면 입을 막 찢어요. 여기 막 피가 나고 입을 막 때리고 그러면 이제 안 가려고 그러고 이제 그리고 가던 길 가다가 다른 길 가면 또 안 가요. 또 버스 타다가 전철 타면 안 해요. 또 택시 타면 안 해요.
1: 뭔가 도전이 되는 일은 안 하는
0: 바뀌는 일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버스 타려고 가면은 들어눕는 거죠. 길거리에서
1: 안 간다고.
0: 고집 부리고 들어눕으면은 그걸 이제 설명을 하고 이걸 타고 가야 돼. 이거 택시 타면 안 돼. 이거는 버스 타야 돼. 그러면 이제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소리를 막 지르고 이제 들어놓고 있으면 이제 그걸 끌고 나중에 저도 화가 나니까 막 거기서 때리게 되고 어떤 때는 막 너 왜 이렇게 엄마 말 안 들어. 빨리 일어나 가야지. 막 그렇게 막 끌고 그러는 걸 보더니 어떤 할머니가 옆에서 그런 거 아유 개새끼를 키우지. 저걸 새끼라고. 딱 하니까 이제 그러셨겠죠. 근데
1: 그래도
0: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보고 내가 당신 자식 열도록 갖다 줘봐. 내가 내 새끼하고 봤구나. 어디다 대고 그딴 말을 해. 남의 귀한 아이한테.
2: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0: 그런 그분뿐이 아니고 아유 뭐 저 엄마는 얼굴에 철판 깔았나 봐. 왜 쟤를 이렇게 이런 데를 보내? 이런 얘기. 그러면서 특수시설 보내야지. 왜 일반 아이들이 오는데 왜 보내? 그런 얘기.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많이 기분 나쁘게 해준 친구들도 많았을 거예요. 저 때문에 속상했던 친구들.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뭐 이런 얘기.
2: 이제 그런 얘기는 뭐 워낙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근데 간혹 그 우리 권사님의 그 힘듦과 아픔을 좀 이해해 주면서 네. 그래도 따뜻한 말 한마디 또 해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0: 그럼요.
2: 네, 그렇죠.
0: 그거는 네. 진짜 그 저렇게 힘들게 하는 분들은 한두 분이고 네. 사실은 그렇게 만약에 학교에서 학교에 다녔을 때도 유치원 다녔을 때도 그런 항의를 하거나 힘들게 하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그랬지만 또 얘를 품어주고 끝까지 해보겠다는 선생님들도 계셨고요. 학부모들 중에도 다 같이 자식 키우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조금 참고 쟤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엄마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힘을 많이 얻었죠.
2: 권사님 자녀는 몇 분이세요?
0: 셋이에요.
2: 셋이에요?
0: 예.
2: 그러면은 혜연 씨 위에요? 밑에?
0: 언니가 있고요.
2: 언니가 있고?
0: 예, 그럼 밑에 남동생이 있어요.
2: 밑에 남동생이 있고. 그런데 가정에 이렇게 장애 자녀가 있으면 혜연 씨 뭐 데려다 주고 항상 붙어 지내시잖아요.
0: 네.
2: 그러면 다른 자녀들에게는 소홀할 수밖에 없을 텐데.
1: 그렇죠.
0: 예.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결핍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큰 아이도 굉장히 똑똑하고요. 잘해요. 네. 뭐든지 잘해요. 네. 그리고 우리 아들도 잘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 뭘 했냐면은 비가 오면 나는 그냥 비 맞고 오지. 웃으면서 비 맞고 오지. 아무지도 않지. 그래. 그래서 저도 미안하기도 하고. 네. 왜? 그랬더니 엄마는 어차피 집이 없을 거고 전화해도 엄마는 누나랑 어딘가 또 가 있을 테니까. 거의 붙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뭐
1: 아이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0: 그렇죠.
1: 거죠.
0: 옛날에는 급식이 없었잖아요.
1: 그렇죠.
0: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는데 제가 이제 수저를 안 넣어줬나 봐요. 그럴 때 또 자기는 친구 거 빌려서 먹고 그리고 그거 갖고 불평을 안 하고 아닌 척하고 막 그렇게 당당한 척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그게 들었을 때
1: 웃는 거죠.
0: 그러니까 자기들은 큰애도 그러고 너무 의젓한 거예요. 잘하고 내가 잘해야지 엄마가 한 번 더 웃을 수 있게 해줘야지 그런 우리 애들이 좀 그런 게 있어갖고 너무 어른스러우니까 제가 믿거라 하고 그냥 너희들은 잘하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 100점 받던 애가 90점 받으면 아 왜 하나 쉬운 거 틀렸어 그러는데 우리 혜연이는 하나만 맞아도 어우 세상에 어쩜 이렇게 잘했어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는 혜연이만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생각을.
2: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
0: 했던 것 같아요.
2: 네. 특히 사춘기 때는 뭐 더 심했을 거고.
0: 저는 또 이제 엄마가 이렇게 힘든데 지들이 좀 이해를 해주지.
2: 그렇지.
0: 왜 너네들까지 나한테 그렇게 해. 그래서 애들이 나한테 불평도 안 하고 자기들이 너무 잘 알아서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의젓하다, 아우 믿음직하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 아이들 속에서 그 엄마의 그 손길이 필요했던 그 갈망을 제가 간과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미안해서 우리 딸 커다란 거 끌어안고 내가 미안하다고 엄마가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2: 그런데 자녀들도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제 좀 어른이 돼가면서 알잖아요. 그러면서 상처도 회복되고 하잖아요. 지금 어떤가요?
0: 아우 둘 다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도 방황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들은 그 스포츠에도 아주 스케이팅 선수였고 태권도도 사범 하고
1: 그것도 엄마가 따라다녀야 되는 일인데
0: 혼자 다 했어요.
2: 혼자
1: 그러니까
0: 동네 태권도장 가가지고 공부하고 우리 친구랑 가서 하고 괜찮다고 그러고 그랬죠. 또 음악적인 재능이 또 걔도 있어가지고 드럼하고 베이스 기타 치고 그러는데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공부 잘했다가 막 바깥으로 들더라고요. 빨리 독립해서 나가갖고 내가 가수 배달을 하든지 그냥 중국집 배달을 하면서 먹고 살면서 여기서 그냥 나가고 싶은 거죠.
1: 그렇죠.
0: 그리고 큰 딸도 여기 있고 싶지 않았는지 나 대학 미국으로 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미국으로 갔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맞죠.
2: 이제 막 그런 상황에서 그 본인들이 조금 엄마의 마음을 이해했을 때가 있었을 텐데.
0: 우리 큰 딸은 이제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많이 보고 우리가 그 장애를 보는 시선하고 또 미국 사람들이 보는 시선하고 들리고를 보면서 내가 동생을 챙겨주지 못했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너무 외면했다는 생각하면서 내가 복지학을 전공할까 그런 말도 하고 그리고 엄마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얘기하고
1: 서로 미안한 거죠.
0: 서로 미안하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 딸이 아주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어요. 거기서
1: 저는 궁금한 게 그 화내고 나가셨던 남편은 쭉 화가 나셨을 것 같거든요. 계속 화가 나잖아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거든요. 그거는 그는 이게 생각을 떨칠 수도 없는 거고 눈에 보이니까 늘 화가 나서 제일 안 좋은 게 부부관계라 그러더라고요. 어떠셨어요?
0: 저도 그랬죠 뭐. 그러니까는 서로 니 탓 내 탓 하다가 싸움 되잖아요. 내 탓이었고 그러면 싸움이 안 되는데 저도 그때만 해도 팔팔한 나이 이제 서른 몇 살이니까 이제 저희 이제 시댁 쪽도 이제 뭐 아버님도 경성대, 옛날에 법대, 그러니까 지금 서울법대 전신이죠. 하시고, 엘리트 관료로 계셨고, 어머니도 이화여전, 그러니까, 그리고 아주버님은 다 서울대학교. 그러니까, 그거를 왜 나쁘게 얘기해서,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머리가 좋고, 이렇게, 이런 집안, 엘리트 집안.
1: 상위 1%야, 뭐 이런 거죠.
0: 이렇고. 근데 사실은 또 저희 친정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너 잘났니, 내 잘났니, 이제 이거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결혼하면은 정말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애들만 낳을 거를 그렇죠, 생각했어요.
1: 그렇죠.
0: 근데
1: 유전자가 좋으니까
0: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우리 집안에 이런 유전자 없다. 그거 갖고 서로 싸웠어요.
1: 너 때문이다.
0: 갖고 뭐 이혼까지도 생각하고.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도 많아요.
1: 맞아요.
0: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사별하신 분들, 극단적 선택하신 분들도 맞아요. 많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감사하죠. 맨날 싸웠거든요.
2: 그럼 권사님은 결혼 전에도 신앙생활을 하셨었어요?
0: 예, 저희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북에서 신앙 때문에 원래 마셨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 권사님으로 집안에 목사님도 계시고 3대째 제가 믿음의 집안이니까 저는 뭐 당연하게 뭐 학교 교회 집 그거밖에
2: 근데 뭐. 남편은 그때 신앙생활 하셨어요?
0: 저희는 이제 어머니는 옛날에 이제 개성의 호스턴 요거라고 있죠. 네네. 휴스턴 선교사님이 네네. 오셔갖고 지금 거길 나오셨는데 그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는데도 믿음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2: 그러면 남편이 신앙생활 안 했으면 당신은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가 이래 막 이렇게 반응 안 하셨나요?
1: 근데 그게 뭐, 기본으로 깔리죠.
0: 예. 죄책감이 서로 있어요.
1: 서로.
0: 예. 그렇죠. 뭐 잘못했지? 내가 뭐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서로 하죠.
1: 그러면서 말은 또 그렇게 안 나가는 거죠.
0: 아주 그냥 극렬하게 비난하고.
1: 얼마나 또 똑똑하니 말 아주 그 사람을 이렇게 조근조근 쪼쓰는 말을 서로 좋은 말만 골라서 했겠어요. 서로 아픈 말만 찾기 위해서 애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신앙의 이 관점이 바뀌는 때가 있잖아요.
0: 제가 그래갖고 이제 혜은이를 데리고 뭐 부흥회, 요새는 이제 부흥회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부흥회, 또 기도 집회 이런 데 많이 다녔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처녀 때 나름대로 봉사한다고는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별로 이렇게 코에만 걸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혜은이 데리고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다 같이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환상을 봤어요. 혜은이 어릴 때인데 7살, 8살 때 혜은이가 드레스를 입고 성인이 돼가지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건 뭐지? 내가 그냥 꿈을 꾸고 노래는 그때 하고 있었지만 이게 뭐지 꿈인가?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너무 선명하게 봤는데 목사님 이게 뭘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대로 믿고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얘가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고 행동도 저렇게 그런데 저렇게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근데 그걸 믿으라고? 될까? 그런데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지고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빨 울었어요 그때는. 빨 울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그냥 막 화장도 별로 안 했어요. 오죽하면 우리 아들이 제가 다가가면은 저만치 갓대잖아요. 엄마는 나이 많은데다가 막 이상하게 하고 그냥.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게.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주시기를 행복하라고. 아니 뭐 행복할 조건을 줘야지 행복하지.
2: 꺼리를
1: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행복하라고 그러시냐고 말도 안 되는. 여태까지 나한테 축복 주실 때 내가 하나님 되게 좋아했거든. 예.
2: 그럴 때만
1: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2: 주시니까 좋아했고
1: 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뭐
2: 다 됐는데.
1: 원하는 대학 다 들어가고 원하는 결혼
2: 다 했고
1: 남들보다 더 큰 집도 살고 또 다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시니까 난 하나님이 미워진 거예요.
2: 그쵸.
1: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사랑한다면서 행복하라고 그리고 이제 그걸 계속 주신 거 말씀 중에도 주시고 기도 중에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주시고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런데 그게 반항이 처음에는 굉장히 됐었는데 나중에 점점 그게 믿어지면서 하나님 그래요 제가 같이 해주시면 가볼게요. 가볼게요. 그리고 이제 울지 않을게요. 혜연이 때문에 행복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웃고 살을게요. 손잡아주신 데니까 그리고 보여주신 데니까 뭘 보이실지 한번 앞으로 가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상 보여주시면서 비전과 꿈을 갖게끔 희망을 놓지 않게끔 만드셨거든요. 근데 언제 그 혜연 씨에게 성악을 가르치게 된 건지.
1: 우리 혜연이가 말을 못하면서 소리를 굉장히 많이 질렀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화가 나거나 무슨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화가 나면 소리를 너무 지르는데요. 소리가 너무 지르다가 또 이제 튀었다가 또 이렇게 또 쉬어요.
2: 되는군요.
3: 잠겼다가.
1: 또 소리가 나고.
2: 네.
1: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걔 소리 한번 지르면 앞에서 막 하니까 울리니까 막 문을 막 닫고 이불도 뒤집어씌우고 막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러더니 아이고 득음을 했네. 폭포에서 소리 질르다가 저렇게 소리가 튕대는데 소리가 튀었네 그래요. 어머 그래 저희 사촌 동생이 판소리를 하거든요. 백석대 지금 정설진 교수인데 그래서 판소리를 한번 시켜볼까? 그러다가 에이 무슨 판소리 이러대. 근데 그 소리가 이게 그냥 안 들려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놀이 치료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혜연이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놀이터에서 노는 거 보시더니 혹시 어머니 애기 이상 있는 거 아세요? 그러셔서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혹시 그래서 왜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두지 말고 한번 놀이치료 같은 거 받아보면 어때요? 그때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는 따로 이렇게 교육을 분리해서 하지 말고 통합교육을 하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나중에 통합교육 유치원도 만드셨어요, 이분이. 근데, 따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놀아주는 거예요. 같이 노래 부르면서 놀고 하는데 애가 반응을 한다 그러면서 유치원을 절대로 특수유치원 보내지 말고 통합유치원 아니면은 그냥 유치원. 요새는 통합하는 학교도 많잖아요.
2: 그렇죠.
1: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작했는데 그분 따님이 이태리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성악 공부를 하고 마침 오셨어요. 그러면서 혜연이가 소리도 좋고 음감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성악 공부 한번 시켜보지 않겠냐고. 그러니까는 우리 남편은 그래 아주 돈을
3: 돈 많이 들어가는 레슨 한번 받으려고.
1: 그래서 선생님이 가능성이 있다잖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악기도 가르쳤었거든. 리코더나 이런 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악을 하는데 선생님은 와서 이제 막 이제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소리 노래 부르고 피아노 치고 막 그러는데 애는 들어놓아가지고 관심도 없고.
3: 관심 없고.
1: 돈 버리는 거지. 뭐야 내가 괜한 짓을 했나 막 그러는데 몇 달 동안 듣더니 반응을 하더라고. 그 선생님 얘가 노래 한다고 따라한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하는데 진짜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래를 재생을 하더라고요.
2: 어머.
1: 바로.
4: 어머,
3: 그대로.
4: 그대로.
3: 오. 그러니까 그쪽으로 습득하는 능력은 탁월하죠.
4: 뛰어난 거네요. 네,
1: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몰랐죠.
4: 예.
1: 그러니까, 아, 그러면서 소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걸 달라고 해도, 이게 달라고 그러는 건지, 이거를 뭐, 저, 문을 열어달라는 건지, 그냥 네. 무조건 소리 지르고 뚫리고 네. 했던 네. 애가, 문 뒤에 있는 나도 알게끔 옛날에는 제가 엄마인지 내가 제가 나한테 엄마라고 할 날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났지 지금은 이제 제 눈치를 보니까
4: 많이 발전했네요.
1: 그 눈치 본다는 게 보통 게 아니거든요.
4: 그럼요, 그럼요.
1: 말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던 애고 또 말해도 못 알아듣던 애가 제 눈치를 보고 성가대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 저랑 같이 쓰거든요. 저는 엘토고 혜연이는 소프라노인데 저 끝에 앉고 저는 이 끝에 앉아요.
4: 네.
1: 그럼 이제 서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자세 같은 것도 보고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비록 앉았다가 또 제가 보면 얼른 고치고 그러니까 그 보고 다른 분들이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4: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 힘든 시간을 지켜보는 거잖아요. 견뎌내야 되고. 근데 어머님은 그러신다 그러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왜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내는 게 있잖아요. 그만하자, 때려치자, 뭐 없다,
3: 많지, 아주 많지.
4: 관두자. 그렇지. 야, 어디 보내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1: 네. 네. 그러니까 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4: 그렇죠, 그렇죠.
1: 그, 그러니까 우리 같은,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을 따지기보다는 일단 해보고.
4: 그렇죠. 네.
1: 좋다 그러면 그냥 달려드는데, 이제 남편들은 아무래도 따지죠.
4: 그렇죠.
1: 이제 100원이 들어가면은, 100원이 효과가 나타든가 1000원이 돼야 그렇죠. 되는 거고.
4: 그렇죠.
1: 100원 넣는데 1원도 못 찾는 거는 바보죠. 네.
4: 그렇죠.
1: 그러니까는, 제가 하는 게 너무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예, 네, 그러니까. 그만하지. 그리고 다른 아이들 생각해서 그냥 혜연이는 그냥 그런 데를 보내면 어떨까
4: 그 그런 돈이면 얘기. 첫째하고 셋째한테 더 오히려 많이 더 많이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네. 생각하시겠죠.
1: 네. 효과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4: 그럴 때는
1: 그래서 저는 근데도 확신이 있었잖아요.
4: 그렇죠. 네. 환상을 보셨잖아요.
1: 하나님께서 네. 해주실 거야.
4: 예, 예.
1: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버는 것도 얘 때문에 버는 거야. 당신 돈 버는 거 혜연이 교육시키라고 버는 거야. 안 그러면 돈 못 벌어. 내가 그랬더니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러지만 저는 그게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단하지 말자고. 예. 그래서 막
3: 환상 보여주셨으니까 그게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1: 근데 그게
3: 만든.
1: 지워지질 않아요.
4: 그래서
1: 그 드레스 입고 노래하는 모습이 꼭 그렇게 될 거야. 될 가능성이 있어. 그런 생각이 하나님 하신댔어. 같이 하신댔어. 보여주신댔어. 이 구가 막 붙게 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4: 그렇죠. 네.
3: 근데 성악은 굉장히 곡도 길고 원어로 불러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혜연 씨는 그쪽으로 습득 능력이 있었으면
4: 어땠어요?
3: 훨씬 더 뛰어났었나요?
1: 우리 혜연이가 어릴 때 책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예. 저는 천재인 줄 알았어요. 왜 책을 갖다 막 사다 주고 쌓아주고 그러는데 책을 보는 게 아니고 흔들더라고요. 이게 책을 이렇게, 네. 이렇게 흔들면서 보고 근데 제일 좋아하는 게 전화번호부. 요새는 전화번호부가 없잖아요. 옛날 전화국 가면은 전화번호부 이게 두꺼운 거 줬거든요. 그거를 부드럽잖아요. 얇고. 그러니까 그거를 넘기면서 행복해 하는데 그 전화번호부만 또 찢어야 쭉 찢으면서 또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걸 옆에다 딱 쌓아놓고 또 그러면 또 그거 어떨 때 봐요. 그러면 또 저걸 또 글씨를 다 보는 거 아니야? 막 천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제가.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거에 하나에 꽂히면 거기만 올인해요. 그러니까 이제
4: 집중력이 뛰어난 거죠.
1: 그래서 한 가지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외워요. 외워가지고 다 알고 역사를 보면은 역사 책에 대한 거가 연도 하나 안 틀게
3: 연도는 안 틀게 다 외워버리고
1: 오죽하면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예를 들어서 잘못 설명하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즉시 들어가요. 정정 들어가요.
3: 정정 들어가요?
4: 좋은데요?
1: 근데 내가 그래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만 말씀하시는 거야. 너 말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되는데 틀리는 틀려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외국어에 또 관심 가지면 자기가 외국어를 오, 습득을 해요. 오. 영어, 일본어. 지금 할 수 있는 게 영어, 일본어, 예. 중국어,
4: 우와.
1: 독일어, 러시아어.
4: 우와.
1: 스페인어도 약간 하고요.
4: 우와.
1: 그래갖고 러시아를 또 공부해요. 근데 러시아에 대해서 쫙 또 공부해요.
3: 역사를 또 공부해서.
1: 역사 공부하고. 우와. 또 중국에 또 중국어 또 하면서 중국어를 또 쫙 공부해요.
3: 그럼 언어 습득도 굉장히 빠르게.
1: 빨라요. 그래서 우와. 오죽하면 이제 성악가 들어가서 노래 부를 때 원어민 딕션이라고 네. 그렇게 말씀들 하셨어요.
4: 그래서
1: 똑같이 문해를 내요.
4: 하니까.
1: 뭐 동화 구현하는 것도 네, 똑같이 네. 뭐 자세라든가 똑같이 구현하고.
3: 천재네 천재 그거.
4: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서번트 중후군이라고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중에서 네. 그렇게 천재적인 기억력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잘 이용하면은 이제 잘 되는데 고기만 너무 있으면은 이제 아무 쓸데없는. 그런
4: 근데 어쨌거나 엄마가
1: 하죠.
4: 그 재능을 뽑아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왔는데 카네기 홀에서
1: 네. 노래를 했어요?
4: 어떻게
3: 그 아무나 못 쓰는
4: 데 네, 네.
1: 아마 세계 최초
3: 세계 최초
1: 금년에 작년에 이제 앙상블이 가서 쓰기는 했지만 네. 독창으로는 혼자였어 네. 처음이었을
4: 거예요.
1: 근데 그 CMS 비엔나라고 유수영 대표님이라고 계시거든요. 혜연이가 네. 대학교 때 이제 유럽에 연수를 갔었어요. 네. 선생님이 이제 데리고.
4: 예. 네.
1: 그랬는데 거기서 만난 선생님인데 혜연이를 보시고는 참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좀 그러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혜연이를 보고 특별한 아이라고 그러면서 혜연이를 관심을 갖고 그다음부터 이제 본인이 이렇게 혜연이를 많이 케어해 주셨거든요. 예, 예. 그 20년 넘었어요. 근데 저보고 혜연이 카네기홀 한번 서보는 게 어떻겠느냐. 근데 카네기홀 쓰기도 힘들고 이렇게 또 그걸 보내서 허락을 맡아야 그렇죠. 되고 수준이 안 되면 내가 예, 대관하고 싶다고 막 대관해 주는 게 예. 아닌데 컬러풀 코리아라고 예. 그러니까 베니시모 앙상블 또 장고 뭐 예. 여러 가지 악기랄까 한국의 멋을 보여주는 그거를 팀을 구성하셔서 가시는데 예. 혜연이를 거기 세우고 싶다 그러셔요. 어. 그래서 아이 선생님 말도 안 돼. 혜연이가 뭐 교수를 할 내가 저만 해도 혜연이가 교수를 할 거예요. 뭐 걔가 뭐 대기업에 취직을 할 거예요. 걔가 뭐 우리나라에서 뭐 유명하게 될 거예요. 안 해요. 그러고 제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또 저는 항상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한번 또 새로운 시도를 또 요구하시는 거 아닐까? 시도하시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보내봤어요. 진짜 큰맘 먹고. 코로나 때였어요.
4: 예.
1: 22년도.
4: 예.
1: 예, 근데 계속 찔러요. 이건 찔르면서 다녔거든요. 예. 제가 힘들어요. 그런 거 하는 거.
4: 그렇죠.
1: 코로나 때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노래 불렀어요.
4: 우와.
1: 노래 부르고, 유럽에 가서 또 연주하고 예. 그리고 21일 만에
4: 저는 궁금한 게 아버지 어떻게 되셨어요? 아버지 그 아무것도 하지 마 투자하지 마 했던 아버지
1: 그냥 가게 하나 차려주고
4: 예.
1: 지가 좋아하는 책 가게 같은 거 해도 그냥 먹고 살면 돼.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됐다.
4: 예.
1: 아빠는 이제 예. 안 됐죠. 저 하고 다니는 것도 너무 불쌍하고 예. 또 이제 되지도 않은 걸 자꾸 저렇게 하는 거가 그해 보였는가 봐. 근데 하나님이 대학 보내주신대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대학 가려고 그러더니 이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을 하나님 대학원 보내주신대 비싼 유치원 보내는데 그러니까 비싼 유치원이라는 건데 아직도 어린애를 저렇게 대학원까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선생님들이 또 해주시고 그래갖고 사랑도 너무 많이 받고
4: 예.
1: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혼자 뒀으면 또 못했어요. 사람들 그렇게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발을 뛸까 말까 이러다가 한 발자국 뛰면 또
4: 같이 가게
1: 해주시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왔죠.
3: 지금 남편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딸의 모습
1: 우리 남편은 별로 피지도 않네요.
4: 그래도 아까 이렇게 저기 와 계시는데 대기실에서 보니까 예. 다 이렇게 다 챙기시고 이렇게 벌써 눈으로 이 전체 그림을 다 보고 계시면서 아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이미 여기다 넣고 계시는 것 같아요.
1: 이제 저희 남편은 바로 이렇게 큰 거 뭐라 그러지는 않고 그냥 지켜보죠.
4: 그게 제일 중요하죠.
1: 네, 지켜보고
4: 예. 네,
1: 당신이 하는 거가 이렇게 맞다 괜찮다 잘한다 요새는 네. 그래요.
3: 근데 한때는 장애물 같았고 한때는 인생의 벌 같았던 그 장애가 지금은 감사의 제목들이 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 권사님 그 감사의 증표를 가지고 계신다면서요?
1: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은 그냥 크신 분 그냥 멀리 계셨어요. 네. 멀리 계셨는데 혜연이를 이제 기르면서부터 하나님의 옆에 계신 것을 알게 됐고 그러니까 왜 졸르고 애기같이 돼가지고 네. 이전에는 점잖은 기도를 뭐 멋있게 드렸다면은 그 다음에는 맨날 아버지 살려줘요. 아, 왜 그래요? 아버지 나 이거 힘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있죠. 그게 금방 돼요.
3: 그렇죠. 투정할 게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네. 그게 또 뭐
1: 아버지 그 이래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고
3: 맞아요.
4: 어리광을 부리시네요.
1: 힘들어요. 네. 아버지 나 이거 죽을 것 같아. 네. 이러면 나한테 왜 얘를 맡겼어요? 나는 나를 뭐 하라고 어떡하라고. 그렇죠.
3: 맡겼으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1: 해주신다며.
3: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해주신다며 왜 이렇게 이러면 나는 어떡하라고.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하면은 벌써 딱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애기들이 엄마 바쁘실 테니까 저손 이따 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애기들은 배고프면 그냥 바로 엄마가 지금 뭐 신도 사장 안 봐주고 앵앵앵 울잖아요. 네. 그럼 엄마가 어쨌든 저손 물리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그거 저한테 원하시는 게 그거였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애들도 그래서 큰애도 그 소리를 하거든요. 엄마 내가 많이 성장한 것 같다는 생각. 혜연이가 없었으면은 그냥 막 그냥 살았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게 됐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것도 보게 됐고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인지도 알게 됐고 자기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
4: 혜연이한테 한 통 내셔야 되겠는데요.
1: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이제 무슨 형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축복이라고 그렇죠. 우리 딸도 얘기하고 우리 사이도 딸이 하지 않는 대화를 우리 혜연이하고 해요. 뭐 혜연이가 뭐 컴퓨터에 무슨 필요하다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와서 해주고 다 혜연이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요. 요새 뭐 어떤 정치인이 뭐 무릎을 꿇고 애하고 대화한다듯이 진짜 아 왜 저렇게밖에 안 되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혜연이의 상황에 맞게끔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대화를 해줘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혜연이가 채연이거든요. 큰애가 채연이가 오빠한테 너무 고맙고 그런 오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손녀가 있는데 손녀가 이제 이모 생일이라고 생일 카드를 줬어요. 그렇게 그려줬는데 혜연이가 돈 없다고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던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손녀가 섭섭했던가 봐요. 근데 그거를 엄마 아빠가 이모가 아프니까 그래도 사랑한다고 그 다음에는 우리 손녀가 나는 이모가 아파도 사랑해요. 주님 안에서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보냈고요. 또 우리 혜연이가 이제 잘 외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손녀가 하선인데 우리 할렐루야께서 암송왕이에요.
4: 예, 그렇겠죠.
3: 암송왕이 정말.
1: 옛날에는 막 툭툭툭 하던 우리 큰딸이 아우 이모의 좋은 점을 닮아서 저렇게 암송도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식구들이 아, 뭐 저래 이렇게 하던 그런 비난의 말들 속상한 말들 그리고 아유 막 원망했던 말들이 불평했던 말들이 다 아름답게 변하는 거죠. 혜연이를 보면서 아유 그래 내가 더 잘해야지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발자국 뛴 것도 감사합니다. 옛날에 옆 발자국 뛰어도 안 감사했거든요. 당연한 거지.
3: 그런데 그때마다 일기 다 쓰셨다면서요.
4: 네.
1: 86년 4월부터 제가 일기를 써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에서 대표님이 이제 한번 책으로 한번 오시겠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거기다 맡겼거든요.
3: 좋은 감 좋겠네요.
1: 그래서 아주 여러 군데서 속을 많이 썩인지만 다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정말 말썽쟁이에요. 회사 언제 직원이지만은 이제 사람들하고 자꾸 티격태격하고 근데 대표님이 잘 이렇게 우리 왕소영 대표님 자랑해야지 네. 잘해주셔갖고 예. 그래서 연주직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죠.
4: 자, 그럼 우리 그 복덩이를 한번 모셔볼까요? 네, 예, 복덩이 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3: 예. 아, 네. 현자예, 반가워요. 자기 소개 좀 부탁해. 박혜연 씨.
5: 저는 박혜연이라고 하고요. 저는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3: 예. 작년에 독창회를 했다고 들었어요.
5: 예.
3: 어떻게 마음에 들었어요?
5: 주로 그 바이올린 첼로랑 피아노가 러시아 벨라루시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에 첼로가 오고 있는.
3: 어떻게 마음에 들게 독창했어요?
5: 예,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3: 근데 이렇게 독창회 무대에 쓸 때 예. 어떤 마음으로 쓰는지가 궁금해요.
5: 나중에 오케스트라 협연하고 싶어서요.
3: 오케스트라하고 협연하고 예. 싶고. 그래요.
5: 예.
3: 우리 박혜연 씨에게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5: 하나님은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합니다.
3: 그래. 자, 지금까지 우리 어머님이
5: 네.
3: 우리 혜연 씨 돌봐주시느라고 예. 많이 힘쓰셨는데
5: 네.
3: 옆에 계신 우리 어머님께 한 말씀 좀 해주시면.
5: 엄마 100살까지 오래 살아.
3: 그래. 네. 두 분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1: 혜연이 기도 제목이
5: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3: 네, 북한을 위해서.
5: 예. 지금 북한이 상황이 지금 안 좋습니다.
3: 네.
5: 김정은이 지금 네. 통일을 안 하겠다고 북한의 조선중앙TV나 북한의 매체에서 네. 선포를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언론, 전 세계 언론이 난리 났었습니다.
1: 근데 혜연이가 평양에 가서
3: 네.
1: 우리나라는 이제 장애인에 대한 구별이 돼 있고 네. 복지가 다 이렇게 그렇죠. 다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쪽 이북에 얘가 요새는 머리가 이제 요새 아, 네. 북한에 꽂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거 보면 너무 불쌍하고
3: 네.
1: 그 장애인에 대한 시티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발달 장애인들이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데
3: 맞아요.
1: 그 아이들은 못 받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자기가 가서 노래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음악을 전파를 하고 싶다고 그 하나님 찬양하고 또 복음을 가지고 하고 싶다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3: 그런데 우리 혜연 씨가요 북한을 품고 기도하잖아요.
5: 예.
3: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5: 예.
3: 나중에
5: 예.
3: 북한에 가가지고
5: 네.
3: 마음껏 아이들에게 노래 가르쳐줄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4: 네. 우리 어머니도 기도 제목 좀 얘기해 주세요.
1: 네.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북창회에서 연주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독창회 같다고 너무너무 정말 뜨거운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실 건데 저는 걱정 안 하기로 했거든요.
3: 아,
1: 내가 죽으면 저거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는 권사님이 그냥 너 갈 때쯤 편안히 가라 저보고 왜 걱정하니 여태까지 맡기고 살았다면서 앞으로도 맡기고 살아라 그래서 얼마나 더 크게 쓰실란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자랑 마음껏 자랑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예. 자, 오늘 나오셨으니까 우리 그냥 보내드릴 수 없어서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두 분께 말씀 주신다면.
3: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4: 네. 우리 끝으로 찬양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100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세종이 버섯 100당 1불 99. 캠벨 포도 100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넘어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배달 앱을 켜고 치킨 세트를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배달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도 하고요. 드디어 음식이 도착했다는 알람이 왔는데 엥? 현관문을 열어보면 음식이 없는 거예요. 네, 배달 사고 아니고요. 이게 진짜 배달 앱이 아니기 때문이라네요. 요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상 배달 앱이 유행인데요. 말하자면 소비는 하지 않고 소비를 경험만 하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곡 듣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오네요. 두 곡은요, 영원히 오드리 헵번으로 기억될 곡이죠.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중에서 문리버. 앞서 들은 곡은 하지원, 연정훈 주연의 우리 영화죠. 키다리 아저씨 중에서 포스터의 꿈길에서였습니다. 영화에선 주인공 영미의 테마곡처럼 쓰였어요. 애틋한 사랑 이야기와도 잘 맞닿아 있는 곡입니다. 9786님, 강희님, 매일 듣기만 하다가 처음 문자 보내봐요. 편찮으신 엄마 배려, 고향 다녀오는 시외 버스 아니에요. 좋은 음악 감사해요. 고향의 바다도 함께 보내드려요. 다녀오시면서 저희 생각하신 거예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오, 코발트빛 바다색이 정말 아름답네요. 9786님 마음처럼요. 어머니도, 꼭그 마음에 부응을 받아서, 네, 우리의 마음을 받아서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또 이렇게 혼자 편찮으신 엄마 뵈러 갈때 마음이 좋지 않으셨을 텐데, 또 최영음이 좋은 벗 해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또 좋네요. 이진선님, 강디 즐거운 주말인데 일 나왔어요. 새로운 업무를 맡아서 일이 더디다 보니 주말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그래도 언니 라디오 들으며 기운 내겠습니다. 저처럼 주말에 잔업 나오신 직장인분들 모두 파이팅 하세요. 하셨습니다. 오, 우리 이진선님 너무 멋있으시다. 발음은 왜 이런 거야? 멋있으시다. 멋있으시네요. 정말 자랑스럽네요. 이렇게 파이팅 넘치면서 성실하시면서 밝으시니 직장에도 어떤 영향을 끼치실지 네, 기대됩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밴디츠 중에서 Bill With Us, Just the Two of Us, Downey the Love 중에서 마이클 부블레, For Once in My Life.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네, 제가 이혜영 음악입니다. 신청곡 두곡 이어드렸는데요. 물방울님,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면을 먹고 왔다니 급 한겨울 감성이 돋네요. 한여름에 듣는 원스도 꽤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해봅니다. 원스 Falling Slowly 청해보아요 하셔서 띄워드렸고요. 네, 원스는 짱구님도 신청해주셨어요. 글렌 한사도와 마르게타 이글로바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한여름에 듣는 Falling Slowly 어떠셨어요? 색다른 느낌도 들고 좋네요. 앞서 들은 곡은 Walk to Remember, 맨디 무어의 Only Hope. 이 곡은 하동이 엄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신청곡 이어갈게요. It Must Have Been Love 8887님 청하셨고요. 4486님 30년 지기 촌놈 삼총사가 등산하며 함께 듣고 있습니다. 춘재가 할아버지가 됐다면 한턱 쏘기로 했어요. 고독한 방랑자가 되어 평생 혼자 살 거라던 놈이 장가도 제일 먼저 가고 할아버지도 제일 먼저 됐네요. 이런다잖아요. 꼭안 간다던 사람이 제일 먼저 가고. 네, 빨리 가고 싶다 노래하던 사람들은 조금 늦게 가고. 아니, 그런 사람들도 먼저 가긴 하는 것 같아. 여튼. 너 이제 손주 자랑할 거면 돈 내고 해라. 삼총사 주제가 청해봅니다 하셨습니다. 삼총사 중에서 로드 스튜어트, 브라이언 아담스, 스팅이 함께했죠? All for Love 들려드릴게요.

6536님, 요즘 극장에서 싱스트리트가 상영하고 있더라고요. 오래전 딸과 함께 극장에서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 딸과 함께요? 오, 멋있다. 그 딸이 오랜만에 해외에서 한국에 왔어요. 싱스트리트에서 한곡 부탁드려요. 해서 꼭 들려드려야겠다 싶어서. M의 팝뮤직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소설가 헨리 제임스는 Summer Afternoon, 여름 오후는 나에게 영어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단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여름 오후가 아름답다고 했을까요? 오늘은 좀 흐리지만 찬란한 햇빛과 짙은 녹음, 그 사이로 부는 잔잔한 바람, 그 속에 있을 때 느껴지는 여유와 평온함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 관대한 시간.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여름 오후를 마음껏 느껴보시죠.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브라운 아이즈의 With Coffee였습니다. 시원한 커피. 오늘 같은 날은 따뜻한 커피나 차 한 잔도 아주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저는 여러분께 오늘도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면 되는 거고요. 여유로운 일요일 오후 함께 하시죠.

박강수의 목소리로 들어봤어요. 꽃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 김명옥 씨가 신청하셨네요. 최성수 씨의 해후는 권영분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농장에서 캐온 찐감자 껍질 벗겨서 먹으며 듣고 있습니다. 1819번으로 주셨어요. 감자의 포실함과 노래에 어릴 적으로 타임머신 타고 간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이 감자가 맛있는 계절이긴 한가 봐요. 감자 얘기가 참 많아요. 맛있는 감자. 자주 먹어도 잘 안 질리죠? 그렇죠? 7711번 운행 중이신가 봅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라디오 음악 들으며 일요일 근무하는 맛이 아주 좋습니다 하셨는데 예, 안전운행하시고요. 7711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버들피리의 노래 꿈 찾아가리 최정임 씨가 신청하신 노래예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일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광석, 이등병의 편지, 윤희영 씨, 그리고 로커스트의 내가 말했잖아. 자,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박은숙 씨가 이렇게 일요일 오후 보내는 것도 참 좋을 듯한데요. 점심에 가족들과 집 근처에서 간단하게 외식하고 도서관에 와서 책을 네 권이나 읽었어요. 가족들도 함께 와서 각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멋진 시간 보내고 계십니다. 박은숙 씨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8198번. 저는 요즘 AI 도움을 종종 받아요. 근데요, 오늘 좀 화가 났어요. 제가 급하게 365 은행에 쭉 하고 있는 은행에 들러야 할 일이 있어서 AI에게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가르쳐준 대로 갔더니 없는 거예요. 혼내니까 사과는 또 잘하대요. 맞아요. 아, 제가 뭐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죠. 개인적으로 저는 중요한 건 몇 번을 다시 물어보고 확인해보는 편입니다. 이게 편리하긴 한데 그렇게까지 아직 믿음이 안 가네요. 사람 말 듣는 게 더 좋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승철 씨의 노래 사랑은 아프다 5798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총 맞은 것처럼 백지영의 노래였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2191번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요. 아들이 독립한다고 집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성인이니까 당연히 독립해야 한다고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은 시립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셨어요. 보면 정말 겪어야 될 것들이 참 많네요. 아무리 어른이 되었더라도 이렇게 당황스럽고 힘든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 잘 될 겁니다. 예. 4330번 모처럼 백화점 식품관에 가서 장 보고 양손 가득 들고 나오는데 한 청년이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제가 나올 때까지 잡아줬어요. 이런 배려가 참 고맙고 행복하더라고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그냥 혼자 갖고 있기가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배려하는 마음들. 경험하신 분도 좋고 이 얘기를 전해드리는 저도 그렇고 아마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다 기분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원미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별여행 5144번으로요. 말 정말 안 듣는 9살 어린이 너의 땡깡과 이별하고 싶다 하시면서 신청하셨어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FM 팝스 한동준입니다.

헷갈피는 책의 어떤 페이지를 다시 찾을 수 있게 꽂아놓는 얇은 판 형태의 물건이죠. 이렇게 책도 쉬어가면서 읽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정기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휴일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같은 휴일에 FM팝스를 들으시면서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